0: 격이라니!
1: 도망이라니! 부끄러운 줄 알아!
2: 준! 나 갈게! 로크로 씨!
1: 블리자드! 에이지!
2: 블리자드! 에이지!
3: 이런 굴욕적인...
2: 내가 여기를 지키고 있을게. 그 로봇을 꼭 구해줘.
1: 당연하지.
2: 메탈 카드봇이 그렇게는 많이... 저기, 왜 날 구해준 거야?
0: 딱히 널 도와준 건 아니야. 다만 못 본 척하면 저 녀석이 슬픈 얼굴을 할 것 같아서 말이야.
2: 저 녀석?
1: 글로버! 글로버! 글로버!
0: 야, 왔어? 날씨가 영 안 좋지?
1: 글로버, 널 봉인하는 걸 허락해줘.
0: 난 자유롭게 살고 싶어. 내버려둬.
1: 어떻게 친구를 내버려두겠어?
2: 친구?
0: 친구라. 나 부끄러운 소리를 다 하네.
1: 메탈 브레스 안에 있으면 회복에 도움이 될 거야. 에드 아저씨네 가서 완전히 고친 다음에 다시 자유롭게 살면 되잖아.
0: 제품한 게 고집하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해.
1: 메탈 카드봇 체인지요.
0: 이런, 오늘따라 하늘이 마음에 안 드는군.
1: 조금 쉬고 있어, 글로버.
2: 방금 그거 뭐야?
4: 혹시 아직도 방송 중이야?
1: 로크로 씨! 베라, 넌 여기 있어? 레테인! 합체해서 스카이갤럼을 견제해줘!
5: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어디? 승객 여러분께서는 안전선 바깥으로 물러나주시길 바랍니다.
1: 블레스트레인 셋업!
3: 이제야 겨우 대접해볼 만한 자가 나타났군.
1: 딥바이트! 스파크비트를 노려!
5: 통찰아!
6: 메탈 카드봇은 탈 것으로 위장해서 인간 사회에 숨어들어 있었군.
7: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메탈 카드봇을 침략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건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메탈 카드봇이 있다는 거 여러분도 보셨죠? 그리고 그런 메탈 카드봇을 친구라고 부르는 아이도 있어요.
8: 아버지!
5: 메탈 브레스!
6: 이런!

0: 저 데우스 마키나의 힘?
1: 한눈 파시면 위험합니다.
2: 지난번에는 운이 좋아 날 이겼지만 이번에도 그럴 거란 기대는 하지 마라.
1: 난 이길 거야. 당신을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서. 싸워라. 내 야막의 시련을 위해.

0: 도장 하나를 나눈 정도로 날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1: 저거 레드블리츠가 사용했던
2: 오버나이트야.
3: 역시 대장도 가지고 있었어.
1: 그래서 그때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구나.

0: 생각이 나지 얘네들.
1: 보이시나요? 인간의 상식을 넘어선 메탈 카드보들의 싸움이 지금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2: 이게 어떻게 된 거야?
3: 나도 잘 모르겠어.
0: 펠란자호의 전송장치 오그나이저. 대장은 그 전송기능을 공격의 도구로 쓰고 있는 거야.
4: 그만 두라니까 암제. 그렇게 오그나이저를 함부로 사용했다간.
0: 시끄러워. 예.
1: 레드블리츠.
4: 레드블리츠한테 무슨 짓이야 대장.
5: 블레스트레인
4: 대박!
5: 블레스트레인 씨!
1: 아저씨!
0: 블레스트레인! 남 걱정할 때가 아닐 텐데!
4: 블루캄! 도키가 온!
6: 알겠어!
4: 차례대로 돌진!
0: 어서 일어나 스파크 베이트. 우리도 가세한다.
6: 적이랑 나까지 날려버리는데 저 녀석 우리 편 맞아?
0: 이번만이다. 참아.
6: 했었지.
0: 아이쿠. 나부터 해결하고 가셔야지. 이 녀석은 무시하고 돌아서 가자.
1: 나랑도 대결하자.
6: 대결. 내가 좋아하는 말이지.
0: 스칼게는 뭐 하고 있는 거야?
6: 크레스트님 경계입니다.
7: 저기쯤에 내려줘.
6: 예?
7: 어?
1: 페루로! 스카이갤러!
8: 페루로 아가씨! 이런 위험한 곳은 무슨 일인가?
1: 꼭 이렇게 싸워야겠어!
8: 아가씨와 대적하게 되어 나도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편은 갈라졌어도 우리 둘의 인연은 영원할 것이... 어?
1: 적이면 적이지! 그런 애매한 게 제일 별로거든!
8: 어쩔 수 없어. 고향을 잃고 이 땅에 내려온 이상 나의 결투는 계속될 것이다!
0: 숭가신것들!
8: 넥스고! 뛰어! 2대1로 싸우는 건 나의 기사도 정신에 어긋나라. 스타가디언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자유란 없지!
4: 블루캅! 슈페리얼 도킹!

0: 렉스고!
1: 오버로드야! 태우! 얘들아! 오버, 뭐라고? 오버로드! 과부하가 걸린 거야. 오버나이저를 과하게 사용해서 회로에 부담이 간 거지.
2: 들어본 적 있어. 오버나이저의 폭주로 공간이 일그러져서 마을이 통째로 날아가 버린 적이 있다고.
1: 뭐라고?
3: 이럴 수가!
4: 오버나이저의 폭주 같은 건 내 계획엔 없었는데. 자, 이제 어떻게 할 건가?
5: 내 폰!
0: 이걸로 끝이다!
1: 블루카!
6: 헤로로 아가씨!

0: 기간 트렉스의 눈빛이.
1: 너는 무카라의 자손인가?
2: 맞아. 무카라는 나의 선조님이셔.
1: 그래, 그랬지. 무카라는 더 이상 이 세상에.
3: 기간 트렉스! 넌 지금 위험한 상태야!
1: 위험한 상태?
3: 이대로 가다간 폭발하게 될 거야!
2: 위험하게 왼쪽 뛰쳐나가고 그래!
0: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겠어.
3: 하지만 오버나이드를 빨리 떼어내야 해!
4: 우리한테 맡겨! 아버지! 한대 정말 망했다!
0: 헤르르를 노리고 있어!
3: 그만 멈춰! 내 장치라고!
5: 저도 돕겠습니다.
3: 우리도 기다려, 같이 가!
4: 루카! 오버나이드를 배워버려!
3: 서둘러!
5: 폭발까지 시간이 얼마 없어!
6: 하지만 만약 실패하면
4: 그때고! 모든 걸 너한테 맡길게!
5: 너라면 할 수 있잖아!
6: 절 구했을 때처럼 그를 구해주세요!
2: 너는 못 버텨!
6: 모두들!
3: 블루카!
7: 내 친구를 구해줘.
6: 알겠어.
3: 블루캅! 갤럭시즈!

0: 눈을 봐.
1: 헤로라!
2: 스펠란자호의 친구들, 너희가 깨어날 때쯤이면 우린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을 거야. 하지만 우리의 후손들은 너희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 부디 우리의 후손, 아니 이 행성에 사는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주길 바랄게. 우리와 그랬듯이.
1: 헤로라, 방금 그건...
3: 그 창의 초간, 내가 우정해준 표로 무카라에게 준 마킹 아쉬움이다.
4: 아버지!
5: 대장!
0: 저게 기간 트렉스의
1: 원래 모습?
6: 마키나 시움이라고?
3: 마키나 행성의 금속이다. 메탈 카드봇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고 때로는 저장 매체가 되기도 하지.
6: 무카라가 너를 구해준 거구나.
3: 아니, 무카라뿐만이 아니야. 무카라의 자손이고 너도 나를 구해주었어. 고맙다.
6: 무카라의 선물 덕분인 걸. 그리고 내 이름은 헤루루야.
3: 헤로루, 너희들, 머스라이더, 시에루, 레드블리츠, 고생 많았다. 모두들, 고맙다.
1: 헤로루,
6: 어?
1: 기간 트렉스를 부탁할게.
6: 데카드본, 제인진!
5: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드디어 손에 넣은 메탈 브레스. 데우스 마키나에 의해 봉인된 나의 힘이여, 이제 되살아나라! 설마 당신은 진정한 내 모습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주기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요 자이언트 팽TV 렛츠 구도.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이말로 할 때 문 열어. 여기 받아요. 꿉꿉하네.
3: 야.
4: 맛있어?
5: 응. 야! 빨리 가. 빨리 가.
4: 어우, 갑자 어우. 아!
2: 야, 좋은 동네, 좋은 동네야. 어? 야, 이거 올라가다가 이거 굴러 떨어지면 그대로 돌아가겠어, 집에. 아우, 이 산미는. 야, 이, 잠깐만. 며칠이냐, 이거? 승수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받아. 받아. 안 받아.
6: 여보세요?
2: 컬러링을 해놨어?
6: 왜?
2: 침수를 말해줘야지. 침수도 모르는데 네가 뭐 여기 건물주야?
6: 동생 침수도 모르냐? 17층.
2: 17층이 어딨어? 딱 봐도 지금 10층도 안 돼 보이는구만.
6: 10층.
2: 몇 호?
6: 둘 중 하나야.
2: 알았어. 문 열어라.
5: 아이, 뭐야?
2: 여기 받아.
5: 아, 살 찐 거 봐, 이거 살.

0: 받아.
1: 뭔데?
0: 받아 빨리. 아, 뭐가 이렇게 많어 이거.
1: 내 집이야.
0: 물 줘 물.
1: 아 벗고 와야지.
0: 왜? 아,
1: 벗고. 벗고 와야지 지금. 아, 더러운 거 아니야 구미에서.
0: 되게 깔끔한 척하네. 아, 나와 나와.
1: 왜 왔는데?
0: 이건 뭐야?
1: 뭐?
0: 크리스마스 진행 찍었는데 곧 있으면 여름이야.
1: 아, 네가
0: 아주 꼴값 떤다, 꼴값 떨어. 아이고, 힘들어.
1: 아, 그 옷, 그 벗고 앉아.
0: 아, 싫어.
1: 뭐 벗고 앉으라고.
0: 야, 이거 입는 얼마나 고생인지 이걸 바로 벗어.
1: 아, 귀찮아. 뭔데,
0: 야,
1: 이거?
0: 그, 저기, 한, 이거 확인 좀 봐라.
1: 뭔데?
0: 이거, 그, 전국이랑 김치찜이랑 저기 소고기 먹고.
1: 어?
0: 소고기 국.
1: 다시 한번 얘기해봐.
0: 이거.
1: 다시 한번 얘기해봐.
0: 이거 정구지랑.
1: 정구지랑.
0: 그 김치찜이랑.
1: 김치찜이랑.
0: 저기 소고기 국.
1: 연습 많이 했네.
0: 지금 물아, 그거 엄마가 저기 올라갖고 갖고 왔으니까.
1: 야, 야 그 진짜 엄마가 해준 거야?
0: 엄마가 해준 거야. 그건 이제 소고기 국. 야, 그걸 이렇게 바로 먹냐, 이때고.
1: 아, 엄마 해주고 만 돼.
0: 맛있지?
1: 응, 이제 가야지.
0: 기다려봐. 이거 인증샷 찍어야 되니까.
1: 무슨 인증샷?
0: 웃어라. 이거 엄마 보내줘야 되거든. 자, 자, 이거 봐. 아우, 왜 이렇게 크게 나와?
1: 그, 니 얼굴밖에 안 나오잖아.
0: 야, 너가 찍어!
1: 아, 보내서 뭐 하는데, 이거?
0: 야, 빨리 데리고 찍어.
1: 웃어, 웃어.
0: 웃어. 아우, 할 거 다 있다, 할 거 다 있어.
1: 아, 왜 이렇게 덥냐, 진짜. 펭귄 안 할까봐, 이거. 가자, 가. 더우니까.

0: 야, 눈 빠졌다.
1: 야, 눈 빠졌다. 야, 렌즈 끼고 왔네, 또. 또 촌에서 왔다, 또 렌즈 끼고 온 거 봐. 아유, 씨.
0: 야. 똑바로 붙이라.
1: 자,
0: 네, 가을 끄기.
1: 가, 이제.
0: 야, 근데, 이건 왜 안 치우는 거냐?
1: 뭐? 치우면 뭐해? 1년 뒤에 또 설치해야 되는데.
0: 아, 야. 너 뭐 여자친구 생겼냐? 뭐 남사스럽게 이런 걸 다 하고 있냐?
1: 왜? 나 혼자 파티하면 안 되니?
0: 잘도 혼자 있겠다.
1: 그럼 너는?
0: 야, 나는 웨이팅 있어.
1: 생겼어?
0: 생긴 게 아니라 항상 있었어.
1: 아, 아우. 뭐야?
0: 아우, 갑자기.
1: 아!
0: 아우!
1: 아! 아! 아!
0: 아! 니 갖다 낼 때까지 낀다.
1: 아무 소리 자연스럽게 잘 끼네. 어? 진짜 낀다.
0: 껴봐.
1: 너 진짜 2분만 기다려.
0: 야, 어떤 사람이 방구를 2분 기다리고 껴.
1: 야, 여긴 안 돼. 아.
0: 이야, 옷이 많네. 야, 이것도 예쁘네. 이거 놔줘.
1: 내 거. 아, 입을 수 있으면 입어. 너 살쪄서 못 입잖아, 어차피.
0: 야.
1: 뭐?
0: 야, 이거 내 거 아니냐?
1: 내 거야.
0: 내 이름, 어? 아이고, 이거 내 거잖아.
1: 아, 똑같은 거 샀어, 누나. 입는 거.
0: 참나? 왜?
1: 아, 사면 안 되냐?
0: 침대 좋은 거 샀니?
1: 뭐 좋은 거 사?
0: 야, 나무냐? 이거 원목이야.
1: 근데, 오동나무.
0: 오.
1: 아! 아! 야, 씻고 누워야 될 거 아니야!
0: 야, 이선민. 야, 배고픈데 나가서 먹자.
1: 엄마 반찬 가져왔잖아.
0: 아, 그거는 너가 알아서 먹고. 야, 뭐 먹을래?
1: 아, 집에서 먹자니까.
0: 아, 뭐 맛있어, 여기. 야, 아, 집에...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뭐 좀, 어? 밖에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1: 족발?
0: 아, 족발 불 안 땡긴데.
1: 아니, 막창.
0: 아, 막창 안 땡긴데. 아니, 뭐 맛있는 거 없냐고.
1: 포케.
0: 포케? 포케? 포케 싫어.
1: 아.
0: 와! 떡볶이 먹자! 서울 떡볶이!
1: 아, 그럴 거면 집에서 먹지. 무슨 떡볶이야. 아, 그거 정말. 먹자.
0: 뭐. 자, 뭐 먹어. 뭐, 일단 떡볶이 하나 담고.
1: 뭐?
0: 튀김?
1: 튀김?
0: 응. 아, 살찌는데.
1: 이제 허리 둘레 보고 얘기해.
0: 야, 그러니까 살찐다고.
1: 그럼 누나 뭐, 너 떡볶이만 시켜?
0: 아, 나 떡볶이만 먹어야겠다.
1: 그럼 내가 시키는 거 먹지 마. 한 입만 하지 마.
0: 안 먹어.
1: 한 입만 하지 마. 얘기했어.
0: 저기요. 저 관리하는 펭귄이에요. 빨리 시켜. 배고파.
1: 맛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떡볶이만 야, 먹는 거야.
0: 다들 나 몇 킬로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
1: 몇 킬로?
0: 나보고 50킬로 같대.

0: 너 요즘에 그 연기도 하더라? 거기 그 트와이스.
1: 트와이스의 다현 씨.
0: 맞아.
1: B1A4 출신의 진영 씨.
0: 그니까. 그 사이에 너가 어땠죠?
1: 학생으로 낀 건 아니지. 담임 선생님. 그 역할로 해가지고 내가 얼마 전에 좀 놀랐던 게 뭐냐면 그 대한항공의 기본 영화 서비스가 있는데 그 내 작품이 나오는 거야.
0: 어머나!
1: 이 비행기에도 내가 나오는 거야. 그때. 아유,
0: 우리 소민이 다 컸다, 진짜.
1: 근데 그때 눈물이 나가지고.
0: 야, 비행기에 너가 나와?
1: 비행기에 내가 나와.
0: 대박이다.
1: 근데 그게 아마 되게 성적이 좋은 영화였으면 비행기에 없었을 거야.
0: 야, 왜 그렇게 생각해? 작품이 좋아가지고 비행기에서 저기 가져온 걸 수도 있지. 그리고 무려 대학원이라면서.
1: 그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넓혀가는 거지, 나도.
0: 그래.
1: 연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 있어.
0: 야, 그러면은 코미디 연기랑 그 일반 그 영화 연기랑 한번 좀 비교해가지고 똑같은 거 한번 해볼래?
1: 일단 정극으로 따지면. 뭐 잘못했어? 내가 엎드려 뻗쳐. 이게 정극이야.
0: 아, 이게 정극이야?
1: 이게 정극이었어. 코미디를 본 거야?
0: 아니야. 정극이었고. 자, 코미디어는?
1: 뭐 잘못했어? 내가 엎드려 봤자.
0: 야! 이건 그냥 다르게 하려고 한 거잖아.
1: 어떤 포인트에서 웃었어?
0: 아니, 설득력이 있네. 너 연기.
1: 누군가 쫓기고 있는 느낌이 웃었지, 누나? 방금 이 행위는 최민식 선배님도 못할 거야.
0: 와.
2: 야, 나 주문해서 떡볶이랑 튀김 드릴게요.
1: 야, 예. 맞습니다.
0: 야.
1: 와. 누나, 요거는 같이 먹는 거니까 중간에 놔두고, 요거 내 거니까 여기 놔둘게.
0: 오, 너 뭐 많이 시켰다.
1: 자, 먹어, 이제.
0: 야, 맛있게 먹어라.
1: 아, 맛있게 먹어.
0: 와. 어우. 야, 이거 점도 많아.
1: 내가 먹어볼게. 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
0: 야. 우와! 우와! 야, 그래, 너, 그, 너 배우가 나중에 또 그 광고 찍으려면은. 응? 자, 광고 들어왔습니다.
1: 야, 야, 이거 쌀 보세요. 물리수 들어가가지고. 어?
3: 정말 맛있다!
0: 야, 들어오겠다.
1: 아무 들어오겠어?
0: 와.
1: 누나,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튀김 광고가 또 들어올 수도 있잖아.
0: 어, 튀김 한번 해봐.
1: 누나 한번 보여달라고.
0: 아니, 너가 해. 아니, 너가 해줘.
1: 튀김 또 소리가 중요하거든.
0: 그치, 그치.
1: 내 인생 마지막 한 잔.
0: 어머.
3: 바닥바닥하냐!
0: 뭐라고? 야, 넌 그것도 틀려?
1: 바닥바닥? 바닥바닥이나 하지 마.
0: 이게 서울 떡볶이구나. 와. 맛있냐? 한번 줘봐.
1: 장난하지 마.
0: 아니, 장난이 아니고 줘봐.
1: 뭐를?
0: 줘보라고.
1: 자.
0: 방금 먹은 거.
1: 어, 이거 뭐?
0: 아니, 줘보라고.
1: 어, 누나 거. 어?
3: 야! 내 거냐! 한 입만 하지 말랬지?
0: 어, 맛있네. 야, 그리고 네 게 내 거고 내 게 네 거야.
1: 네 게? 어?
0: 네 게 내
1: 그래.
0: 거고 네 게 내 거고.
1: 아니, 내 건 내 거고
0: 네 건 내 거고 건 나 건 나 거라고.
1: 네 건 내 거.
3: 아! 왜
1: 이렇게...
3: 왜 이렇게 정확한 거야? 아! 김머리! 마지막이!
0: 야, 됐고, 이거 먹고 우리 노래방 갈 거다.
1: 아, 뭐 노래방이야.

0: 내 파트잖아.
1: 아 좋았다. 아,
0: 아니 내가 그거 부르려고 이거 부른 거 아니야.
1: 아 됐어 이제 내 차례야.
0: 근데 왜 이렇게 잘 부르냐 근데?
1: 참을 수가 없다. 아, 내 마.
0: 아 미안해. 어 미안해. 어 미안. 아 소리 이거 음정 낮춘다는 거 미안해 누나.
1: 거기랑 취소랑 멀 텐데.
0: 아 손가락이 다섯 개잖아. 그러니까 뭐 헷갈릴 수도 있지. 왜 그래? 아 잘못 눌렀다니까.

0: 어씨, 뭐야. 욕심 있는데? 예. 따라와, 누나. 나 얘네 집 지쳐 못해, 지금.
1: 아니, 어디 갈 건데?
0: 아, 따라와봐. 누나, 살짝 빼야 돼. 자, 일단 어깨부터 풀어줘야 돼, 이렇게. 응? 쉬다가 좀 심심하면은 이렇게 엄발라스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어?
2: 응.
0: 보고 있냐고.
1: 어, 빨리 해.
0: 자, 해봐, 누나. 누나, 빨리 와서 해봐.
1: 아, 너나 해.
0: 아, 빨리 해봐. 운동하기 전에 이게 스트레칭 해야지 안 다치지. 아... 그거 말고 내가 어깨 푸는 방법이 있거든?
1: 못하는 건데.
0: 아, 섀도우 복싱 해주란 말이야, 이렇게. 응? 자, 자, 자, 자, 하이. 자, 자, 아, 하, 하이. 어깨 풀리잖아, 이렇게. 잘하네. 그렇지, 그렇지. 너, 스텝을. 그렇지. 어깨 다 풀리잖아.
1: 아, 힘들어.
0: 누나가 문제가 뭔지 알아?
1: 뭐?
0: 하체가 너무 얇아. 상체에 비해서 하체가 지금 너무 얇잖아.
1: 아, 난 장점이야, 이게.
0: 아니야, 아니야. 누나, 이러다가 바로 조안이 풀어질 수 있을로. 열심히 해. 헛! 하이! 헛! 하이! 바! 바! 헛! 하이! 잘하네. 그렇죠. 둘, 셋. 보여줄까? 자, 헛! 헛! 헛자! 헛자! 헛자! 헛자! 자, 어머님들이 지금 응원해 주자는구나. 헛자!
1: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헛자!
1: 감사합니다.
0: 우리 누나 잘하죠?
3: 잘하죠.
1: 아, 감사합니다.
0: 헛자!
1: 헛자!
0: 헛자! 오, 딜리셔스. 네.
1: 아, 언제 끝나? 하루 종일 하겠네, 진짜. 아, 여기 가자, 이게 빨리.
0: 뭘 가, 마무리 해야지.
1: 뭘 또 마무리, 아까 이게 마무리되네.
0: 모자라.
1: 뭐가 모자라?
0: 아, 나 운동 좀 할게.
1: 어, 너 알아서 해. 진짜 모자란 것 같아, 진짜로.
0: 아, 네. 헛지, 헛지, 헛.
1: 여보세요? 아. 엄마. 뭐 하고 있냐고? 하고 있어. 갈 거냐고? 나 지금 갈 거야, 엄마. 가서 봐. 어우. 쟤는 왜 갑자기 저러는 거야? 어? 아니, 무슨 고릴라 같아. 아우, 축하했다. 아, 은편! 사실, 저도 신경이 쓰이긴 하거든요.

0: 신용 원장님? 시켜줘. 피부과 VIP.
1: 이어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가 방송됩니다.
2: 굴리!
3: 네.
2: 오, 깔다말라이꿈 40kg.
4: 와, 진짜 장인들이다.
5: 오, 저 이런 방식은 처음 봤어요, 지금.
6: 전생에 있는 미용사분들이 기겁하시겠는데?
4: 와. 오늘부터 혼자에 살고 싶네요. 장관이고 절경입니다.
7: 아파트 우리 오늘 탐구하는 거예요?
6: 이 아파트가 68년도에 지어져서요. 네. 저희랑 동갑이에요.
8: 창작을 하는 재미와 풀어나가면서 얻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9: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다가오는 느낌이 좋은 거죠.
10: 가계약을 하고 나서 빠루를 먼저 샀습니다.
8: 빠루요?
10: 이 네. 집의 주인공이 천장이기 때문에.
4: 이게 뭐지? 저 뭐예요 도대체?
1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눈 건강 루테인 제아잔틴 챙기시죠.
1: 디지털 시대인데 눈? 피로는요?
0: 눈 건강 루테인 제아잔틴과 눈 피로를 위한 아스타잔틴을 하나래. 고려온단 루테인 제아잔틴 아스타잔틴. 고려온단이 직접 개별 인정받은 좋은 원료로 믿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눈 건강엔 루테인 제아잔틴, 눈 피로엔 아스타잔틴. 고려온단으로 한 번에 챙기세요. 고려온단 루테인 제아잔틴 아스타잔틴.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온단.
2: 슬퍼요. 엄마 아빠가 아프니까.
3: 음주운전 사고로 생긴 편마비로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한 아빠. 장애가 있는 엄마와 7살 예진이의 유일한 보호자이지만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에 지팡이 없인 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밤 빈병을 찾습니다.
4: 병이 많죠. 돈만 있으면 되는데. 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한 예진이 힘이 될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2: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엄마랑 아빠랑 없으면 안 돼요.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현실. 지금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이거도 아닌데. 이발이 아닌데. 백지 수편에

0: 저희가 또 부산에 왔습니다. 부산. 여기 다 공장 단지 같아요.
1: 곳곳이 공장이어가지고.
0: 예. 어떤 분이시길래 저희를 공장으로 부르셨는지 얼른 만나러 가보시죠.

0: 어휴, 뭐, 무슨 회사길래 이렇게. 군인도 경찰 앞을 지키고 있네요.
1: 되게 입구부터 경비가 평범한데요?
0: 여기 뭐라고 써있네요. 우리는 보다 기능적인 신발로 인류의 건강 증진과 수명 연장에 기여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신발 회사 그리고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아유, 가운데로 오시죠.
0: 예, 예.
3: 오늘의 백만장자.
0: 아, 그렇습니다. 저는 돈 백만장자가 아니고 예. 신발 백만장자입니다.
3: 뭐 다 그렇게들 얘기하시는데 정식으로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 예. 제가 신미남이라고. 신발에 미친 남자.
3: 네.
0: 예, 권동칠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것만 만들어서 신발 역사를 이제 새로 써왔고, 곰발, 빤신발, 거미 신발이라고, 코브라 신발도 만들고, 경빙산화를 개발한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0: 얼마나 그동안 신발을 만드셨는데 신미남이라고?
1: 38년 동안에 1억 킬링 이상을 만들었어요.
0: 1억 킬링?
1: 네,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시아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이제 많이 판매를 하고.
0: 여기 저 군인하고 네. 이 저 경찰, 소방관 신발들도 이 회사에서
1: 아유, 그렇습니다.
0: 만든 건가요?
1: 당연하죠. 예. 제복을 입고 있는 분들이 신는 신발은 대부분 저희들이 개발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아, 여기가 신발을 만드는.

0: 전투화.
1: 전투화.
0: 예, 전투화의 이쪽은 밑부분이고, 네네네. 이쪽은 윗부분인데. 네.
1: 가피가 예, 예, 예. 굉장히 좀
0: 부들부들하네요.
1: 부드럽네요. 네.
2: 말랑말랑해요.
0: 예, 예.
1: 원래는 다 그냥 통으로 가죽인데.
0: 예, 예.
2: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0: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군인들이 엄청 좋아하죠.
2: 발이 무거우면 힘드니까.
0: 예, 예, 예. 예.

그래서 야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가볍고 아주 이제 편안하고 방수가 돼서 전투력이 좋아지는 전투화를 저희들이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0: 전투화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1: 하루에 몇 켤레 만드시는 거예요, 전투화는?
0: 8시간 근무해서 2,400켤레 정도. 1년에 한 15만 켤레 정도 지금.
2: 15만 켤레. 예, 예.
0: 군에서, 군에다 공급을 하고.
3: 15만 켤레를 매년 납품을, 이제 납품을 하게 되면 수익이.
0: 이 돈 벌지는 못합니다. 아~ 예. 전투화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이제 방수자재를 쓰고 있습니다. 한 켤레당 한 3천에서 5천원 정도 이제 비싸게 지어도 그만을 고집을 하고 있죠. 실제로 이제 이 방수가 잘 되는지
1: 네.
0: 그 테스트를 모두 신발을 다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검사를 이제 해야죠. 이건 이제 폐기하는 제품이거든요.
1: 어? 어 이거요? 이거요? 해요. 왜요?
0: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3: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네.
0: 근데 이 신발이 저렇게 이제 흠집이 있잖아요. 흠집이 있고. 예. 네. 요거는 한번 봅시다. 제가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렇게 요 프레스를 하는데 프레스를 하다가 요게 약간 흠집이
1: 생겼어요.
0: 밖으로 유출이 되면은 적군한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폐기를 하고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죠.
3: 여기는 어딘가요? 신발이 많습니다.
0: 신발 많습니다.
3: 네.
0: 이게는 새로운 제품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네. 개발 이제 하는 데죠. 전투화 보셨는데
3: 네.
0: 이 전투화는 조금 틀리죠? 한번 네. 보세요. 뭐가 틀립니까?
3: 색깔이 다르고 겉에가 세무네요.
0: 그거보다는 이 결속 체계라고
1: 네.
0: 이 지퍼를 결속을 해서
3: 네.
0: 이걸로 이렇게 예, 군인들이 하주를 신고 있잖아요.
3: 네.
0: 이걸 이제 발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끈 다 풀어야 되잖아요.
0: 쾌적하게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이제 올려서 손을 한번 이렇게 한번 넣어보세요.
1: 여기요? 여기다가요?
0: 예.
1: 오! 따뜻해요!
0: 따뜻하죠?
1: 네. 앞부분이 예. 따뜻한데?
3: 아, 이게 뭔가 예. 누르면 안에가 따뜻해지는.
0: 예, 예. 배터리가 한 6, 7시간
3: 네.
0: 유지가 됩니다. 예. 지금 군에서도 이게 방안으로 내달라 해서 고쳐 쓰려면 하중 세실이
3: 있어요.
0: 그래서
1: 그러면
0: 동상도 올리고요. 그래서 적용을 해서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이 군이라든지 경찰, 소방, 또 교도관들이 신는 교도소 신발, 집배원 이런 쪽도 하고요. 모두 합치면은 1년에 한 50만, 60만 켤레 정도를 정부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1: 좀 특이한 신발을 좀 많이 만드시는 것 같은데
3: 네.
1: 또 다른 신발들을
0: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3: 네.
0: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1: 아, 오.
0: 예.
3: 아, 여기가 이제.
0: 저희들 개발했던 제품들
1: 네.
0: 일부만.
3: 쇼룸처럼.
0: 예.
1: 이름들이 특이한데요?
0: 아, 그렇죠. 이 신발은 이제 거미 신발이라고 저희들이 해서

0: 범위를 이제 여러 마리를 잡아봤어. 우리 직원들한테 주고. 네. 외벽에 이렇게 외줄 타고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 보니까 너무 위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거미는 편안하게 이렇게 오르내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직원들 보고 야 거미가 몸뚱이가 이렇게 큰데 이 실제로 이렇게 접지되는 부분은 아주 작다. 그리고 우리도 팔도 있고 다리도 발도 있고 하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외벽을 이제 타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한번 개발 한번 해보자.
1: 근데 이 궁금한 게 아무리 거미 신발이라도 이게 벽을 타고 할 때 접지가 됩니까?
0: 아 그렇죠. 근데 실제로 출시하기 직전에 네. 저희들이 다 이제 폐기를 했습니다.
2: 왜요?
0: 그때 당시에 신창문이라고 교도소를 탈옥을 해서
3: 탈옥소 신창원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4: 신창원은 2년 6개월 동안 복귀 생활을 하며 가정집에 침입해 강도와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0: 도주 중에 밖에 외벽을 타고 올라갔고 물건을 뭐 엄청나게 많이 이제 훔쳐갖고 이제 도피 자금으로 썼다더라고요. 아, 여기 만들어놔면은 이게 나쁜 사람들이 악용을 하겠다. 이래갖고 저희들이 이제 판매를 이제 안 하게 됐죠. 아, 이거는 제가 TV를 보는데 곰이 엄청나게 이 육중하잖아요. 네. 그런데 뭐 북극에서 얼음 위에 가다가 그냥 딱 순간적으로 멈춰서 아 이런 거는 우리가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아, 부산
1: 얼음에 안 미끄러지는 얼음에 신발. 안 미끄러지는 신발. 아.
0: 예. 곰이 그 큰 육중한데 이게 이 발음이 오만한데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한 것이 이 신발이고요. 거미도 사오고 또 이제 오리도 들고 와서 우리가 물에 뜨는 신발 개발해봐라 하고 뭐 직원들은 뭐 굉장히 싫어하죠. 우리 직원들이 아 뭐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 바람에
2: 우리 대표님 아이디어는 많은데
0: 그쵸? 예 근데 저희들이 신발 종류로서 엄청나게 많은 신발을 개발했어. 그중에서 한 70%는 실패를 했고 한 20, 30%는 성공을 했는데 20, 30% 성공한 것도 직원들 전부 결사 반대해갖고 제가 억지로 만든 거예요.

0: 신발을 새로 이제 개발해서 패턴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보니까 이제 봅스레이 그 차가 생각이 나네요. 근데 봅스레이 그 차가 보면은 굉장히 스피드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차를 우리가 이제 타고 다니지는 못해도 그 차를 신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봅슬레이처럼 생긴 그런 신발을 만들어갖고 우리가 신고 다니면은 얼마나 스피디하고.
1: 지금도 충분히 스피디하게 보이고 빨라 보입니다. 지금 이것도.
2: 괜찮죠?
1: 괜찮겠어요? 안 괜찮죠?
3: 불가능한.
0: 불가능한 없어요. 그래서
1: 이 부분은 실무자들끼리 한 번만 회의 더 하고 결정하는 걸로 하시죠.
0: 실무자들끼리 회의한다 하면은 대부분이 안 된다 하는 거니까.
1: 그럼 한 번씩은 좀 꺾어주세요.
4: 거기를 가지고 와서 이제 물 위에 끌어가는 신발을 만들어라. 이런 것도 있고. 거미처럼 탁 붙는 신발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또. 되게 힘들었어요. 오늘 또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 항상 이제 걱정되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지.
1: 제가 한번 차를 새로 뽑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무를 마치고 1층에 내려와 보니까 제 차가 없는 거예요. 내 차 어디 갔지 하고 이제 버튼을 딱 눌렀더니 갑자기 스타트 도배가 되어 빨간 색깔, 파란 색깔 신발 모양 그려져 있고 제 차를 랩핑을 해놓으신 거예요. 차를 타고 다닐 때도 회사를 홍보해달라고.

0: 마셔서 차를 거의 전체 한 70%는 덮었었어요.
1: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비슷한 거를 좀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한 신발이 뭐 엄청 많습니다. 말만 하면 뭐 하늘 나는 신발이라도 만들 수 있죠. 우리 장훈 씨는 제가 보니까 이쪽이 이렇게 좀 한 거 보니까 신발 이렇게 신고 벗고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네요, 뭐. 아, 네.
2: 선수 때부터 농구화가 그야말로 전투화잖아요. 그러니까 아, 예. 농구화 제일 피곤한 게 끈을 맨날 매야 되거든요. 근데 그 끈을 진짜 여기 손가락 끝에 굳은살이 베길 정도로 이렇게 매요. 그러니까 맨날 그 신발끈 묶는 게 너무 귀찮아서 웬만하면 슬리퍼를 신고 있어요.
3: 그렇네.
1: 우리가 손을 아예 대지 않고 허리도 숙이지 않고 그래도 뭐 1초 만에 신발을 신고 1초 만에 벗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신발을 개발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2: 야 저기를 펼치, 여기를 잡는다. 아~ 뒤에를
1: 이렇게 하면 이제 발로서만 이렇게
2: 아이디어가 괜찮네요.

저희들이 이제 핸즈프리 신발을 만들어서 성장도 많았고 이제 돈도 많이 벌었고 지금까지 실패한 것이 많지만은 그래도 이제 성공한 것도 이제 크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의 한 천 몇백억 정도는 순수하게 순이익을 본 것 같아요.

0: 신발에 미친 남자라는 우리 회장님. 어려서부터 신발에 좀 관심이 많으셨네?
1: 어릴 때 뭐 신발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릴 때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겨울 방학 때가 되면은 하루에 세 끼를 못 먹고 수학여행 이런 것도 돈이 없어서 이제 못 갈 정도가 됐고 신발이 다 이제 개인당 한 켤레밖에 없었어요. 아,
2: 그러면 어쩌다가 신발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1: 이제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저는 돈도 없고 졸업하기 전에 몇 달 전부터 이제 근무를
0: 부산에.
1: 했는데 부산에 예. 아. 가보니까 신발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0: 그때 몇 년도인가요?
1: 그때가 81년도였죠.
0: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그야말로 부산이 우리나라 신발의 메카 아닙니까?
1: 아이고 그렇죠. 뭐 전 세계 신발의 한 70% 정도를 부산에서 이제 공급을 해줬고.
3: 1962년 처녀 수출을 한 우리나라 신발류는 70년대의 호황을 거쳐 지금까지도 신발류 수출 세계 1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0: 나이땡 브랜드의 거의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1: 아, 진짜?
0: 전부 메이드 인
1: 코리아였죠.
0: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 그때 규모가 커진 회사들이 신발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회사에 들어가신 거죠?
1: 그렇죠.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OEM 회사에 네. 들어가서 좀 뭐 세계적인 브랜드들 네. 다 제가 이제 유치를 했죠. 네. 예. 아틱스도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 또 나이키, 아디다스, 이제 뉴발란스 이런 이제 많은 브랜드들을 유치를 해서 급료 이런 것도 엄청나게 이제 잘 받아갖고 거의 회장님 보다 이제 조금 더 작게 받을 정도로 많이 이제 받았죠. 제가 해외여행을 책임자였으니까.
4: 원래 영어를 잘하셨어요?
1: 학교 다닐 때 이제 영어 수학은 항상 이제 0점이었죠. 타이에 나와서는 무조건 뭐 1등 해봐야 되겠다 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했죠.

0: 길이다 해갖고 그날 창업을 했는데.
1: 창업자금은 어디서 나신 거예요?
2: 제가 근무하던 회사에 이 바이어 중에 한 분이 30만 달러를 투자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3: 30만 달러면 지금 돈으로 뭐 한 4억에서 뭐 예. 4억 뭐 조금 더 넘는 돈인데 그 당시로 치면 뭐 엄청나게 큰 돈이죠. 뭐 한 수십억.
0: 큰 돈이죠.
3: 굉장히 우리 회장님을 믿으셨나 봐요. 그렇게 큰 돈을 덜컥.
0: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그 브랜드를 이제 많이 이제 키워주고 세계 2위까지 다 만들어주고 또 품질도 또 완벽하게 해주고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이렇게 이제 해왔었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 사람 같으면은 자기들 브랜드를 성장시킬 수 있겠다. 신뢰를 많이 이제 했겠죠.
4: 능력을 보여주셨네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막 수출을 엄청나게 했죠. 그래서 돈이 이제 너무 많이 벌리갖고 매출도 또 한 3천억 정도 이렇게까지 늘어나고 또 종업원 숫자도 한 6천 명까지 이렇게 늘어나고 굉장히 그때는 뭐 이제 잘 나가는 회사였고
3: 언제부터 이 자체 그 브랜드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0: 우리가 OEM을 한다는 것은 이 토지로 얘기하면 소작농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씨 주고 뭐 주고 하면 그냥 뿌리 갖고 나무면 자기 좀 하고 주인한테 갖다 바치고 근데 그런 식인데 이 자체 브랜드는 우리 자식과 마찬가지니까 자식 같은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1994년도 1월 1일 날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했죠. 그럼 내가 회사를 이제 왜 해야 될까? 돈을 많이 버는 거, 뭐 돈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별로 관심도 없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웃나라 일본 같은 데도 세계적인 유명한 브랜드가 있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신발 브랜드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생각에 저희들 자체 브랜드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3: 신발에 미친 남자라는 우리 회장님 과연 백지 수표에는 얼마를 쓰셨을지 궁금합니다. 예. 백지 수표 좀 보여주시죠. 예.
4: 신발에서
0: 아 그렇죠. 모든 것이 신발입니다.
4: 그러니까요.
0: 이 신발이 방수가 되고 투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금붕어도 오랫동안 키웠고 저희들 매장에 이렇게 놔두게 됐죠.
3: 자 백지 수표가 0을 쓰셨어요.
0: 예.
3: 이게 무슨 뜻이지? 0이 4개.
4: 4개.
0: 그것이 숫자가 아니고요.
3: 네.
0: 계란 4개를 이제 그리면.
3: 아, 계란 4개를. 네.
0: 이 계란 4개보다 더 가벼운 등산을 만들어라. 전 세계에서 제일 가벼운 등산을 한번 개발해보자.
4: 그럼 이 계란 4개의 무게가 어느 정도일까요?
0: 계란 4개 하면은 한 200, 한 90g 정도 이제 이렇게 나갑니다. 예. 290g 이하로 이제 만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신발이 보통 뭐 650g, 이제 1kg 이렇게 이제 나갔기 때문에.
3: 아.
0: 제가 산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엄청 무거운 등산화를 신고 다니까 쇠사슬 끌듯이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봄, 가을로 이렇게 같이 전 직원들이 이제 야유회 겸 해갖고 산에 많이 갔어요. 근데 거의 한, 제 기억에 한 40% 정도가 발이 전부 다 손상이 다 돼가 막 피가 나고 이렇게 했거든요. 신발을 획기적으로 좀 이제 가볍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등산화입니다. 네. 지금 뭐 들어봐도
3: 굉장히 가볍네요. 이게 등산화인가 싶을 정도로 가벼운데
4: 와 진짜 가볍다.
3: 어떻게 개발하신 거예요?
0: 우리 전 직원들한테 제가 공지를 해서 1g 줄이면 1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해서 1,100만 원씩 이렇게 이제 받아간 분들이 많을 정도로.
4: 직원들의 아이디어는 어떤 게 있었어요?
0: 발에 이제 뒤틀림이 방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안에 이제 쇠를 이렇게 엮습니다.

0: 그 쇠를 빼고 이제 전 세계에서 아마 신발에 카본을 엮이는 저희들이 처음일 거예요.
1: 그럼 이게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등산화예요?
0: 아, 그렇죠.
1: 잘 팔렸나요?
0: 처음에는 이제 안 팔렸죠. 왜냐면은 이제 소비자들이 오랫동안 무거운 등산화만 봐왔고, 네. 좀 가벼운 등산화가 뭔지 좀 불안한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판매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건 등산화가 아니다. 이게 무슨 등산화냐, 운동화지. 물건을 공짜로 돈을 안 받고 전신을 해달라 해도 전신을 안 되는 거예요. 판매가 안 되니까 이제 신발을 들고 부산에 있는 이제 여러 이제 등산로에 가갖고 이거 좀 신어보십시오. 한 번 더 신어본 분들은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결국은 이제 성공을 하게 됐죠.

트라이를 안 하고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해보면 다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직원들은 안 된다 하지만은 이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새로운 아주 새로운 발상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0: 발부터 먼저 닦으시네요?
1: 이제 이 신발의 상전이 이제 발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발부터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세수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0: 어쨌든 뭐 하세요?
1: 신발 보고 있는 거죠. 집에 가기 전에 이쪽에 들려서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한 시간씩 앉아 있어서 우리 또 집사람한테 왜 올 때 됐는데 안 오느냐 이렇게 전화 올 때도 많이 있죠. 근데 집에 그럼 한번 가볼까요?
2: 예. 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1: 들어오시죠.
2: 아, 예. 예.
1: 반갑습니다. 들어오세요. 아. 예. 잠깐만요. 제가 네.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하는 것이 있거든요.
2: 네, 네.
1: 예. 저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네. 이 신발을 좀 깨끗하게 닦고 이렇게 아. 평생을.
2: 아,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1: 전에, 예.
2: 아.
1: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도 마음이 편안해요. 그냥 일반 신발은 솔질만 하고
2: 네.
1: 이런 또 가죽은 구두약도 칠하고 이렇게. 네, 들어가시죠.
2: 예, 네, 알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0: 와! 저희가 참 좋아하는 뷰.
2: 뷰가 정말 좋습니다.
1: 예.
2: 요 해변이
1: 예.
2: 아, 바로 저 요트 선착장도 있고

0: 여기는 분위기가 약간 마이애미 같은.
1: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0: 아유,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아이고, 사모님. 일 오시죠.
2: 일 오세요.
0: 회장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3: 예, 저희 뭐 집사람이고요. 예. 신발도 우리가 짝이 있어야 되듯이 제 짝입니다.
0: 멘트를 아주 좋은 멘트만 잘 하십니다. 우리 소개 한번 직접 본인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1: 항상 신발보다 뒷전인 신발 회사 대표 근동칠 아내 성정임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신미남 우리 권 회장님하고 사시는 기분 좀 어떻습니까?
1: 제가 평소 때 늘 하는 얘기가 신발하고 결혼하지 왜 내 하고 있냐고. 한 분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켓을 저한테 선물하더라고. 웬일인가 싶었는데 입어보니까 단추가 없더라고요. 그걸 단추는 뜯어서 신발에 사용하고 자켓만 저한테. 그거 지금 평생 얘기하고 있어요.
2: 어떻게 그렇게?
3: 아니, 이 너무 단추가 우리 신발에 이렇게 달면은 디자인적으로 좋고 공기도 또 잘 통하고 해서.
0: 그러면 다른 단추를 달아서 좀 맞아. 주시면 되죠.
3: 아니, 뭐, 달 시간도 없고. 네, 그래서 선물입니다 하고 이제 줬는데.
0: 혹시 그 사모님도 평소에 그 신발.
1: 예, 예.
0: 타 신발만 신으시는?
1: 예, 어쩔 수 없이.
2: 어쩔 수 없이.
0: 아니, 그럼.
1: 젊었을 때는 예. 저도 몰래 살짝 구두도 신고 했는데.
3: 아, 힐 이런 거는 이제 저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못 신거든요. 저하고 맞추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신발을 이제 신고 다니고.
0: 두 분이 예전에 신발 회사에서 만나셨다고 그랬는데. 예. 그러면 그 뒤로도 사모님 계속 신발 회사에서 일을 하셨나요?
1: 결혼하고까지 영양사로 근무했습니다.
0: 영양사로? 아, 예. 아 신발에서 신발 관련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영양사를 하셨구나. 요리를 평소에도 좀 잘 하시나요?
1: 그 사람이 시골 사람이자 옛날 사람이잖아요. 네. 박심이에요. 하루 세 끼를 엄청 해댔습니다.
2: 오, 예. 힘드셨겠어요.
1: 제일 맛있는 요리가 밥이래요. 아유.

0: 메인은 한 세 가지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김치는 기본으로 따르니까 한 여섯 일곱 가지. 평생 싸워도 밥은 안 차려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많이 잡수죠. 지금 아침에.
1: 43년 동안 한 번도 아프지도 않고 이제 병원도 안 가고 이렇게 해서 정말 정말 고마워.
0: 행복하죠. 아침을 먹였다는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더 만족하죠.

0: 여기는
1: 예,
0: 어디일까요?
1: 들어오시죠.
0: 아~
1: 저기
2: 네, 아~ 안방.
1: 예.
2: 물건들이나 가구나 이런 건 굉장히 좀 검소하게 따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뭔가요?
1: 아, 그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0: 아~
1: 예.
2: 아~
1: 예. 여기는 이제 아침에 제가 일어나면 씻고, 네. 이렇게 이제 108배도 하고, 아하. 명상도 하고. 제 마음이 수양이 돼서, 108배를 아침마다 이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2: 보다 보니까,
1: 네.
2: 이게 이제, 머리가, 머리를 이대서.
0: 얼만큼 써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2: 이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얼마나 쓰신 거예요?
1: 이 침대는 23년쯤 됐네요. 예, 네, 23년.
2: 이 당연히 이쪽에 회장님
0: 이쪽에.
1: 그렇죠. 회사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할 때, 이제 길에서 막 이렇게 이제 몸을 하다 보니까.

0: 보니까 지금 저렇게 좀, 네. 이제 좀, 흉터 비슷하게 이렇게 좀 나야 되네요.
1: 어, 고뇌의 흔적이라고 예, 예. 저희가 생각하겠습니다. 예, 예. 네.
2: 계속 그렇게 개발을 열심히 하시다가 네. 회사 망한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0: 지금까지 우리가 중요한 제품들 개발할 때마다 그 끝에는 항상 망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1: 주변에서.
0: 주변에서. 저희들 회사가 원체 이제 새로운 제품, 창의적인 제품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돈을 번 거는 엄청나게 버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순익만 천억 이상 이렇게 낸 것 같은데. 개발 비용은 이제 다 써버리니까. 네. 뭐 개발 비용만 해도 100억에서 120억 정도 이제 든 것 같아요. 다른 회사들은 전체 매출의 몇 프로를 개발비로 쓴다 이랬어. 근데 우리 회사는 밖에 소문이 망할 때까지 개발한다. 개발비는 망할 때까지 쓴다.
2: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대단하신 게 정말 뭐 빅모델을 써서 인기 정말 핫한 사람을 써서 광고를 틀고 했다면 오히려 훨씬 더 큰 이득을 보셨을 텐데
0: 스타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저희들은 돈을 스타한테 쓰는 것보다는 최대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2: 아니 그러니까요
1: 싸게
2: 아니 그렇게
0: 이제 소비자한테 그게 도움이 되도록
2: 그게 정답인데 다른 분들과 다른 거죠. 이거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에요. 내가 돈이 있으면 신발 개발에 자꾸 더 투자하겠다. 참 놀랍습니다. 네.

0: 예, 들어가시죠. 예.
1: 오, 오, 여기도 많네요.
0: 예, 예. 신발들이, 예. 여기 있는 신발들은 좀 이 사용했던 네, 네. 신발들입니다.
1: 아, 새 신발이 그렇죠. 아니네요.
0: 예. 신발 병원이에요. 병원이고.
2: 아, AS를 받으러 온 신발인가요?
0: 예.
2: 어느 정도 신발을 신었으면 예, 예, 예. 새 걸로 좀 갈아서 사야 회사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신기 어려워진 거를 계속 고쳐주고 고쳐주고 그렇죠, 그러면
1: 그렇죠. 남는 게 없잖아요.
2: 남는 게 없을 예. 텐데. AS를 몇 년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0: 평생 AS를 해줍니다.
1: 네, 평생이요?
0: 평생이라는 것이 본인의 평생이 아니고 이
1: 신발의 평생.
0: 신발의 평생 또한 해드리고 있죠. 이 실제로 뭐 이런 신발들은 다 이제 20년이 넘은 신발들이거든요.
2: 20년이 넘으면 버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이제. 아, 신발을 오래 신다 보면은 우리가 오랫동안 같이 산 식구들처럼 편안해지거든요.
1: 발도 딱 맞고.
0: 최근 들어서 보면 너무 신발을 신고 빨리 버리고 또 사고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에도 굉장히 큰 이제 보탬이 되죠. 예. 아, 이런 것까지 해주는 브랜드가 있느냐 해서 굉장히 행복해 하시고 또 고마우십니다. 더욱더 사랑을 받고 또 회사의 시장 점유율도 이제 저희들 브랜드가 많이 이제 올라가는 계기가 됐죠.

0: 참 94년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오랜 세월 참 고생하셨습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그 중에 접은 회사들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고 계시다는 건 정말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1: 연나대학교 갔다가 또 다시 돌아가라 해서 돌아왔다가 왔다가 이렇게 몇 번을 했죠.
0: 근데 진짜 최근에 회사를 매각을 생각하실 정도로 예. 크게 어려우셨다고. 아, 예.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1: 저희들이 수출을 유럽에 많이 하거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이제 전쟁이 네. 벌어져서 근데 유럽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서 네. 저희들 수출 물량

0: 절반 이하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 러시아가 쏜 미사일과 포탄으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삶의 터전은 차례로 무너져갔습니다.
2: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유럽은 심각한 경기 침체에 직면해 있습니다.
0: 굉장히 회사가 어려워서 작년에는 이제 회사의 건물도 한 100억에 이제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또 개발하다가 돈이 다 없어지기도 하고 했지만은 근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우니까
3: 근데 그 당시에 부산 시민들의 도움으로 좀 이겨내셨다고
0: 저희들 그런 이제 사실이 알려지고 나니까 부산 시민들이 뭐 엄청나게 저희 회사에 찾아오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구매를 이제 하고 특히 이제 군을 제대한 이제 이 제대 군인들이 젊은 분들이 많이 또 찾아오셨어요. 이런 회사가 이제 망하면 안 되겠다. 또 이런 또 생각들도 하신 것 같아요.

0: 아, 그것이 뭐 가장 이제 눈물나는 이제 부분이 있죠. 댓글 이런 것들이 거의 뭐 99%가 좋은 것만 이렇게 달리니까 굉장히 가분하고 더욱더 열심히 해서 내가 정말 인류를 위해서 이제 뭔가 좀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됐죠.
1: 아무래도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는 향토 기업이고 부산을 또 대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끼는 마음에 그렇게 도움을 많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0: 저희들이 뭐 너무 이제 도움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보답을 하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경남에서 산불이 엄청나게 네. 이제 크게 났었어요. 우리가 돈은 없지만은 뭐 이제 신발은 엄청 많잖아요. 신발 매칭 캘리를 들고 가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갖다 드렸죠.

0: 평생 신발만 보면서 살아온 우리 신미남, 신발에 미친 남자.
1: 미남 같네요.
2: 고맙습니다.
0: 우리 권동칠 회장님의 최종 꿈은 무엇인가요?
2: 신발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이 K신발이 나이키나 이런 이제 세계적인 브랜드를 능가해서 전 세계에서 이제 1등 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이제 하려고 합니다.
0: 혹시 표지에 나오실
1: 그쵸.
0: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1: 전면에.
0: 된다면 탁지 올해 인물로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1: 우린 응원해야죠.
2: 이 세상에서 좋은 신발을 만들어서 인류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이렇게 신발을 만드는 사람으로 남아있고 싶습니다.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0: 뭐야 이거 깜짝.
3: 한국 1세대 패션 디자이너 최복호입니다. 깨끗하지 가짜가 담아요. 히트를 쳤죠.
0: 굉장히 파격적인 돈도 굉장히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3: 아 괜찮았죠.
1: 양장점은 처음이거든요.
3: 1,500명이 여기 다녀갑니다.
0: 한 달에?
3: 예. 아. 예, 너는 앙드레를 쫓아봐. 앙드레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알아?
4: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도.
0: 직접 만나 뵈셨을 거 아니에요?
5: 상가 말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

0: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1: 엄마 간병인 쓴 지 벌써 1년이야.
2: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3: 아니 뭘 걱정을 해. 내 보험은 365일을 넘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1: 540일까지?
4: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1: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4: 네, 평생이요. 암 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1: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4: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포장.
0: 상가물 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2: 아버지 간병 있으신 지 벌써 1년 다 돼가지.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1: 걱정은 아버님 보험은 1년 365일에 추가로 175일을 더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2: 최대 540일까지?
4: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1: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4: 네, 평생이요. 암 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1: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4: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포장.
5: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6: 너무 재밌어서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7: 손발이 움직일 때까지는 계속 만들 거예요.
8: 진짜 그 시간은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공부하는 그 시간이.
6: 야, 경이롭다라는 게 이럴 때 쓰는 것 같아.
9: 이것이 자연이 주는 힐링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걸 반복하고 있지요.
10: 그리고 얘네들은 배신이 없잖아요. 그게 그렇게 좋아요.
7: 얘들아 밥 먹자.
10: 오 뭐야? 오 이거 또 싫어.

0: 슬퍼요. 엄마 아빠가 아프니까.
1: 음주운전 사고로 생긴 편마비로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한 아빠. 장애가 있는 엄마와 7살 예진이의 유일한 보호자이지만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에 지팡이 없인 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밤 빈병을 찾습니다.
2: 걱정이 많죠. 돈만 있으면 되는데. 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한 일신의 힘이 될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0: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엄마랑 아빠랑 없으면 안 돼요.
1: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현실. 지금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기본 요리를 다채롭게 응용해 매일 다른 집밥을 즐겨보자. 우리가 알던 두부조림이 아니다. 자박하게 끓여 먹는 색다른 두부 요리. 뜨끈한 밥에 올려 함께 비벼 먹으면 환상적인 두부 자박이부터 입맛 살리는 쪽파무침, 더 맛있게 먹는 법 대공개. 참치와 마요네즈 양념으로 180도 변신한 참치 쪽파무침까지. 집밥의 여왕 김선영 요리연구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4: 안녕하세요. 체육이 비타민 과학입니다.
5: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4: 네, 선생님. 이 두부 자박이의 새빨간 비주얼을 보니까 식욕이 마구 솟는 것 같아요. 밥이랑 먹기 좋은 딱 맛있는 음식인데요. 자, 어떤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5: 네, 일단 두부 자박이에 기본적으로 두부 들어가고요. 거기다가 호박도 들어가요.
4: 네.
5: 그 다음에 두부와 호박을 밑간할 소금하고 후추 필요하고요.
4: 네.
5: 이제 두부를 지질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기름. 들기름하고 식용유 필요합니다.
4: 네, 간단하고요.
5: 네.
4: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채소를 볼게요.
5: 자박이 이제 채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4: 네.
5: 그래서 양파, 대파, 청양고추 들어가요.
4: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5: 네.
4: 자박하게 만든 양념은 어떤 게 들어갈지 궁금해요.
5: 네, 일단 양념장에 저는 이제 양념장 밑에 맨 밑에 다시마를 네. 넣고 깔기 때문에 다시마 들어가고요. 주된 양념은 이제 간장이죠. 네, 간장 들어가고 물엿 들어가고
4: 네.
5: 고춧가루, 통깨, 마늘, 참기름, 그다음에 물이 한 컵 필요합니다.
4: 이 요리는 밥 위에 올려 먹어도 맛있고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5: 네.
4: 그러면 두부 자박이 시작해 볼게요.
5: 네, 일단 두부를
4: 네.
5: 잘라 볼게요.
4: 네, 두부는 잘라 볼게요.
5: 오늘은 두부가
4: 예.
5: 약간 단단했으면 좋겠어요.
4: 그럼 부침.
5: 그렇죠.
4: 예.
5: 부침요. 근데 만약에 찌개용이 있다, 그러면
4: 네.
5: 굳이 뭐 따로 사러 가지 마시고요. 그냥 이걸로, 그걸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4: 예.
5: 저는 300g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아무래도 수분이 좀 빠지면은 단단해져서 조리하기가 편하죠.
4: 그렇죠. 이 두부가 사실은 잘 많이 부서질까봐 찌개나 이런 데 아닌 이상은 잘 안 넣게 되거든요.
5: 근데 사실은 좋아하는 분들 정말 두부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4: 그럼요.
5: 네, 그래서 이렇게 자박이처럼 두부 조림도 우리가 맛있지만
4: 네.
5: 짜박짜박 국물 있게 먹는 요 자박이 또한
4: 예.
5: 촉촉해서 맛있거든요.
4: 자, 선생님, 그럼 두부 조림과 두부 자박이의 차이점은 어떤 걸까요?
5: 국물의 차이죠.
4: 예.
5: 국물이 씨는 자박이, 국물이
4: 예.
5: 없다면은 조림. 이렇게.
4: 물론 조림 먹을 때도 그 남은 양념으로 밥을 이렇게 비벼 먹고 하지만
5: 네.
4: 자박이는 뭔가 진짜 덮밥처럼 이렇게 얹어 먹어도 좋겠어요.
5: 맞아요.
4: 그쵸?
5: 덮밥 느낌을 원하시면 자박이.
4: 예?
5: 그냥 반찬을 원하시면 두부 조림을
4: 예.
5: 추천드려요.
4: 자, 이렇게 한 몇 분 정도 두면 될까요?
5: 이렇게 해서 그냥 다른 채소 썰고 양념 준비하는 동안
4: 네.
5: 그 시간만 해주시면 돼요.
4: 자, 그럼 두부를 이렇게
5: 네.
4: 물기를 빼줄게요.
5: 자, 자박인데 두부 자박인데
4: 예.
5: 저는 이제 호박도 한 개 넣어볼까 해요. 그래서 호박이 거의 두부와 비슷한 구람수가 되더라고요.
4: 예.
5: 자, 이렇게 해서 호박.
4: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장 보러 갔을 때 제가 애호박을 샀는데 가격도 경제적이에요.
5: 요새 호박 가격이
4: 예.
5: 조금 내렸어요.
4: 예.
5: 호박 가격이 조금 약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4: 맞아요.
5: 저 옛날에는 한동안 장마철에는 5,500원짜리까지 산 적 있거든요.
4: 예.
5: 눈 나오는 줄 알았어. 근데 꼭 들어가야 되는
4: 저도
5: 근데다가 그대로 드셔도 되는 게 예. 우리 아까 들기름. 소금하고 후추 뿌렸죠. 예. 들기름이랑 오일 넣어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6: 예.
5: 아우 나는 이렇게 쌍으로 뒤집을 때가 제일 기분 좋아. 아우 이거는 어부지리를 얻었어.
4: 저는 다 뒤집어졌는데 이렇게 이제 굽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5: 이제 조리를 시작하면 됩니다.
4: 아, 그럴까요?
5: 네.
4: 자 이제 맛있게 한번 조려봐야죠. 두부 자박이 만들어 볼게요.
5: 네. 자 자박이라 네. 사실은 밑에 눌어붙을 염려는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냥 물을 넣을 때 이 다시마에서 나오는 감칠맛이 있기 때문에
4: 그렇죠.
5: 다시마를 넣어주면 좋고요. 여기다가 이제 뭘 넣어줄 거냐면 양파 도톰하게 썬 거.
4: 양파도 좀 깔아주는 거예요?
5: 네. 양파를 깔면 단맛도 올라오고 아, 또 양파의 수분감이 있어서
4: 예.
5: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4: 그러게요. 네.
5: 자 이렇게 됐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얹을게요. 네. 저는 이 자박이 예. 진짜 자주 해 먹어요.
4: 아니 뭔가 이 자박이라고 하면은 뭔가가 이 밥도둑 같기도 하고
5: 네.
4: 쏙쏙 비벼서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5: 맞아요. 조림도 맛있는데
4: 예.
5: 이 자박이는 국물이 있어서 그리고 다 나중에 데고 나서 달걀 딱 하나 얹어 먹어도 아우 너무 맛있어요.
4: 좋겠어요.
5: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4: 네.
5: 여기다가 우리 양념한 거 있잖아요.
4: 네,
5: 양념을 두부도 양념이 돼야 되지만
4: 네.
5: 호박도 양념이 돼야 되니까.
4: 그러면 간이 싹 배야죠.
5: 네, 자 이렇게 할게요. 자 그렇게 하고,
4: 네.
5: 자 보세요. 자, 자 눈 잘 뜨고 보셔야 돼요.
4: 네.
5: 자
4: 복사해서 붙여넣기.
5: 그렇지.
4: 예.
5: 자 이렇게 해서.
4: 예.
5: 아 이 요리할 때 있잖아요.
4: 네.
5: 이런 JQ 잔머리 지수 필요합니다.
4: 정말 간단간단하게
5: 네.
4: 한 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팁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5: 네, 자, 이제 여기 양념이 남았죠?
4: 예?
5: 여기다가 이제 물 한 컵을 넣고
4: 네.
5: 졸여야 되는데, 요 양념 아까우니까
4: 네.
5: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4: 자. 자, 마지막까지 또 양념 한 방울마저도 저희가 또 아까우니까.
5: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예. 부을 때 가장자리로 이렇게 부어주셔야 돼요.
4: 가장자리로요?
5: 가운데 뚜루룩 부으면 양념이
4: 다 흩어지죠?
5: 자, 됐죠. 오.
4: 자, 이렇게.
5: 어우, 이제 기뻐. 왜? 내가 할 일은 끝났어.
4: 이제.
5: 불이야 할 일이야.
4: 이제 자박자박하게 이제 조리는 일만 남았나요?
5: 네. 자, 그러면 이제 끓기 시작해서 7분. 네. 근데 이제 끓기까지 좀 센 불에서 해주시다가 이제
4: 네.
5: 끓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제 뚜껑을 덮어서 익힐 거예요.
4: 네.
5: 그때 불을 중불로 줄이셔가지고 7분 정도면 호박도 알맞고 두부도 양념이 싹 배어 들어가고 그
4: 네.
5: 밑에 깔린 양파는 그냥 얌전해져 있어요.
4: 얌전하게?
5: 네.
4: 자, 이제 모든 것은 우리 불에 한번 맡겨볼게요.
5: 그렇죠.
4: 자, 7분 동안 있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5: 네.
4: 지금 7분 정도 지났는데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향이 올라오고 있어요.
5: 짠.
4: 이야, 우와. 이야.
5: 아니, 지금 딱 화면 돌리신 분은 아, 두부 조림인데 왜 저래? 국물이 왜 안 졸았어? 이거 두부 자박입니다.
4: 이야, 진짜 여기에 그냥 화비에 썩썩 올려서 비벼 먹으면 너무 촉촉하고 맛있을 것 같은데.
5: 세상에
4: 이야.
5: 보석 같은 향채소가 위에서 두루루루루루. 자, 오.
4: 근데 이 향이 방송으로 좀 전해지면 좋을 것 같은데.
5: 맞아요.
4: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5: 네.
4: 달큰한 향도 올라오고. 그렇죠.
5: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향채소가 싹 숨이 죽을 정도면 몇 분이면 필요하냐?
4: 네.
5: 2분 정도면 되니까
4: 2분이요?
5: 잠시만 기다릴게요.
4: 자, 일단 뚜껑 안 덮고
5: 뚜껑 닫을게요.
4: 아, 닫고요.
5: 왜냐? 향채소의 향이 두부랑 호박에 싹 스며들어야 되기 때문에
4: 예.
5: 두부를 덮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뚜껑을 안 덮으면 향이 날아가겠죠. 휘발성으로.
4: 그럴까요?
5: 네. 자, 저희는 향을 안으로 넣기 위해서 뚜껑을
4: 네.
5: 덮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4: 자, 2분 후에 저희가 한번 덜어 보도록 할게요. 자, 얼른 먹어보고 싶어요, 선생님.
5: 네, 자, 그럼 불을 끄도록 할게요.
4: 예?
5: 네.
4: 그 완성 도시를 한번 옮겨볼까요?
5: 네.
4: 자, 이야. 자, 옮겨볼게요.
5: 네. 자, 우리는 오늘 한 접시 먹겠습니다.
4: 예.
5: 네, 자, 이렇게. 오!
4: 우와!
5: 이야.
4: 이야.
5: 지금 보시면은

0: 이렇게 두부가 이렇게.
1: 아 두부 이렇게 튼튼하게 부서지지도 않고.
0: 아니 부서질 수가 없는 게 네? 우리가 뭐 건드렸어야지.
1: 그러게 말이야. 아니 근데 양념이 잘 뱄어요 선생님.
0: 그냥 양념도 위에다가 우리가 아까 뿌렸잖아요.
1: 아니야 불 위에 올려놓은 것밖에 없어요. 중간에 불 제대로 살짝 하고.
0: 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주부님들이 이런 요리 너무 사랑해요.
1: 맞아요.
0: 그냥 내가 딱 썰어서 양념 넣는데 불이 알아서 해주는 요리.
1: 맞아. 아니 두부 어떻게 이렇게 부들부들해요 안쪽은?
0: 사실은 우리가 부침용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두부 딱 드시면은 네. 마치 찌개용을 먹는 듯한
1: 맞아요.
0: 부드러운 식감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1: 이게 찌면서 뚜껑을 덮고 쪘기 때문에 약간 촉촉하게 쪄진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호박.
1: 아 이렇게 반반 넣으면 또
0: 광희 씨 호박 좋아해요?
1: 당연하죠.
0: 저 호박 진짜 좋아해요.
1: 저도요. 요것도 이제 이거 양념하고 같이 이렇게 밥에 비벼 먹으면 이렇게 부스러졌을 때 네. 정말 잘 어울려요 밥이랑.
0: 이게 또 호박이 또 알맞게 싹 익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아까 0.7cm 정도로 이렇게 썰었잖아요.
1: 예.
0: 그런데 만약에 애들이 어려서 좀 더 익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좀 얇게 써시면 돼요.
1: 좀 얇게.
0: 근데 이게 보면은 제가 보면은 취향이 다 틀리더라고요.
1: 저 약간 무르게 그래서 약간 뭉개질 정도로 해서 먹어요. 부드럽게.
0: 네, 그러면은 광희 씨는 0.5cm 정도로 써는 거를 추천드려요.
1: 예.
0: 네, 그래갖고 자 이제 이쪽에도 자박인지라 예. 자박 국물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1: 예. 네. 이렇게 그냥 먹으면 온 가족이 그냥 밥 한 공기는 뚝딱일 것 같아요.
0: 네. 자, 여기다가 이제 향채소 예. 조금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1: 이야. 너무 푸짐한데요, 선생님?
0: 둘이 가교 역할을 하는 게 향채소네요.
1: 그러게요. 자, 이렇게 너무 푸짐하고 맛있는 두부 자박이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두부 자박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부는 먹기 좋게 썬 뒤, 앞뒤로 소금, 후춧가루를 뿌려 밑간해주세요. 애호박은 동글 썬 뒤 소금을 뿌려 밑간해줍니다. 양파는 도톰하게 채 썬 뒤 대파, 홍고추, 청양고추는 어슬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양조간장, 고춧가루, 물엿, 다진 마늘, 참기름, 통깨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달군 팬에 들기름, 식용유를 두른 뒤 두부를 올려 앞뒤로 노릇하게 부쳐주세요. 냄비에 다시마, 양파를 깔아준 뒤 애호박을 펼쳐 담고 양념을 얹어줍니다. 그런 다음 부친 두부를 넣고 양념을 고루 뿌려주세요. 남은 양념에 물을 섞어 넣은 뒤 끓어오르면 7분 정도 끓여줍니다. 여기에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를 얹고 2분 정도 뚜껑 덮어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두부, 애호박을 담은 뒤 국물을 끼얹고 채소를 담으면 두부 자박이가 완성됩니다.
1: 선생님, 네. 이 쪽파 무침은 솔직히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맛있게 무쳐야 하는지 잘 몰라서 잘 안 만들어 본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오늘 참치가 들어가 있어서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0: 네, 일단 쪽파 반단 정도 준비해 주신대요. 네. 200g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1: 네.
0: 참치는 조금 큰 거 있잖아요. 그거 한 캔,
1: 네.
0: 그다음에 김 두 장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1: 네, 자 무침 양념에 필요한 재료도 한번 볼게요.
0: 네, 일단 약간 요거는 비주얼 담당이에요.
1: 네. 네.
0: 청양고추 이렇게 다져서 준비할 거고요.
1: 네.
0: 마요네즈에다가 간장 약간 넣어주는데
1: 네.
0: 마요네즈가 들어가면 맛있긴 한데 약간 느끼한 맛 때문에 저는 겨자하고 레몬즙을 넣어줄 거예요.
1: 네네.
0: 그리고 또 고소해야 되니까 깨소금하고 참기름 들어갑니다.
1: 자 오늘 들어가는 재료도 조금 새로울 것 같기도 하고 참치도 새로울 것 같은데요. 이 파김치와는 또 다른 느낌이지만
0: 네.
1: 쪽파가 나올 때 이런 신선한 재료로 맛있게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도 시작해볼게요. 자 그럼 먼저 일단 참치가 눈에 제일 들어오는데
0: 네.
1: 이 참치는 그냥 통조림 참치 준비했는데 이 기름이 항상 신경이 많이 쓰여요.
0: 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 그냥
1: 예.
0: 이렇게 체에다가 기름기를 숟가락으로 눌러서 내리던지 예. 아니면은 일회용 장갑 두 개 끼고 꽉 손으로 짜던지 예. 둘 중에 하나 방법이 제일 좋더라고요.
1: 근데 진짜 이 참치 통조림 제가 어렸을 때도 늘 좋아했었고 이 김치찌개에 안 들어가면 또 섭섭하고 참치 김밥도 맛있고 이 참치 통조림 늘 집에 있거든요.
0: 아 그리고 또 이게 선물로도 들어와서 오늘 요거. 참치 쪽파 무침 꼭 만들어 드시기를 추천드려요. 네, 자, 이렇게 예, 기름기를 뺐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쪽파를 한번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두고.
0: 쪽파가
1: 진짜 신선해요?
0: 쪽파가 지금이 제철이에요. 야. 그래서 쪽파가 저렴해요.
1: 아주 파릇파릇하고 그냥 아삭아삭한 소리가 그냥.
0: 자, 이렇게 해서 5cm로 썰 건데, 예. 요 대궁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예. 흰 부분은 요거 따로 두고요. 예. 요쪽 거는 같이 둘게요.
1: 아, 소리 들리시죠, 소리? 이야. 진짜 신선하다.
0: 자, 이렇게. 예. 제철이야, 제철. 네. 자, 그래서 예. 요거를 대궁하고 네. 흰 부분하고
1: 따로?
0: 네, 따로 둘게요.
1: 따로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0: 아무래도 흰 부분은 열을 가할 때 좀 더 가열해야 되니까 예.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1: 자, 이렇게 쪽파까지 제가 손질해봤고 여기 또 김이 있어요.
0: 네, 자 김도 같이 예. 이렇게 부셔서 넣어주면 좋은데 요거는 네. 그냥 김밥인 구운 김이에요. 네. 자, 요거를 이제 그냥 썰면 여기가 지금 다 지저분해지니까 예. 비닐봉투에 넣어가지고
1: 또 JQ를 써야죠.
0: 그렇죠.
1: 선생님, 네. 집에 이 김밥김 말고 조미김이 있으신 분들은 어떡해요?
0: 조미김도 저는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조미김은 짜서 안 돼요 그랬는데 아니에요. 요즘은 조미김이 그닥 안 짜니까 네. 김밥김 없으면 조미김도 이렇게 해서 드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1: 그렇지만 이제 요리를 하실 때 조금 염두를 조금 조절하시면 되겠죠?
0: 그렇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해놨어요.
1: 준비해 둘게요.
0: 네.
1: 자, 이렇게 한번 부신 거 한번 보여주세요.
0: 네, 자, 이렇게 해서.
1: 네. 이렇게. 너무 고소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0: 아, 근데 참. 이게 뭐라고 김이 들어간 거하고 안 들어간 거하고
1: 그러니까 김가루 뿌려지면 정말 그 맛은 다르잖아요.
0: 자, 그럼 이제 양념장은 네. 이따가 요거 데치고 와서
1: 그럴까요? 네,
0: 큰 볼에다가 할게요.
1: 자, 네. 지금 뭘 데치셔야 한다는데 어떤 걸 데칠지 한번 가볼게요.
0: 자, 이 중에서 이제 데쳐서 먹어야 될 게
1: 이거죠.
0: 쪽파. 네, 그럼 쪽파 갈게요. 네. 자, 소금 약간 넣어주도록 네. 할게요. 이제 소금을 넣어주는 거는 이 파에서 있는 영양 성분이 덜 빠져나오라고 네. 해주고 색도 좀 예쁘라고.
1: 여기 부분 뭐라고 하셨죠, 아까?
0: 대궁.
1: 대궁?
0: 네, 흰 부분. 이라고 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1: 먼저 하고.
0: 네, 자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맛있어서 막 먹고 있는데 매워 그러면 안 되잖아요.
1: 네, 그래서 약간 아린 맛이 있으니까.
0: 맞아요. 근데 데치면은 이 매운 성분이 아린 성분이 휘발성 날라가고 단맛으로 네. 변해요.
1: 오.
0: 그리고 대파로도 하셔도 돼요. 이 요리를.
1: 오.
0: 쪽파가 안 나올 때는 대파로 하셔도 되는데
1: 네?
0: 대파도 흰 부분하고 파란 부분하고 따로 나눠서 데쳐 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1: 네. 자, 쪽파.
0: 네. 자, 요 정도면은 됐어요.
1: 한 30초 정도 하셨어요.
0: 네. 자, 이렇게 해서 하고
1: 찬물로 바로.
0: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자, 파란 부분은 네. 그야말로 그냥 넣다가 빼서 바로 하셔도 돼요.
1: 맛있겠다. 맨날 무쳐 먹던 재료 말고 이렇게 쪽파 오랜만에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0: 네, 저는 이제 제철 재료를 주로 사용해서 많이 요리를 해서 먹고 있는데
1: 네.
0: 쪽파 계절에는 이렇게 사도 부담이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바로 사다가 이렇게 해서 쪽파 무침 많이 네. 하고 또 참치는 거의 또 집에 있고
1: 네.
0: 아니, 없어도 그냥 캔 참치 살 때는 왠지 요리가 쉬워 보여서 살 때도 마음이 기뻐.
1: 맞아요. 든든하죠, 사두면.
0: 네.
1: 자, 이거는 30초 정도 네. 간단하게 한번 데쳐봤어요.
0: 네, 자, 이렇게 해서 물기를 좀 빼주도록 할게요.
1: 네. 선생님, 이거 물기 뺄 때 주의할 점 있나요?
0: 물기를 좀 빡 빼줘야 되는데
1: 네.
0: 우리가 무침 요리가 실패할 때가 물기를 네. 좀 덜 뺐을 때예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양념이 희석되지 않으려면 물기를 좀 꽉 짜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네. 오늘 좀 짜보도록 할게요.
1: 선생님, 꽉 짤 때 너무 꽉 짜버리면
0: 맞아요. 제가 옛날에
1: 네.
0: 이거를 꽉 짜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입까지 돌아가. 근데 그냥 이렇게 가볍게. 왜냐면 이게 완벽하게 짤 수가 없어요.
1: 그쵸.
0: 계속 수분이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완벽하게 짜요.
1: 입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죠. 진짜 색깔도 파릇파릇하고 아까는 양이 꽤 되는 것 같았는데 막상 이렇게 데쳐놓으니까
0: 맞아요.
1: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적당한 정도의 양이에요.
0: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좋아요.
1: 예. 네.
0: 자, 이제 양념장 만들어서 네. 섞기만 하면 되니까 네. 아예 양념장을 큰 거로 할까 봐요. 자. 네. 일단은 집에 마요네즈 있으시면은 마요네즈 이렇게 사용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1: 예.
0: 자, 마요네즈가 들어가서 약간 느끼한 맛을 저는

0: 뭐로 할 거냐면 요거 겨자예요.
1: 예.
0: 근데 요 겨자가 없어 그러면은 뭐로 대신할 수 있냐면
1: 예?
0: 혹시 고추냉이 있으세요? 그럼 고추냉이도 괜찮아요.
1: 고추냉이도.
0: 네, 잘해서 요 겨자를 이렇게 섞어줄게요.
1: 예.
0: 자, 이렇게 섞어주고 그러면 이제 마요네즈 느끼한 맛이 겨자 때문에 조금 많이 완화가 됐겠죠.
1: 맞아요.
0: 자, 거기다가 요거 레몬즙이에요.
1: 오.
0: 레몬즙 없으면 뭐로 할까요?
1: 레몬즙 없으면 뭐 집에 있는 뭐
0: 식초.
1: 식초.
0: 네, 그런 것도 좋아요. 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양념을 해야 되겠죠.
1: 예.
0: 양념은 간장으로 할게요.
1: 네.
0: 간장 들어가고요.
1: 네.
0: 여기다가 이제 깨소금. 깨소금,
1: 네.
0: 그다음에 참기름 들어가고요. 자, 비주얼 담당 넣어주세요.
1: 네. 자, 일단은
0: 네.
1: 빨간 양념이 아니라서 매운 거를 많이 못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0: 네.
1: 그럼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그렇죠. 일단은 재료도 부담이 없는 데다가
1: 네.
0: 양념도 그냥 집에 냉장고에 있는 거로 활용하시면 되니까
1: 네.
0: 이렇게. 자, 이 정도 이렇게 돼야지 이제 전체적으로 묻혀줄 거니까 보세요.
1: 네.
0: 이 정도의 이렇게
1: 농도가
0: 농도니까 아까 요거를 꽉 짜줘야 된다는 얘기를 아시겠죠?
1: 맞아요. 물기가 너무 자박하면 잘 안 묻혀지니까.
0: 네.
1: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묻혀볼게요.
0: 네. 자, 이때도 요 참치가 좀 더 단단하니까
1: 네.
0: 참치부터 넣어주도록 할게요.
1: 네.
0: 네, 참치 요걸로 그냥 넣을게요.
1: 네.
0: 참치 넣어주고요.
1: 네.
0: 자,
1: 맛있겠다. 그다음에 참치가 너무 좋아요.
0: 네. 그다음에 쪽파
1: 네.
0: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1: 넣고
0: 김은 네. 조금 이따 넣어주도록 할게요.
1: 김은 지금 넣으면 부스러지니까
0: 네.
1: 예, 눅눅해지고 많이 눅눅해지니까
0: 여기다가 김을 살짝 넣어서 지금 네. 굉장히 김이 많아 보이죠?
1: 예.
0: 근데 섞으면은 김이 수분을 머금어가지고 딱 알맞은 양으로 돼요. 자, 담아볼까요?
1: 네. 선생님 이거 밥 반찬으로 좋을 것 같지만 밥 반찬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은 김밥 쌀 때 이렇게 다 넣고 싸면은
0: 참치 김밥처럼
1: 예, 예, 예.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일단 먹다가
1: 먹다가
0: 먹다가
1: 이야 색다른 무침이라 어린 친구들도 이렇게 만들면 쪽파의 첫 경험을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맵지 않게
1: 예.
0: 쪽파가 달게 느껴지면 나중에 쪽파 먹을 때도 거부 반응이 없이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참치 쪽파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참치 쪽파 무침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참치 통조림은 체에 받친 뒤 숟가락으로 눌러 기름을 제거해주세요. 쪽파는 먹기 좋은 길이로 썰고 구운 김은 4등분한 뒤 비닐봉지에 넣어 부숴줍니다. 끓는 물에 소금, 쪽파 흰 부분을 넣어 데친 뒤 찬물에 헹구고 쪽파 파란 부분을 데쳐 찬물에 헹궈주세요. 쪽파는 체에 받쳐 건진 뒤 물기를 짜내줍니다. 그런 다음 마요네즈, 연겨자, 레몬즙, 양조간장, 깨소금, 참기름, 다진 청양고추, 홍고추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양념에 참치 통조림, 쪽파를 넣어 무치다가 구운 김을 넣어 무쳐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참치 쪽파 무침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비린내는 물론 감칠맛까지 사로잡은 된장 참치 조림부터 칼로리가 낮아 무한대로 흡입해도 걱정 없는 숙주 청포묵 무침까지 집밥의 여왕 김선영 요리연구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레시피 절대 놓치지 마세요.
3: 상담할 요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증정.
4: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5: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6: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5: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7: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5: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8: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5: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3: 생과물 도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블렌더 증정.
4: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5: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6: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5: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7: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5: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8: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5: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0: 양장점은 처음이거든요.
1: 1500명이 여기 다녀갑니다.
2: 한 달에?
1: 예. 아. 예, 너는 앙드레를 쫓아봐. 앙드레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3: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도.
2: 직접 만나 뵈셨을 거 아니에요?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 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9: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 같은 튼튼한 잇몸.
10: 먹는 즐거움.
9: 잇몸 튼튼, 이 같은.
11: 슬퍼요. 엄마, 아빠가 아프니까.
12: 음주운전 사고로 생긴 편마비로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한 아빠. 장애가 있는 엄마와 7살 예진이의 유일한 보호자이지만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에 지팡이 없인 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밤 빈병을 찾습니다.
13: 병이 많죠. 돈만 있으면 되는데. 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한 예진이 힘이 될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11: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엄마랑 아빠랑 없으면 안 돼요.
1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현실. 지금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4: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5: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4: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5: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

0: 구호.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0: 080-961-9595
2: 아오라! 완타나메라!
3: 쿠바 사람들은 사랑해 죽고 사랑해 사는
4: 관타나메라. 생애 한 번은 가보고 싶은 나라, 여행의 낭만과 열정을 꿈꾼다면 바로 여기 쿠바입니다.

0: 내가 내가
1: 여러분 너무 맛있어요.
2: 뜨거운 이상을 꿈꾼 혁명가들과 생생한 현실이 공존하는 땅.
3: 눈 뜨고 일어나면 카메라가 떨어져요. 오케이.
4: 아저씨는 욜로 타신대요, 운전사 아저씨는.

0: 엄마예요.
1: 오나 더.
2: 아이.
3: 내가
1: 너무 맛있어.
3: 봐라.
4: 어떻게 단맛이 이렇게 나지?
5: 오랜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찬란한 카리브해의 자연, 쿠바가 품고 있는 낭만을 찾아 떠납니다.

0: 한국에서 쿠바까지는 직항이 없어 유럽을 경유해 갑니다. 30시간이 넘는 비행이죠. 이번 여정은 수도 아바나에서 차로 3시간 거리에 플라야 라르가에서 카리브해를 만납니다. 쿠바는 카리브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나라. 해안선만 무려 2,700km. 국토 어디를 가도 낭만적인 카리브해에 발을 담글 수 있죠. 제가 찾은 곳은 쿠바 남부의 작은 해변 플라야 라르가입니다. 입장료는 최신 전자결제로 해변과 음식 그리고 음료까지 포함입니다. 근데 이분들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요.
1: Hotel with credit card, but here with the Cuban bank.
2: So perhaps you would. And do you have that?
1: Yeah, I live in Cuba.
2: All right.
1: 요즘에 쿠바가 현금에서 가능한 한 그 크레딧 카드 내지는 어쨌든 그 카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많이 이동 많이 전환되는 중이에요. 문제는 전기가 허구한 날 없으니까 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0: 플라야는 스페인어로 해변이란 뜻인데요. 16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인 만큼 숨어 있는 보석 같은 해변이 많답니다. 플라야 라르가도 그중 하나죠.
1: 와, 진짜 색깔 이쁘다. 아니, 아침에 좀 흐려서 걱정했는데 진짜 이쁘네요. 저 여기 사는데도 늘 놀라워요. 너무 예뻐요.
0: 뜨거운 태양 아래 에메랄드빛 바다. 쿠바를 즐기는 방법 중 최고는 뭐니뭐니 해도 카리브해입니다. 모래와 바위, 해변이 섞여 있어 마음에 드는 자리를 찾아 망중한을 즐기면 됩니다. 저는 바닷속 세상이 궁금해지는데요. 스노클링을 즐기는 관광객이 많아 장비되어도 쉬워요. 수심이 얕고 잔잔해서 스노클링 하기엔 최적의 조건. 너무 투명해서 바닷속에 뭐가 있을까 싶었지만 웬걸요? 물 반, 고기 반,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0: 물고기들 사이를 헤엄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1: 여기는 덥거나 아주 덥거나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쿠바를 즐기려면 바다를 좀 즐길 수 있어야 제대로 쿠바를 즐기는 것 같아요.
0: 아름다운 해변에 반하고 바닷속 풍경에 또 한 번 반합니다. 일상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마음껏 즐겼습니다. 나만의 인생 바다를 찾은 기분, 딱 그렇습니다. 해안도로 드라이브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갑자기 차들이 속도를 줄이는데요. 세상에, 도로를 개들이 점령했습니다. 차들이 아슬아슬 달리다가 아예 멈춰 섰는데요. 상황이 궁금해서 내려봤더니 생전 처음 보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수천 마리는 좋게 될 법한데요. 마음이 급한 사람들이 치워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인정 사정 없이 지나가는 차들로 연간 350만 마리가 로드킬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 녀석들은 일명 좀비개라고 불리는 붉은 개인데요. 산란기가 되면 육지와 바다를 오가며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도로를 횡단하는 거죠. 붉은 개들은 이 지역에서만 출몰한다고 하는데요. 산란기 단 며칠 동안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이라고 합니다. 개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2: Estoy buscando los cangrejos.
3: Los cangrejos in the road.
4: Sí, se llena esto completo, la carretera. Se llena completa de cangrejos.
2: 4월이 되면 지금 이제 조금씩 나왔는데 4월이 되면 거의 도로를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다들 나온대요.
0: 마을 사람들이 알려준 서식지, 숲으로 가봤습니다.
2: 어마어마해요. 여기 좀 봐. 저 소개도 있어, 소개도. 엄청 많네, 여기. 여기 나무 좀 보세요, 여기 나무, 나무 위에. 오, 깜짝이야.
0: 야행성인 녀석들은 뜨거운 태양에 취약해서 산에 숨어 산다고 합니다.

0: 직계발은 자동차 타이어를 뚫을 만큼 강력하다고 합니다. 아주 당당하죠?
1: 빨간 개가 여기 굴을 파고 저 속에서 살고 나중에 껍질도 바꾸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짝짓기 할 때 짝짓기를 물 속에서 하나 봐요. 로맨틱하게 해서 짝짓기 할 때 이제 도로를 건너서 짝짓기를 하고 임신을 해서 돌아와서 다시 굴 속에 들어가서 뱃속을 키운 다음에 알을 키운 다음에 알을 낳을 때 다시 건너가서 알을 낳고 돌아오니까 총 4번의 이 도로 비행을 도로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총 4번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0: 차들도 속도를 줄이고 비켜가려 애를 쓰죠. 위험하긴 개나 사람이나 마찬가지. 단단한 직계발에 타이어가 구멍나면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정성껏 키운 알을 품고 바다를 향하는 붉은 개들. 지켜보는 제가 다 조마조마해집니다. 이게 1분 30초에서 2분 걸린다 그러거든요, 건널 때. 그럼 좀 빨리 건넜으면 좋겠어. 좀 후다닥 건너면 안 되나? 이 지역은 해안도로가 하나밖에 없어 붉은 개에게도 사람에게도 이 길이 필요합니다. 1년에 단 며칠, 붉은 개의 대이동이라는 경이로운 장관을 그저 신기하게만 볼 수 없었습니다. 이 도로가 있기 전부터 얘네는 살았고 도로가 나중에 생긴 거기 때문에 이 습관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 해비탯인데 이거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놓은 도로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니까 인간이 좀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게 맞지.
2: 새삼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0: 제가 손꼽아 기다렸던 곳, 시엔푸에고스에 왔습니다. 항구도시이자 쿠바의 국민 가수 베니모레의 고향으로 유명하지요. 기사 알리 씨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여서 더 신이 났습니다. 오랜 친구를 만나려니 저도 설렙니다.
1: 아, 여기 나와 있네.
0: 쿠바에서 만나 우정을 쌓은 10년지기 친구. 어려운 시절에 만난 친구라 더 각별하죠. 다정한 포옹으로 맞아주는 쿠바식 인사는 익숙해지면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게 하죠.
1: 제 친구 마이고요. 우리 오랫동안 10년째.
0: 아들을 둔 싱글맘끼리 의기투합한 10년지기. 거기다 마이는 영화배우래요.
1: Es dentro de es dentro de tu drama.
2: Es un teleplay. El primer teleplay que es en automóvil.
1: 쿠바 드라마에 나왔던 사진이에요.
0: 요즘도 TV 드라마나 영화에 가끔 출연해서 가족들에겐 국민 배우로 추앙받죠. 시엔푸에고스는 쿠바의 파리라고 불리는 도시지만 오늘은 도시 대신 전원 생활을 만끽할 겁니다. 마이 외삼촌의 농장으로 초대를 받았거든요. 도시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시골 냄새가 물씬 납니다. 이분이 마이의 외삼촌인데요. 오랜만에 찾아

0: 자, 너
1: 너희
0: 가족처럼
1: 동네 안
0: 맞아주세요.
1: 사네, 마이.
2: 라몽, 엘 띠오 고모 주고.
0: 평생 농부로 산 만큼 농장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데요.
1: 닭싸움에서 1등 안에 4년 차.
0: 마이가 신비한 걸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지붕 위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얼핏 보기엔 작은 옥탑방 같죠? 누가 머무는 집일까 싶었는데 비둘기를 키우는 곳이었어요.
3: 도시에서도 옥상에 비둘기를 많이 키우더라고요. 마이, por qué tanto palomas? Cubanos le gusta palomas.
4: Por eso aquí en Cuba se hacen competencias de paloma y se le da premio al que cría paloma.
3: 아.
4: Se premia al que cría paloma.
0: 비둘기로 소식을 주고받던 전통의 흔적일까요? 피델 카스트로가 혁명의 성공을 발표할 때 흰 비둘기가 날아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을 만큼 쿠바의 비둘기 사랑은 각별하죠.
1: 저기 돼지 저 갈라타베.
0: 이렇게 통 큰 손님 대접은 처음 받아봅니다.
1: Y si no se mete una púa por la boca, se saca por el ano y se rellena de arroz con gris y se asa dando vueltas. Pero este lo vamos a hacer, no está ahí. Este lo vamos a hacer asado a la parrilla abierta así.
3: 여기는 가족이 워낙 커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다들 가족들이 모여서 돼지 잡고 또 애들 이제 와서 춤추고 놀 때 우리 마이가 제일 춤을 잘 추고 잘 놀았나 봐요. 그래서 아티스트가 됐다고.
0: 아사도는 쿠바 전통 바베큐인데요. 장작불에 돼지를 통으로 구워내는 요리로 잔칫날이나 명절에 맛볼 수 있는 별미 중에 별미죠. 장작불에 타지 않고 골고루 익을 수 있도록 위치를 맞추면 준비 끝. 바비큐가 다 익으려면 6시간은 좋게 걸리죠.
1: 소주 술 짜서 직접 만드실 거예요. 치즈.
4: queso cubano de Ramón y Raquel.
5: 맛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계속 배워온 그런 전통 치즈.
0: 대대로 물려받은 레시피대로 치즈를 만들어 주시는데요. 비밀 재료 같지만 사실 간술합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넣느냐는 거죠. 그리고 면보를 씌우면 끝. 이제 30분 정도 기다리면 치즈가 됩니다. 하지만 그 시간도 허투루 쓸 수 없죠. 친구 따라 시골 투어에 콧노래가 나는데요. 쿠바 시골에 오면 마차는 원 없이 탈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낭만이겠죠? 이곳은 마이 외삼촌이 운영하는 목장입니다. 또 다른 마차가 오는데요. 여기부터는 농장용 마차로 갈아타야 한다네요. 쿠바에서 특히나 시골은 모든 게 부족해 자급자족으로 생활을 꾸려가죠.

0: eso tiene 3 días, pero mira qué hermosa está.
1: Samuel.
2: 3 días
0: nacida tiene.
1: Samuel밖에 안 됐어.
3: 소가 자그마치 45마리. 외삼촌이 평생 일군 재산이죠. 덕분에 오늘 먹을 우유를 넉넉히 짭니다. 이 우유를 식구가 먹고 또 치즈를 만드는 거죠.
1: 우유가 없었어요. 시장에 전혀. 그래서 살 수가 없어서 아바나에서 살짝만 도시 외곽으로 빠지면 거기도 농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저도 저렇게 우유를 사다가 끓여가지고 먹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맛있으니까 지금은 저기 시장에 우유가 있는데도 저는 그걸 사다 먹어요.
3: 직접 면보에 거르는 생우유지만 위생에 문제는 없다고 해요. 오히려 신선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죠. 여느 농장들처럼 이곳도 요기농으로 농사를 짓는데요. 경제봉쇄로 화학비료를 구하기 힘들어 자구책으로 시작된 유기농이지만 이제 쿠바의 자랑거리가 됐죠. 길 쭈꾼 고구마같이 생긴 이것은 유카인데요.
1: 유카.
3: 유카는 남미에서 자라는 뿌리 식물로 쿠바 전통 식단에서 빠질 수 없는 먹거리입니다.
1: 우리는 왜 수육하면 보쌈 하듯이 여기는 일단 돼지 잡으면 무조건 유카가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콩밥, 유카 콩밥, 돼지고기, 그리고 샐러드.
3: 농장 투어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통돼지 구이는 잘 되고 있을까요? 생나뭇가지를 장작불에 넣으니 향긋한 연기가 한가득 피어오르고 훈제향처럼 맛있는 냄새가 퍼집니다. 뭔가를 열심히 떠내시는데요. 돼지기름입니다. 소스가 거의 없는 쿠바 요리에서 돼지기름은 맛을 낼 수 있는 최고의 재료가 된다죠. 장장 6시간 끝에 아사도가 완성됐습니다. 시골집이 맛있는 냄새로 들썩이네요.
1: 병사 났습니다. 무슨 결혼식 같아. 어머.
0: 아! 그래라. 내가 또 하세요.
1: 여러분. 너무 맛있어요.
0: 아야.
3: 우리는 한솥밥을 먹으면 식구라고 하잖아요. 쿠바에선 통돼지 구이를 먹으면 가족이 되는 것 같아요. 부위별로 고기를 자르고 발라내서 나누는 건 집안 가장의 역할이죠. 고기에 마늘 소스만 얹으면 말이 필요 없는 맛. 코로나 팬데믹 후 오랜만에 호사라고 합니다. 가족이 언제 또 모일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해외로 돈을 벌러 떠나기 때문이죠. 마이의 사촌도 지난주에 스페인으로 이민을 갔다네요.
4: 오니고 especial. Esto es el puerco cubano asado aquí en casa de Ramón González.
5: ¿Ya no lo hacen así?
0: Mira, pellejo, mira.
1: Pellejito. 말할 틈이 없다니까. 말하면 이미 늦었어요. 빨리 먹어야 돼.
3: 통돼지 구이에서 최고 인기 부위는 어디일까요?
4: Esto se llama Diego. Este le encanta, este le encanta de Diego. Se lo lleva.
1: Así mismo.
4: Sí, así como tú. Este rabito se llama Diego. Que le encanta. Que le encanta el rabito del pueblo.
3: 쿠바 사람들의 소울 푸드인 검은 콩밥에 돼지고기, 육과 샐러드로 채운 푸짐한 접시. 이게 바로 쿠바의 전통 가정식이죠. 가문의 잔칫날이 따로 없습니다. 풍족하진 않아도 소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

0: cerveza que está en el frío.
1: El amor. Lo único que nos salva en la vida no es el dinero, es el amor. Es la unión. Y yo estoy convencida que cuando eso fluye, todo sale. Salen la pareja, salen la familia, salen los problemas. Cuando existe el amor, todo se resuelve en la vida.
2: Mai와 라푼타 해변에 왔습니다. 항구에 가까이 살면서도 배를 타본 적 없다는 친구를 위해서요. 겨울은 덥고 여름은 더 더운 쿠바의 날씨. 시원한 바닷바람이 반갑네요.
3: 우리는 이 바람이 필요해요. 지금 전기가 없기 때문에.
2: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날은 에어컨 대신 해수욕으로 더위를 날려야죠. 바다 위에서 보는 석양은 얼마나 멋질까요? 헤밍웨이의 바다를 떠올리며 낭만을 즐겨보렵니다.
3: Un momentico. Dale, vamos, que lo vamos a hacer, lo vamos a hacer.
4: Dale. I got someone. Wait.
2: 그런데 쉽지 않네요. 관광객을 위한 요트 투어는 많지만 현지에는 돈을 내도 승선 허가를 받는 게 어렵습니다.
3: Somos amigos. 아,
2: 일일이 인적 상황도 적어야 하고요.
3: 외국인이 배를 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반면에 내국인은 어떤 금지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Pero dice que algunos barcos los cubanos no se pueden montar.
5: No, allá no. Allá no. Estos barcos son los que los cubanos.
3: ¿Por qué?
5: Porque no, porque no lo permiten.
3: ¿Por qué?
5: Porque piensan que van a salir en el barco. Más allá de las aguas territoriales.
3: 그러니까 배를 타고 국경을 넘을까 봐 그거는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2: 외국인과 쿠바인이 같이 배를 타는 것조차 금지라고 합니다. 친구와 함께 캐리비언의 낭만은 어렵겠네요. 하지만 낭만은 찾으려면 어디나 있는 법. 건배로 아쉬움을 달래봅니다. 두고 떠나기에 너무 아름다운 석양이었죠. 이번엔 시엔푸에고에서 시가의 본고장 비날레스로 향합니다. 비날레스는 아바나에서 차로 3시간 거리지만 산악지대라서 길이 험한 편이죠. 차가 덜컹거리는 걸 보니 비냐레스에 가까워진 모양인데요.
3: 뭐 타죠? 냄새가 왜 이렇게...
6: 단원 냄새가 나.
3: 아이고, 깨마오.
2: 원인 모를 탄내가 진동하는데요. 일단 차를 세워봅니다. 경사가 급한 내리막을 달리다 보니 차에 무리가 간 모양인데요.
3: 가면서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차는 여기 올라올 수가 없으니까 돌려서 보내고. 말도 미끄러져.
2: 할 수 없이 차는 돌아가고 걸어서 가보기로 했습니다. 다리품을 팔게 됐지만 걷지 않으면 볼 수 없는 풍경도 있죠. 그런데 어디선가 커피 향기가 나는데요.
3: 오샤. 오, 여기 커피다.
2: 아, 이런 산골 마을에서 커피라니요. 무쇠솥에 즉석에서 커피를 볶는데요. 도시에서는 맛볼 수 없는 쿠바식 전통 커피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0: 잡다니 운이 좋습니다.
1: 이게 빌롱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빌롱 춤이 있어. 나 이거 어떻게 추는지 모르는데. 아이고.
0: 필롱은 커피콩을 빻는 절구인데요.
1: 세 코모 아세르 로 솔로. 아시노? 우스테 메 푸에덴 세냐? 아이 잘못했나 봐. 아이들. 부에나 비엔 베르다?
0: 커피를 빻는데도 리듬을 타네요.
2: 라 무시카 데 토다 마냐나.
1: 아, 에세 라 무시카 데 토다 라 마냐나. 아침마다 이 음악 소리에 아침마다 빻다는 소리잖아. 땡. 진짜 너무 좋다. 이거 저기 아침에 매일 아침에 들리는 음악 소리라고 하셨는데 매일 아침 맞는 향기입니다.
0: 필롱춤이 빚어내는 음악과 향기로 아침을 맞으면 얼마나 환상적일까요?
1: 진짜 절구통이 빠지고 싶습니다. 향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카페.
0: 빻은 커피를 거름망에 넣고 물을 부으면 맛있는 소리가 납니다.
1: 이렇게 해서 여기다 커피를 넣어가지고 뜨거운 물을 부으시면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0: 나무로 만든 쿠바식 커피 메이커가 재밌죠?
1: 어머, 감사합니다. 아니, 설탕이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너무 달아요. 되게 맛있어요. 아니, 단맛이 나잖아요. 어떻게 단맛이 이렇게 나지? 콩 자체가 갖고 있는 과즙을 그대로 말려서 갈아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커피를 끓이니까 단맛이 살아 있습니다. 뭐 설탕 필요 없어요. 진짜 맛있다. 저 무이리 거. 아이고 더 드시랍니다. 술 마시듯이.
0: 쿠바 사람들은 진한 에스프레소를 좋아하는데요. 남은 커피는 병에 담아놓고 하루 종일 마신다네요.
1: 감사합니다.
0: 비냐레스는 쿠바의 커피 생산지로도 유명한데요. 신선한 원두로 내린 커피는 정말 꼭 맛보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0: 어디서도 보지 못한 신비로운 풍광. 모고테는 비냐레스만의 독특한 지형으로 1억 6천만 년 전 해저가 융기되면서 형성됐는데요. 꼭대기가 평평한 것이 특징이죠. 붉은 흙 색깔도 비냐레스의 신비를 한층 돋보이게 합니다.
1: 땅이 빨갛잖아요. 땅은 빨갛고 담뱃잎은 초록색이고 하늘은 파랗고 색깔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0: 비냐레스 국립공원은 여의도의 4배 면적에 달할 만큼 넓기 때문에 제대로 보려면 말투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1: Buenas! Buenos días! Qué bueno, qué bueno. Entonces, vamos a montar caballo. ¿Hasta dónde me voy?
2: ¿En cuál te vas tú?
1: De un cueva bonita, sí. Tiene piscina natural.
0: Sí, sí. 말은 투어가 없을 땐 현지인들의 교통수단이 된다네요. 오늘 제가 탈 말인데요. 이름은 추파추파.
1: 추파추파, 가자!
0: 아침을 많이 먹어서 말한테 미안해지는데요. 비냐레스 계곡은 꼬불꼬불한 길에 비탈이 많아서 말을 타야 구석구석 제대로 볼 수 있죠.
1: Vamos. Hola.

Buen viaje. 아, 저 말을 못 하는데 말 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비냐레스 오면 꼭 반드시 말을 탑니다. 여기 풍광을 100배 즐기려면 말을 타야 돼요. 차가 못 들어가요. 말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산악지대라 그런지 시원하고 청량한 공기의 맛이 다릅니다. 관타나메라 과이라 관타나메라 관타나메라 과이라 관타나메라. 쿠바에 살면서 애창곡이 된 관타나메라. 한국인에게 아리랑이 있다면 쿠바 사람에겐 관타나메라가 있죠. 관타나모의 시골 아가씨란 뜻이에요.

0: Mira, el tierra está rojo, rojo, rojo.
1: Sí, el suelo es rojo.
0: Ah, está lindo.
1: Yuca, malanga, boniato.
0: Yuca, malanga, boniato.
1: Maíz.
0: Frijol. Frijol.
2: 비냐레스는 자연의 축복받은 땅. 보기만 좋은 게 아니라 세계적인 쿠바 시가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담배 재배지로 활용되고 있죠. 태고의 자연만큼 오래된 전통이 남아있는 시골 마을.
0: Perdón, perdón para ver. Ese. Ese filtración de agua. 아, 물 정수기네. 와.
2: 이제는 사라져가는 쿠바식 전통 정수기. 쿠바 물에는 석회질이 많은데요. 움푹하게 판 구멍에 물을 담아 놓으면 맑은 물로 걸러진답니다.
0: 돌, 그래서 구멍만 뚫린 건.
3: 그리고 정수 역할을 못하잖아.
0: 못하잖아. 그러면 구멍, 아니 구멍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그래갖고 물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흐르면서 자연 정화되는 거 아니야?
4: 피에라 데스틸라르.
0: 아, piedra de destilar.
4: Eso se hace de un tipo de piedra, pero muy antiguo. Se le hace y le hace, sí, hueco.
0: Ah, ya.
4: Eso es muy, muchos años atrás. Ya eso no existe.
2: 봐도 봐도 신기한 정수기입니다. 그나저나 꼬박 3시간 말을 탔더니 배가 여간 고픈 게 아니었어요. 말랑가 튀김에 붙는 건 돼지 기름. 끓는 소리까지 맛있습니다.
0: 더 맛있어. 바삭바삭해. 최고야. 배고파.
2: 오랜만에 먹는 소고기와 매일 먹어도 맛있는 닭고기. 싱싱한 과일까지 푸짐한 한상입니다. 그런데 합석한 손님 눈에 신기해 보였나 봐요. 쿠바에서 소고기 먹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0: 쿠바에서는 소고기 먹는 거 힘들어요. 왜냐하면 소를 잡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 된 소고기만 먹을 수 있다 보니 일반 국민들이 소고기를 먹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달러를 내야 되니까.
5: En Cuba no se pueden matar las vacas porque no hay muchas vacas. Entonces si matan a todas las vacas, nos quedamos sin vacas. Y de las vacas se saca la leche también.
0: Ah, verdad.
5: Para los niños. Que no alcanza, pero se saca de ahí. ¿Vosotras
2: chicas?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소는 귀하게 대접받아 먹지 못했는데 쿠바도 지금 그렇습니다. 비냐레스 계곡을 보니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궁금해졌습니다. 시골의 정치가 물씬한 작은 마을, 산책하며 둘러볼까요?
0: 아바나의 밤이 오 달리 우 보니타
6: 바보
2: 호객도 살사춤으로 살사의 나라답죠. 신나게 한 스텝 같이 밟아줍니다.
0: Gracias, gracias, gracias. Chao, chao.
2: 아기자기한 상점들도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0: 아, hay no hay luz?
7: No. Tiene cuando hay, dice, hay luz. Porque no hay, es normal.
0: No hay normal. Ay, ay, ay.
7: Es normal.
2: 쿠바 하면 야구도 유명하죠? 나무로 만든 장난감들이 어딘가 허술해 보이지만 정겨운 느낌을 주고요. 비냐레스의 특별한 기념품은 따로 있습니다.
0: 비냐레스가 시가로, 그러니까 담배 농사로 유명하거든요. 담배를 보관하는 우미돌. 온도하고 습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여기 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게 세드로라는 나무로 이거를 해야 이곳에서 생산된 그 시가가 오랫동안 보관해도 맛이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시가 전용 보관 상자가 있다는 게 참 신기하죠? 쿠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다면 바로 씨가죠. 비냐레스에서 1시간, 쿠바 씨가 최대 농장지 피나델리오로 왔습니다.
6: Where?
2: 담배잎 수확이 한창인데요. 세계 최고급 쿠바 씨가를 바로 이 담배잎으로 만듭니다.
6: Mira,
7: son diferentes.
6: 아니 이게 약간 끈적끈적해요, 이파리가. 이게 진이 나와가지고 일종의 보호막 같은 게 형성이 돼서 끈적끈적하네.
7: A que terminamos a los 45 días de replantarla aquí, comenzamos a recolectar las hojas. La etapa de la época del tabaco es de noviembre, finales, ¿ves? Ya en finales de febrero estamos terminando de recolectar. Aunque este año tenemos plantas más pequeñas porque la temporada ha sido un poco más demorada. Pero normalmente la temporada de tabaco es de noviembre a febrero, son 4 meses.
2: 담배꽃을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여기서 담배꽃을 처음 봤는데요. 꽃이 수수하고 예뻐서 한참을 봤어요. 담배잎은 아래서 위로 올라가며 따는데 수확에도 능숙한 기술이 필요하죠. 좋기 100kg은 돼 보였는데요. 비냐레스의 태양과 비옥한 토양이 키운 담배잎을 건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온도와 습도라고 합니다. 건조는 최소 3년이 걸리는데요. 대를 이어오는 건조와 발효 비법을 통해 최고급 시가로 거듭나죠. 쿠바 시가의 특징은 담배잎을 통으로 말아서 만드는 거죠.
7: Se han hecho cinco formatos diferentes o vitolas, que es como se denominan. La vena central, toda a la cara. Y a la tripa se le quita la parte más gruesa. Es la parte de la hoja, esta vena, donde mayor concentración de nicotina tiene la hoja. De las plantaciones de sol o al aire libre, las hojas se dividen en tres grandes grupos en la manufactura. Tenemos.
2: 니코틴이 가장 많이 함유된 중앙맥은 제거합니다. 90세의 알베르토 할아버지는 평생 시가를 만든 장인인데요. 어떤 담뱃잎을 어떤 배합으로 하느냐에 따라 시가의 질이 결정되죠. 담뱃잎을 겹쳐가며 마른 후 양 끝을 자르고 모양을 잡으면 1차 완성입니다. 가장 부드러운 잎으로 다시 한번 말아주면 완성입니다. 시가 하나에 담긴 시간과 경험은 헤아리기 힘들죠. 시작부터 끝까지 손으로 해야 하는 일, 장인의 주름진 손끝을 보니 쿠바 시가를 왜 최고로 인정해 주는지 알 것 같습니다.
6: 대단하네요. 이거 어떻게 이게 경험? 그러니까 이게 시가가 사실 되게 비싼 상품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손으로 그러니까 경험으로 하는 기계가 뭐 다락다락.

0: 많은 게 아니잖아요. AI가 못합니다. 경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경험만이. 초콜릿 맛이 난답니다.
1: 쿠바 경제의 보탬이 되는 효자 산업에 그치지 않고 세계에서 유일한 쿠바만의 문화가 됐습니다. 시가를 사랑한 피델 카스트로와 교황님도 방문했던 곳. 이제 제게 피나델리오는 쿠바의 깊은 시가 향기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습니다.

0: 아, 엄마! 아니, 전화를 안 받으셔. 엄마?
1: 어느 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긴 간병의 시작이었습니다.
2: 디스크 파열입니다.
1: 아버지의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입원과 아내의 갑작스런 손목 골절 사고 때도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뇌경색증이 악화된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는 고관절염에 전립선암 수술까지. 집보다 병원에 계신 날이 늘어났고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미리 대비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3: 간병의 부담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은 물론 큰 수술 후 긴 시간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피하기 힘든 백내장, 디스크, 스텐트 수술 등 다양한 질병 수술비를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해드리고,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 첫날부터 입원비도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고, 중간에 보장을 몇 번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9세까지. 가족 간병 필요할 땐 이미 늦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4: 1566-8202.
5: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6: 우리 엄마는 집이 없다. 아빠처럼 회사원도 아닌데 맨날 집이 없다. 엄마를 오래오래 못 봐서 엄마 얼굴도 까먹어버렸다. 열 번만 자면 돌아온다 했는데 엄마는 거짓말쟁이다. 엄마 보고 싶은데. 오늘 내 꿈에 놀라워 줄 거지?
3: 사랑하는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늦기 전에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요양병원, 일반 의원 등 병원 상관없이 입원 시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겪게 되는 다양한 질병 수술비도 수술할 때마다 지급. 지병이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4: 1566-8202.
3: 상담 예약도 간편해졌습니다.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7: 우리 아빠는 집에 없다. 자꾸자꾸 계속 사라진다. 집만 챙겨서 나가고 잠만 자다가 나가고. 많이 바쁘신 걸까? 그래도 내일 학교에는 꼭 왔으면 좋겠다. 아빠 와줄 거지?
3: 소중한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가족을 위해 대비하세요. 요양병원 포함하여 병원 상관없이 입원하시면 간병인 비용을 보장합니다.

0: 보장해드립니다. 백내장, 디스크 등 크고 작은 질병 수술비를 수술할 때마다 지급. 게다가 중간에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 최대 79세까지 가입 가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를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1: 1566-8202
2: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3: 이어서 EBS 뉴스 12가 방송됩니다.
4: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5: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6: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5: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4: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무너진 교권을 세우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대책도 잇따라 내놨지만 학교 현장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지난해 교권 침해 상담을 분석해 보니까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4년 연속 가장 많았는데요. 특히 정당한 생활 지도조차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휴대폰에 과도하게 몰입하던 학생. 교장실에 휴대폰을 보관하고 쉬는 시간에만 사용하도록 지도했지만 돌아온 건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였습니다. 지난해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총 438건으로 이 가운데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45.4%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학생 지도 관련 상담 10건 가운데 6건은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된 사안이었습니다.
2: 교권보호 대책에도 가장 미비한 점이 바로 이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의 교사 보호와 또 악성 민원으로부터의 교사 보호 두 가지 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이번에도 확인됐다.
1: 지난해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상담은 61건으로 전년보다 소폭 줄었지만 교원에 대한 폭언과 모욕 수준은 심각했습니다. 전자칠판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글을 쓰거나 자는 학생을 깨웠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폭언을 한 사례도 접수됐습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아동학대 신고만으로도 교원의 일상과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기준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과 분쟁은 교원이 혼자 부담하지 않도록 이른바 교육활동 소송 국가 책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을 하다가 선생님들이 소송을 많이 당하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두려워하는 게 법적 책임을 묻는 문제잖아요. 면책 요건과 함께 국가소송 책임제가 필요하다.
1: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장 체험학습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도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집중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고 관련 업무 부담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0: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를 학대했다는 혐의로 특수교사가 기소된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 능력이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을 두고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둔 교사들이 증거 배제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는데요. 하지만 학부모들은 의사표현이 힘든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이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4: 특수교사 A씨는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초등학생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에선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부모가 몰래 넣은 녹음기를 통해 확보한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는 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에

0: 이번에 참여한 교사는 2만 4천 명에 이릅니다.
1: 교실에서의 수업이나 생활 지도가 언제든 몰래 녹음될 수 있고 나중에 법적 분쟁의 도구가 될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 선생님들이 소신 있게 교육하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0: 하지만 특수교육 대상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의사 표현이 서툰 장애 학생의 경우 학대 피해를 스스로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녹음이 유일하고도 마지막 안전장치란 겁니다. 특히 증거가 법적 판단의 결정적 요인이 되는 현 체계에서 녹음은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신뢰가 무너진 교육 현장에서 소송전만 반복되는 상황을 끝내기 위해 갈등을 조기에 해결할 중재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감정 싸움에 이르고 나아가 법적 다툼이 되지 않도록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중재기구를 만들어 달라며 중재기구 설치를 이번 교육감 선거의 중요 공약으로 포함시켜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2: 5년 만에 돌아온 소년, 빌리의 비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고난도 안무를 소화하기 위해서 국가대표급 훈련을 견뎌낸 아역 배우들의 열정이 뜨거운데요. 여기에 항일 스파이로 변신한 유일한 박사의 드라마틱한 서사까지 공연가 소식을 서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발레리노가 되겠다는 꿈을 반대하는 아빠. 소년 빌리는 화가 난 마음을 격렬한 탭댄스에 실어 쏟아냅니다. 장장 7분간 이어지는 고난도 안무의 주인공은 모두 10대 학생들입니다.
4: 슈엔텔보다 조금 더 긴장을 한것 같아서 살짝은 아쉽지만 그래도 잘한것 같아서. 처음 배우는 거니까 되게 처음엔 떨리고 긴장도 많이 되고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것도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3: 빌리와 마이클 역을 맡은 아역 배우들은 지난 1년 동안 아크로바틱과 발레 등 강도 높은 훈련을 견뎌냈습니다.
5: 각 전공 선생님들이 각자의 전공에 맞게 가르치지만 거기에 맞게 서로 협력해서 정보를 엄청나게 공유를 합니다. 그 아이들이 컨디션이 어떤지 항상 상주에 있는 컴퍼니 매니저가 계시고요.
3: 지난 20년간 전 세계 1,200만 관객을 매료시킨 이 작품은 올해 4기 빌리들을 통해 다시 한번 당당한 배우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6: 공연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빌리가 그냥 용감하기만 하고 춤추는 것만 좋아하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4: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빌리는 약간 나랑 되게 비슷하다?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3: 성공한 조선인 사업가이자 미 정보기관의 스파이가 되어 항일운동을 벌였던 유일형. 유한양행 설립자 유일한 박사의 드라마틱한 생애를 그린 뮤지컬 스윙데이즈가 2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주인공 유일형 역에는 지난해 한국 뮤지컬 어워즈 남우주연상을 받은 박은태 배우가 새롭게 합류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7: 작전 중 사망 시.
2: 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경북 청송 주황산에서 실종됐던 11세 A군이 실종 사흘 만인 오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 13분쯤 주황산 주봉 인근 폭포 방면에서 쓰러져 있던 A군을 수색 중이던 경찰 특공대가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A군은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주황산을 찾았다가 홀로 산행에 나선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네, 이상으로 5월 12일 EBS 뉴스 12일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상단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4: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6: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 슬퍼요. 엄마 아빠가 아프니까.
8: 음주운전 사고로 생긴 편마비로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한 아빠. 장애가 있는 엄마와 7살 예진이의 유일한 보호자이지만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에 지팡이 없인 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밤 빈병을 찾습니다.
9: 조이 많죠. 돈만 있으면 되는데. 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한 예진의 힘이 될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7: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엄마랑 아빠랑 없으면 안 돼요.
8: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현실. 지금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0: 여기 걷기의 달인이 있습니다.
11: 영하 10도 뭐 이를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날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12: 하루에 제일 많이 걸었던 기억은 한 25km에서 30km. 걷기 지도자 1급 자격증을.
13: 그 위험 수술 받고 걷기만 했어요. 걸으면 좋아요. 걸으면 다 해결이 돼.
14: 걷는 게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걸었더니 왜 나는 자꾸 아플까?
10: 하루 만 보를 걷는 당신이 아픈 이유.
14: 걸음 거리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도해지면 모든 밸런스가 안전하지 않게 무너지게 됩니다.
10: 귀하신 몸이 전하는 특급 솔루션. 바르게 제대로 걷는 법.
14: 2주 만에 결과를 보게 되면 놀라울 정도.
15: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10: 더 늦기 전에, 더 늙기 전에, 더 잘 걷기 위한 2주 보행 개선 프로젝트가 공개됩니다.
16: 키울 것 같아.
13: 예? 그 시원하고 좋으니까.
10: 첫 번째 귀하신 몸, 올해 72살의 대원님.
16: 그러니까 그걸 걷다 보면 한쪽으로 자꾸.
10: 걷기에는 일가견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른이 넘은 연세에도 하루 만 보는 걷더니 걷는다고 하네요.
16: 거의 집에까지 가면 2만 보 되겠어.
13: 가다가 단에 살짝 들러서 2만 보 채우지 그래.
16: 아니야.
13: 뭐 만 보, 2만 보. 그건 저하고 2시간. 그러니까 다들 그래요. 오버한다고.
10: 사실 대원님은 7년 전 위암 판정을 받았는데요. 위를 3분의 2나 절제했죠. 몸무게가 64kg에서 52kg으로 감소했고 체력도 바닥이었습니다.

0: 그거 처음에는 구축해가지고 그 현장에 내려갔다가 몇 걸음 못 걸었는데 조금씩 조금씩 100m나 갔을까? 저는 그 걸어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1: 됐어, 됐어. 이제 열심히 가봐야 돼. 힘들지?
0: 힘드는데
1: 응.
0: 기분 좋은 힘드네.
1: 다리를 끌은 것 같아.
2: 아, 자세히 보니 정말 발 뒤꿈치를 끌면서 걸으시네요. 발이 바닥에서 거의 떨어지질 않습니다.
0: 동네 사람들한테서도 그 뒤꿈치를 굴고 다니는 그 할머니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걸 내가 두 번인가를 들었어요.
1: 그땐 제법 잘 걸었어요. 제가 못 쫓아갈 정도로. 근데 이제 요새는 걷는 걸 뒤에서 보면 힘들 때, 네 뒤꿈치를 이렇게 끌면서 걷더라고요. 제대로 걷고 있는지 그거가 굉장히 큰 의문점이었었어요.
2: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진행되면 걷는 자세에도 변화가 찾아오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근육 감소에 있습니다.
3: 무릎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 그다음에 엉덩이 옆쪽을 담당하고 있는 중둔근, 그다음에 허리 뒤를 받쳐주고 있는 척추기립근, 이세 가지 근육이 보행에 가장 중요한 근육이 되겠습니다.
2: 걷기는 우리 신체의 수많은 신경과 근골격계가 조화를 이뤄서 가능한데요. 특히 대퇴사두근은 무릎을 힘차게 들어올리는 역할을 하고요. 골반을 받쳐주는 엉덩이 근육은 다리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흡수하고, 척추기립근은 바른 자세로 직립보행을 가능케 하죠. 하지만 노화가 진행되면 근육이 줄면서 걸음도 늙습니다.
3: 걸음걸이도 늙어진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보행의 3요소의 근육, 대퇴사두근과 엉덩이 근육과 척추기립근, 이런 중요한 근육들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척추는 약간 허리는 구부러지고 보폭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종종 걸음이 됩니다.
2: 마포의 작은 음식점. 대원님 부부가 운영하는 가게인데요. 아내는 음식을 만들고 대원님은 서빙과 설거지를 담당합니다.

0: 일을 할 때 자세가 많이 구부정해 보이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요즘 자꾸 허리가 아픕니다.
1: 아이고 허리야 하는 정도였지. 허리가 이렇게 불편한 게 느껴지면은 좀 뒤로 물러나서 허리 한번 펴고 뭐 또 그렇게 하고.
2: 허리하고 무릎이 조금 이제 부담이 간다 그럴까? 조금 힘들어 하기는 했었어요.
1: 네. 아니, 그 정도는
2: 아니야? 뭐. 아니야, 내가 볼 때 그래.
0: 과연 대원님의 걸음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정밀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먼저 체형 분석 검사. 전신을 다양한 각도로 촬영해 근골격계의 균형과 신체의 정렬 상태를 정밀 분석하는 것인데요.

0: 대원님은 구부정한 자세로 인해 키가 1.6cm나 손실된 상태. 몸의 중심선도 앞으로 많이 기울어 있네요. 발목, 골반, 어깨 등 근골격에서 좌우 불균형이 발견됐습니다.
1: 하나 더 들어보세요. 네.
0: 오, 신기한데요? 이 검사 장비의 이름은 무중력 트레드밀입니다. 중력 하중을 감소시켜 보폭, 보행 대칭 등을 정밀 분석하는 첨단 스포츠 의학 검사 장비라네요. 과연 대원님의 걸음걸이는 어떨까요?

0: 먼저 체중 지지 비율, 좌우 불균형. 복부의 경우 왼쪽은 38.1cm, 반면 오른쪽은 40.6cm로 좌우 복부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스포츠 정책 과학원에 따르면요, 적정 보폭은 키의 37에서 45% 범위인데요. 만약 170cm라면 63에서 77cm가 적정 보폭입니다.
1: 준비, 시작!
0: 올바른 걷기를 위해선 근력과 평형 감각이 중요하죠.
1: 둘.
0: 하체 근력을 평가하는 기능 검사에서 대원님은 30초간 10개를 했고요. 이어지는 30초간 한 다리 서기 검사. 시작부터 심하게 흔들리는데요. 오른쪽은 6초.
1: 오케이, 그만.
0: 왼쪽은 2초 평형 감각이 떨어져 있다는 걸 의미하죠.
2: 통증은 없고 너무 많이 흔들렸습니다.
3: 예.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감각신경, 평형감각이 떨어져서 넘어지시는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목표 중에 하나가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운동을 할 때 오른쪽, 왼쪽으로 자꾸 이렇게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평형운동은 나이가 드시는 노인분들에게 점점 더 강조가 됩니다.
4: 지금 이제 예, 이렇게 예, 여기가 땡기고
0: 마지막으로 김진구 교수님이 직접 대원님의 증상을 확인하는 이학적 검사가 진행되는데요.
5: 눌러서 아, 굉장히 아파하시네.
0: 하루 만 보 이상을 걷지만 무릎이 아픈 대원님,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3: 심한 관절염은 아니고 제가 이학적 검사할 때 보니 여기 힘줄에 염증이 있습니다. 여기다. 여기 슬개건염이라고 하는 힘줄의 염증이 조금 와 있는데 너무 많이 걷거나 내리막길을 과도하게 내려오게 되면 통증이 있을 것 같고 이제 한발 서기를 굉장히 못하세요. 그 얘기는 한발 서기는 이제 골반의 안정성과 요 중둔근 엉덩이 근육이 받쳐줘야 되는데 이쪽의 근육이 약하면 이제 잊지 못하고 아, 예. 예 조금만 미끄러운 길에서도 잘 넘어지세요.
0: 걷기를 하루 6,000보 이하로 줄이고 보폭을 늘리라는 처방이 내려졌죠. 걷기는 일상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인데요. 보행은 발이 바닥에 닿는 디딤기 시간 70%와 발이 지면에서 떨어지는 흔듦기 시간 30%로 이어집니다. 걸을 때 보행 간격은 약 5에서 7도 정도 바깥으로 향하는 것이 정상인데요. 보행 각도가 9도 이상이면 팔자걸음, 5도 이하로 향하면 안짱걸음이 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진행되면 점점 노인성 걸음으로 변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보폭이 줄어든다는 것인데요. 화를 진행했는데요. 걸을 때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0: 무중력 트레드밀 보행 분석 검사에서 팔자걸음이 확인됐고요. 보폭 역시 좌우가 달랐는데요. 왼쪽은 45.7cm, 오른쪽은 48.2cm로 한 걸음 걸을 때마다 2.5cm나 차이가 납니다. 김진구 교수님의 이학적 검사가 진행됐는데요.
1: 쭉 뒤로 당기거나 이제 무릎을 좀 핀 상태로 다 여기까지 괜찮으시고요. 예. 뒤로 이렇게 당겨 어디가 아프세요?
2: 종아리.
1: 종아리 있는데 여기는 어떠세요? 이렇게

0: 이게 좀
1: 허리뿐만 아니라
0: 아팠고.
1: 다리까지 아파합니다.
0: 자, 허리 통증은 오히려 걷기 시작하면서 개선이 된것 같아요? 아니면 그대로예요? 아니면 조금 더 나빠지신 것 같아요?
2: 그대로인 것 같아요.
0: 그대로
2: 다른 건,
0: 원래 허리 통증이
2: 예.
0: 있으셨다.
2: 다른 거는 다 좋아진 것 같은데, 허리는 안 없어지더라고요.
0: 이 영상에 보니까 이렇게 자꾸 누우시려고 하던데.
2: 소파에 이제 똑바로 앉아 있으면, 이제 뭐몇 분이 안 지나가서 이제 허리가 이제 불편하니까 이제 자꾸만 이제 눕게 되죠, 이렇게. 예.
0: 한번 그렇게 늘어난 자세로 꺼부정한 자세가 고착화되면 근육이 다 빠져버립니다. 직립해서 들어올리는 힘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중년의 나이 때 요추 전만 허리 근육을 긴장하고 이렇게 펴서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 저는 이렇게 똑바로 앉아 있으면 허리가 이제 불편하니까 기대거나 아니면 이렇게 숙였었는데 이 숙이는 행동이 근육이 다 빠지는 행동이래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숙이고 있으면 근육이 다 빠져서 나중에는 쓸 수가 없다고 하신 말씀이 저는 솔직히 좀 많이 놀랐어요.
1: 8,000보 이하 걷기와 척추 근력 강화 운동이 처방됐습니다. 인천에서 만난 세 번째 귀하신 몸.
3: 아유, 시원하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출발합시다.
1: 스트레칭에 진심이신 분, 올해 62살의 미용님이신데요. 동작이 신기하네요.
3: 이렇게 하루에 100번씩 한달 하면은 이 배에 왕자 생겨요.
1: 하루에 100개요?
3: 오른쪽 무릎이 제발 오늘도 아프지 않게.
1: 이렇게 열심인 이유, 잘 걷기 위해서입니다. 제주 올레길 26개 코스 중에 무려 23개를 완보했고요. 만보 걷기 100일 챌린지도 성공했을 정도로 걷기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죠.
3: 거의 한 25km 정도 걸었던 것 같아요. 네. 대한걷기연맹에서 걷기 지도자 1급 자격증을 이렇게 다른 분들은 막 1000km가 넘게 이렇게 인증을 하셨는데 저는 711km로 이렇게 100일을 마무리했습니다.
1: 미용님처럼 하루 만보 걷기 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정말로 만보 이상을 걸어야 건강에 좋은 걸까요? 걸음수와 만성질환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요. 당뇨병은 물론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 역시 7에서 8,000보가 가장 높은데요. 만보를 걸어도 효과는 동일했습니다. 하루 만 보는 걷더니 걸었던 미용님. 2년 전 갑자기 시작된 무릎 통증.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3: 한 2년 전부터는 계속 무릎이 아파가지고요. 통증이 수시로 오니까 요즘은 5,000보 걷기도 한꺼번에 걷기도 좀 무리인 것 같아요.
0: 걸음걸이의 수와 운동량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8,000보 정도를 걷는 분들이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에서 의미 있게 개선되는 효과를 보게 되었지만 그 8,000보가 10,000보나 12,000보를 걷는 것으로 해서 더욱더 많은 개선이 됐다는 보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한 5, 6,000보 정도로 힘차게 걸을 수 있는 정도만 걸으시고 10분 내지 20분을 다시 이제 근력 운동이나 계단 오르기라든지 조금 더 중강도 운동에 투자를 하신다면 훨씬 더 건강하게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1: 미용님은 왜 무릎이 아픈 걸까요? 족조합 검사에서 특이한 점이 발견됐는데요. 엄지발가락에 힘이 거의 실리지 않고 있습니다. 엄지발가락은 걸을 때 체중의 50% 이상을 흡수하지 못할 경우 걸을 때 문제가 생기죠. 좌우발이 받는 압력도 심하게 불균형합니다. 무중력 트레드밀에서 진행된 보행 검사. 발목이 안쪽으로 향하는 안짱 걸음이 발견됐고,

0: 미용림 역시 좌우 보폭이 불균형하게 나타났고 보폭도 적정 범위보다 좁았습니다.
1: 쭉 그냥 자연스럽게 오셔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0: 미용님의 안짱 네. 걸음을 유심히 살펴보시는데요.
1: 네. 걸음걸이는 그 발목이 약간 안으로 이렇게 돌아가세요.
0: 원인은 그러니까. 무지외반증.
1: 무지외반증은 평발을 만들거든요. 이게 퍼지면서 이 족부 아치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게 평발이 되면 엄지발가락으로 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늘 보행을 하다 보면 불편해집니다.
0: 미용님은 무지외반증으로 인해 걸을 때 충격이 발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무릎으로 전달되면서 통증이 유발된 것이죠. 엄지발가락과 엉덩이 근육 강화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바르게 걸어야 아프지 않다. 무릎관절 명의 김진구 교수님, 국내 1호 자세 전문가 송영민 소장님이 함께 사례자들의 보행을 꼼꼼히 분석하고 바르게 걷기 위한 최고의 운동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2: 웨이트 트레이닝만 하신 분들은 웨이트 트레이닝만 계속.
0: 이름하여 귀하신 걷기 운동 특급 솔루션이 공개됩니다.
2: 오래 걷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을 걸어도 제대로 걷자는 의미에서 귀하신 걷기 운동입니다. 이 선 그어져 있는 부분 있죠. 여기까지 평소 걷는 대로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 평소 걸음걸이.
0: 성형님은 무릎이 바깥으로 굽은 팔자 걸음으로 고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죠.
2: 우리 미용님 한번 왔다 갔다 한번 걸어보실까요?
0: 미용님은 무지외반증으로 인한 안짱 걸음인데요. 그래서 무릎에 충격이 많이 갑니다.
2: 대원님도 한번 정면 보시고 왔다 갔다 한번 걸어보실까요?
0: 70이 넘은 대원님은 전형적인 노인성 종종 걸음으로 낙상의 위험이 높습니다. 바르게 서야 바르게 걸을 수 있죠. 첫 번째 솔루션은 척추 바로 세우기입니다.
2: 첫 번째, 반듯하게 서기. 그러니까 바르게 서는 거예요.
3: 뒤꿈치를 올려놓고 발을 가지런히 놓은 다음에
2: 뒤에 벽이 있다고 상상하세요.
0: 일자로 반듯하게 서는 동작인데요.
2: 엉덩이, 등, 머리를 붙이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어깨 내리고 3분 정도 자세를 취하면서 바른 자세 연습을 하는 겁니다.
0: 엉덩이, 등, 머리를 일자로 세우는 것이 핵심이죠.
2: 자, 여기에 한번 올라서 보실까요?
0: 경사대 발판을 사용할 때는 의자를 잡고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올라선 상태에서 바른 자세를 해보세요. 무릎 옆 가운데, 골반 가운데, 옆에서 봤을 때, 그 다음 어깨 가운데, 백신 주사 맞는데, 귓구멍. 그래서, 무릎 상자, 골반 상자, 몸통 상자, 머리 상자가 가지런히 중력방향에 맞게 쌓여져 있는 거죠. 허리를 잘록하게 아랫배 힘을 주시고요. 정수리에 제 손이 안 닿고 있죠, 지금. 닿게끔 키를 크게 해보세요.
0: 허리 근력이 약한 상용님의 핵심 동작입니다.
2: 지금 너무 좋아 보이는데.
4: 굉장히 힘든데요?
2: 아, 힘드세요? 네. 평소에 이 자세 많이 하시면 됩니다. 연습 많이 하세요.
0: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11자 걷기 자세입니다. 먼저 한쪽 발을 일자로 만드는 법인데요.
2: 튀어나오면 돼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엄지발가락 내려놓으면 이게 걸을 때 진행방향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서 11자로 논다 그러면 자, 제 발 모양 보세요.
0: 두 발이 진짜 11자 같네요.
2: 뒤꿈치 가운데 엄지발가락이 연결한 선이 11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연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테이프를 직선으로 붙여놓고 연습하셔도 좋아요. 근데 미용님한테 중요한 거예요. 발 11자로 걷기.
0: 무지외반증인 미용님.
2: 네, 엄지발가락 평행을 맞추신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걸어보세요.
0: 엄지발가락이 바깥으로 휘어있기 때문에 11자로 걷는 게 중요하죠.
2: 미용님 어색하지 않으세요?
5: 아니요. 안정감 있어요.
2: 괜찮으세요?
5: 네, 흔들흔들 안 하는 것 같아요.
0: 이번에는 팔 동작.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2: 그런데 팔 흔드는 것도 규칙 있는 거 아세요? 어깨 펴고 걸으려면 팔꿈치가 앞쪽보다는 뒤쪽으로 2.5, 즉 앞으로 1, 뒤로 2.5. 그러니까 약간 뒤로 더 당긴다는 느낌으로 어깨가 스트레칭되는 느낌으로 걷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팔꿈치를 뒤로 끌어당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0: 앞은 1, 뒤는 2.5.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 보시죠.
2: 이렇게 뒤로, 뒤로.
0: 다음은 보폭을 넓게 걷기 위한 몸통 교차 패턴 만들기입니다.
2: 이제는 이제 보폭 넓히는 걸 연습해요. 이제 보폭이에요. 이제는 상체랑 하체의 연결이에요.
0: 같이 따라해 볼까요?
2: 주머니에 손 딱 찔러 넣으세요. 마치 그 모델 워킹하기 직전에 엄지손가락 빼는 게 좀 더, 네, 좀 더 재밌어요. 예, 요렇게, 요렇게 멋있게. 이 상태에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이게 아니라
0: 발과 어깨가 반대 방향.
2: 머리 많이 흔들리죠? 그게 아니라 오른발 앞으로 나가면 왼쪽 어깨. 왼발 앞으로 나가면 오른쪽 어깨.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이런 식으로. 자, 오른쪽 무릎 올라가면 왼쪽 어깨 앞으로.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자연스럽게 보여드리면 하나, 둘, 하나. 옷에 주름이 대각선 주름이 생겨야 돼요. 자, 배 앞에 옷 주름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움직여보실까요? 시작.
0: 실전에 돌입하는데요. 이야, 상용님.
2: 그렇죠. 상용님이 은근히 잘하시네요.
0: 잘하시네요.
2: 아니, 이렇게 잘하시는데.
0: 숨겨진 재능이 발견.
2: 자, 미용님 한번 해보세요. 미용님.
0: 이번에는 미용님 도전.
2: 다시 천천히, 천천히. 그렇죠. 그렇죠. 하나, 둘. 어깨는 많이 안 움직여도 돼요. 네. 방향만 잡아주시면 돼요. 계속 연습하세요. 계속.
0: 보폭을 넓히려면 다리가 아닌 골반으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반뼘만 늘리면 되겠습니다. 보폭을 반뼘. 한번 가보실까요? 시작.
0: 보폭이 넓어지면 운동 효과도 높아지지만 특히 낙상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2: 다시. 성큼, 성큼, 성큼, 성큼, 성큼.
0: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밴드 스쿼트 운동.
2: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
0: 척추 근육을 강화시키는 버드독 자세. 평형 감각을 키워주는 학다리 걸음도 추가로 처방됐습니다.
1: 우리나라 분들은 자꾸 운동하면은 걷기로 하루에 모든 운동을 채우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문제이다. 이제 밥을 먹을 때 여러 영양소를 골고루 먹어야 되듯이 유산소로 포함되어 있는 운동들이 한 6 정도를 하고 그 상체와 하체, 척추 이 세 가지 큰 주요 기능의 근육 운동을 이제 한 3 정도를 이제 하고 그다음에 끝날 때마다 스트레칭과 그다음에 이렇게 밸런스를 잡고 외발로 서 있으면서 약간 눈을 감았다 떨 때 흔들거리지 않는 그런 평형 운동이 한 1 정도의 비율로 섞인다면 아주 골고루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0: 바르게 걸어야 아프지 않다. 이주관의 보행 교정 프로젝트. 대원님의 보행 중간 점검.
6: 보폭이 많이 좀 넓어졌다. 그때보다
7: 무릎인데가 저 뒤가 늘어나니까.
6: 그때는 오종오종 걸었는데.
0: 송영민 소장님이 직접 오셨는데요.
2: 하나, 둘.
0: 배우님의 핵심 솔루션은 보폭 10cm 넓혀 걷기.
2: 제 속도 따라와 보세요. 하나, 둘, 하나.
0: 이야, 소장님과 같은 속도로 하나, 걸으시네요. 하나.
2: 제가 빨리 걷고 있거든요. 그럼 잘 따라오고 계세요. 그 속도가 전혀 느린 분이 아니에요.
8: 지금 아버님 숨도 별로 안 차신 것 같거든요. 좀 어떠세요?
7: 예. 이 허벅지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아서 더 시원해요. 예.
0: 보폭이 넓어지면서 걷는 속도도 빨라진 것이죠.
2: 이렇게 해서 천 걸음만 걸어도 운동이 되는 거죠.
0: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배우님은 좁은 보폭으로 발 뒤꿈치를 끌면서 걸었는데요.
2: 저기 사모님.
0: 대원님 걸음걸이가 와, 정말 달라졌네요.

0: 네. 그리고 무릎 펴고, 뒤허벅지 늘리고, 키 크게 하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1: 엄청 길어졌네.
0: 오, 잘하셨어요.
1: 오, 될 것 같아.
2: 스스로도 만족스러운 것 같죠?
1: 머리, 가슴, 다리가 따로 노는 것 같았는데, 네. 지금은 걸어오는 거 보니까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2만 보를 종종 옛날처럼 걷기보다도, 예. 5,000 보를 걸어도, 예. 이렇게 속도 높여서, 보폭 늘려서, 뒤허벅지 스트레칭 하면서 걷는 게 좋아요.
3: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날씨가 진짜 너무 좋습니다.
2: 이번에는 원주입니다. 송영미 소장님께서 상영님의 자세를 살펴보고 계신데요.
4: 했던 것보다 갖고 가서 높아진 것 같습니다. 다음에
0: 이걸 어디다 대냐면 여기다가. 네, 이게 골반, 등, 머리. 머리가 닿아야 되니까 위로 올려야겠죠.
2: 허리 근육이 약한 상영님.
5: 첫날 똑바로 서 있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걷는 이런 자세보다 이 똑바로 서 있는 자체가 허리가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2: 홈롤러를 활용해 척추 세우기를 하는 것이죠.
6: 쪽으로 보시죠.
2: 바르게 걸으려면 허리 근육이 중요한데요.
4: 중요한 건 이건 척추를 세워야 되니까 일단 코끝 내리고 척추를 먼저 중립 자세로 놓은 다음에 날개뼈를 내가 마치 서 있는 것처럼 어깨를 끌어내리세요.
2: 허리나 무릎이 아파도 할 수 있는 의자를 활용한 버드독 자세입니다. 버드독 자세는 좌우 각각 10회씩 반복합니다.
4: 반대쪽 다리 발끝이 손끝 방향과 반대로 나가게.
2: 허리는 물론 엉덩이 근육까지 강화시키는 일석이조 운동이라 할 수 있죠.
4: 무조건 많이 올린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다리도 뒤어벅지보다는 엉덩이 근육으로 든다.
2: 상영님이 매일 실천한 학다리 걸음. 걷기에서 중요한 엉덩이 근육과 평형 감각을 동시에 강화시켜주는 운동이죠. 상용님은 줄을 그어놓고 집에서는 물론 사무실에서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실천하고 있는데요. 솔루션 8일째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 작은 아들하고 지금 서울에 가서 터미널에서 차 기다리냐고 1시간 정도 앉아있었는데 그때도 등 안 대고 처음으로 그렇게 오래 앉아있었던 것 같아요. 확 좋아진 것 같아요. 며칠간은 몰랐었는데 확. 단계적이 아니라 확.
2: 줄만 그어져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바르게 걷는 연습을 하는 상용님. 칭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4: 지금까지 잘.
2: 자, 이번에는 인천입니다.
4: 자세를 체크해 볼게요. 평상시대로.
2: 무지외반증으로 인해 안짱걸음인 네. 미용님.
7: 걸으려고 하다 보니까
2: 11자로 걷는 것이 핵심 솔루션인데요.
4: 그러면 지금 이게 11자가 아니겠죠?
7: 네.
4: 이게 안쪽으로 경사져 있죠?
7: 네.
4: 그러면 발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리고 이게 11자가 돼야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왼발 넘겨서 예, 앞으로 이동해보세요. 이거예요?
7: 예.
4: 다시 발 뒤로.
2: 발 뒤꿈치 가운데와 엄지발가락을 일직선으로 만드는 연습을 계속해봅니다.
0: 지금 이제 엄지발가락 힘이 아직 약하시잖아요.
7: 네.
0: 무지외반증이 있으시고
7: 네.
0: 그래서 엄지발가락으로 바닥을 누르는 힘을 키우는 운동을 따로 알려드릴게요.
2: 엄지발가락이 힘을 키워야 걸을 때 오는 충격을 발이 흡수해 무릎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0: 자,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이게 팽팽하죠?
4: 우리 걸을 때 11자 있죠? 뒤꿈치 가운데 엄지발가락. 이렇게 해서 이제 엄지발가락으로 누르신 다음에
0: 발가락 엄지발가락으로 밀어내기 직전의 단계까지 이렇게 하나.
4: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TV 보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TV 보시면서 좋아하는 드라마 있으세요?
7: 귀한몸이요.
2: 센스 만점 대답이에요.
0: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보시면서 그냥 TV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식으로 무의식적으로 11자 걷기 연습하는 거예요.
2: 무지외반증이 있는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솔루션이네요.
7: 귀한몸 걷기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가 저의 마음의 다짐이라고 하는 거를 썼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제가 했던 그 솔루션을 하나하나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7일 차에는 드디어 한 번에 공원을 7,000보를 한번 걸어봤어요. 예. 근데 무릎 통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어머나 너무 신기하다. 매일 밥 먹듯이 한 끼는 굶어도 꼭 이 운동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0: 대신 운동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1: 네, 밥도 먹고 운동도 해야죠.
2: 2주간의 보행 교정 프로젝트가 마무리됐습니다. 기능 검사와 족조합 검사, 근력 측정, 그리고 보행 검사까지 사전과 동일한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과연 세 분의 보행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오,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3: 아유, 2주 만에 이제 네. 다시 뵙게 됐습니다. 네. 오른쪽 무릎 통증도 좀 많이 있으셨고 네네. 지금쯤 통증은 어떠세요?
1: 한 80 정도는 감해졌어요.
3: 80%가 줄었어요.
2: 주관적인 네. 변화만이 아닙니다.
3: 이렇게 의미 있게 증가되는 경우는 사실 2주 만의 변화로 보기에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노력하고
2: 네. 미용님은 모든 검사에서 좋아졌습니다. 하체 근력을 평가하는 기능검사 30초간 7개에서 17개로 무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보폭은 무려 15cm 넓어졌고요. 근감소증이 우려됐던 미용님, 근력과 근지구력까지 높아졌습니다.
3: 60세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성 평균보다 높으신 편이세요. 본인이 이제는 근력이 약하다, 이제 이런 이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정도예요. 네.
2: 꾸준히 열심히 한 결과입니다.
4: 네. 아, 제가 네. 평생 이게 안 됐었거든요. 아, 이렇게 앉으시고 저만 안 됐거든요. 네, 네, 네, 네. 근데 며칠 전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되는 거야. 이거 뭐지? 약간 이런 네. 느낌.
2: 허리 통증이 심했던 상용님. 그래서 쪼그려 앉기도 힘들었고 발 뒤꿈치가 바닥에 닿지 않았죠. 허리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서 유연해진 덕분일까요? 이제는 발 뒤꿈치를 붙이고 앉을 수 있습니다. 근력과 근지구력도 크게 늘어 상위 10%에 해당할 정도. 보폭은 10cm 이상 넓어졌고 체중 지지 비율도 좌우 균형이 같아졌습니다.
3: 특히 보폭이 증가되고 이 그 골반이 안정된 그런 그 결과가 이렇게 좋게 나온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걸음걸이가 바뀐다는 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잘 돼서 오래 가실 것 같습니다.
4: 하지만 제가 남은 인생은 이게 허리를 좀 펴서 살고 있다는 자신감이 좀 생겼습니다.
3: 네, 네, 아유 너무 좋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5: 이렇게 하면은 네. 뭐 한 1분 넘게 네, 네. 예, 예. 그리고 이것도
2: 평형 감각을 알아보는 학다리 서기. 오, 대원님 너무 잘하시는데요. 사전 검사에서 가장 취약했죠. 겨우 2초를 버텼는데요. 2주 만에 안정된 자세로 28초 동안 한발 서기를 해냈죠. 와, 대원님 균형 감각이 정말 좋아졌네요. 체형 분석 검사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자세가 곧아지면서 키가 1.3cm나 커졌고 몸의 중심선 역시 정상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보행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전에는 무릎이 펴지지 않아 보폭이 좁았죠. 무릎을 펴고 걸으면서 보폭이 38cm에서 56cm로 무려 18cm나 넓어졌습니다.
3: 보행 검사가 똑같이 늘 걸으셨잖아요. 근데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걸을 때는 약간은 종종 걸음에 터벅터벅 걸으셨어요. 그런데 요 짧은 2주 동안 노력하시면서 거의 한 그 60cm 정도로 보폭이 10cm 이상 늘어났어요. 60cm 정도면은 한 50세 정도의 걸음걸이로 개선되신 겁니다.
2: 이야, 걸음이 무려 20년이나 젊어졌다는군요.
5: 많이 걸으면 몸에 좋은 줄 알았는데 6,000보가 내 나이 때는 적당한데
4: 걸으면 이제 모든 게 다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뭐 만보, 2만보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해서 이제 주로 걸었었는데
1: 최고의 명약은 운동 처반전 아니었던가 근력 운동과 바르게 걷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5: 제대로

0: 추워서 그렇게 걷는 게 좋겠다.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1: 하루 만 보를 걷고도 아팠던 세 분. 통증은 호전됐고 걸음도 젊어졌죠. 많이가 아니라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걸었기 때문입니다.
2: 운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에 만 보를 걷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립니다. 무릎은 더 아파지겠고요. 보폭도 작고 걷다 보면 어느덧 허리가 아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그런 식의 걸음 만 보는 우리 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죠. 결국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 8,000보 정도면 걷기는 충분하니 나머지 시간은 근력운동과 스트레칭과 그런 평형감각 운동에 신경을 좀 쓰시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3: 완전히 피고 완전히 굽히는 게 제가 제일 아프거든요. 쉬고 싶다고 쉴 수 있는 게 아니고 아프다고 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4: 충격파 치료는 5번 받았고 물리치료 받았고 나는 계속 못 고치고 이대로 살아야 되는 건가?
5: 치료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병이지 치료가 어려운 그런 질환은 아닙니다.

0: 엄청나게 상황은 호전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1: 완치도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좀 있습니다.
2: 상담을 요시 28,000번의 회전으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고 부드럽게 대용량으로 많은 양도 한 번에 고속 블렌더 증정.
3: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4: 걱정 마세요.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돈 많이 드는 비급여 항암 치료 삼성화재가 치료비 보장해드립니다.
3: 한 번은 해줘도 여러 번은 안 되겠죠?
4: 비급여 항암 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5: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4: 암 또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 치료비 100세까지.
6: 암 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4: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려요. 수술비도 횟수 제한 없이 100세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
7: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4: 당연히 치매도 해드려야죠. 최신 비급여 표적 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해드려요.
3: 암에, 뇌질환에,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4: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입원,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 안심, 플랜.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상담할 도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증정.
3: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4: 걱정 마세요.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돈 많이 드는 비급여 항암 치료 삼성화재가 치료비 보장해드립니다.
3: 한 번은 해줘도 여러 번은 안 되겠죠?
4: 비급여 항암 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2: 상담할 도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증정.
5: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4: 암 또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 치료비 100세까지.
6: 암 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4: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려요. 수술비도 횟수 제한 없이 100세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
7: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4: 당연히 치매도 해드려야죠. 최신 비급여 표적 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해드려요.
3: 암에, 뇌질환에,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4: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입원,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 안심, 플랜.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8: 이어서 한국 BNN이 방송됩니다.

0: 꿀리.
1: 네.
0: 오. 살라말라이꿈. 40kg.
1: 와.
2: 와, 진짜 장인들이다.
1: 오? 오, 저 이런 방식은 처음 봤어요, 지금.
3: 전생에 있는 미용사분들이 기겁하시겠는데?
1: 와.
2: 오늘부터 혼자에 살고 싶네요. 장관이고 절경입니다.
4: 아파트 우리 오늘 탐구하는 거예요?
5: 이 아파트가 68년도에 지어져서요. 네. 저희랑 동갑이에요.
6: 창작을 하는 재미와 풀어나가면서 얻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7: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다가오는 느낌이 좋은 거죠.
8: 가계약을 하고 나서 빠루를 먼저 샀습니다.
6: 빠루요?
8: 이 네. 집의 주인공이 천장이기 때문에.
1: 이게 뭐지? 저게 뭐예요 도대체?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장애가 있는 엄마와 7살 예진이의 유일한 보호자이지만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에 지팡이 없인 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밤 빈병을 찾습니다.
1: 조용히 많죠. 돈만 있으면 되는데 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한 예진이 힘이 될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2: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엄마랑 아빠랑 없으면 안 돼요.
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현실. 지금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육지와 바다 사이 하루에 두 번 물이 빠지면 갯벌은 보물 창고가 됩니다. 거기서 만난 모녀, 어머니는 여전히 여자입니다.
4: 화장하셨어요?
5: 어떻게 보나?
6: 아니, 저 따뜻할 줄 알고 옷을 안 챙겼어요.
5: 여기 모자도 한 쪽. 이거를 쓰던가.
6: 네, 이걸 쓰겠습니다.
7: 바다는 아직 추운가 봐요.
5: 아, 그렇죠.
3: 바람 부는 갯벌에선 이따금 계절도 무색해집니다.
5: 지금은요 안 쳐요. 옛날에는 눈이 막 덩어리로 얼었어. 옛날에는 그런 갯벌을 해다가 시장에 바깥에서 있었거든. 시장이 바깥에서 까면 얼음이 도독도독. 까면은 아니가 얼음이 도독도독 있어. 그런 세상을 살아왔어요.
6: 따님은 왜 혼자 이렇게 막 가세요?
5: 힘이 있은 게 그러지. 나는 근력이 없고.
3: 근력은 딸려도 근성만큼은 여느 젊은이 못지않은 바지락 할매 이야기 들어보시겠어요? 풍요로운 물산의 고장 서천. 그 바탕에 갯벌이 있습니다.
8: 뭐가 있어요?
5: 고동요.
8: 고동?
5: 다시 얘기. 고팍사에 이렇게 붙었어요. 주세요. 쥐어. 따니가 힘들어. 그래서 손 찔러 쌓고 큰 놈 따야지.
8: 얼마나 커야 돼요?
5: 여기서 제일 굵은 거.
8: 굵은 거?
5: 이것도 작은 거예요. 없었어. 사람 보면요. 이것이 생합이 나와.
8: 어디서 주던 거예요, 방금?
5: 그런 게 혀 먹고 살지요. 고인님께. 그렇죠? 안 보이지요?
8: 네.
5: 여기. 야, 잡았죠?
8: 뭘 보고 파는 거예요?
5: 눈이
8: 뭔데요?
5: 어? 여기도 있네.
8: 아, 이거 구멍?
5: 여기.
8: 아, 저게 눈이에요?
5: 동주. 이건 동주. 네. 있잖아.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네. 눈이 있어요.
3: 조개가 숨 쉬느라 파놓은 구멍, 갯벌 현장에서는 눈이라 부릅니다.
5: 자, 오이고, 오, 대박, 2만 원짜리 있겠네. 뭐냐, 여기요. 나 잘 잡죠? 네? 여기 또 잡았죠?
3: 네네, 달인의 풍모가 느껴지십니다.
5: 자, 여기도 있습니다.
9: 어머, 진짜 하나도 안 나와.
5: 웬일이야.
3: 어머니 쫓아가려면 아직 멀고 먼 딸.
5: 여기.
8: 어디?
5: 백화.
8: 백화?
5: 네.
8: 우와, 크다.
9: 어떻게 눈을 갔네요, 진짜.
5: 어디라고.
6: 고개를 잘 보시나 봐요.
3: 사실 딸에겐 특화된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저 꽃챙이 끝에 뭔가 자꾸 걸려 나오고 있죠.
8: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발은 왜 밟아요?
5: 맞는더라고요.
3: 작용과 반작용. 갯벌 아래 숨 쉬고 있는 맛조개들 공략법은 유효했습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원초적 사냥법이 여간 신기한 게 아닙니다.

0: 이들만이 터득한 요령 분명 있겠죠.
1: 이게 눈이잖아요.
2: 네.
1: 그럼 마사기를 내 마음대로 쓰시는 게 아니라 네. 얘가 방향을 가르쳐줘. 여기 여기 여기 한번 해봐요. 슬그머니 이런 식으로 지가 들어가게 해봐요. 빼봐요.
2: 뭔가 나오면서 잘리는 느낌인데? 아니, 쉬운 게 아닌데? 구멍을 안다고 잡는 게 아닌 것 같아요.
1: 이렇게 해봐요.
0: 소 뒷걸음치다가 쥐를 잡았네요.
2: 아, 근데 백합이란 그런 거는 잘 못 캐시더니 이건 왜 이렇게 잘 캐세요?
1: 백합은 눈을 잘 알아야 됩니다.
2: 이게 더 어려워 보이는데요?
1: 어려워요.
2: 이건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1: 배웠죠.
0: 할머니에게 배운 조개잡이를 딸에게 전수해주면서도 어머니가 미처 일러주지 못한 한 가지. 허리를 펴는 법입니다.
2: 그런데 이거 작업하면은 허리를 잘 못 펴겠어요.
1: 그럼요. 하나하나 더 올라고. 응? 그렇죠. 사람 욕심이. 여기 한 번 받아 나오려면 힘들잖아.
0: 넘치도록 잡고 보니 어느새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바다. 그제야 허리 한번 펴봅니다.
1: 아니 몸 맛살을 나보다 더 많이 뽑아.
3: 몸 많이 뽑아.
0: 어머니에게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3: 너무 힘들어. 아 가슴이 터질라고 해. 힘들어.
0: 젊음과 건강을 주고 바다로부터 얻은 결실입니다.
2: 네, 이거 딴 걸로 이제 장사하시는 거예요?
3: 네.
0: 모녀가 향한 곳은 서천 읍내 특화시장. 지난해 초 화마를 입은 탓에 임시시장이 들어섰죠. 여기에 모녀의 터전이 있습니다. 시장에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
1: 오늘 날씨가 차가우니까
4: 우리 사장님.
0: 일단 어머니부터 챙깁니다.
2: 장갑도 안 끼고 하세요.
1: 그냥 처음엔 게 바쁜 게. 하다 보면 그런 거예요. 지금 일한 지는 3년 됐어요. 아, 안 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엄마하고 조금 약간 기간에요. 트러블이 있어요.
3: 내 힘이 안 들고 돈을 벌을 수가 없다. 나는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거를 안 받아. 힘든다. 짜증을 해.
0: 함께 일하는 딸은 팔남매 중 장녀.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직한 뒤 바다에서 또 시장에서 어머니 뒤를 잇고 있습니다.
1: 미아가 있잖아요. 미아가에다 막 90kg, 80kg, 90kg 그렇게 나왔어요. 힘든 줄 몰랐어요. 많이 걸었는데 걸다 보니 이게 애들 키고 애들 많이 키고 많이 키고 온 게 남는 건 아픈 것밖에 없어.
0: 왜요? 남은 게 한 가지 더 있으시잖아요. 어머니는 근방에서 알아주는 바지락 까기의 달인. 조개를 까는 손 매무새가 그럴 수 없이 야무집니다.
2: 하나 까는데 얼마나 걸려요?
3: 몰라요. 한 번 보셔야지.
0: 휴대전화 시계로 측정을 해봤는데요.
1: 아유, 얼마예요?
2: 3초.
1: 하나, 둘, 셋, 넷, 다섯.
3: 네, 할머니하고 살 때 9살 먹어서부터 했어요. 우리들은 클 때요, 엄마 말이라면 진짜 무서웠어요. 우리 때 잘할 때, 응? 지금 사람들 때문에 나 못해요는 그렇게.

0: 살았죠.
1: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어머니 일머리는 고스란히 큰딸에게 이어졌습니다.
2: 딸이 보자까요, 나보다.
3: 그러니까.
2: 힘이 쓴 게 뭐 잘해. 야, 많이 배워서. 시작.
1: 그래서 재미로 한번 해보았는데요. 주어진 시간 내 누가 더 높은 효율을 낼까요?
3: 또. 네, 여섯, 여덟, 열두 개.
4: 몇 개 깔 것 같아요, 1분에?
3: 모르겠어요. 내가 장담을 할 수가 있어야지.
4: 시작.
3: 해요? 나 못 가. 뜨겁죠.
1: 모녀 대결. 이게 뭐라고 은근히 긴장감마저 맴돌더라고요.
4: 또.
1: 된 초장집 거리가 목적지입니다.
3: 이 맛삼을 좀 해무치니까 너무 맛있게 맛깔나게 잘해요.
4: 아, 여기서 음식을 해줘요?
3: 네. 새콤달콤하게 너무 맛있게 잘해서 저는 여기로 와요. 잘 부탁합니다. 네. 맛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1: 금강산도 식후경 점심시간입니다. 손님들이 뜸해지면 그때 비로소 식사를 하신다고요. 직접 잡은 맛조개로 무침도 해먹고 탕도 보글보글. 평생 도시락을 고집하던 어머니도 큰딸 합류 이후로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되셨답니다.
2: 우리 내가 진짜 재밌게 살아요.
4: 밥도 같이 드시고.
2: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머리랑 살이 꽉차가지고.
1: 갯바람 맞아 얼어붙었던 속이 확 풀립니다. 이제 봄기운 가득 훈풍만 불어올 때도 됐습니다.
4: 강사하실 때 언제가 제일 좋으세요?
2: 아니, 손님하라고 같은 소리로. 수입이 많을 때 제일 좋아. 그리고 물건이 신청한 거 손님한테 갈 때.
5: 힘든 것이 없어요. 재밌어서. 재밌는 마음으로 힘든 것이 다 지쳐나가.
1: 그 마음 품고 계시니 인생 달인 되실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3: 10년 좀 넘었어. 같이 가는 거예요.
6: 처음 시작할 때 이거 가수 사용하던 거니까.
7: 바다들도 다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3: 그렇죠.
6: 모든 게 다 혼자서는 못해. 옆에서 거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8: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무료 증정.
9: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9: 딥이라면 됩니다.
11: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9: 됩니다.
1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9: 됩니다.
13: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9: 되고요.
14: 지병이 있어도?
9: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4: 수술비도 된다고요?
9: 됩니다.
15: 암 치료비도?
9: 됩니다.
14: 진단비도요?
9: 되고요.
14: 병원 통원비도?
9: 네, 됩니다.
16: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9: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4: 입원 첫날부터?
9: 됩니다.
16: 1인실에 입원해도?
9: 됩니다.
17: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9: 되고 말고요.
14: 감기로 입원해도요?
9: 돼요.
18: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9: 되죠.
12: 디스크로 수술해도?
9: 물론 됩니다.
16: 이게 모두 된다고요?
9: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무료 증정.

0: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 힘들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2: 손발이 움직일 때까지는 계속 만들 거예요.
3: 진짜 그 시간은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공부하는 그 시간이.
1: 야, 경이롭다라는 게 이럴 때 쓰는 말 같아.
4: 이것이 자연이 주는 힐링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걸 반복하고 있지요.
5: 그리고 얘네들은 배신이 없잖아요. 그게 그렇게 좋아요.
2: 얘들아, 밥 먹자!
5: 오이고, 오이고.
6: 병원이 무너진 곳, 환자들은 힘겨운 시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분쟁의 포화 속에서 의료시설 대부분이 사라졌고, 환자들은 마지막 치료의 기회마저 잃었습니다.
7: 함께 치료하는 번호 080-861-9595.
6: 폭력을 피해 국경을 넘는 대규모 피난행렬 속에는 완전히 고립된 채 전기와 물, 필수약품도 없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분쟁으로 다친 환자들의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7: 후원 문의 080-861-9599.
8: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9: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0: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9: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8: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건강과 행복을 드리는 라인댄스 강사 윤은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드팝송을 이용해서 라인댄스를 즐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원웨이 티켓이라는 음악이에요. 오늘 배울 스텝 중에 두 카운트의 쓰리 스텝을 움직인다는 스텝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싱코페이션 리듬 또는 싱코페이션 스텝 또는 제가 편하게 차차 스텝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박수를 한번 쳐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한 박자씩 친 거예요. 근데 투 카운트의 쓰리 스텝을 밟는 싱코페이션은 어때요? 세 번을 치죠. 하나, 둘, 셋. 그럼 우리가 박자하고 스텝을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그럼 세 번을 쳐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오늘 배울 동작 중에 이렇게 빠르게 스텝을 밟는 차차 스텝이 나와요. 이거를 우리가 옆으로 이동을 하면서 하는 차차 스텝을 할 건데, 자, 오른발을 살짝 들어보세요. 자, 오른쪽 옆으로 갈 거예요. 하나, 둘, 셋. 다시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그래서 카운트는 원 앤 투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원 앤 투. 한 번 더 왼발. 시작. 원 앤 투. 그래서 엔카운트가 나오면은, 아, 스텝을 빨리

빨리 밟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원웨이 티켓 첫 번째 동작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발을 살짝 들어주세요. 오른발로 시작하는 동작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시작을 할 때, 아, 오른발이겠구나라고 먼저 생각을 해주세요. 우리 스텝 터치 동작은 원 카운트 동작이에요. 하나, 둘, 셋, 넷. 오른발이 들려있죠? 그럼 오른쪽으로 아까 했던 차차차 스텝으로 해주시면 돼요. 차차차. 체중을 오른발에 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텝 터치는 한 박자. 하나, 둘, 셋, 넷. 차차차. 되세요? 카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앤 식스. 자, 차차차랑 같이 다니는 스텝이 하나 있는데 흔들거리는 스텝이에요. 그래서 왼발을 뒤로 체중을 이동했다가 다시 갖고 오는 스텝이에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발 뒤로 체중을 보냈다가 다시 갖고 오세요. 지금 여기까지 한 동작이 첫 번째 섹션 동작입니다. 카운트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원, 투, 쓰리, 포. 5 and 6, 7, 8. 뒤를 돌아서 오른발 살짝 들어주시고요. 첫 번째 섹션 스텝 터치부터 준비. 시작. 1, 2, 3, 4. 차차. 5 and 6, 7, 8. 자, 이제 두 번째 동작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1번 동작은 오른발로 했듯이 2번 동작은 왼발로 하시면 돼요. 스텝 터치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왼발이 들려 있으니까 우리가 왼쪽으로 가는 아까 차차차 스텝을 해볼게요. 시작. 차차차. 차차차랑 같이 다니는 뒤로 흔들거리는 락 스텝을 같이 해주세요. 이게 두 번째 섹션 동작입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섹션 스텝 터치 시작. 1, 2, 3, 4. 차차. 5 and 6. 오른발 뒤로. 7, 8. 오른쪽 차차, 왼쪽 차차. 그래서 1번, 2번 동작을 카운트로 천천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살짝 들어주세요. 준비 시작. 1, 2, 3, 4. 5 and 6, 천천히. 7, 8. 두 번째 동작. 1, 2, 3, 4. 차차차. 천천히. 여기까지가 2번 동작입니다. 뒤를 돌아서 다시. 1, 2, 3, 4. 차차. 5 and 6, 7, 8. 자, 그럼 3번 동작 들어가겠습니다. 락킹 체어 동작을 하실 거예요. 아까 우리가 흔들거리는 동작을 한번 했었죠. 그래서 오른발 앞으로 흔들거리고 다시 제자리에 오고 오른발 뒤로 흔들거리고 제자리에 오세요. 락킹 체어 동작은 4 카운트 스텝입니다. 천천히 시작. 1, 2, 3, 4. 체중 왼발에 두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른발부터 앞으로 3번을 걸어갈 거예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자, 왼쪽 발을 앞으로 차는 동작을 킥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뒤에 있는 발을 갖고 와서 킥을 차주세요. 그렇죠. 다시 한번 세 번째 섹션, 락킹 체어 걸어가서 킥 동작입니다. 준비, 시작. 1, 2, 3, 4, 5, 6, 7, 8. 킥할 때 박수 가볍게 한번 쳐주세요. 세 번째 섹션, 락킹 체어. 1, 2, 3, 4, 5, 6, 7, 8. 자, 이제 마지막 섹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네번 나왔으니까 어때요? 뒤로 다시 걸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들려있는 발이 뒤로 갈게요. 하나, 둘, 셋 하고 마지막 오른발 갖다 모아서 터치를 해주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2시에서 6시 방향으로 돌 거예요. 우리가 힐 바운스라는 동작이 있어요. 힐 바운스. 뭐냐면은 앞에 부분을 도라 그러고 뒤에를 힐이라 그래서 힐을 이렇게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이에요. 근데 이거를 드는 동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들었다 내리고, 들었다 내리고 해서 힐바운스가 다운, 다운, 다운, 다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운 동작을 하면서 방향을 5, 6, 7, 8 하고 이렇게 도는 동작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오른발을 든 상태에서 왜 오른발 앞으로 이렇게 가위질 하듯이 놓아볼게요. 놓은 상태에서 이때 체중은 오른발, 왼발에 같이 두신 상태에서 힐 바운스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왼쪽으로 문을 열듯이 어깨를 6시 방향으로 턴을 해주면서 도는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마지막에 체중을 왼발로 옮겨주세요. 다시 한번 힐 바운스 해보겠습니다. 오른발을 앞으로 쿵 놓으세요. 그래서 체중을 같이 갖고 계신 상태에서 힐을 다운, 다운, 다운, 다운 하고 마지막에 체중은 왼발에 두세요. 그러면은 네 번째 섹션이 우리가 세 번째 섹션에서 킥을 하고 끝났어요. 그럼 이제 이 발이 뒤로 걸어갈게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놓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에 체중을 왼쪽 발에 옮겨주세요. 네 번째 섹션 왼발 뒤로 원, 2, 3, 4. 오른발 앞에 5, 6, 7, 8. 그러면은 첫 번째 섹션부터 네 번째 섹션까지 천천히 카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살짝 들어주세요. 준비. 시작. 1, 2, 3, 4, 5, and 6, 7, 8. 2번. 1, 2, 3, 4, 5 and 6, 7, 8. 3번. 1, 2, 3, 4, 5, 6, 7, 8. 4번. 1, 2, 3, 4. 5, 6, 7, 8. 이러면은 6시 방향에서 다시 처음부터 스텝 터치하고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어려운 스텝은 반복적으로 많이 연습을 하신 다음에 음악과 함께 맞춰보시면 어렵지 않게 즐길 수 있으세요. 자, 그럼 음악과 함께 라인댄스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발 살짝 들어주세요. 허리 펴고 가슴 펴고. 가볍게 오른발 밑에 스텝 터치 한번 해볼게요. 준비, 넷, 셋, 둘, 스텝 터치 1번. 1, 2, 차차. 2번 스텝 터치. 락킹 체어. 앞으로 걸어가서 킥하면서 박수. 뒤로 오면서 터치. 5, 6, 7, 8, 1. 오른쪽. 왼발. 차차. 락킹 체어. 걸어가서 킥하면서 박수. 스톱. 5, 6, 7, 8, 스텝. 차차. 스텝. 차차. 3번 락킹 체어 흔들. 앞으로 걸어가서 킥하면서 박수. 오른발 앞에 힐 바운스. 셋, 넷, 하나. 차차. 셋. 왼쪽 차차. 락킹 체어. 걸어가서 스톱. 놓고 둘 시작. 원, 투, 차차. 왼발 2번. 똑같이 왼쪽 차차. 락킹 체어. 앞으로 걸어가세요. 박수. 앞으로 놓고 힐 바운스. 시작. 차차. 스텝 터치. 왼쪽 차차. 락킹 체어. 앞으로 걸어가서 킥 박수. 뒤로 걸어와서 스톱하면서 원, 투, 쓰리, 포. 차차. 왼발 차차. 락킹 체어. 앞으로 걸어가서 왼발 차면서 박수. 자, 힐 바운스. 원, 힐 바운스. 하나. 차차.

한 번 더 왼발 차차 락킹 체어 걸어가서 박수 뒤로 걸어와서 자 힐 바운스 원 힐 바운스 하나 차차 왼발 자 락킹 체어 자 가슴 펴고 허리 펴고 걸어가서 박수 터치 오른발 놓고 힐 바운스 셋 넷 나 차차 빠르게 그렇죠 셋 차차 빠르게 락킹 체어 앞으로 가서 힐 바운스 오늘은 이렇게 올드 팝송 180 키시라는 음악을 가지고 차차 빠르게 가는 스텝을 배워봤습니다. 차차라는 스텝이 굉장히 매력있고 재밌는 스텝이에요. 그래서 차차 동작을 하면서 하체 근력도 키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텝을 빠르게 밟다 보니까 어때요? 심박수도 올라가서 전신 근력 운동이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남행열차라는 가요 곡을 가지고 라인댄스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스텝으로 우리가 유산소 운동도 되고 댄스도 즐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등산 강사 박미숙입니다. 등산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가장 먼저 준비하는 등산 장비가 무엇일까요? 저는 등산화부터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산의 거친 환경에서 오랜 시간 걸어야 하는 등산에서 사실 등산화는 안전에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장비이거든요. 어떤 등산화를 사야 하나 참 고민 많이 되시죠. 이제 장거리 산행, 험한 산악지형을 오래 걸을 때는 등산화 바닥 창의 견고성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신는 등산화를 이제 중등산화라고 말을 하죠. 등산화 바닥이 얇은 경등산화는요, 가볍고 좋지만 등산로에 요철이 울퉁불퉁 하잖아요. 거칠잖아요. 이런 거친 그 노면의 충격이 그대로 발에 흡수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발에 피로감이 심하겠죠. 예, 거기다가 무거운 배낭을 메고 그 하중을 그 발바닥에서 견뎌야 하면 엄청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장거리를 갈 때거나 뭐 이런 노면이 거친 산행을 할 때거나 이럴 때는 중등산화를 신고, 그리고 등산화를 오랫동안 신지 않으면 이제 바닥 창의 고무가 경화 현상이 일어나요. 왜 산길을 걷다 보면 등산화 창이 떨어져 나간 거를 종종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뭐 몇 년 만에 제가 교육을 하다 보면 등산화 몇 년 만에 신고 나왔어. 그럼 저 불안합니다. 근데 불안이 현실로 옵니다. 예, 걷다가 창이 점점 떨어져서 앞에도부터 벌어지기 시작하고 산을 내려올 때는 창이 다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등산을 하지 않아도 산책할 때거나 뭐 가볍게 걸을 때 수시로 신어줘야 이 바닥 창이 경화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겨울 등산화 같은 경우에는 아예 1년간 보관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가죽 보호제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좀 창에 이렇게 발라주거나, 그리고 등산을 할 때는 등산화 끈을 처음부터 막 단단히 묶고 올라가시면 오히려 발의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특히 겨울에, 예, 동상의 원인이 그겁니다. 발 시렵다고 양말 두 개 신거나 이러면 안에서 꼭 조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발등 쪽은 좀 끈을 느슨하게 해서 혈액순환이 좋게 올라가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정상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리막이야. 그럴 때는 등산화 끈을 발등부터 단단히 조여서 매듭을 해줘야 이렇게 내리막 하산길에서 신발 안에서 발이 앞쪽으로 밀리면 엄지발가락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내려올 때는 발등 중간부터 단단하게 끈을 조여서 내려오는 게 좋습니다. 등산하다가 등산화 끈이 풀려서 위험해지는 상황이 있어요. 한쪽 끈이 풀리면 그 끈을 다른 발이 밟아서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낭떠러지 옆에 걸어가다 그랬으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등산할 때 등산화 끈이 풀리지 않게 묶는 매듭이 있는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드컵 등산화는 이렇게 중간에 앞부분에 훅 장치가 있어요. 이거 나일론이기 때문에 묶어놔도 이게 느슨해지거든요. 계속 걸어가면 충격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는 내가 묶은 부분을 느슨하지 않게 하려고 위에서 아래로 걸어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 등산화 끈이 중간에 느슨해지는 걸 방지할 수 있고요. 등산화 끈 풀리지 않게 묶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한번 타이를 해주시잖아요. 타이를 해주시면 양쪽으로 이렇게 리본을 만듭니다. 예, 양쪽으로 리본을 만들어서 이걸 다시 묶어주는데 어느 한쪽이 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한쪽은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게 묶어줍니다. 이렇게 묶어주고 딱 당기면 여기에 링이 두 개가 생기죠. 이래서 이중 매듭을 해주는 건데요. 이렇게 묶어 놓으면 걸어갈 때 등산화 끈이 풀리지 않죠. 그리고 요게 잘 묶었나라고 확인을 해보시는 방법은 그냥 어느 한쪽만 툭 풀으면 잡아당기면 이렇게 쉽게 풀립니다. 예. 그래서 등산화 끈 요렇게 배우셔서 예, 단단하게 묶으시면 등산하는 내내 매듭이 풀리지 않죠. 유용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장비. 등산할 때꼭 필요하죠. 배낭입니다. 배낭을 선택하실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건 무엇인가요? 요세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등판이 나한테 잘 맞는지, 내 신장, 키에 잘 맞는지, 어깨끈이 편안하게 내 어깨를 감싸는지, 그 다음에 허리벨트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허리벨트는 부드럽게 내 골반뼈를 감싸는지. 자, 이런 것들 세 가지 관점에서 배낭을 고를 수 있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허리벨트예요. 허리벨트가 없는 배낭은 배낭에 수납된 무게 전체를 어깨만 걸치고 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오랜 시간 산행을 하게 되면 네,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쓰고 중요한 거는 척추를 이렇게 반듯하게 세우고 올바르게 보행법을 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예, 어깨에다만 걸치면 무거워서 점점 이렇게 숙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예, 올바른 산행, 올바른 보행법을 하는 데 방해가 되기도 하니까 이 허리벨트는 반드시 있는 배낭을 네, 선택을 하시는 걸 제가 권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배낭 밖에는 컵이나 수건 이런 것들 달고 다니지 마시고요. 모든 물품은 배낭 안에 수납을 하는 것이 안전하고 깔끔하고 멋있어 보입니다. 저희 등산 전문가들은 배낭 꾸리는 모양만 봐도 저 사람이 베테랑이구나 초보구나 하는 거를 그것만 봐도 알수 있거든요. 예, 깔끔한 게 가장 좋습니다. 등산 스틱이 있죠. 예,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아니 뭐 등산 스틱 꼭 써야 되나요?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집 근처 낮은 산에 갈 때는 뭐 그냥 다니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디 먼 산행을 가거나 높은 산에 가거나 장거리 산행을 갈 때는 반드시 배낭 안에 챙겨갑니다. 그 스틱은 언제 꼭 필요하냐면요. 너덜길이라고 하죠. 바위가 막 얼키설키 있어서 그 길을 지날 때는 몸의 균형을 잡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그럴 때 스틱을 사용을 하면 몸의 균형을 잡기가 좋고요. 그리고 무거운 배낭을 메고 장시간 걸을 때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보행을 할수 있고요. 특히 눈길에서는 보행이 아주 도움이 많이 되죠. 예, 겨울에는 필수품입니다. 등산 스틱 길이 조절은 그 보통 스틱을 잡고 예, 팔꿈치 각도가 90도가 되는 길이가 적당합니다. 뭐 급경사 오르막을 오를 때는 스틱 길이가 조금 짧으면 좋겠죠. 그리고 내려올 때는 좀 길면 좋은데 산을 이렇게 오르락 내리면서 그때마다 스틱 길이를 줄였다 늘렸다 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산을 올라갈 때는 90도 정도의 길이를 하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하산을 시작할 때한 10cm 정도의 길이를 늘려서 쓰시면 좋아요. 왜냐면 내려올 때는 스틱을 먼저 아래쪽으로 예, 내려 짚고 나서 거기에 체중을 약간 실어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스틱의 길이가 긴게 좋겠죠.
그리고 스틱의 손잡이에 끈이 달려 있는데 이거를 잘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스트랩이 이렇게 있으면 아래에서 손을 위로 넣어서 이렇게 잡아야 되고요. 이렇게 넣는 이유는 뭐냐면 스틱을 딱 놨을 때내 손목에 얘가 걸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시간 스틱을 잡고 다니면서 이 손으로 꽉 잡고 다니면 손의 피로감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랩을 잘 활용을 해서 이 손목이 결쳐지는 거죠. 손목의 체중을 더욱 내려놓고 사실 그립의 힘은 거의 잡지 않고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신경 써서 알아둬야 됩니다. 완경사 산길에서 스틱을 사용할 때는 스틱 끝이 내발 뒤쪽에서 찍고 스틱이 내 몸을 앞으로 추진하는 힘이 발생하도록 하면 에너지를 절약해서 걸을 수가 있고요. 급경사를 오를 때는 스틱을 먼저 위쪽에 딱 찍은 다음에 상체 무게중심을 스틱에 기대듯이 옮겨서 올라서면 훨씬 내가 적은 힘으로 오르막을 오를 수 있습니다. 하산할 때는 두 개의 스틱을 동시에 앞으로 찍어 놓고 스틱을 이렇게 누르면서 발을 살며시 내려 디디면 무릎관절 손상을 예방하는 하산 방법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등산할 때꼭 필요한 등산화부터 배나 스틱 사용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건강한 산행 보행 기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네, 전직 항공사 승무원 이윤종입니다. 이번 4강에서는 공항 입출국 시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가실 때 정말 실수하기 좋으신 것이 여행용 짐은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가장 중요한 여권을 안 챙겨가서 해외여행을 못 가시는 경우를 저는 종종 봤습니다. 물론 비행기 타기 전에 굉장히 일찍 공항에 도착하셨으면 집에 갔다 오셔도 됩니다. 근데 시간을 너무 빠듯하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집에 갔다 올 시간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권이 없으면 예, 여행을 못 가시죠. 그런데 혹시 여권을 못 챙기셨더라도 인천국제공항에 여권 민원센터가 있어서요. 임시 여권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준비해야 될 사항은요. 첫 번째, 여권용 사진 2매, 두 번째,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또는 운전면허증, 세 번째, 항공권 이티켓 출력, 네 번째, 긴급 여권 발급 비용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긴급 여권 발급 신청서와 분실 신고서가 있습니다. 네, 긴급 여권 발급 신청서랑 분실 신고서는 비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어떡하지? 나 여권 사진이 없는데? 뭐 당연하죠. 여권 사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요. 행정센터 안에 포토부스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촬영하시고요. 거기서 여권 사진을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다 믿을 수 없는 게요. 공휴일은 민원센터가 하지 않습니다.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을 하고요. 점심시간도 또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말 공휴일이다. 만약에 여권을 내가 안 가져왔는데 하필이면 오늘 공휴일이다 이럴 때는 정말 집에 다녀오시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네, 여권을 잊어버리고 안 가져가시는 것도 문제인데 여권 만료일을 미처 체크하지 못하셔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제가 또 종종 보았습니다. 여권 만료일이요.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요. 입국을 허가하지 않는 국가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국가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가시고자 하는 목적지의 국가의 규정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로 뭐 유럽 연합 국가들이나 중동 국가들 그리고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여권 만료 6개월 규정을 철저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권 만료 6개월 규정을 어기게 되면요. 여행 중에 비행기 탑승이나 또 입국이 거부될 수가 있어서 여행 일정이 크게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계획하실 때는 꼭 여권 유효기간을 반드시 미리 체크하시기를 제가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갱신이 필요하시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권 갱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공항이 혹시 너무 혼잡하고 출국할 때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짜증나고 힘들었던 적 많으시죠? 출국 수속 빨리 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스마트 패스라는 제도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얼굴 안면 인식으로 출국장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아직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셔서 일반 줄보다 스마트 패스 줄이 훨씬 짧고요. 빨리 통과가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첫 번째, 스마트 패스 앱을 깔아주세요. 들어가시면 본인 여권, 그리고 가시고자 하는 여행 항공권을 스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더 좋은 것도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안에서 셀프 백드랍 예약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외여행 출국하실 때 모바일 탑승권까지 다 받으셨다면 공항 카운터에 아예 들리실 필요도 없이 아주 스피드하게 출국 수속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스마트 패스는요. 현재는 인천공항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천공항을 이용해서 출국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전에 꼭 등록하시고 이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천공항에 숨은 장소가 있다는 것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인천공항에 기도실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만약에 절실한 뭐 종교를 갖고 계시다. 그러면 인천공항 안에 검색해 보시면 기도실이 있고요. 그리고 예배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예배 보시고 여행 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세탁소도 있어요. 그래서 세탁물 맡기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뭐 오늘 맡기고 나 돌아올 때 찾겠다. 그러면 돌아올 때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공항에 갔는데 몸이 좀안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좀 병원에 가서 진료를 좀 받고 싶어요. 네, 인천공항 안에 병원이 있습니다. 지하에 있고요. 그래서 이용하셔서 혹시 약을 타서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인천공항 안에요. 우체국도 있습니다. 뭐 부치실이 있잖아요. 그럼 부치시고요. 택배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이런 경우 있어요. 해외에서 어떤 친구가요. 나 이러이러한 물건 사다 줘라고 얘기를 했어요. 꼭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해외여행 갔다 오실 때 들고 왔는데 그 친구를 만나려면 앞으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또 굳이 그 친구 만나려면 또 연락해서 또 시간을 내야 되니까 도착하자마자 택배 서비스를 이용해서 붙여버리면 됩니다. 그럼 그 친구는 그 물건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항에서 또 이용할 수 있는 장소 중에 라운지가 있는데요. 라운지는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하셨잖아요. 뭐 비즈니스 클래스나 퍼스트 클래스를 이용하는 승객만 뭐 들어갈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VIP 승객들만 뭐 들어가서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에는 장벽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 같은 경우 이제 물론 신용카드별로 다르긴 한데 연회비를 조금 많이 내시는 신용카드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1년에 뭐 2회, 뭐 1년에 5회 이런 식으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좀잘 알아보시고 사실 뭐 1년에 2번 아니면 4번 이용해도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많이 혜택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게 한 장당 그냥 돈을 내고 사용하시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번 들어가실 때 30불에서 40불 정도 되니까 한국 돈으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돈을 내시는 것보다는 무료로 들어가시는 카드를 이용하시면 더 유용하실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천공항 가서요. 만약에 식사를 드신다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식사 한 끼가 보통 만 원에서 2만 원 하잖아요. 근데 나는 또뭐좀 술을 좋아해요. 만약에. 그래서 뭐 와인이나 맥주를 드세요. 그러면 그것도 한만원 정도 더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토탈 뭐 이것저것 다 이렇게 먹다 보면은 3만 원, 4만 원 그냥 후딱 돈 내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라운지는 뷔페식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서양식도 있고 뭐 떡볶이도 있고 비빔밥도 있고 심지어 와인하고 맥주는 계속 무제한입니다. 물론 비행기 타시기 전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만 왜냐하면 취해서 비행기 타시면 안 되니까요. 뭐두 잔? 이 정도 한두 잔은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라운지 이용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또한 가지 있는데, 각 나라별로요, 들어가실 때, 입국하실 때 주의사항들이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잘 모르고 가셔가지고요, 입국이 거절되거나 아니면 입국하실 때좀 문제가 생기거나 하시는 분들 제가 종종 봤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볼게요. 혹시 그 회교도 국가는요, 음주를 금지한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아시는 분이 카타르 월드컵 때 월드컵을 보러 카타르를 가신 거예요. 근데 그 국가가 음주를 법으로 금지한 국가인지 모르시고 술을 가져가셨다가

상황에서 뺏기신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 회교도 국가에 입국하실 때는 주류 규정을 반드시 잘 알고 가셔야 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싱가포르는 또 혹시 껌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싱가포르는 법으로 껌을 금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자담배하고 추인껌을 가지고 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 국가는 깨끗한 나라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잘 실수하시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국가들은요, 입국할 때 생과일이나 육포를 포함한 고기류 음식 반입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제 승무원 후배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승무원 후배가 삶은 계란을 동남아 갈 때는 음식 반입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배가 고플 때 자기가 먹으려고 삶은 계란을 싸가지고 갔던 거예요. 근데 동남아에서 못 먹었대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바빠서. 근데 이 가방에 계속 그 삶은 계란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동남아 갔다가 하루 쉬고 바로 다음날 미국을 갔어요. 저와 함께. 샌프란시스코를 갔는데 갑자기 공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커다란 시커먼 개가 갑자기 그 친구 가방 가서 계속 머물고 있는 거예요. 코를 킁킁거리면서 보니까 그 안에 삶은 계란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공항 검색대에서 걸려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정말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다시는 삶은 계란 싸우지 말라고 제가 뭐라고 한마디 했었는데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던 부부들 실수하시는 경우 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왜 결혼식 끝나고 폐백을 하잖아요. 그럴 때 대추하고 밤을 던져주시는데 이거를 뭐 먹어야 뭐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는다 뭐 이런 속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비행기를 타신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도착하는 국가가 미국인 거죠. 이런 경우 다 뺏깁니다. 그래서 과일류, 육류, 반입 잘 알아보시고 여행 가시길 바라겠고요. 반대로요. 해외에서 한국 들어올 때도 검역이 아주 철저합니다. 그래서 동남아에서 망고 이런 거 많이 사 오시는데 한국 공항 인천 공항 도착하셔 가지고 버리시는 거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과일류나 육포나 뭐 육류 제품은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해외에서 다 드시고 오세요. 그 자리에서. 네. 자, 국가별로 검역 세관 규정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많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 여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5강은 해외 여행 시 글로벌 에티켓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 아파트 우리 오늘 탐구하는 거예요?
2: 이 아파트가 68년도에 지어져서요. 네. 저희랑 동갑이에요.
3: 창작을 하는 재미와 풀어나가면서 얻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4: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다가오는 느낌이 좋은 거죠.
5: 가계약을 하고 나서 빠루를 먼저 샀습니다.
1: 빠루요?
5: 이 네. 집의 주인공이 천장이기 때문에.
1: 이게 뭐지?

0: 양장점은 처음이거든요.
1: 1500명이 여기 다녀갑니다.
2: 한 달에?
1: 예. 아. 예, 너는 안드레를 쫓아봐. 안드레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3: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도.
2: 직접 만나 뵈셨을 거 아니에요?

그 패션 아트라는 장르가 많은 분들이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공공의 어떤 공간에서 자산으로 남으면 예.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고 참고하고 아이디어 없고 이러면 저도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대응,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 학개론 제1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호흡곤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 학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 학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오늘은 무릎 관절염과 비슷하게 무릎을 아프게 만드는 다양한 질환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질환들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진단을 아예 하고 오시고 그냥 무릎이 아프면 당연히 관절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릎이 아픈 이유는 관절염 말고도 한 몇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꼭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예처럼 이제 의사가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스스로 내린 진단을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진단을 더 어렵게 합니다. 어떤 분들이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관절염이에요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저 연골판 찢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저 어저께 축구하다가 십자인대 나갔어요. 스스로 다 진단을 내리고 오세요. 자, 그러시면 안 되고요. 빠른 진단을, 정확한 진단을 내리게 도와주시려면 구체적인 사안들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가 좀 팁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자, 무릎이 어디가 아픈지 말씀하시면 돼요. 무릎 중에도 앞에가 아파요, 뒤에가 아파요, 뭐 옆에가 아파요. 그 다음에 언제부터 아팠는지. 뭐 어떤 이벤트 이후에 아팠는지 그 다음에 느끼시는 느낌 있는 그대로 본인이 주관적으로 쑤셔요 또는 뭐 애려요 또 뭐 찌르듯이 아파요 그 다음에 얼마 이상 지속되는지 아 나 이거 아픈 게 한 번 아프면 거의 막 20, 30분이 계속 아파요 라는 분도 계시고 그냥 잠깐 뜨끔하고 말아요 또 멀쩡해져요 이런 분도 계시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느끼는 증상들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럼 저희는 그거 듣고 있으면 이미 진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EBS 평생학교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은 앞으로는 뭐 정형외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어디 아파서 가시면 의사 선생님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네, 진단 내리는 거 하지 마시고. 그래서 자,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무릎이 앞쪽에 아픈 사람들 중에서 물론 다라고 할 수 없지만 참 흔한 병 중에 하나가 연골연하증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또는 전방통증 증후군 이렇게 부르는 병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증후군이란 말이 들어가면 아직 정확하게 모른다는 의미예요. 무릎이 앞쪽에 아프긴 아픈데 너무 다양한 원인들이 있어서 딱 그거라고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전방통증 증후군이라고 부르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연골연하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병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여러분 10대, 20대일 때 무릎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대부분 나이 먹으면 무릎 아프지 뭐 젊은 사람이 무슨 무릎이 아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20대 무릎 아파서 병원에 많이 오세요. 자 그런 경우 대부분의 경우 물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연골연하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생기냐면 제가 첫 시간에 연골의 특징 말씀드릴 때 연골은 압력에 약합니다 그랬잖아요. 자, 젊으신 분들도 연골 모양 멀쩡하고 건강하지만 압력엔 약해요. 그렇죠? 그럼 압력이 왜 많이 가느냐를 생각하시면 돼요. 체중이 갑자기 늘었어요. 최근에 제가 한 20kg가 쪘어요. 자, 그럼 그 체중이 늘면 무릎의 구조상 그 압력이 그대로 이렇게 앞으로 전달됩니다. 우리가 걸을 때 이 무게가 는 만큼 눌리는 압력이 늘어요. 평소보다 더 무거워진 20kg가 는 무게를 들고 다니니까 무릎에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연골이 붓기도 하고 연골 아래쪽이 압력이 올라가면서 아파집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연골연하증 또는 전방통증 증후군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이분들 치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너무 쉽죠. 원인 제거해야죠. 원인은 대부분이 과체중. 두 번째, 나는 체중도 안 늘었어요. 또는 나는 평생 마른 채로 살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생깁니다. 이 자료 때 왜 생길까요? 체중은 정상이지만 근육이 없어서. 내 이 몸무게조차 들지 못할 만한 근육이. 그러니까 운동 안 하시는 분들. 평생 운동 안 하신 분들은 다리가 너무 가늘어서 이 내 몸무게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이 다 고스란히 전달이 돼요. 보통 저희가 이 근육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김준배입니다. 지난 세 번에 걸쳐서 저희가 연골의 구조, 또 연골이 왜 아픈지, 어떤 증상들이 생기는지, 또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한번 우리 체중을 한번 막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막아주지 못하니까 그냥 그대로 일로 전달이 돼서 그래서 무릎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 이런 분들은 운동해야죠. 이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 강화시키는 운동. 이것만 해도 약도 필요 없고 주사도 필요 없고 그냥 좋아집니다. 자, 두 번째 무릎 앞쪽이 아픈 또 하나의 질환이 흔한 게 다른 데는 다 좋은데 앞에만 연골이 닳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아주 특징적이냐 하면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또 평생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은 유독 요 앞에만 압력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 앞에만 연골이 닳아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시간인가 증상 말씀드릴 때 소리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분들은 소리 굉장히 잘 나세요. 특징적으로. 자, 두 번째. 무릎 뒤쪽이 아픈 분들 계세요. 무릎 뒤가 아픈 분들은 우리 무릎 사이에 이렇게 쿠션처럼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게 있었다 있다 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축구하다가 이렇게 무릎이 휙휙 돌았거나 또는 어떤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좀 휘청하시면서 무릎이 확 꺾였거나 이런 갑작스러운 충격에 연골판이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물론 뭐 부위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뒤쪽이 찢어져서 계속 뒤가 아파요. 또는 그게 이제 퍼지면서 무릎 전체가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특히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한 중년 이상의 분들에게 흔한데 무릎이 아파요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행성 관절염 아닌가요? 하고 오셔서 또 실제로 병원에서도 퇴행성 관절염 치료를 오랫동안 했는데 하나도 안 나요 하는 분들이 계신데 가만히 만져보면 요 무릎 뒤 종아리 근육을 아파하는 사람들이 꽤 많으세요. 제가 아까 보행 자세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분들 아주 제일 쉽게 하는 운동, 좋아하시는 운동이 걷기예요. 근데 걷기 자세가 틀리면 종아리 근육을 과도하게 쓰게 돼요. 그래서 그 종아리 근육이 자꾸 긴장도가 올라가고 심한 경우는 뭉치고 우리 밤에 막 지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어느 한 작은 부위에 뭉치면 원인을 모르게 계속 뒤가 아프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근육만 풀어줘도 금방 좋아지십니다. 근데 그런 거를 관절염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별것도 아닌 병인데 혼자 우울해하고 사시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관절염이 왔어. 큰일 났어. 앞으로 인공관절 해야 돼. 요만한 근육의 문제인데. 그러지 말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흔한 무릎의 병이 요 내측에 아픈 분들 많이 오시는데요. 무릎의 안쪽. 특히 무릎보다는 약간 아래쪽. 이렇게 눌러보시면 거기 정말 혼자만 눌러도 아픈 사람 계세요. 손도 못 대게. 그 중에 가장 제일 흔한 게 거위발 건염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우리가 걸을 때잘 걷기 위해서 이제 근육이 있잖아요. 근육 중에서 안쪽 뒷근육이 우리가 거위발건이라고 부르는 힘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또한 아마 걸음걸이 잘못된 것과 연관이 많은데 잘못 걸으시거나 또는 직업적으로 아주 많이 걸으셔야 되는 분들, 하루 종일 서 있고 장사하시고 또 걸으시고 하는 분들 보면 엑스레이 찍으면 멀쩡한데 여기가 너무 아파요라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도 그냥 무릎이 아프니까 관절염인 줄 알고 그게 뭐 관절에 좋다는 뭐사 먹으시고 그런 분들 계셔. 근데 이런 분들 걸음걸이 고쳐드리고 한 2주만 잠깐 쉬세요. 우리 나중을 위해서 지금 잠깐만 쉬어주세요. 걷기만 좀 줄여도 확 좋아지시는 병이에요. 네, 제가 지금 이렇게 관절염과 다른 감별 진단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병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도 금방 되고요. 원인을 잘 찾으면 그리고 연골이 닳았어, 뭐 연골이 계속 닳고 있어 이런 것과 다르게 그냥 증상만 잘 치료하시면 나을 수 있는 병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 가시면 혼자 진단 내리고 말씀하지 마시고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느 부위가 아픈지. 어떤 식으로 아픈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요령을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안녕하세요. 평생 학교 시청자 여러분, 연구외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이번 4강에서는 알코올성 간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술 문화가 참 특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성 간질환도 전 세계에 유례 없이 높게 나타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알코올성 간질환을 따로 4강으로 빼봤습니다. 알코올성 간질환은 보통 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간경변증을 통칭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질환군의 특징이라면 그 원인이 명확하죠. 술을 마시는 것이요. 강한 중독성 때문에 쉽게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는 그런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으로 약자에 있는 분들, 예를 들면 뭐 사업에 실패해서 아니면 퇴직 후에 재취업에 실패해서 이렇게 노숙자가 되신 분들이나 농촌에서 어렵게 논일반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스트레스 해소 삼아서 들이켰던 술들이 길게 이어지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료에 필요한 비용 문제에도 취약하고 또 치료를 한번 받아서 건강을 되찾았다 하더라도 다시 술에 노출이 되어서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고 또 가족들이 이미 너무 많이 지쳐가지고 치료의 의지도 없어지고 이런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만 유독 만연해 있는 희석식 증류주인 이 소주, 초록색 병 소주 말이죠. 이게 순도 95%짜리 주정을 만들어서 물에 타서 감미료 섞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래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있던 쌀이나 아니면 이 원료의 향이 남아있는 그런 증류주는 거의 다 사라지고 알코올에 물 타서 마시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희석식 소주가 대세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한 잔, 두 잔 향을 음미하면서 마신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술이라는 건 우리 문화에서는 항상 싼 맛에 취할 때까지 거하게 마셔야 되는 거고 그게 우리나라의 당연한 음주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일과 후에 이어지는 회식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신경 써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그런 현실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현실을 좀 아시고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가 자꾸 양산이 되는 이런 음주 문화를 우리나라만의 특유의 음주 문화를 바꾸려는 노력에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코올의 역기능을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알코올의 순기능이 있을 수 있죠. 소량의 알코올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죠. 그런데 그 양이 우리 음주문화 기준으로 보면 아주 소량입니다. 보통 남성에서 맥주 두 잔 이내, 여성에서 맥주 한 잔 이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와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그 원료인 볼이나 포도에 들어있는 그 황산화 물질들, 이런 물질들을 알코올의 혈행 개선에 도움 주는 그런 부분과 같이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알코올성 간질환과 관련돼서 응급 상황이 생기는 합병증들이 참 많습니다. 갑자기 다량의 술을 마시고 다음날 머리 아프고 구토하죠. 이런 증상이 알코올성 위염이 되겠는데요. 이런 알코올성 위염부터 시작해서 간 수치가 올라간 걸 확인하고 입원 치료까지 받아야 되는 알코올성 간염, 여기까지는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적인 음주를 하면서 간경변증까지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무서운 합병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합병증이 식도정맥류 출혈이죠. 간경변증 때문에 부풀어오른 그런 식도 주위의 혈관들이 터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출혈이 식도 내부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세숫대야만큼의 토혈을 하면서 심정지 거의 직전에 도착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 간에 암모니아 대사 능력에 장애가 생겨서 조금의 고기를 먹고도 바로 의식장애로 빠져버리는 간성 혼수도 아주 무서운 질환입니다. 또 알코올성 경련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간질 발작을 하고 응급실에 오셔서 중환자실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치료를 받다가도 알코올성 정신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막 팔에 개미가 기어오른다 그러면서 막 긁는 경우도 있고 막 죽겠다고 자살 시도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환각환청이 발생하는 그런 정신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코올성 경련 같은 경우는 술을 계속 드시는 동안은 잘 발생을 하지 않다가

끊고 나서 3일 이내에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코올을 갑자기 끊었을 때 경련이 발생하면 그냥 넘어갔다고 두면 안 되고 응급실 와서 중환자실에서 며칠 관찰을 해야 됩니다. 술만 마시고 식사를 안 하는 일이 며칠 지속이 되면 알코올성 케톤 산증이라는 상태로 빠질 수가 있는데요. 이 몸의 혈액들이 다 산성으로 가게 되면 심장에 부담이 생기면서 부정맥으로 급사를 하게 될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아주 무서운 질환입니다. 술이 열량을 갖고 있는 물질이다 보니까 술만 마셔도 다른 식사 안 해도 당장 배 부르고 이렇게 문제가 없기는 합니다. 살 수는 있죠. 거기 안에 당이 들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 술이란 게 액체로 되어 있지만 몸에 들어가면 수분을 더 배출하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요. 그러다 보면 몸이 탈수가 된다고 하죠. 수분이 부족한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먹는 초록색 소주 기준으로 마신 양의 7배에서 8배 정도 물을 더 보충을 해야지만 탈수를 방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과정 없이 계속 술만 마시게 되면 몸에서 심한 탈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세포 내의 대사 과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일반적인 당 대사가 아닌 케톤을 만드는 대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케톤이 산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혈액들이 전부 점차 산성으로 가게 되면서 호흡 부전이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술만 마시고 식사를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3일 이상 지속이 된다. 이렇게 되면 지체 말고 환자를 응급실로 모셔오셔서 수액으로라도 수분 보충을 해줘야 되고 비타민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무사히 넘기고 알코올성 중독 상태에서 몇년 지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걸음을 걷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지내게 되는 코르사코프 신드롬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베르니케 신드롬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질환은 비타민 B1이 지속적으로 부족하게 되면서 이 손에, 우리 뇌 뒤쪽에 있는 손에 주위에 있는 제4뇌실이라는 게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세포가 파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걸음을 못 걷고 평형 감각이 없어져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손해가 파괴된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주저앉아서 지내는 거예요. 앉아서만 살 수밖에 없고 그냥 다리 끌면서 지내게 됩니다. 이 초기에 바로 입원해서 비타민 주사를 며칠간 해주게 되는데 이 상태가 오래 지난 상태로 오게 되면 안타깝게도 호전이 안 되는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상태로 알코올성 치매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성 치매 같은 경우는 알코올이 계속 들어가면서 뇌가 제4뇌실 주위만 파괴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 파괴가 되거나 또 아니면 이제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반복이 되다 보면 뇌 출혈이 생겼다가 호전됐다가 아니면 뇌진탕이 생겼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되면서 혈관성 치매와 같은 그런 치매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뇌 여러 부분들이 파괴가 되면서 치매 상태처럼 나타나게 되는 게 알코올성 치매입니다. 치료는 너무도 당연하게 금주가 최선의 치료입니다. 근데 그게 가장 어렵다는 게 문제겠죠. 중독성이 있는 그런 물질이니까요. 마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정신과 병을 통해서 입원 치료를 받기를 또 하기도 하고요. 또 알코올성 중독 상담 센터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런 도움을 받는 걸 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죠. 부정을 합니다. 아니야, 나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괜찮아. 지금 상태 멀쩡해. 하지만 안쪽으로 곪고 있는 거고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혼자서 끊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거부하더라도 도움받기를 미루지 마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이한 사람, 가족이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굴레를 벗어나기 어려워서 거부를 할수 있지만 치료를 마치고 나면 환자도 고마워할 테니까요. 가족도 용기를 내어주셔야 됩니다. 그 외에는 그때그때 응급 상황에 따른 치료 대처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토혈이나 검은변이 발생했다. 이럴 때는 바로 응급실로 오셔서 식도정맥류 출혈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응급으로 수혈을 하거나 응급 내시경을 통해서 지혈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간성 혼수, 암모니아 대사가 안 돼서 생기는 혼수 의식 장애가 왔을 때에는 듀파락이라는 암모니아를 체외로 빼내주는 약물을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경련 발작이 발생했을 때는 항경련제를 쓰면서 중환자실에서
다시 경련이 발생하지 않는지 세심하게 지켜봐야 됩니다. 알코올성 정신병 상태도 본인도 해를 할 수가 있고 타인도 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 알코올성 케톤 산증은 다량의 수액 치료를 하면서 혈중의 산증 상태를 빠르게 조절을 해줘서 일단 사망을 막는 게 급선무인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입원을 해서 수액 치료로 탈수 상태를 교정을 하게 됩니다. 콜사코프 신드롬 이런 상태와 또 알코올성 치매도 비타민 보충을 해주면서 수액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 입원해서 수액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술을 마시면서 알코올성 간질환을 예방하는 방법, 이런 방법은 단연코 없습니다. 일단 술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당장 금주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도 다량은 아니지만 뭐 약간의 음주를 뭐 사회적으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라면 소주 마시는 양의 7, 8배 정도 되는 충분한 수액, 수분 보충을 해줘야 되고요. 가능하면 낮은 도수의 술을 마시는 것. 그리고 충분한 안주와 함께 식사 후에 소량 최대한 마시는 것. 그리고 향이 있는 좋은 술을 소량씩 즐기는 음주 문화의 변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알코올성 간질환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봤고요. 다음 5강에서는 외상 그리고 교통사고의 응급처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연의 지혜로 물고기를 기르는 강성원입니다. 오늘은 물고기를 기르시는 분이라면 몰라선 안 되는 질소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개념을 모르고 물생활을 하면 이유를 모르게 계속 물고기가 죽고 어항물이 더러워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약간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잘 들으셔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물이 왜 썩고 오염되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 어항이 뭐가 있죠? 바닥재도 있고 수초도 있고 물고기도 있겠죠? 이 어항 속의 구성원들은 처음에 한번 세팅하면 대부분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수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랄 수 있겠지만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항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엄청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단백 고지방에 사료가 투입되는 거죠. 이 먹이주기가 어항에 일어나는 유일한 변수입니다. 이 사료는 95% 정도는 물고기가 섭취할 거고 나머지 5% 정도는 물고기의 되새김질 같은 행동으로 가루 형태로 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정도 되면 이 물고기가 사료를 배설물 형태로 어항에 남기겠죠. 배설물과 썩은 사료는 암모니아라는 주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암모니아는 모든 배설물에 있는 물질인데 생물에게 아주 해로운 물질이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푸세식 화장실에 아이가 빠져서 독이 올랐다 뭐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어쨌든 암모니아는 냄새도 지독하고 생물에게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도 이게 암모니아 형태로 있을 때는 괜찮아요. 하지만 물에 용해되면서 암모늄이라는 물질이 돼요. 쉽게 말해서 물에 녹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물속에 녹아있는 암모늄은 물고기들의 아가미 호흡과 삼투압 과정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 암모늄은 5mg per liter, 그러니까 물에 1리터에 5mg만 녹아 있어도 물고기들에게 치사량에 해당하게 돼요. 5mg이면 한 이 정도? 이 정도 사료만 물에 녹아도 물고기들이 폐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자연이라는 게 너무 신기한 게 이 독성이 강한 암모늄을 독성이 좀 덜 강한 성분으로 바꿔주는 생물이 있습니다. 암모늄을 주식으로 하는 미생물은 니트로소모나스라는 미생물로 대표되는데 이제부터 쉽게 소모나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소모나스는 암모늄을 소화해서 아질산염이라는 물질로 변환시켜요. 아질산염은 독성이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물고기들에게 해로워요. 근데 또 너무 고맙게도 이 아질산염을 주식으로 하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바로 니트로박터예요. 쉽게 박터라고 부를게요. 이 박터는 아질산염을 질산염이라는 걸로 바꿔줍니다. 질산염도 물고기들에게 좋은 물질은 아니지만 최초 암모늄보다는 훨씬 독성이 약해졌죠. 자, 여기까지의 과정. 암모니아가 암모늄, 아질산염을 거쳐 최종적으로 질산염이 되는 과정을 우리는 질산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항이 물고기가 살 수 있게 해주는 소모나스와 박터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물고기 키우는데 매우 필수적이고 아주 고마운 미생물들이죠. 이 두 미생물은 산소를 좋아하는 미생물들이어서 먹을 암모니아와 산소만 있다면

어디서나 아주 빠르게 번식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수족관에서 파는 박테리아자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 소모나스와 박터 두 미생물을 50%씩 담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형태의 어항이든 어떤 운영 방식이든 이 소모나스와 박터는 어항에 반드시 자리 잡고 있어야 하고 질서나 사이클은 어항에 꼭 이루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없는 어항에서는 절대 물고기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방금 설명드린 모든 과정을 잠시 그림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어항에 사료가 투입되고 물고기가 배설을 하면 암모늄 수치가 쭉 올라갑니다. 이 암모늄 수치가 올라가면 암모늄을 주식으로 하는 소모나스 미생물에 의해서 아질산염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아질산염 수치가 올라가면 아질산염을 주식으로 하는 박터 미생물이 증식하면서 질산염의 수치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 질산염의 수치는 쉽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쌓이게 되고 우리는 부분적인 물갈이를 통해서 질산염의 수치를 희석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이 잡혔다고 표현하는 것도 이 질산화 사이클의 균형이 잘 잡혔다. 암모니아와 미생물 간의 균형이 잘 잡혔다라는 뜻이에요. 물고기 키우신 분들이 어항 청소만 하면 물고기가 죽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항 청소한다고 모든 구성물을 다 꺼내서 박박 닦고 새 물을 넣어주면 고마운 미생물, 소모나스와 박터가 같이 씻겨나가게 되고 독성 물질인 암모늄을 해소하는 정화력은 갑자기 매우 약해지죠. 그러면 물고기들이 다음날 암모늄 쇼크를 받고 비실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모나스와 박터, 참 고마운 생물이죠? 이두 생물을 어떻게 어항에 많이 잘 살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은 이 미생물이 어느 정도 충분한 양만큼 증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요. 이 과정을 우리는 물잡이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암모니아와 미생물 사이에 균형이 잡혔다라고 해서 물이 잡혔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물을 정화해주는 질소 사이클, 그리고 이 질소 사이클을 수행하는 미생물을 어떻게 하면 많이 어항에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미생물은 아주 작아서 눈에는 보이지도 않지만 결국에는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생명체는 무엇이 충분할 때 번식하나요? 첫 번째 산소, 두 번째 음식, 세 번째는 살집입니다. 미생물도 똑같아요. 이세 가지를 충족시켜주면 아주 빠르게 번식해서 단 며칠이면 제법 여과력을 갖춘 질소 사이클을 만들 수 있어요. 세팅 초기의 어항은 산소를 많이 공급해줘야 됩니다. 산소가 물에 잘 녹는 조건은 낮은 수온과 넓은 수표면인데요. 그래서 저는 세팅 초기에 수위를 좀 낮게 해주기도 해요. 수위를 낮추면 물의 양 대비 상대적으로 수표면이 넓어지기 때문에 산소 유입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이죠. 이 미생물들에게 음식은 암모늄과 아질산염인데 모두 물고기의 배설물과 사료 찌꺼기에서 나와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미생물이 상당수 증식하기 전에 너무 많은 물고기와 사료를 넣어주면 미생물이 증식하는 속도보다 암모늄의 축적 속도가 더 빨라져서 물고기들이 폐사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팅 초기에 물이 잡히는 기간 동안에는 한두 마리 정도의 물고기만 넣고 또 아주 소량의 사료들을 투여해주면서 이 균형을 잡는 것을 도와줘야 됩니다. 미생물이 증식할 때세 번째 조건은 어항 내 표면적입니다. 미생물의 집이죠. 우리는 어항에 이것저것 많이 넣어서 표면적을 아주 넓혀놨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럼 어항이 알아서 독성 물질 다 정화하는데 물갈이는 왜 해주냐? 우리가 어항에 물을 갈아주었던 이유는 질산화 사이클의 최종 산물이었던 질산염을 희석해주기 위함입니다. 보통 어항에서는 이 질산염을 없애주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질산염은 계속 물속에서 축적이 되어요. 암모늄보다는 훨씬 낫다고 하지만 이 질산염도 계속 쌓여서 누적되면 물고기들이 괴로워하고 또 면역력이 떨어져서 질병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항을 더럽게 보이게 하는 이끼, 녹색 이끼, 갈색 이끼, 이 이끼들의 주식이 질산염이기 때문에 질산염이 계속 쌓이면 어항이 이끼들로 인해서 금방 더러워 보이죠. 이 질산염을 희석해주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30%씩 부분적으로 물갈이를 해야 합니다. 또 어항물이 갑자기 뿌옇게 탁해졌어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어항을 세팅하고 나면 어항이 갑자기 하얗게 탁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백탁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많은 수의 미생물이 갑자기 사멸하면서 생깁니다. 질소 사이클이 형성되는 과정 중에 하나고요. 보통의 경우 급이를 멈추고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맑아지는데 3일 이상 맑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한30% 정도 부분적으로 물갈이를 해줌으로써 좋아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백탁이 왔는데 물에서 강한 비린내가 동반되는 경우는 이건 물이 깨진 거거든요. 그래서 한반 정도 물을 갈아주는 등 긴급한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적정 개체수를 지키는 것과 급이량을 절제해 주셨다면 물이 깨질 염려는 매우 적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세팅 초기가 아니라 6개월 이상 운영한 어항에서 백탁이 찾아왔다면
급이량

줄이라는 신호로 아시고 줄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항에 살아있는 수초를 식재하면 질산염을 줄이실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수초를 포함한 모든 식물은 질산염을 성장의 양분으로 삼습니다. 수초에 조명을 쐬어줘서 광합성을 해주면 수초는 성장하기 위해서 수중에 있는 질산염을 흡수하기 시작해요. 다만 어항 내 질산염 수치를 유의미하게 줄여주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수초의 종류 자체가 좀 빠르게 성장하는 종류여야 된다는 거예요. 수초를 통한 질산염의 소모 속도는 수초의 성장 속도와 비례합니다. 빨리 성장하는 수초일수록 질산염을 많이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실험 끝에 성장이 빠른 몇 가지 수초들을 추려봤습니다. 발리스네리아, 검정말, 나자스말, 하이그로필라류, 루드위자류, 그리고 모든 종류의 부상수초들. 이 종류의 수초들을 잘 조합해서 식재하면 상당히 많은 양의 질산염을 사라지게 할수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어항의 독성 물질인 암모니아를 제거하려고 물갈이 할때 바닥재 있는 배설물을 치우거나 물갈이의 양을 80%씩 유지하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 이렇게 어항을 유지해야 한다면 매일매일 환수를 해줘야 될 겁니다. 환수의 여부와 상관없이 물고기가 사는 모든 어항엔 질소 사이클이 견고히 잡혀 있어야 하고, 암모늄은 발생하는 즉시 미생물들에 의해 소모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어항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태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나요? 비록 이 과정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어항 속 생태계 순환에 맞춰서 물고기를 잘 돌본다면 물생활은 걱정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물고기의 특성들을 공부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지, 그 노하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꿀리.
2: 네.
1: 오. 살다말라이꿈. 40kg.
2: 와. 와, 진짜 장인들이다.
1: 오? 오, 저 이런 방식은 처음 봤어요, 지금.
2: 전 세계에 있는 미용사분들이 기겁하시겠는데?
1: 와.
2: 오늘부터 혼자에 살고 싶네요. 장관이고 절경입니다.

0: 어떻게 이 목소리를 가지고 음악을 안 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1: 압도적으로 노래하는 게 즐거워요.
2: 대화라는 앨범이
1: 그냥 오빠랑 저
2: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싶다. 저희랑 이제 엮이면 그냥 이 춤을 춰야 됩니다.
1: 큰일 납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0: 흑배술 하려고 거울을 보는데 입이랑 완전히 틀어져 있는 거예요.
1: 처음에 조금 이렇게 땡기는 느낌이 갑자기 또 확 돌아가더라고요.
2: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병 같아요.
3: 안면신경마비는 창살 없는 감옥이다.
4: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활짝 웃어보는 거.

0: 없어요?
1: 가요.
2: 가자.

0: 돌아가는 날까지 뭔 일이 있겠구나.
1: 암호 빵! 빵! 우리 몸을 지켜주는 군인들인데 이 군인들이 나를 공격하면
2: 크롬병, 류마티스 관절염,
3: 건선도 그렇죠.
2: 탈모도
3: 1형 당뇨는 자가면역 질환 때문에 생긴다고.
1: 나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사실은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4: 내가 나를 막 과잉해서 공격하는 거.
2: 예.
4: 그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고. 예.
1: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본다면 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흉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2: 흉선.
1: 교육을 시키는 훈련 기관.
2: 학교예요?
1: 네, 맞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2: 어.
1: 나에 대한 것들.
4: 이야. 어떤 적들이 네, 와도 네, 다 그냥 네, 맞닥뜰 네, 수 있는 진짜 최적의 네, 부대가 네, 완성이 되는 거네요. 네. 자가 면역 질환은 원인이 이제 내 안에 있으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외부에서 왔으면 공격을 하게 만들면 되는데.
5: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6: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5: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7: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2: 호주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요령 건조. 펜하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피치 크리에이터 펜씨예요. 요즘 피부가 자꾸 건조하고 푸석푸석해진다고요? 피부를 촉촉하게 해줄, 아니 그 건조가 피부 건조 아니었어? 가만히 있어. 건조란 대기 속의 습도가 몹시 낮아짐을 말하는 건데요. 실외 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건조주의보를, 실외 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건조경보를 발표한답니다. 습도가 낮아지면 코나 목 등 호흡기가 건조해져요. 미지근한 물을 하루에 8잔 이상 꾸준히 섭취해주세요. 건조한 날씨는 피부까지 푸석푸석하게 한답니다. 평소보다 보습크림을 꼼꼼히 발라주세요. 대기 중 습도가 낮아지면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어요. 산림 밀접 지역에서는 야외 치사,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투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볕집 태우기를 하지 말고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해 화재 발생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재를 목격했다면 즉시 신고하여 화재 진압에 동참해주세요. 건조한 날씨가 가져오는 피해, 펭수의 독특한 기술처럼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병원이 무너진 곳, 환자들은 힘겨운 시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분쟁의 포화 속에서 의료시설 대부분이 사라졌고, 환자들은 마지막 치료의 기회마저

0: 그렇습니다.
1: 함께 치료하는 번호 080-861-9595.
0: 폭력을 피해 국경을 넘는 대규모 피난행렬 속에는 완전히 고립된 채 전기와 물, 필수약품도 없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분쟁으로 다친 환자들의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 후원 문의 080-861-9595.

뇌 운동이라고 하면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만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은 다른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의 감소와 인지 기능의 저하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인지 기능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건 여러분이 아실 텐데요. 그래서 건강한 두뇌를 유지하려면 두뇌 운동, 퍼즐처럼 두뇌 훈련만 해서는 안 되고요. 운동도 꼭 함께해서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를 포함해 나이가 들면 가장 피하고 싶은 질환이 아마도 알츠하이머 또는 치매일 것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매 인구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50년까지 노인 인구는 2배 이상 증가가 예측되고요. 치매 인구는 3배 이상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치매 위험인자를 살펴보면 뇌손상이 있는 분들이 뇌손상이 없는 분들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2.4배 높다고 합니다. 또한 음주를 하지 않는 분보다 음주를 하는 분이 대략 2.2배 정도의 위험성이 높아지고요. 운동을 안 하는 분들이 운동을 하는 분들에 비해 1.8배 높다고 합니다. 운동 부족이 뇌손상과 음주만큼이나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건 치매를 예방하는 매우 중요한 생활 습관 중에 하나가 됩니다. 또한 여성의 치매 비율이 높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오래 산다는 건 가장 큰 원인이겠죠. 저는 여성의 근력이 남성보다 약한 것도 위험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65세 이상의 여성분들이 남성에 비해 규칙적으로 근력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운동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츠하이머와 치매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 중 첫 번째는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을 하기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인데요. 우선 유산소 운동은요, 우리의 뇌는 심장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중력을 거슬려서 혈액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혈액을 공급받기 가장 좋은 것은 숨이 찰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머리, 뇌 쪽으로의 혈류 공급이 원활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근력 운동인데요.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고요. 머리가 팔에 명령한 것을 팔이 그대로 수행을 하면서 팔과 머리의 커넥을 좀 더 강하게 결속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부하기인데요. 책을 보는 것도 공부고요. 그리고 음악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뇌를 노화시키지 않는 생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건강한 식사를 챙겨 먹는 것입니다. 대사질환을 피하는 식사가 치매와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이렇게 생활 속의 작은 실천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운동을 하면 신체 기능이 활발해지고 이로 인해 뇌 혈류량이 증가되어 산소와 에너지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뇌의 기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뇌를 건강하게 만들고 재미도 있는 운동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을 보일 텐데요. 한번 보시고 여러분도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규칙은 최대한 빠르게입니다.

안 틀리려고 하면 천천히 하시거든요. 안 틀리려 하지 마시고 눈으로 보고 틀려도 좋으니 예를 들어서 오른손을 들어야 되는데 왼손을 들었으면 들었다가 바꾸시면 됩니다. 우선 빠른 게 중요합니다. 자, 우선 설명드릴게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신 분은 오른손을 드는 거고요. 진 사람은 왼손을 듭니다. 비기게 되면 박수를 크게 칩니다. 요게 한 게임입니다. 제가 저희 트레이너랑 시범을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런 방식으로 가위바위보를 하고 지거나 이긴 거에 따라서 이긴 사람은 오른손, 진 사람은 왼손, 그 다음에 비기게 되면 박수를 치는 것으로 운동을 하다 보면 우리 뇌가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서 팔을 빠르게 움직이는 우리가 배드민턴을 치거나 테니스 또는 탁구를 치는 그런 연습이 되는 것처럼 뇌와 팔다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화면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랑 한번 가위바위보 게임 해보실게요. 이기시면 오른손을 들고요. 지면 왼손을 들고, 비기면 박수를 크게 칩니다. 자, 10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가위바위보. 그렇죠. 하나. 가위바위보. 둘. 좋습니다. 가위바위보. 셋. 비기거나 지더라도 최대한 빨리, 틀릴 거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하시면 됩니다. 가위바위보. 그렇죠. 좋습니다. 가위바위보. 네. 가위바위보. 네, 좋아요. 가위바위보. 자, 두 번만 더 하실게요. 가위바위보. 네, 좋습니다. 가위바위보.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본 것을 팔로 빠르게 옮기게 되면 우리의 신경이 살아나면서 집중도가 향상됩니다. 이렇게 스포츠나 가위바위보 게임을 통해서 내 팔다리를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이 뇌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뇌와 발을 어떻게 빠르게 연결시키고 통제하고 관리하는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어렸을 때 발로 가위바위보를 해보셨을 텐데요. 발로 가위바위보를 하고 난 후에 이기면 오른발을 들고요. 지면 왼발을 들고 비기면 양발로 박수를 치는 겁니다. 저와 트레이너가 한번 시범을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시범을 좀 보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제가 이겼죠? 그러면 오른발, 저희 트레이너는 왼발. 그리고 가위바위보. 네, 그러면 저는 왼발, 저희 트레이너는 오른발. 가위바위보. 비겼습니다. 그러면 발로. 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빠르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와 트레이너가 진짜로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그렇죠. 가위바위보. 이런 방식으로 게임을 하시면 아마 집에서 충분히 집중력을 살리면서 뇌와 다리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운동을 하실 수 있고요. 이런 방식들의 운동이 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위바위보. 준비. 가위바위보. 자, 빠르게 움직여 주시고요. 가위바위보. 네. 틀리면 발을 빠르게 교정하시면 됩니다. 가위바위보. 그렇죠. 네, 좋습니다. 가위바위보. 네, 좋아요. 자, 빠르게 판단합니다. 가위바위보. 네, 좋습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가위바위보. 네, 좋습니다. 두 번만 더 하실게요. 가위바위보. 네, 마지막 한 번 최대한 빠르게. 가위바위보. 네, 좋습니다. 집에서 친구와 연인 또는 가족과 함께 이런 게임을 해보시면 재미도 있고 건강한 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몸은 움직임을 조절하는 능력들이 있죠. 이런 능력이 떨어지면 치매 위험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움직임 조절 능력은 몸의 움직임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근육과 신경이 협력해서 원하는 방향, 속도, 힘으로 몸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공을 던질 때 정확한 위치에다 공을 던지고 정확한 속도로 그 방향에다가 공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균형을 잃지 않고 방향을 바꾸는 일들입니다. 낙상의 위험성이 있는 분들은 걷는 속도가 늦어지고 보폭이

좁아지면서 걸음걸이가 위험해지는 건 내가 원하는 보폭과 속도를 발이 실행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운동 중에 리듬에 맞게 움직이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교련을 했었는데요. 그 제식 훈련에서 앞으로 가 했을 때 팔과 다리가 동시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우리의 뇌가 팔에게 명령을 했을 때 왼팔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에 오른팔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운동 중에 많이 나타나는

부동 조절이 잘 되는 사람들은 주머니에 손을 놓고 이렇게 제기를 찹니다. 그런데 운동 조절이 잘안 되는 분들은 발이 움직일 때 손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죠. 이거는 뇌에서 발만 움직이라고 사인을 넣었지만 팔이 본인이 움직여야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이게 되니까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이 치매는 아니지만 뇌와 팔과의 협업을 깨트리는 원인들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움직임 조절 능력이 망가지는 원인은 바로 관절의 부상과 근육의 부상들에 있습니다. 허리, 무릎, 발목의 부상은 하지의 움직임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머리에서 발로 신호를 보냈을 때 허리에 부상이 있다면 뇌에서 다리로 보내는 전기적 신호가 우리의 전기선처럼 허리 쪽에서 합선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합선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확한 볼트에 신경망이 도달하지 못해 내가 원하는 근육을 정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원리와 동일합니다. 반대로 다리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동들을 위로 전기적 신호로 보내고 있는데 허리나 무릎, 발목에서 합선이 일어나게 되면 정확한 신호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발목, 무릎, 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뇌에서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절의 부상을 예방하는 것은 우리의 움직임 조절 능력을 좋아지게 만들거나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목, 어깨, 팔꿈치의 부상은 상지의 움직임 조절 능력을 조금씩 상실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들이 어깨를 다쳤을 경우 홈 베이스까지 공을 강하게 던지는 건 가능한데요. 공을 천천히 잡고 천천히 던지는 동작들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입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또 하나는 어깨에서 전기적 신호가 합선이 되면서 팔의 힘 조절이 약해지면서 정확한 동작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몸의 움직임 조절 능력은 어떻게 평가하고 개선시킬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어려워하시거든요. 저희 어머님도 바닥에 앉았다 일어날 때 이런 모습으로 일어납니다.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는 게 어려워서 우선 무릎을 이렇게 펴죠. 펴서 일어나시면 우선 엎드립니다. 이렇게. 엎드렸다가 무릎을 쓰기 어려워서 손으로 밀고, 네.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는 무릎에 문제가 있고 통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조금씩 조금씩 무릎과 고관절을 사용하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저와 함께 지면에서 또는 마룻바닥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양반 다리로 앉아주시고요. 앉은 상태에서 한쪽 발을 세웁니다. 네, 이렇게 세우시고 체중을 앞으로 이동하시고요. 그리고 뒷무릎을 런지 상태로 네, 이렇게 벌려줍니다. 그리고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차렷을 만들고요. 다시 앉을 때는 역순으로 다시 런지를 만들어서 무릎을 살짝 대고요. 그리고 엉덩이를 네, 이렇게 앉으면서 양반 다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반대발로 한번 해보실게요. 네, 천천히 굽은 동작으로 그리고 런지 만드시고 그리고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다시 천천히 다섯 번만 좌우를 번갈아 가면서 하실게요. 만약에 이 동작에서 무릎을 세우게 되면 이 무릎의 굴곡과 고관절의 굴곡에 의해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사용됩니다. 엉덩이 근육을 충분히 사용해야 우리가 지면에서 일어나는 동작이 수월하게 됩니다. 만약에 일어나는 동작에서 조금 어렵다면 팔을 보조하면서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팔 짚어서 네, 런지 동작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주시고요. 만약에 무릎이 닿는 게 조금 불편하다면 방석 같은 것을 깔아서 조금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해 주시면 조금 좋고요. 반대쪽 한 번만 더 하실게요. 네, 하고 손으로 보조하고 그리고 일어납니다. 네, 앉은 상태에서 그리고 허벅지 세우고 네, 손으로 보조, 네, 천천히 일어납니다.
아마도 의자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바닥에 앉아서 일어나는 동작을 잘 하

하지 못하거든요.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연습으로 운동을 하시면 허벅지와 엉덩이가 강화되면서 기능이 되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운동은 아마 어깨가 불편하시거나 오십견 또는 회전근개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운동을 하시면 좋을 텐데요.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선 상태에서 팔을 좌우로 벌려주시고요. 양쪽 엄지손가락이 아래로 내려가게 회전을 충분히 합니다. 제자리로 차렷. 그리고 최대한 회전의 반경은 가장 크게 해주시는 거고요.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몸통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된 상태에서 팔만 움직입니다. 수건을 또는 행주를 쥐어짠다 생각하시고 회전을 최대까지. 그렇죠? 네, 5번만 더 하실게요. 그리고 회전. 네. 지금 회전하는 게 내회전 인터널 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라켓 스포츠를 하는 분들이 라켓 스포츠를 좀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 동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0번 하고 내려주실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내 몸통이 이렇게 구부려지면 어깨 운동이 안 됩니다. 몸통은 곧게 편 상태에서 회전을 하시면 어깨가 건강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동작은 외회전입니다. 좌우로 팔을 나란히 해주시고요. 엄지손가락이 뒤쪽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넘겨서 회전을 끝까지 해주시고요. 제자리로 다시 쭉 돌려서. 만약에 이 동작에서 어깨가 조금 불편하시다면 팔의 높이를 밑으로 낮춰서 회전을 해도 좋습니다. 만약에 90도에서 아프시다면 아래에서 회전하면서 천천히 위로 올라가시면 어깨가 유연해지면서 근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동작은 조금 더 어려울 텐데요. 양손을 펼쳐주시고 오른쪽 엄지손은 아래로, 왼쪽 엄지손은 뒤쪽으로 회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회전을 하면 양쪽 어깨가 꽈배기처럼 회전을 하면서 회전근개가 부드러워지고 강해집니다.

팔과 다리의 협응을 방해하는 요소를 살펴보면 운동신경의 약화와 허리의 부상으로 신경 전도가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팔과 다리의 협응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허리의 부상 예방 및 코어 근력 강화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구 10명 중 8명은 살면서 한번 이상 요통을 경험합니다. 일반적인 요통은 2주 또는 3에서 4개월 이내에 호전되게 됩니다. 하지만 10명 중 6에서 8명은 2년 이내에 다시 재발하여 만성적인 통증이 됩니다. 허리 부상이 재발되는 이유는 통증은 회복되었으나 유연성이나 근력, 움직임 조절 능력이 회복되지 않아서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 염좌는 전 국민에게 나타나는 흔한 부상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한 번쯤 또는 몇 번은 허리 부상을 겪으셨을 겁니다. 부상의 정도에 대해 알아야 올바르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일반적 급성 요추 염좌는 4주 전후에 통증이 소멸되며 가벼운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만성 요추 염좌는 12주 이상 지속되고 허리 디스크나 다른 척추 질환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큽니다. 2022년 척추 질환을 성별, 연령별, 병원 진료 일수로 보면 30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0대까지는 남녀 비율이 비슷하지만 50대 이후 여성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50대 전후 여성의 허리 부상을 조심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허리의 부상은 근골격계 전체 부상으로의 확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여성들이 허리 부상에 노출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아마도 아이의 임신과 출산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갖게 되면 아무래도 배가 불러지면서 허리가 전만되는 경우가 많아지고요. 이 상태에서 출산 이후에 코어 운동으로 허리가 얇아져야 하는데 운동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얇아지게 되다 보니 근력은 없는 상태에서 헐거워진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하다가 4, 50대에 허리 부상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출산을 하셨다면 저희 전 강의에서 했던 호흡 트레이닝과 허리 운동으로 코어를 얇게 만들어주는 운동을 하신다면 아마도 4, 50대에 허리 부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성급성 허리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코어 강화 운동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피트니스 클럽에서 근력 운동을 할 때 코어 근력을 먼저 운동하고 팔과 다리 운동을 해야 요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도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팔다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팔과 다리의 근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코어는 더 약해집니다. 다리와 팔이 코어를 위아래로 잡아당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트니스 클럽에서 운동을 한다면 코어 근력 운동을 먼저 하고 사지의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코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근육은 속근육과 겉근육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코어 근육은 할로잉이라고 해서 저희 흡기와 호기를 배우셨듯이 이 호흡으로 횡경막과 골반기저근 그리고 멀티피더스라고 하는 근육들이 협업을 하면서 우리의 체간을 고정시키고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운동이 가볍지만 코어 운동을 시작하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모든 운동에서 호흡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해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브레이싱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호흡을 중지하고 들어 올리는 동작에서 사용되는 근육들입니다. 대다수 허리의 주변 엉덩이 근육들인데요. 아마도 아침에 출근할 때 일렬 주차된 차를 밀 때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서 이렇게 미는 동작에서 글로벌 근육, 허리 주변 엉덩이 근육이 사용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근육들은 서로 하는 일이 다른데 만약에 이 하는 일이 바뀌어버리면 허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근육의 운동에서는 큰 근육이 사용되어야 하고요. 호흡에서는 작은 근육들이 사용되면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할 때 허리가 가장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리 부상 예방을 위해서는 나의 허리가 느슨한지 딱딱한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허리의 유연성을 테스트해보고 나의 문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운동은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의 길이가 정상인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해보겠습니다. 스트레칭 매트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발을 반대쪽 발 위로 올려서 무릎 위쪽에다 위치해 주시면 되고요. 양손 겹쳐서 발끝 쪽으로 쭉 나가게 됩니다. 이때 발목은 90도로 하늘을 본 상태로 쓰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뒤로 살짝 갔다가 다시 앞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이때 내 손바닥의 절반 이상이 발끝을 통과하면 여러분의 햄스트링은 스트레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발끝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햄스트링과 종아리, 허리 뒤쪽이 딱딱하신 거니까 이 부분은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쭉 밀어보시고요. 지금 저희 트레이너가 손에 한 5분의 4까지 왔거든요. 반대쪽 한번 동일하게 해보겠습니다. 양손 쭉 밀어서 지금 오른쪽하고 왼쪽을 만약에 여러분도 비교를 해서 아마 한쪽이 좀 짧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짧은 쪽이 근육이 딱딱한 거라 그 부분의 스트레칭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해주시면 골반에 균형이 맞으면서 허리의 불편감을 줄여줄 것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코어 운동을 해보시겠습니다. 스트레칭 매트에 바로 누운 상태에서요. 그리고 양손은 앞으로 나란히 그리고 양 무릎은 구부려 주시고요. 그래서 발목 90도, 무릎 90도, 고관절 90도, 어깨 90도를 만들어준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운동은 데드버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벌레들이 이렇게 누워있다 해서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고요. 운동은 왼손이 뒤로 내려가면서 오른발이 펴집니다. 쭉 지금처럼 호흡을 뱉어서 코어를 강력하게 잡아주고요. 제자리로 올라옵니다. 자, 그대로 10번만 하실게요. 자, 쭉 내려갈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갈비뼈가 들리지 않게 호흡을 강력하게
강하게 호기해주는

0: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왼쪽 손끝과 오른쪽 뒤꿈치가 최대한 멀어지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릎이 완전하게 펴지고 발목이 당겨진 상태에서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호흡을 강하게 뱉으면 갈비뼈 조여지고요. 그리고 제자리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왼팔과 오른 다리가 협업을 통해서 좌우의 대각선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걸을 때나 뛸 때, 스포츠를 할 때 대각선 패턴에 힘을 잘 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버드도그라고 하는 운동인데요. 엎드려 보시겠습니다. 엎드려서 네 발 기기 상태에서요. 준비 자세는 어깨 90도, 고관절 90도로 해주시고 몸통은 수평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손이 앞으로 펼쳐질 때 왼쪽 발이 뒤쪽으로 펴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움직여 보실게요. 쭉. 그대로 천천히 10번 움직이겠습니다. 자, 다시. 자, 이때 중요한 것은 호흡을 강하게 해서 복부가 열리지 않게 몸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고요. 가능하다면 오른쪽 손과 왼쪽 다리가 수평이 될 때까지 펼쳐주는 겁니다. 이 동작을 할 때 많이 하는 실수는요. 팔과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한번 들어 올려 보실게요.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면 허리에 부담이 가지면서 허리에 부상을 유발하거나 코어가 열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내려주시고요. 정확한 동작으로 손을 최대한 앞으로 뻗어주시고 뒤꿈치를 뻗어서 손과 뒤꿈치, 등까지가 수평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천천히 내려오시고요. 자, 이렇게 잘 되면 쭉 뻗었다가 오른쪽 팔꿈치와 무릎을 배꼽 밑에서 터치합니다. 네, 그리고 펼쳐주시고요. 네, 그대로 다섯 번만 하실게요. 혹시라도 팔꿈치와 무릎이 복부 앞에서 닿지 않는다면 아마도 이 등 부분이 딱딱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전에 했던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면 이 동작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몸의 신체 조성 중 근육량 증가는 치매 위험을 줄이고 반대로 지방의 증가는 치매 위험을 높인다고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체지방의 조절은 단순하게 몸을 예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두 가지 방법은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과 운동을 통해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치매를 예방할까요?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운동은 조깅, 달리기, 근력운동 또는 등산, 테니스, 배드민턴, 수영 같은 스포츠 또는 유산소 근력운동들입니다. 골프와 테니스 같은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37% 정도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판단력, 움직임의 조절 능력, 사회적 관계들입니다. 우선 판단력은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라고 하면 제가 배드민턴을 치기 위해서 서 있을 때 상대가 치는 공을 보고 내 몸을 어느 위치까지 옮길 것인지 그리고 그 셔틀콕을 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어디까지 보낼 것인지 이런 능력들이 판단력에 해당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움직임 조절 능력은 그 셔틀을 쳤을 때 내가 손을 어떻게 비틀고 어떻게 했을 때 그 코트에 어디까지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일치될 때 움직임의 조절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셔틀콕이 날아오는 위치를 판단하지 못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셔틀을 쳤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는 아무래도 운동 중에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고 사교활동을 하는 것들이겠죠. 앞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팔을 움직이는 운동이나 다리를 움직이는 운동에서 어깨를 다치거나 무릎을 다칠 경우 공에 컨택되는 정확한 강도와 정도를 뇌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근육이나 신경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정확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뇌와 팔과 다리의 소통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를 따라서 한번 운동을 하면서 팔과 다리 그리고 뇌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운동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운동은 저를 보고 따라하는 건데요. 저와 트레이너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손에 대각선 방향으로 앞에 있는 분이 제가 오른손을 들면 오른손을 들고 왼손을 들면 왼손을 드는 겁니다. 최대한 빠르게 해주시는 거고요. 주춤서기 상태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마주 본 상태에서 제가 손을 만세 앞으로 들면 앞으로 들어주시고요. 옆으로 들면 옆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자, 빠르게 합니다. 하나, 둘, 하나, 그렇죠.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네, 좋습니다. 지금처럼 눈이 상대의 움직임을 보고 판단해서 팔에게 빠르게 명령해서 동작을 만들어내게 되면 팔과 뇌의 협업이 빠르게 되면서 활성화되게 됩니다. 이러한 운동들이 우리의 뇌와 팔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다음은 다리 운동인데요. 동일하게 태권도 주춤서기 상태에서 제가 움직이는 발에 같은 발을 움직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마주 보시고 네, 허리 손 올려주시고요. 제가 오른발을 내밀면 오른발, 저 오른발을 바깥으로 가면 네, 왼발로 가면 왼발, 앞으로 가면 이렇게. 네, 이런 방식으로 최대한 빠르게 따라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빠르게. 틀려도 됩니다. 빠르게. 네, 좋습니다. 그래도 빠르게. 그렇죠. 네. 이렇게 눈이 상대의 움직임을 빠르게 판단하고 발까지의 명령을 통해서 발은 그 동작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뇌와 발이 빠르게 연결되기 때문에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치매 예방과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알츠하이머와 치매가 두렵다면 지금 당장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9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힘들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2: 손발이 움직일 때까지는 계속 만들 거예요.
3: 진짜 그 시간은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공부하는 그 시간이.
1: 야, 경이롭다라는 게 이럴 때 쓰는 말 같아.
4: 이것이 자연이 주는 힐링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걸 반복하고 있지요.
5: 그리고 얘네들은 배신이 없잖아요. 그게 그렇게 좋아요.
2: 얘들아, 밥 먹자!
5: 오, 뭐, 이거. 오, 이거 또 시작했어.

0: 아파트 우리 오늘 탐구하는 거예요?
1: 이 아파트가 68년도에 지어져서요. 네. 저희랑 동갑이에요.
2: 창작을 하는 재미와 풀어나가면서 얻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1: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다가오는 느낌이 좋은 거죠.
3: 가계약을 하고 나서 빠루를 먼저 샀습니다.
2: 빠루요?
3: 이 네. 집의 주인공이 천장이기 때문에.
4: 어? 이게 뭐지? 저게 뭐예요 도대체?
5: 가족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 EBS 프로그램과 함께해요. 아빠를 만나러 한국을 찾아온 아이들의 가슴 벅찬 여정 글로벌 아빠 찾아 산만리. 국경을 넘은 특급 사랑 손주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아주 특별한 일주일 왔다 내 손주. 반려견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마법 같은 솔루션.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알다가도 모를 고양이의 묘한 행동. 반려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고양이를 부탁해. 가족과 함께 EBS.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그래, 서풍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3: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4: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거기서 생긴 일 2.
1: 맛있다.
0: 루피, 너도 먹어봐.
2: 마법 열매를 먹은 친구들이
0: 응? 이게 뭐야?
2: 돌로 변했어요.
0: 안 돼! 똥똥아, 어떻게 좀 해봐. 크랑 강은?
3: 붉은 숲으로 가.
0: 붉은 숲 크랑?
3: 응, 거기서 마법 약을 찾으면 돼.
2: 과연 크롱과 로디는 친구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크롱과 로디는 막춤버섯을 찾아다녔어요.
4: 막춤버섯!

0: 숲이 어딨는지 알아?
1: 알지? 그럼 안
0: 알려줘.
1: 내가 왜?
0: 친구들이 위험해.
1: 그럼. 알겠어. 나보다 춤을 잘 추면 가르쳐줄게.
2: 그럼.
0: 좋아.
1: 그럼. 그럼 뮤직 큐.

0: 알려줘.
1: 뭘?
0: 붉은 숲.
1: 아, 사실 나도 몰라.
2: 네?
0: 뭐라고?
1: 잠깐! 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나 말고 길을 아는 친구가 있다고. 따라와.
0: 같이 가.
1: 크랑크랑 다 왔어. 저기야. 그럼 난 간다.
0: 잘 가.
2: 크랑크랑.
3: 에헴, 기다리고 있었어. 크렁, 로디.
0: 우릴 알아.
2: 크랑.
3: 응, 난 뭐든지 알고 있거든.
0: 뭐든지.
2: 크랑.
3: 그렇다니까. 너 얼마 전에 에디 장난감을 망가뜨려서 혼났지?
2: 크랑.
3: 그거 뽀로로가 그런 거야.
2: 뭐야.
0: 진정해.
3: 그리고 너희 친구들 돌로 변했지?
0: 맞아.
2: 그냥.
3: 에헴, 말했잖아. 뭐든 다 알고 있다고.
0: 그럼 붉은 숲이 어딨는지도 알아?
3: 당연하지. 여길 봐. 이 용달샘은 어떤 마법에 걸렸든 풀리게 해줘.
0: 대단해.
2: 그럼.
3: 내가 좀 그렇지.
0: 고마워. 가자, 크롱.
2: 크랑크랑.
3: 잠깐. 이 꽃괴물을 조심해야 해. 먹히면 작아지거든.
2: 크랑크랑.
0: 알았어.
3: 그럼 잘 가.
0: 안녕.
2: 크랑.
4: 크롱과 로디가 붉은 숲에 도착했어요.
0: 정말 다 붉은색이네.
2: 크랑크랑. 크랑.
0: 이거 꽃괴물 같아.
2: 크랑.

0: 그럼 그럼.
1: 괜찮아.
0: 그럼.
1: 옹달샘을 찾으면 다시 커질 거야.
0: 그럼 그럼.
1: 크랑크랑

0: 짓이야?
1: 우리의 귀중한 샘물을 당장 돌아가.
2: 샘물이 필요해.
3: 그럼 그럼.
0: 그렇다면
1: 보물을 줘.
4: 그럼 떠가게 해줄게.
2: 보물?
0: 뭐야?
1: 설마 없어? 에휴.
3: 그럼
2: 빨리 줘.
0: 이런 게 무슨 보물이야?
1: 필요 없어. 다시 가져가.
2: 어떡하지?
0: 뭐야?
1: 이건 쿠키?
0: 맛있어.
1: 화끈한데. 이게 바로 보물이지.
5: 쿠키, 쿠키, 맛있는 쿠키, 새로운 보물이네.
3: 그럼 그럼.
6: 야, 가져가.
3: 그럼. 로지.
7: 돌아왔어.
8: 크롱이 샘물을 병에 담아서 친구들에게 돌아가고 있어요.
3: 크롱.

0: 그런가 로디는 마침내 친구들이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1: 그랑그랑.
2: 로디, 크롱, 마법약을 찾았구나.
3: 역시 로디야.
4: 크롱도 대단한데?
5: 정말 고마워.
3: 크랑크랑. 크랑. 그나저나 캠핑은 결국 못했네.
4: 이제부터 하면 되지.
3: 뭐?
4: 맞아, 아직 안 늦었어.
6: 어서 하자.
3: 좋아.
0: 친구들의 캠핑이 드디어 시작됐네요. 모두 재밌게 놀아요.

0: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두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1: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0: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버섯이 하나도 없어. 여기에도 없어.

없어 하나도. 고망, 버섯이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구름에서 점점 비가 내리면, 아! 버섯이 생기는구나! 아하! 그럼 비가 내리게 해야겠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개구리들이 알고 있다고? 아니면 고슴도치가 알고 있을까? 그것도 아님 늑대들이? 고마 말해봐. 누가 알까? 어? 누구야? 아, 토끼가 아는구나? 토끼야! 토끼야! 토끼야! 저기 토끼다! 어디에 있어? 아! 이봐 토끼야! 어떻게 하면 비가 내리게 할 수 있을까? 어?

아무 소식이 없는데? 아하! 도마! 내가 비가 내리게 해볼게!

너희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완전 애들같이 싸우잖아. 자, 이제 그만. 누가 더 강한 곰인지 경쟁을 통해 알아보는 게 어때? 자전거 경주로. 자전거 경주.

0: 재밌어. 내 몸은 블록 한 개야. 다 합치면 1. 1.
1: 하나, 둘, 하나, 둘. 난 숫자 2. 안녕 얘들아. 내 몸은 블록 두 개야. 다 합치면 2. 1, 2. 일은 내 일부, 일도 내 일부. 결국 다 합치면 이 확!
0: 난 일, 나는 한 조각. 나도 일, 나도 한 조각.
1: 결국 다 합치면 이
2: 일, 이, 삼.
0: 하나, 둘, 셋.
2: 일, 이, 삼.
3: 난 숫자 삼. 지금부터 잘 봐. 내가 덤버 블록 대장이지. 딱 보면 알지. 다 합치면 멋져. 다 합치면 최고. 다 합치면 미안. 3.
1: 다시 해봐.
3: 그래. 나 숫자 3. 지금부터 잘 봐. 내가 덤버 블록 블록 대장.
4: 제대로 하는 거야.
3: 거야.
4: 제대로 하지 마.
3: 응?
4: 제대로 하란 말이야.
3: 난 숫자 3. 지금부터 잘 봐. 내 몸은 블록 3개야. 다 합치면 3.
2: 1, 2, 3.
3: 1은 내 일부. 2도 내 일부. 결국 다 합치면 3. 와!
1: 난 2, 나는 두 조각.
0: 난 1, 나는 한 조각.
3: 결국 다 합치면 3.
2: 1, 2, 3.
5: 난 숫자 4. 내가 장담해. 내 몸은 블록 4개야. 다 합치면 4. 1, 2, 3, 4. 1은 내 일부. 3도 내 일부. 결국 다 합치면 4. 와!
0: 난 3. 난 세 조각.
6: 난 1. 나는 한 조각.
5: 결국 다 합치면 4. 아직

0: 나도 이, 나도 두 조각.
1: 결국 다 합치면서 정성욱 형이야 봐. 선도 네 개, 모서리도 네 개.
2: 나 숫자 5 살아 숨쉬어. 내 몸은 블록 다섯 개, 다 합치면 5. 1, 2, 3, 4, 5. 1은 내 일부, 4도 내 일부, 결국 다 합치면 5. 봐.
1: 난 4, 나는 네 조각.
3: 난 1, 나는 한 조각.
2: 결국 다 합치면 5. 살아 숨쉬는 5, 여기서 멈출 수 없지. 1은 내 일부, 3도 내 일부, 결국 다 합치면 5. 봐.
3: 난 3, 난 세 조각.
0: 난 2, 나는 두 조각.
2: 결국 다 합치면 5. 아이,

0: 아유, 우리 굴굴이 아유, 대견해요.
1: 굴굴아, 속을 불어야지.
2: 아, 안
3: 뭐야?
4: 괜찮아. 그냥 풍선 터진 거야.
0: 아이, 그래. 누구야? 누가 우리 골고리한테? 떼굴! 떼굴! 누구야? 떼굴! 떼굴!
1: 아, 누구야? 아, 괜찮아. 조심만, 조심만. 괜찮아.
4: 아유.
1: 너? 딱 걸렸어? 이리 와! 너!

0: 내가 진료실 데려갈 테니까 지아 간호사는 아기 뚝지 아빠나 엄마 찾아봐.
1: 응.
0: 응. 가자. 아기 뚝지. 아, 천천히. 괜찮아.

0: 이름이 똑돌이구냐? 조금 아플 거야.
1: 따끔. 괜찮아, 괜찮아. 근데 너 아까 풍선은 왜 터트린 거야?
2: 그냥 개구리가 아빠랑 파티하는 게 부럽기도 하고 막 심술나서.
1: 그랬구나. 뚝돌이 아버님 들으셨죠? 아무리 바빠도 뚝돌이랑 파티 좀 하고 그러세요.
3: 제가 보이세요?
1: 어? 그럼요, 보이죠. 뚝돌아, 여기 너희 아버지 맞지?
2: 아버지? 아니, 아무도 없는데 누구랑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내가 아래서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1: 뭐? 그럼 이분은?
3: 뚝돌이 아버지이긴 한데 제가 진짜 보이세요?
1: 설마 유령? 아! 어쩌다.
4: 오늘의 관자 아기 뚝지 뚝돌.
5: 우와, 뚝지 아빠 유령이 나타났어요.
1: 몇 가지 검사 좀 할게. 우리가 요정이라 우리 눈에만 보이는 것 같은데?
0: 진짜 유령 맞아요?
3: 맞아요.
0: 어디 갔지?
3: 여기 있어요.
1: 어쩌다가 유령이 되셨어요?
3: 알들이 태어난 것도 못 보고 죽은 게 한이 돼서 이렇게 유령이 됐어요.
0: 알이 태어난 걸 못 봤다고요? 어쩌다가요?
3: 바다에 사는 저희는 도치 또는 뚝지라고 불리죠.
6: 우린 아주 깊은 바다에 살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얕은 바다에 바위 틈에서 둥지를 찾죠. 둥지를 찾는 건 아빠 뚝지의 일이에요. 좋은 자리는 벌써 다른 뚝지들이 차지했지만 그래도... 마음에 드는 둥지를 마련했죠.
7: 우와, 어서 뚝순이를 불러야겠어.
6: 엄마가 알을 낳고 떠나면 알을 돌보고 키우는 건 아빠의 몫이죠.
7: 귀여운 알들아, 신선한 산소 마셔라.
6: 우린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직 알들만 돌봐요. 이렇게 계속 지느러미로 부채질을 해줘야 알이 썩지 않거든요. 그런데
0: 헉! 풍랑이 온 거예요?
6: 네.
7: 알들이 파도에 떠밀려가면 안 돼. 버텨야 해.
1: 그런데 거꾸로 붙어서 진짜 잘 버틴다.
0: 어떻게 거꾸로 붙어있지?
3: 궁금하면 문제로 낼게요.
0: 문제요?
2: 누구랑 얘기하세요?

0: 검사 잘 받고 있네.
1: 쪽지가 거꾸로 잘 붙어있는 이유는 1번 지느러미로 바위를 꽉 붙잡고 있어서, 2번 가슴에 뽁뽁이 같은 빨판이 있어서.
2: 지느러미는 부채질의 아닌가? 어떻게 바위를 잡고 있어?
0: 그럼 가슴에 빨판이 있나?
1: 네, 맞아요.
0: 다행이다, 맞았다.
1: 우리 배에는 뽁뽁이 화살처럼 딱 붙는 빨판이 있어서 거꾸로도 딱, 딱 잘 붙어있죠.
0: 그렇구나.
3: 근데 저 검사 언제 끝나나요?
2: 맞다. 동동 간호사? 체온 체크!
0: 체온 체크! 알았어, 자. 그래서 유령은 어쩌다 됐냐고요?
1: 그렇게 풍랑이 지나고 알들을 지키는데 불가사리들이 알을 먹기 위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저리 가! 저리 가! 지겨운 불가사리들. 아무리 밀어내도 불가사리들은 계속 왔죠.
2: 불가사리들 너무해.
1: 게다가 성게들까지 알을 노렸죠. 성게 너 저리 못 가? 가라고! 성게 가시에 입술이 다 찔리고 찢어져도 전 계속 밀어냈죠. 그렇게 한시름 놓나 했는데 바로 그때!
4: 무나무나 맛있는 뚝지알 먹으러 왔지.
1: 안 돼! 우리 알들은 절대로 못 건드려! 알들은 나, 이 아빠가 지킨다! 뚝지!
4: 유연한 날 맞출 순 없지.
1: 빨판 공격!
4: 아이, 비켜!
1: 우리 알들은 절대 안 돼!
4: 감히 문어한테 빨판 공격을 해? 알은 나중에 천천히 먹고 너부터 먹어주마. 빨판 공격! 가자! 문어!
1: 알들을 지켜야 하는데! 아기들아! 놔! 내가 없으면 아기들이 위험하다고! 놔! 알들이 깨날 때까지 지켜야 하는데, 아가들아! 전 알들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죽고 말았죠. 알들을 지키지 못한 게 한이 되어 이렇게 하늘나라도 못 가고 유령이 됐나 봐요. 아빠도 아니야.
0: 그래서 알들은 어떻게 됐어요?
1: 알들은 결국 성게와 고등의 먹이가 되었죠. 알들아, 지켜주지 못해. 아빠가 미안하다. 그런데 그때 알들 몇 개에서 아기들이 깨어났어요. 뚝돌이도 그 아이들 중 하나인데, 뚝돌이는 자라면서 많이 외로워하더라고요.
5: 난 왜 태어나자마자 혼자인 거야? 우리 아빠는 어디 간 거야? 나만 놔두고. 아빠!
2: 그래서 뚝돌이가 자기 개구리가 부러웠던 거구나.
0: 그래도 말썽 피우면 안 되지.
3: 죄송해요. 그치만 저도 아빠가 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아빠는 일찍 돌아가신 거야? 난 아빠가 미워요. 미워!
1: 아빠가 미안하구나, 뚝돌아.
0: 뚝돌아, 울지 마. 뚝돌이 뚝!
2: 이건 또 무슨 소리지?
1: 몰래 듣다가 너무 슬퍼서 그만. 여들어서 죄송해요. 전 가시고기 아빠 유령이에요.
2: 가시고기 아빠 유령?
1: 뚝지 아빠에 비하면 그래도 전 원 없이 아이들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고 죽었네요.
2: 모든 걸?
1: 가시고기도 엄마가 알을 낳고 가면 아빠가 알들을 키우죠. 먹지도 자지도 않고 알들에게 부채질을 하며 맑은 산소를 준답니다. 알에서 깨어날 땐 나오기 쉽게 껍질을 뜯어주기도 하죠. 아기들이 많이 자랄 때쯤 제 몸은 온통 상처 투성이가 되어 아기들 곁에 쓰러져 죽고 말아요. 죽은 제 몸의 살은 아기들의 먹이가 되죠.
0: 먹이가 된다고요?
2: 그건 좀...
1: 아니 왜요? 제가 영양분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히 자랄 수만 있다면 기쁜 일이죠.
2: 가시고기 아빠의 사랑도
0: 대단하구나.
6: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도 보고 살까지 내어주고 모든 걸 다 쏟아부었으니 가시고기 아버님은 그래도 여한이 없으시겠습니다.
1: 네. 아이들이 더 보고 싶어서 계속 남아있었지만 이제 하늘나라로 가야죠.
6: 그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해준 게 없으니 우리 뚝돌을 위해서 뭐라도 해주고 싶어. 안고 싶어도 안을 수도 없고.
1: 뚝지 아버님,
3: 저도 다른 아이들처럼 아빠랑 놀고 싶은데 아빠가 보고 싶어요.
0: 아빠 옆에 있는데 보여줄 수도 없고.
2: 그니까 아니다. 제가 잠깐이나마 뚝돌이가 아버님을 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 예? 정말요?
3: 아까부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 그 뚝돌아,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 옆에 아빠가 와 계시거든. 앞으로 1분 동안 아빠를 볼 수 있을 거야.
3: 네?
2: 호이! 딩기리 딩딩딩동당. 1분 동안 눈에 보이는 영혼이 되어줘.
3: 아빠?
6: 그래 뚝돌아, 아빠다.
3: 아빠.
6: 네 아빠가 너무 일찍 죽어서
1: 너한테 미안하구나. 아빠가 너무 어린 너희를 두고 떠나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 이 시간이 얼마 없는데 뚝돌아.
5: 안 돼. 꼭 가야 해. 같이 살면 안 돼.
1: 아빠도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단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외로워하지 말고 우리 뚝돌이 혼자서 씩씩하게 잘해야 돼. 어떤 물살도 버틸 수 있게 말파님도 열심히 키우고 사냥도 열심히 하고. 아, 문어는 조심해. 문어가 나타나면 꼭꼭 잘 숨어야 한다. 알았지? 너무 슬퍼하지 마라. 아빠가 뚝돌이 마음에 항상 있으니까. 수많은 알들을 잃었지만 그 중에서도 기적처럼 네가 태어나줘서 아빠가 정말 행복했다. 앞으로도 씩씩하게 잘 이겨내야 해. 약속하자.
5: 약속.
1: 뚝돌아, 고맙고 사랑한다.
5: 아빠, 가지 마. 아빠, 태어나게 해줘서 고마워. 아빠, 사랑해요. 이제부터 씩씩하게 살게요, 아빠. 아빠! 아빠!
7: 울지 마.
8: 아빠! 아빠!
7: 나도 사랑해, 아빠!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깐깐한 엄마의 선택 뮴에서 뮴튼튼 칼마디 K2 젤리를, 베이비부터 주니어까지 프리미엄 선글라스 글린에서 키즈 선글라스를 드립니다.
2: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우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Z 많이 기대해주세요.

0: 최영웅 헌개맨.
1: 그래비트릭스, 나만의 아이디어로 만드는 창의적인 트랙. 다양한 확장으로 액션선을 굴려봐. 위험한 장애물도 건너고 먼 곳까지 한 번에 쿵. 그래비트릭스, 코어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그래비트릭스, 거침없는 액션스톤의 질주, 멋진 확장을 이용해서 최고의 트랙에 도전해봐. 높이 올려준 다음 마무리로 멋지게 착지. 그래비트릭스, 코어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3: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0: 술래잡기 할 친구.
1: 좋아! 번개쌤, 제가 제일 빠른데 술래도 돼요?
0: 그럼. 자, 술래잡기 시작!
2: 어머나, 세상에,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아우, 복 받았어. 햇빛 듬뿍 받고, 무럭무럭 차라리, 어머나!

0: 존,
1: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뭡니까?
0: 아까 맞췄잖아요. 난 대장장이의 별, 땅땅별에서 왔어요. 땅땅. 지구 영웅 봉개맨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1: 도영 친구를 구한 걸 보면 분명 나쁜 마음은 없었어. 진짜 날 도우러 온 걸까?
0: 한 번개 쌤, 나 당신을 돕고 싶어요. 애들도 지키고, 번개 보석 꿈도 고치고.
1: 설마 제 생각을 읽은 겁니까?
0: 아니요, 그냥 표정만 봐도 다 알겠어요.
2: 10화 번개 보석 검의 비밀.
3: 다가. 다가.
4: 가시자니 출렁출렁. 따가왕님은 며칠째 왜 저러시는 거야?
5: 번개보석 다섯 개가 반짝반짝 빛났잖아. 아마 번개보석을 어떻게 빼앗아올지 고민 중이실 거야.
4: 어쩐지 그래서 따가 가시즙을 그렇게 많이 드신 거구나.
3: 드디어 생각났다. 번개 보석을 빼앗아올 엄청난 괴물을.
4: 따가왕님, 그게 정말입니까?
6: 드디어 어떤 괴물을 보낼지 결정하셨다고요?
3: 따가.
5: 눈이 크면 뭐가 좋다?
4: 귀야!
5: 보석이 엄청 잘 보인다.
7: 왕 누나, 힘내라!
3: 어딨나, 내 보석!
1: 전, 아이들을 부탁합니다.
0: 걱정 마요. 내가 애들이랑 같이 있을게요.
8: 애들아,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모여! 빨리!
4: 미끄럼틀 뒤에!
3: 죽이군.
1: 멈춰! 왕 누나 때문에 감히 친구들을 위협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4: 왕 누나?

0: 다시 만들었어!
1: 너무 뭐라 하지 마.
2: 맛있지 먹고 싶어.
3: 안 돼. 아이들에게 가지 마.
2: 어떡해. 괴물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어.
1: 땅땅땅땅. 아까 대뱅자에서 버렸나 봐.
0: 안지가 저기 있군.

0: 괴물을 몰래 주신 거야?
1: 진짜 신기해.
2: 너무 멋지다.
3: 하필 내 친구 잘했어. 받아.
4: 번개.
3: 하아!

0: 미안하다. 왕눈이가 저런 꼬맹이한테 지다니.
1: 다음엔 네가 가만 안 둔다. 번개대.
2: 빛나게 번개 보석이.
3: 존, 아까 그랬죠? 아이들을 지키고 번개 보석검도 고치러 왔다고.
4: 네, 맞아요. 우리 땅땅별은 번개별과 같은 편이니까요.
3: 같은 편이라고요?
4: 네, 엄청 친한 친구 사이요. 그거 알아요? 번개맨의 번개 보석검은 바로 우리 땅땅별에서 만들었어요.

0: 우리 땅땅별은요, 번개별로부터 3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어요. 우리 별 사람들은 뭐든지 땅땅 만드는 걸 엄청 좋아해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부터 대대로 검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든 멋진 검으로 우주 평화를 꼭 지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우주엔 너무 힘이 센 악당들이 많았고 우리는 영웅에게 더 큰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다섯 개의 보석을 넣어 번개 보석검을 만들기로 결심했죠. 사실 이 보석에는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아이들의 선한 마음이 가득 깃들어 있답니다.
1: 그렇다면 번개보석은 아이들의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나 마찬가지군요.

0: 맞아요. 번개 유치원 아이들이 번개 보석을 갖게 된 건 아마도 아이들의 선한 마음이 컸기 때문일 거예요.
1: 봐봐.
2: 나도
3: 은주야. 빛나.
0: 번개 보석은 스스로 주인을 선택하거든요. 보석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는 착한 아이들을요.
4: 그렇군요. 그럼 혹시 오늘 빛나가 초능력을 쓴 것도?
0: 맞아요. 딴딴. 빛나의 착한 마음이 잠들어 있던 번개 보석을 깨운 거죠.
4: 그래서 보석도 반짝반짝 빛이 났군요.
0: 번개맨, 아이들의 초능력이 모두 깨어나면 검의 보석들이 다시 하나로 모이면서 번개 보석 검이 완성될 거예요.
2: 우주야, 너도 봤지?
5: 응? 뭘?
2: 유치원 놀이터에서 내가 안 돼! 하고 소리치니까 왕눈이 괴물이 저기까지 날아갔잖아.
5: 맞아. 엄청 신기했어.
2: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
5: 그래. 이걸
2: 날려보자.
5: 응.
2: 안 돼!
5: 뭐야? 왜 안 돼? 그러게.
2: 소리를 더 세게 질러야 하나?
5: 그럼 나도 같이 해보자.
2: 하나, 둘! 안 돼!
5: 안 돼! 안 돼! 천둥아, 뭐해?
6: 아, 빛나를 따라하는 중이야.
5: 안 돼!
6: 그럼 뭐해?
5: 아, 빛나 부럽다. 한 번만이라도 그런 초능력 써봤으면.
7: 어? 근데 빛나는 어떻게 그런 초능력을 쓴 거지?
8: 이건 내 생각인데 아까 빛나 반지가 엄청 반짝반짝 빛이 나던데 그거랑 초능력이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6: 맞아! 그때 우리 첫번 갔을 때도 반짝였잖아. 잠깐. 그럼 우리 보석도 빛나면 초능력이 생기는 거야?
7: 어? 그런가?
8: 내 생각엔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
9: 세상에. 나.
7: 우리가 모르는 비밀 법칙이 있어.
4: 초능력.
2: 있지.
5: 있다니까요.
2: 강의를 놔줘.
10: 그래비 트랙스. 내 손으로 만드는 무한 액션 트랙. 과학의 힘을 이용해 액션 스톤을 굴려봐. 추진력을 이용해서 빙글빙글 360도 회전! 액션스톤 발사! 그래비 트랙스! 고어 스타트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0: 최고 영웅 헌개맨.
1: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2: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1: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넣는 도둑이었었지. 어?
2: 그래, 사품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3: 따라랑 따라랑.
4: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쭈.
5: 형들, 떡볶이 먹자.
6: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7: 진짜 맛있겠지.

0: 걱정이 태산이구먼.
1: 그러니까
0: 왜 다시 안 나오는 거지?
2: 내 생각엔 초능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
1: 그럼?
2: 우리가 모르는 비밀 법칙이 있어.
1: 무슨 법칙?
2: 그건 말이야, 나도 몰라.
0: 에이, 톰이 나한테 들어갔네.
1: 어, 마침 말 나온 김에 너네는 무슨 초능력을 얻고 싶어?
3: 난 엄청 멋진 불꽃슛을 할래.
4: 배슛이 지구 한 바퀴를 돌면 이강인 선수도 깜짝 놀라겠지?
2: 난 순간이동을 하고 싶어.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잖아.
1: 천둥매닉 간다! 나는 번개맨 같은 영웅.
2: 나는
5: 엄청 커질 거야.
6: 하늘의 달만큼.
5: 이야!
0: 아, 너무 질렀나 봐.
7: 존, 저러다 초능력을 깨우치는 거겠죠?
8: 그러기를 바라야죠. 잘 될 거예요.
7: 그래요. 아이들을 믿는 수밖에.
9: 이렇게 분장하면 아무도 못 알아보겠지?
10: 당연하지. 번개맨도 강쪽같이 속을 거라고.
9: 좋았어. 오늘 우린 반드시
10: 아이들의 번개 보석을
9: 훔치는 거야. 예.
11: 벌써 소독할 때가 됐나?
12: 차렷! 경례!
13: 소독!
12: 해충을 박멸하러 왔습니다!
11: 우리 유치원은 지난주에 소독 했는데?
12: 요즘 유행하는 벌레를 잡으러 왔습니다.
11: 그게 뭐죠?
12: 뭐더라?
10: 아! 티라노사우루스!
12: 따가벌레요! 따가벌레요! 엄청 따갑대요, 물리면은! 따갑지?
11: 따가벌레 처음 듣는데?
12: 아, 그런데?
11: 우리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12: 어, 그럴리가요! 초반입니다만.
11: 어, 그쵸? 아,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12: 넵! 소! 독!
14: 어! 벌써 바깥 놀이 시간이네. 자, 친구들, 화장실 갔다가 10분 후에 밖에서 만나요.
15: 네! 아.
0: 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가? 속이 꾸물거리네.
16: 잠시 불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목걸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0: 네?

0: 가고 싶지? 그럼 그 목걸이 주고 가면 돼.
1: 그래, 목걸이만 보여주면 대장이 시원해질 거야.
2: 네, 나
3: 싫어요.
0: 잡아. 거기서 이제 어딜 도망가려고? 목걸이 이리네.
3: 신나니까요.
0: 이리 내. 어? 이리 내. 이게 이리 내라니까. 이리 내.
3: 그러니까요. 어?
0: 이 냄새는 처음 맡아보네. 엄청난 응가 냄새다.
1: 야차!
0: 좋은 인생이었다.
1: 너 대체 뭘 먹은 거야? 목걸이 내놔!
3: 그래요! 저리 가세요!
1: 목걸이 줘, 빨리! 목걸이 줘!
0: 이 목소리는 최가?
1: 목걸이 줘, 빨리!
3: 싫어요!
1: 목걸이 내놔!
3: 빨리 놔줘요!
1: 두 번은 안 통하지.
4: 목걸이 내놔.

0: 하나는 됐고 이 보석도 따가왕님께 가져가면 정말 기뻐하시겠어.
1: 절대 못 져요.
0: 저기 이강인 선수다. 우와, 번개 보석이 두 개나?
1: 돌려줘요. 어울리지도 않잖아요.
2: 아저씨랑 안 어울려.
0: 뭐? 아저씨? 아저씨? 너 지금 아저씨라 했어?
1: 돌려준다고.
3: 얘들아!
0: 쟤는...

0: 세상에. 아야, 나! 아! 우리 아이도, 우리 애들을 지켜.
1: 한국의 쌤!
2: 빛나의 초능력.
3: 얘들아, 괜찮아?
4: 고마워, 빛나야. 덕분에 괜찮아. 나도.
2: 얘들 괜찮아? 다친 일 없니?
3: 저흰 괜찮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강의 목걸이랑 우주 머리핀을 가져가려고 했어요.
2: 아차, 아차차. 너희들이 또...
5: 내가 요새 근육 좀 키우거든. 거기서 근육 키웠다.
6: 아차, 아차차.
7: 우와,
4: 맞아, 맞아.
7: 우와, 초능력으로 강의를 구.

0: 드디어 비밀 법칙이 풀렸네.
1: 학원대 선생님, 긴장이 풀린 것 같아요.
2: 괜찮아, 강희 친구. 오늘은 좋은 선생님이 도와주실 거야.
1: 아, 어떡해.
3: 어떡해, 선생님.
4: 다 잡은 번개 보석을 놓치다니.
5: 저희는 진짜 억울합니다.
6: 아이들이 초능력만 쓰지 않았더라도 번개 보석을 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
4: 뜨그. 뭐라? 뜨그. 아이들이 초능력을 썼다.
5: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그 친구가 저리 가! 소리를 지르니까 음파가 뿌악! 제가 그걸 맞고 저기까지 날아갔다니까요. 그치?
6: 맞아 맞아. 그리고 다른 아이는 방구 냄새가 얼마나 독하던지. 나 기절할 뻔.
5: 그거 초능력일지도 몰라.
6: 그런가?
5: 너 진짜 기절했었어. 몰랐지? 몰랐지? 죄송합니다.
4: 뜨그따가 보통 괴물로는 안 되겠어. 가시거울을 대령하라.
7: 네, 부르셨나요?
4: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강한 괴물이냐?
7: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4: 왕 제일 강한 괴물이 누구냐고.
7: 네, 데이식스의 괴물 틀어드릴게요.
4: 자기는 아니야.
7: 잠깐만요.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후보, 번댕이. 번개학교의 귀여운 강아지였지만 변해라 딱지로 무서운 강아지가 되었죠.
5: 우와, 귀여워.
7: 두 번째 후보, 충치괴물 쌍둥이. 이빨을 모두 썩게 만드는 무서운 녀석들이죠.
4: 야가 뭔가 약해.
7: 마지막 후보, 블랙대마왕. 어두운 미래에서 온 아주 무서운 괴물이죠. 블랙 대마왕이 있는 곳에 밝은 내일은 없습니다.
6: 가시벨 끝판왕 괴물이잖아.
4: 그래, 이거야. 이 녀석으로 하자.
6: 최고.
7: 와, 최고의 선택이십니다.
1: 초능력은 우리가 잘하는 거랑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괴물아, 나와라!
4: 이놈의 불안한 꼬마야.
1: 나와라, 초능력!

0: 저는 페파예요. 얘는 제 남동생 조지예요. 얘는 우리 집 막내 갓난아기 이비. 그리고 제 엄마랑 아빠예요. 페파 피그.
1: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육수 치킨 크크크.

0: 지친 할아버지 돌보기.
1: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팔팔은 할머니 수지랑 같이 할아버지를 보러 병원에 왔어요.
0: 우리 할아버지 덜 아프셨으면 좋겠다. 엄청 많이 아프신 거야, 페파?
2: 아니야, 그냥 발등에 닻을 떨어뜨리신 거야.
3: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4: 맛있게 드세요.
0: 안녕히 주무셨어요, 할아버지.
3: 페파 왔구나. 왔어요, 여보. 수지도 왔네.
0: 수지는 간호사 되는 걸 좋아해요. 병원에서는 편하게 잘 쉬셨어요?
3: 좋았지. 간호사 선생님들도 친절하시고 가만히 누워서 TV도 봤으니까.
0: 와, 슈퍼 감자다!
4: 의사 선생님들이 페파 할아버지 보러 오셨어요.
5: 저는 북극곰 의사인데요. 어떻게 다쳤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0: 닻을 옮기다 발등에 떨어뜨렸대요.
3: 그렇게 됐어요.
6: 붓기는 어제보다 가라앉은 것 같은데.
5: 이 정도면 회복하는데 문제는 없겠죠?
6: 예, 이제 집에 가셔도 될 것 같네요.
3: 벌써요? 하지만 제 발은 아직 아픈걸요, 선생님. 제대로 걷는 건 아직 무리라고요.
5: 걱정 마세요. 집에 가서 푹 쉬면 곧 나으실 거예요.
6: 집에 가면 옆에서 돌봐줄 분은 있나요?
0: 네!
6: 아, 간호사가 있으시네요.
0: 진짜 간호사는 아니에요.
6: 페파랑 수지가 할아버지 옆에서 잘 돌봐드릴 수 있겠니?
0: 그럼요. 저희 둘 돌보는 거 아주 잘해요.
6: 아, 잘 됐구나.
5: 당분간은 푹 쉬셔야 돼. 그래야 빨리 나으시거든.
3: 이렇게 하면 더 빨리 낫는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6: 가볍게 발을 움직여주시면 회복에 도움이 되니까요. 앞뒤로 살살 움직여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4: 가실까요?
5: 당분간 무거운 건 절대 들지 마세요.
6: 너무 많이 걷지도 마시고요.
4: 물은 충분히 많이 드시고요.
3: 그 밖에 더 주의할 점은요.
5: 참, 얼린 완두콩을 수건에 싸서 발에 대면 붓기를 빼는데 좋아요.
0: 완두콩은 발에 대고 아이스크림도 드시면 안 돼요?
5: 드셔도 상관은 없지.
0: 만세!
6: 제가 구급차로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2: 모두 이따 집에서 봐.
0: 구급차도 타보고 신난다. 선생님, 수지한테 사이렌도 틀어주시면 안 될까요?
6: 그건 좀 곤란해, 페파. 응급 상황일 때만 트는 거란다.
7: 와우. 어제 병원에 갈 땐 사이렌 틀고 갔어?
0: 응.
7: 어떤 소리가 났는데?
0: 어떤 거냐면 삐뽀 삐뽀 삐뽀 삐뽀 삐뽀.
1: 페파 할아버지가 페파 집에 오셨어요.
5: 어제 다친 발은 좀 어떠세요, 아빠?
3: 머리만 좀 아프지 많이 좋아졌어.
0: 저희가 금방 낫게 돌봐드릴게요.
7: 할아버지는 푹 쉬셔야 해요.
6: 걷기 힘들면 이 목발을 쓰세요.
0: 얼린 완두콩이 필요한데 아빠가 갖다 주실래요?
8: 그래.
0: 잘 됐네요. 옳지, 할아버지. 잘하고 계세요. 여기 물이요. 많이 드시고 푹 쉬세요. 운동도 하시고요. 발을 이렇게 움직여보실래요? 잘하셨어요.
8: 수건을 싸왔는데 어디에 쓰죠?
5: 발등에 대주면 붓기를 빼는데 좋대요.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3: 발이 베기는데 쿠션 하나만 놔주겠니?
0: 바로 갖고 올게요.
3: 고맙다.
1: 페파 할머니가 오셨네요.
2: 우와, 우리 영감 얼굴이 잘 챙겨줘서 아주 환해졌네.
0: 저랑 수지가 돌봤어요.
7: 잠깐, 너희 엄마는 왜 빼?
8: 나도 완두콩 가져왔는데.
2: 복도 많으시지. 말만 하면 척척 다 들어주고.
0: 의사 선생님이 아이스크림 드셔도 된다 했는데.
2: 너희도 할아버지랑 아이스크림 먹고 싶니?
0: 네.
1: 페파와 수지는 다친 할아버지를 돌보는 게 좋았어요. 페파 할아버지를 돌보는 건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0: 북극곰 팽이의 생일 파티.
1: 오늘은 한여름에 태어난 북극곰 팽이의 생일 파티를 하는 날입니다.
7: 좀 덥지 않니?
0: 응, 나도.
9: 왜 겨울 외투를 입고 오라고 했지?
10: 우리가 가는 데는 외투가 꼭 필요하단다.
9: 팽이, 우리 어디 가는 거야?
0: 나도 잘 몰라.
5: 깜짝 선물이라 아직은 비밀이야.
0: 오! 깜짝!

0: 친구들이 탄 차가 스포츠 센터에 왔어요.
1: 여기는 왜 온 거지?
2: 다 왔어, 들어가자.
1: 여기 진짜로 춥다.
3: 저거 봐.
0: 스포츠 센터에 들어와 보니 아이스링크가 있군요.
1: 저거 때문에 이렇게 추웠구나.
2: 맞아. 따뜻하면 얼음이 녹아서 계속 춥게 해야 돼.
1: 우리 저기서 스케이트 타는 거예요?
4: 더 좋은 걸 할 건데 우린 저기서 아이스하키를 할 거야.
1: 아이스하키 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너무 좋아요.
5: 아이스하키가 뭔데요?
1: 얼음 위에서 스틱을 들고 하는 게임이야.
2: 너희도 다 컸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 같이 게임할 친구?
6: 저요!
4: 스케이트는 다 준비해놨으니까 와서 골라가.
1: 난 이게 좋아.
7: 오, 발에 딱 맞는다.
2: 무릎에도 보호대를 차야 해.
4: 팔꿈치에도.
7: 오.
4: 어깨도 차야 해.
2: 헬멧도 쓰고.
4: 됐다. 이제 준비 끝났어.
7: 이러니까 너무 걷기 힘들어요.
4: 빙판에 올라가면 금방 괜찮아져. 너희들 지금 펭귄 같아.
7: 비켜! 얘들아, 펭귄 나가신다!
4: 깜빡할 뻔했네. 스틱 하나씩 줄게.
7: 오, 감사합니다.
1: 내 스틱은 구부러졌어.
5: 원래 구부러진 거 맞아.
4: 아이스하키 스틱은 원래 이렇게 생겼어.
1: 알았어요. 제자리에 준비 출발!
5: 슈!
1: 슈!
4: 너희들 괜찮니?
2: 괜찮아요, 괜찮아. 넘어지는 것도 다 재미랍니다.
1: 어떡하지? 앞이 하나도 안 보여.
5: 지금 말하는 게 누구야?
7: 미안.
2: 얘들아, 넘어지는 거 다 끝났으면 이제 게임을 시작할까?
5: 어떻게 하는 건데요?
2: 먼저 팀을 둘로 나눠야 해.
1: 페파, 멀리, 제럴드, 나랑 한 팀이야.
6: 예! 데니!
1: 페드로, 레베카, 데니, 나랑 한 팀이야.
6: 예!
2: 이렇게 한 팀.
7: 공은 어디 있어요?
4: 공은 없어, 데니. 아이스하키에선 공 대신에 퍽이라는 걸 써.
2: 아이스하키의 목적은 이 퍽을 쳐서 상대팀 골대에 넣는 거야. 골키퍼는 페니 엄마랑 내가 할 거야. 모두 게임할 준비 됐나요?
6: 네!
2: 좋아요. 그럼 게임 시작할게요.
1: 내가 칠게. 내가.
0: 움직이는 퍽을 치는 게 쉽지는 않죠.
7: 내가 칠게. 내가.
2: 반대.
1: 이번엔 나.
5: 야, 안 돼.
7: 너무 빠르다.
2: 뭐야. 볼을 넣어야 끝나지. 게임 안 할 거야?
7: 좋았어.
2: 드디어 끝났다. 오늘 게임은 여기까지.
6: 완세!
2: 오늘 모두 잘했어.
1: 휴, 힘들긴 했지만 진짜로 재밌었어요.
2: 수고 많았어, 페니.
1: 우와, 내 생일 케이크가 하키 팝이야.
6: 생일 축하해, 페니.
0: 페니의 아이스하키 생일 파티는 전부 다 좋아하는군요.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형들 떡볶이 먹자.
3: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2: 진짜 대박이네.
3: 진짜 맛있겠지.
2: 대박. 너무 맛있는데?
4: 쫄깃쫄깃하네.
2: 너무 커.
3: 잘 어울려.
5: 쫄깃한 닭다리 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6: 엄마폰 말고 내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소통형. 사진 3000장, 동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7: 더 커져 하면 플러스.
6: 몰라 그래?
7: 플러스.
6: 더 다양해지.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사통형 원인원.
8: 지구 최강 중장비 대작전. 사령관님, 태양의 슈퍼윙스 솔라를 무사히 찾는 데 성공했어요.
9: 세상에, 얘들아 정말 잘했다. 거기 솔라는 어디 있니?
8: 지금 월드공항으로 오는 중이에요.
10: 솔라가 전 세계 어린이들의 슈퍼윙스볼 에너지를 모두 흡수한 후 그걸 월드우주본부로 전송해 줄 거래요.
9: 그거 참 좋은 계획이구나.
11: 얘들아, 소식 들었어. 솔라를 찾았다며? 우리도 준비해둔 게 있지.
8: 정말? 그게 뭔데?
12: 오! 안녕하세요, 사령관님.
13: 안녕, 슈퍼윙스.
14: 슈퍼윙스, 이것 좀 봐. 이건 SX10이란 행성이야. 우리 은하를 한참 벗어난 곳에 있는 신비한 행성이지.
15: 이 행성의 표면에 지구에는 없는 희귀 광물이 파묻혀 있는데 이름은 스타코어야.
12: 스타코어?
16: 그래! 스타코어가 에너지 수신기의 새 동력기관이 될 거야. 슈퍼윙스볼 에너지를 한 대 모으려면 강력한 게 필요하거든. 행운을 빌어!
12: 우와!
8: 정말 다행이다!
11: 한 가지 문제는 스타코어가 엄청나게 크고 무겁다는 거야. 나 혼자선 캐낼 수가 없어.
8: 뭐? 뭐? 그럼 어떡해?
11: 걱정 마. 도와줄 친구들이 있어. 그런 큰 광물을 캐려면 세상에서 가장 큰 중장비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12: 세상에서 가장 큰 중장비들이라고?
17: 아, 여기가 딱 좋겠어.
18: 대장, 다음은 내가 맡을게.
17: 자. 잘했어, 덤피 대장. 리피도. 다 같이 힘을 합친 덕분이지.
12: 우와!
19: 정말 대단하다.
10: 만나서 반가워.
17: 너희 누구니? 여긴 채석장이라 위험하니까 어서 나가는 게 좋겠어.
11: 안녕! 나야, 나, 도니! 정말 오랜만이지, 얘들아!
8: 도니잖아!
17: 도니! 우와! 이게 대체 얼마 만이야?
11: 정말 보고 싶었어!
17: 근데 이 친구들은 누구야?
11: 아, 참! 미안해! 내 슈퍼윙스 친구들을 소개할게! 최고로 빠른 호기! 최고로 용감한 아리! 그리고, 그냥 넥스야!
12: 반가워!
11: 그리고 이쪽은 세상에서 가장 큰 중장비 팀이야. 덤프트럭 덤피, 크레인 리피, 굴착.

0: 뒤기.
1: 몰라. 만나서 반가워.
2: 도원이, 어쩐 일로 슈퍼윙스 친구들까지 데리고 찾아온 거야?
0: 그게 너희가 꼭 필요해서 왔어. 우린 지금 스타코어라는 희귀 광물을 땅에서 캐내기 위해 다른 행성으로 가야 하거든.
3: 너흰 최고로 힘센 중장비잖아. 부탁해. 우주로 가서 스타코어를 캐는 걸 도와줘.
4: 우주라고?
5: 완전 멋지다. 난 갈래.
2: 안 돼. 미안하지만 갈 수 없어.
5: 대장!
2: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어. 먼저 맡은 채석장 일을 끝내기 전엔 우린 아무데도 못 가.
0: 뭐? 정말이야? 어떡하지?
4: 그럼 우리가 너희 일을 도와주면 어때? 끝나면 같이 우주로 가는 거지.
0: 오! 그거 좋은 생각이다, 아리.
3: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치자.
6: 바로 그거야.
2: 그렇다면 우리도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지. 좋았어. 그럼 지금 당장 시작하자.
5: 야호! 내가 바위를 깰게.
4: 난 바위를 실을게.
2: 난 바위를 다른 쪽으로 옮길게.
3: 우와, 손발이 척척 잘 맞는데.
4: 다음 바위 간다.
3: 가만히 있을 순 없지.

0: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드네.
1: 도저히 끝날 것 같지가 않아.
2: 이런 속도면 우주엔 영영 못 갈 것 같아.
3: 얘들아, 포기하면 안 돼.
4: 초보들한텐 무리였나 보네. 띠기, 리피, 이대로면 우주로 언제 떠날지.
0: 왜 그래, 디기?
4: 무슨 문제 있어?
5: 엄청 단단한 곳에 부딪혔어. 보통 바위가 아닌 게 분명해.
6: 저기 뭔가 있나?
5: 이건 꼭
2: 뭔가 다른 게 묻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스캐너로 확인해 볼게. 스캐너 작동.
7: 이게 대체 뭐지?
2: 우와, 이건 아르헨티노사우루스 화석이야. 세상에서 가장 큰 공룡이지.
8: 뭐? 세상에서 가장 큰 공룡이라고?
3: 우와, 정말 놀라운데?
0: 그런 게 계속 여기 있었다고?
2: 맞아. 채석장에서 공룡 화석이 발견되는 건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야. 대부분의 화석은 암반층 안에 있고 채석장은 바로 그 암석을 캐내는 곳이니까.
1: 아, 그렇구나.
5: 내가 공룡 화석을 발견할 줄은 몰랐는데 정말 멋지다.
4: 멋진 일인 건 인정하지만 이렇게 커다란 화석이 박혀있으면 채석장 일을 끝낼 수가 없어.
5: 에? 그건 어째서야?
4: 화석은 아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연구 자료라서 완전히 발굴하기 전까진 이 구역의 바위를 더 캐낼 수가 없어. 모든 작업을 중단해야 돼.
6: 뭐?
3: 그럴 수는 없어.
1: 우주로 스타코어를 찾으러 가려면 여기 일을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하는데.
8: 걱정 마, 얘들아. 화석만 제대로 빨리 발굴하면 해결되는 거잖아.
5: 호기 말이 맞아. 그리고 난 굴착기잖아. 나한테 맡겨둬.
4: 잠깐, 되게!
5: 아이고, 아유, 아슬아슬했네. 부서질 뻔했어.
4: 세상에, 내가 중요한 연구 자료라서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자마자.
3: 명심해. 화석 발굴은 보통 돌을 캐는 거랑은 달라. 주의를 기울여야 해.
5: 하지만 그런 섬세한 작업은 해본 적이 없어. 우린 몸집이 크잖아.
8: 그럼 내가 해볼게. 포기 제도 스피드.

0: 거의 드러났어.
1: 도니, 이제 우리 차례야.
0: 좋아.
1: 구제 울프 흡착컵 액션.
0: 너무 무거워.
2: 얘들아, 세상에서 가장 큰 공룡 화석을 캐내려면 섬세함과 힘이 동시에 다 필요해. 그리고 힘을 쓰는 일은
3: 우리한테 맡겨.
4: 모두 힘을 합쳐서 해냈어.
1: 슈퍼윙스, 너희는 최고야.
4: 이제 이 공룡 화석을 박물관으로 보내면 채석장 일을 끝낼 수 있겠어. 고마워 슈퍼윙스. 역시 도니의 친구들은 대단해.
2: 다행이야, 채석장 일을 무사히 끝냈어.
4: 고마워. 덕분에 일을 잘 마쳤으니까 이번엔 우리가 너희를 도와줄 차례야.
5: 우와, 신난다.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우주로 갈 수 있다는 거지?
6: 잠깐, 근데 우린 하늘을 날 수가 없는데 우주까지 어떻게 가?
7: 바로 이럴 때를 위해 만들기 천재 도니가 있는 거지. 필요한 건 내가 다 가져왔어. 나와라, 도니의 슈퍼 공구 상자.

0: 좋았어. 준비 완료. 이제 스타코어를 캐러 SX 펜행선으로 가볼까?
1: 잠깐만 호기. 그 전에 월드 우주본부로 가서 설명부터 들어야 해. 우린 그 행성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0: 좋은 생각이야, 아리. 그렇다면 다음 목적지는 월드 우주본부다.
2: 하나, 둘,
1: 하, 셋.
0: 가자, 우주로. 다 같이 출동.
3: 다 같이 출동.
0: 지구 최강 중장비 대작전.
4: 우와, 우리가 정말 우주까지 왔네.
5: 우주엔 지구에서 보기 힘든 신기한 돌이 많겠지. 뭐든 캐낼 생각을 하면 벌써 신나는데.
0: 우주본부로 가서 자세한 얘기부터 듣자.
3: 좋은 생각이야. 우후!
0: 안녕, 우리 왔어.
6: 어서 와. 중장비들도 안녕.
7: 본부를 고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 그래서 아까 영상통화에서 말했듯이 스타코어라는 희귀 광물을 구해오는 게 너희들의 임무야. 스타코어는 태양계 밖에 위치한 미지의 행성 SX10에 있어.
8: 스타코어를 채굴해오면 그걸 월드우주본부의 에너지 수신기에 장착할 거야. 솔라는 월드 공항에서 슈퍼윙스볼 에너지를 모아서 우주본부로 보내줄 거고,
7: 스타코어는 강력한 동력 장치가 돼서 슈퍼윙스볼 에너지를 모두 흡수할 거야. 그 힘으로 우주본부를 다시 작동시키는 거지.
5: 광물 캐는 일이야 우리 같은 거대한 중장비들에겐 식은 죽 먹기지.
4: 문제는 우리가 SX10 행성에 대해 아는 게 없단 거야.
7: 그래, 맞아. 미지의 행성인 만큼 지구와는 환경이 많이 다를 수도 있어. 스타코어가 위험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더더욱 이번 임무는 슈퍼윙스와 중장비팀의 협력이 꼭 필요해.
9: 우린 뭐든 캐는 데 실패한 적이 없었어. 당연하지.
4: 우리만 믿어.
0: 중장비들이 든든한걸.
8: 맥스, 아리, 어? 너희는 여기 남아서 우리를 도와줘. 에너지 수신 장치를 미리 손봐야 하거든.
7: 그럼 준비됐지? 어서 출발해.
10: 골든버이벌로 기껏 힘을 키워줬더니 감히 도망을 쳐? 골든AI,

0: 봉지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당장 찾아줘. 어? 잠깐 확대해봐. 슈퍼윙스잖아. 게다가 엄청 힘세 보이는 중장비들까지 데리고 있네. 어디로 가는 거지? 뭔가 수상한데. 골든 AI, 어서 추적해봐.
1: 네, 주인님.
2: 우와, 저기 좀 봐. 돌들이 둥둥 떠다녀.
3: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4: 오이라, 어? 그냥 떠 있는 게 아니야.
3: 조심해.
4: 이대로 가다간 결국 운석에 부딪히고 말 거야.
2: 운석을 피할 수 없다면 뚫고 나가야 해. 그래, 맞아.

0: 너희 정말 멋진 한 팀이구나. 운석지대를 무사히 통과했어.
1: 계속 움직이자.
0: 거의 다 왔어.
2: 우와, 온통 얼음이네. 얼음 깨는 건 일도 아니지. 금방 끝날 수 있어.
3: 얼음이라?
2: 내가 하는 거 잘 봐. 얼음이 아닌데?
4: 채굴이 쉽지는 않겠는데.
0: 다이아몬드 같은 광석인가 봐. 저기 좀 봐.
1: 스타코어가 분명해.
2: 우와, 내가 제일 먼저 캐야지.

0: 이게 바로 스타코어구나!
1: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 이 정도면 쉽게 캘 수 있겠어?
2: 겉으로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돼. 진짜 크기는 캐 봐야 알 수 있으니까.
0: 맞는 말이야. 그럼 채굴 작업을 시작해볼까? 조언이의 초강력 드릴 액션!
3: 내가 단단한 지면을 갈라볼게.
1: 고마워! 단결 쉬워졌어!
4: 난 깨진 조각들을 옮길게!
1: 좋았어!
0: 휴!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4: 좋아! 이제 스타코어를 들어 올리자!
1: 이젠 끝났어.
4: 당황하지 마. 나한테 맡겨. 섀도우 스핀. 준비 출발.
5: 정말 아슬아슬했어. 아직도 크레인이 돌돌 떨려.
4: 그래도 너희들 덕분에 스타코어를 무사히 캐냈어. 이제 월드우즈본부로 돌아가기만 하면 임무 완료야. 어?
6: 가져가기 좋게 아주 잘 캐냈군. 슈퍼윙스 또 만났네. 미안하지만 그 스타코어라는 건 내가 가져갈게. 너희

0: 배송이들보다 나한테 어울리니까.
1: 골든보이!
2: 이건 절대 너한테 넘길 수 없어!
3: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캤는데!
0: 너희가 순순히 내놓지 않겠다면 힘으로 빼앗는 수밖에 없지! 다크 골든 로봇 변신!
2: 어?
0: 골든 AI 시작하자고!
4: 네, 주인님.
0: 고작 그 정도 힘으로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2: 아, 이거다!
0: 그래, 놔줄게!
2: 이대로 가다간 스타코어를 빼앗기겠어!
3: 좋은 생각이 있어! 중장비 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다크 골든 로봇을 상대하자.
5: 좋아. 이 광석은 우리가 캐낸 거야.
6: 저 녀석이 가져가는 걸 두고 볼 순 없지.
1: 오케이. 우린 스타코어를 옮기자.
3: 여긴 우리가 맡을게.
7: 중장비 팀 합체!

0: 어림도 없지.
1: 어? 골든보이, 넌 이제 우리가 상대해줄게.
0: 하, 성가시긴. 이겨나 받아. 버티다니 제법인데. 골든 주먹.
1: 잡았다.
0: 골든AI 뭐라도 해봐.
2: 비상 탈출을 시도하겠습니다.
0: 안돼 안돼 안돼.
1: 어? 사라졌네. 어떻게 된 거지?
3: 그걸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어서 월드우즈 본부로 돌아가야 해.
1: 좋아, 가자.
3: 조금만 더 옆으로. 좋아, 그렇게 천천히. 됐다, 스타코어 설치를 완료했어.
4: 모두 정말 잘했어. 사령관님, 에너지 발사 준비됐어요?
5: 당연하지,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단다.
6: 준비 발사.

0: 좋아. 솔라 슈퍼 윙스 볼 에너지 발사! 우리가 해냈어!
1: 성공이야!
2: 누구지?
3: 저게 뭐야? 설마

0: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1: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2: 내 이름은 로이디 통통 세르린 누아.
3: 있어, 외계인 있다고.
4: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5: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6: 알고 싶지 않아.
7: 죽음, 무서운 거 잊었어.
8: 뇌를 바꿀
9: 도대체 예술이 뭔데.

0: 어린이들 모여라! EBS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일상 속 안전사고에서 시민들을 구하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보 제트! 세계를 구하기 위해 긴급 출동! 슈퍼윙스 지구를 지켜라! 화성의 도시를 짓는 상상 초월 프로젝트! 기가 빌더! 히어로로 변신한 중장비들과 악당을 물리치자! 변신 다요와 중장비 레인저스! EBS 애니메이션과 함께 신나는 모험의 세계로 떠나요!
1: 계단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3: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1: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2: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옥스퍼드 상.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상.
3: 화창한 오후, 운행을 마친 타요가 놀이터로 향하고 있어요.
1: 친구들이 기다리겠지? 빨리 가야겠다. 꽉 막혔잖아. 빨리 가고 싶은데. 우와, 에어잖아. 좋겠다. 나도 날 수 있으면 빨리 갈 수 있을 텐데. 얘들아!
4: 타요!
5: 왜 이렇게 늦었어?
1: 미안, 길이 너무 막혀서.
5: 이제부터 놀면 얼마 놀지도 못하겠다.
6: 더 놀다가 들어가면 하나 언니한테 혼날 텐데.
7: 맞아.
1: 아, 맞다! 오늘 하나 누나랑 시투는 멀리까지 정비용품을 사러 갔어. 그래서 늦게 올 거야.
6: 정말? 그럼 우리도 조금 늦게 들어가도 되겠네.
5: 우리 신나게 놀다 들어가자.
8: 안녕 얘들아.
9: 에어.
8: 그런데 너희들 이제 집에 갈 시간 아니니?
5: 오늘 하나 누나랑 시투가 늦게 들어온다고 해서요.
1: 저희도 좀 더 놀다 가려고요.
8: 그래? 근데 하나랑 시투는 지금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던데.
9: 네? 벌써요?
1: 그걸 어떻게 알아요?
8: 방금 오는 길에 봤어. 하늘을 날면 멀리까지도 볼 수 있거든.
5: 그럼 일찍 들어가야겠네.
1: 길만 안 막혀서도 빨리 왔을 텐데. 에어는 좋겠어요. 길이 막힐 염려도 없고 먼 곳까지 빨리 갈 수도 있잖아요.
8: 맞아. 그리고 온 동네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도 있지.
6: 정말 멋지다.
10: 하늘을 날면 어떤 기분이에요?
8: 하늘을 나는 기분? 그건 말이야.

0: 날아볼까?
1: 그게 뭐야?
2: 근데 정말 하늘을 날아보고 싶긴 해.

가게니

0: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EBS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이 선거 열기로 뜨겁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에도 이 선거 관련 게시물에 의견한 줄 마음 편히 낼수 없는 것이 우리 교사들의 현실입니다. 정치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받고 있다는 지적이 수년째 이어졌고, 현 정부의 국정 과제에도 포함됐지만 논의는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 네, 현장 전문가와 교육감 선거 이슈를 살펴보는 스위치온 교육감 선거. 오늘은 이 교사 정치 기본권 문제에 대해서 미래학교 자치연구소 차승환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교사 정치 기본권 문제는 뭐 저희 뉴스에서도 여러 번 다뤘던 주제이긴 한데요. 최근에도 이건 좀 너무하다 싶은 사례들이 또 나왔다고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1: 예, 한달 전에 광주시 교육청 소속의 교사가 특정 교육감 후보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반복해 눌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교사는 모 교육감 후보의 선거 홍보 게시물에 좋아요를 5차례가량 클릭했다고 하는데요. 교육청은 좋아요 클릭이 지나칠 경우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해당 교사에게 주의할 것을 안내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교사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명분 아래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지난 2001년에 공무원 선거권과 공무원 담임권, 국민투표권 등 이른바 참정권과 더불어서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치적 활동 자체 전부를 정치적 기본권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자면 교사는 선거권 외에는 거의 모든 정치적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이게 뭐 적극적으로 의사를 피력한 것도 아니고 좋아요 5번 눌렀다고 신고 당할 수 있는 현실인데 이런 제안이 교사 개인의 권리 문제를 넘어서 교육 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1: 예, 맞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주장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런데 교실 공간에서 정치를 죄악시하고 정치적 멸균실을 만들면 학생들을 불순한 정치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학생들은 자극적인 정치 콘텐츠에 노출되어서 말 그대로 편향되고 비뚤어진 시각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차별과 배제, 혐오의 언어가 난무하는 선동적인 정치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소비하고 있지만 정치가 들어설 자리가 사라져버린 교실에서 교사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에서 학생들은 정치로부터 보호받기보다는 오히려 방임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더큰 건데요. 학생들에게 정작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동체 내에서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숙고하며 해결할 수 있는 연습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소년이 자신에게 중요한 정치적 쟁점에 대해 토론해볼 기회를 박탈당한 채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서로의 생각을 비교 하고 견주어 보는 과정과 자신의 주장을 점검하고 숙고하는 토양에서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0: 네, 이런 지적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이 근무 시간 외에 한해서라도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다라고 공약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좀 뚜렷한 움직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입법 논의가 어디까지 와 있는 거죠?
1: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해 스승의 날에 8대 교육 공약을 발표하면서 근무 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 후에도 국정과제의 하나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등 교원의 교육활동 기본권 보호를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12월 12일 교육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교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해서 동의하기는 하지만 입법을 할지 말지 문제는 국민이 최대한 납득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하셨고요. 교원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찬성이 높지 않다라면서 한발 물러서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아마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법감정이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0: 네, 사실 정치 기본권 문제가 법을 바꿔야 되는 사안이다 보니까 이 교육감이 나서서 할수 있는 게 제한적이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의제로 다뤄져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1: 예, 일단 작년 4월 4일에 있었던 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를 떠올려 보십시오. 학교의 대응은 시도교육청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탄핵 선고 생중계 시청을 안내하라고 공문으로 발생한 교육청이 있었는데요. 그런 소속교들은 손에 땀을 쥐고선 다 함께 TV를 시청한 반면에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들어서 생중계 시청을 꺼린 교육청 소속교는 3교시가 끝난 이후에야 선고 결과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감이 이것은 교실 내에서 허용되는 활동이다라고 울타리를 쳐주게 되면 교사는 그 테두리 내에서 안심하고 정치와 관련된 소재를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교육감이 비록 법률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아주 불분명하게 처벌 조항이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숨통을

0: 학생들의 오도된 정치적 견해에 대해 교사의 교육적 관여가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보루 역할을 한다는 신뢰를 사회에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정치적 기본권에 관련된 논의는 교육감 선거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을 타파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 제도는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동적인 교육 정책을 제시할 수 있을 만한 교사 자원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직을 유지한 채 교육 정책의 이반 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선출직 공무원이 될수 있도록 길을 터주어야만 생동감 넘치는 정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의제는 교사의 교육감 피선거권 보장과 정책 개발단 참여를 추동하는 마중물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아마도요, 이 문제가 진도가 제대로 못 나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전히 이 교사의 정치 기본권이 강화된다고 하면은 너무나 어린 학생들과 일과를 같이 하기 때문에 교사의 입장에 주입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0: 왜 우리는 학생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일까요? 4.19 혁명을 선도적으로 이끈 것은 대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에서도 중고등학생들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 설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걱정해야 되는 건 극단적인 주장과 차별, 그리고 배제의 표현이 난무하고 이런 매체에 노출된 학생들이 극우화되고 있는 경향에 대해 걱정해야 합니다. 교실에서 학생과 교사가 서로의 정치적 견해를 교환하면서 학생들이 편협한 사고를 깨고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그런데 솔직히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 문제가 이 내야의 교육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잘 와닿지 않는 유권자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 교육감 후보를 고를 때는 어떤 기준으로 보는 게 좋겠습니까?
0: 교실이 정치적 무균지대라는 이런 미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현재 곳곳에서 아주 무차별적인 혐오 차별 그리고 배제의 언어가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교사가 정치적 금치산자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업 주제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지만 특정 정당과 관련이 된다 싶으면 교사가 그래도 되냐는 말을 학생들이 서슴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이들이 공동체의 시민으로 올 바르게 설수 있도록 학교가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교실에서 마음을 터놓고 정치 이야기를 하는 데서 시작할 수 있겠지요.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해서 교실에서 다양한 가치가 공존할 수 있도록 돕는 후보, 우리 사회가 지켜온 헌법 정신을 수호하기 위해 정치적 극단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1: 네, 정말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인데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민주주의 토양이 마련될 수 있을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공교육 전문가와 함께하는 교육 격차 해소 프로젝트 입시의 정석 시간입니다. 중간고사는 끝났지만 수험생들에게는 수행평가라는 또 다른 고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고3 학생들에게는 1, 2학년 때 다소 아쉬웠던 학교 생활 기록부를 메울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시기를 현명하게 보내는 법, 서울 세화여자고등학교 유태혁 선생님과 알아봅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이제 고3들이 첫 중간고사가 모두 끝났거든요. 이 성적들도 다들 알고 있을 텐데 학생들이 어떤 점을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1: 일단 자신이 목표로 했던 성적이랑 실제 성적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얼마만큼 목표한 것이 도달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최종 성적은 아니지만 시험 보기 전에 각자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과목별로 기대했던 성적과 그 차이를 한번 비교해보고, 또 기말고사가 남았기 때문에 기말고사에 대한 준비, 이것도 함께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면 무엇이 문제인지도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준비에 대한 부족이었나, 아니면 멘탈에 대한 부분인가, 아니면 주변 환경에 대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0: 네, 이제 또 신경을 써야 될 건 수행평가입니다. 이게 워낙에 과목도 다양하고 이른바 세특이라고도 하죠. 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도 연계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1: 수행평가는 말 그대로 과정 중심입니다. 그래서 과정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과목마다 선생님의 어떤 특징들, 평가하는 방향이 제일 드러난 형태가 수행평가입니다. 그래서 방식은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핵심은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 어떤

0: 어떠한 생각을 했고 어떠한 시도를 했는지를 분명하고 자세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역시 수행평가에서 이런 결과만을 평가하기보다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보여준 고민의 흔적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성공이냐 실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왜 나오지 않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보여준다면 세부능력특기사항에서도 풍성한 기록이 담길 수 있습니다.
1: 네, 결과보다는 과정이
0: 네,
1: 중요하다라고
0: 맞습니다.
1: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5월, 6월 이때가 고3 수험생들에게는 수시 모집 전에 생기부를 완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1학년 때 기록이 좀 부족했다라고 느낀다면 어떤 것들을 집중하면 좋겠습니까?
0: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평가받는 제일 중요한 양대 산맥은 학업 역량이랑 진로 역량입니다. 학업 역량은 단순히 우수한 교과 성적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각 과목을 공부하면서 궁금한 것들, 그런 것들 어떻게 해결했고, 그에 따른 생각의 발전, 변화, 이런 거 역시 학업 역량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따라서 1, 2학년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서요. 이와 관련된 어떤 역량에 대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고, 또 탐구하는 내용들 가운데서 내가 미처 완성하지 못했다. 아직 내가 배움이 부족해서 완성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3학년 때 드러내면 참 좋습니다. 즉 내가 1학년, 2학년 때 보여줬던 학교 생활에서 그런 모습들이 3학년 때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잘 한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진로 역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특정한 진로에 대한 관심이 진로 역량이 아닙니다. 비슷한 계열에 대한 관심 역시 진로 역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진로와 연계된 과목에서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들이 잘 드러났는지 확인해 보고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3학년 때도 역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초조해하지 말고요. 내가 현재 가장 큰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신 있게 보여주면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로는 언제나 변화할 수 있습니다.
1: 네, 진로는 변화할 수 있다. 이 재학생들은 아무래도 수시 모집에 관심이 클 텐데 아직은 대학들 모집 요강이 다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미리 체크할 부분이 있을까요?
0: 모집 요강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모집 인원, 전형 종류,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작년에 시행 계획을 통해 예고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관심이 있는 대학에는 어떠한 전형을 운영하고 있고 또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는 모집 인원이 몇 명인지 또 최저학력 기준은 어떠한지를 충분히 지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할수 있지만 제일 확실한 방법은 관심 있는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2027 시행 계획을 다운받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심 있는 전형의 운영 방법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3월하고 5월 성적을 바탕으로 내가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함께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5월 지나가면 6월 시작하자마자 또 아주 중요한 관문이 있죠.
0: 네.
1: 올해 수능시험 난도를 가늠해 볼수 있는 6월 모의평가
0: 네.
1: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0: 우선 3월하고 5월 성적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영역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됩니다. 성적이라고 하는 게 지난 시험에 맞춘 거를 이번 시험에 또 맞추면은요, 성적 오르지 않습니다. 당연히 지난 시험에는 틀렸던 문제지만 내가 그 부분을 보완하고, 노력해야지만 맞추고 그것이 시험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틀렸던 문제들 중에서 어떤 부분을 내가 제일 먼저 정복할 수 있고 어떠한 것들을 내가 제일 먼저 맞출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3학년이 되면은 이제 시험 범위가 물론 이제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전 범위로 일정하지만 국어나 수학의 선택 과목은 시험 범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추가되는 시험 범위가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영역도 놓치지 않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6월 모평 역시 이것 또한 모의고사입니다. 진짜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수능에서 시험하고 6월 모의고사가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환경, 그리고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게 대처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를 이런 부분도 6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또 점검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6월 모의고사는 또 수능하고 직결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몇점 받았냐?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 유형이 무엇인지도 확인하고,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유형이 있다면 앞으로 내가 수능에서 어떤 부분까지 내가 보완해야 될지를 6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또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점수 그 자체보다는 평가의 취지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0: 네, 맞습니다.
1: 네, 이제 오늘 내일 지나면 많이 더워진다고 하거든요.
0: 네.
1: 이맘때쯤이면 학생들이 또 심리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지치기 쉬운데 끝까지 페이스를 유지하려면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될까요?
0: 이 대학 입시가 마치 마라톤하고 같아요. 장기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한번 열심히 공부했는데

0: 공부해야지라고 마음먹고 공부했는데 그러면은요 또 금방 지칩니다. 아직 수능까지도 반년이 좀 넘게 남았어요. 제가 오늘 확인해보니까 190일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190일이라는 시간이 많으면 많은 거고 또 적으면 적을 수 있는데 이러한 페이스를 단기간에 끌어져 올리면 하루 이틀은 어떻게 버틸 수 있는데 절대 오랫동안 공부할 수 없습니다. 적절한 잠도 필요하고 또 휴식 시간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잠 안 자고 공부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밤에 너무 늦게 자는 거, 내가 공부한다고 너무너무 늦게 자는 거 이런 거는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밤에 그래서 충분히 잘 쉬고 그리고 그렇게 보충된 힘으로 낮에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은 밤에 보지 않습니다.
1: 네.
0: 아침에 8시 40분에 시작해서 거의 5시 가까이, 5시 좀 넘기도 하겠죠. 그 시간까지 공부를 하는 그 시간에 내가 최상의 집중력을 유지해야 되는 게 바로 수능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에 대해서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나의 생활 리듬이 시험 보는 시간에 최상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보내는 이런 보이지 않는 작은 일상이 최종 성적을 결정합니다. 잠깐 공부하지 않는다 해서 성적 떨어지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서 모이게 되면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주어진 24시간을 어떻게 충실하게 보낼지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공부하는 계획을 짜는 것을 추천합니다.
1: 네, 결국 입시는 멘탈과 습관이 결정하는 긴 싸움입니다. 오늘 짚어본 것처럼 1학년 때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더라도 이번 학기에 멋지게 보완해 나간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5월 12일 화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3: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2: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3: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2: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3: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080-961-9595.

0: 슬퍼요. 엄마 아빠가 아프니까.
1: 음주운전 사고로 생긴 편마비로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한 아빠. 장애가 있는 엄마와 7살 예진이의 유일한 보호자이지만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에 지팡이 없인 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밤 빈병을 찾습니다.
2: 걱정이 많죠. 돈만 있으면 되는데. 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한 예진의 힘이 될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0: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엄마랑 아빠랑 없으면 안 돼요.
1: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현실. 지금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홍성의 바다. 그곳에도 봄이 흐르고 있습니다. 햇사람들의 손을 바쁘게 만드는 녀석.
4: 우와! 와, 알찬 거 봐. 알쪼꼬미.
3: 이맘때 누릴 수 있는 호화. 알이 꽉 찬 봄 주꾸미 맛보고. 산천 먹거리로 풍성한 전통시장의 보물도 찾고.
5: 여기 그냥 홍성시장에 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3: 보통의 삶은 달걀이 아니고 뭔가 독특한 온 달걀입니다.
6: 이게 안 없었으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어요.
3: 수십 년 전통의 소머리 국밥도 맛보시죠. 먼저 고향의 품처럼 넉넉한 홍성의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낭만과 전통이 살아 숨쉬는 충청남도 홍성. 오늘은 낙조 명소로 유명한 남당항을 찾아갑니다. 조수 때마다 다른 모습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갯벌. 광활하게 펼쳐진 대자연의 보고 천수만. 아름다운 석양이 내리고 괭이 갈매기 등 철새들이 찾는 곳. 그곳에 홍성의 대표적인 어항 남당항이 있습니다. 대적의 대하 등 사계절 싱싱한 수산물을 맛볼 수 있는 곳.
7: 천수만은 말 그대로 천혜의 자원. 산으로 다 이렇게 가로막혀가지고 엄마의 보금자리하고 똑같이 생겨서 뭐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태풍도 없고 고기가 살 수 있는 조용한 곳이기 때문에 봄에는 쭈꾸미가 만발해서 알이 토지토지 싣고 또 가을철에는 그 옛날에 임금님의 진지상에 올라갔다는 자연산 대하. 꽃게 전어가 많이 나오면서 겨울에 깊은 물 속에서 새우죽에 자라서 나와가지고 사계절에 여기에 걸맞는 수산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 곳이에요.
3: 풍요로운 갯벌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남당항 어민들은 지금이 딱 좋은 해산물을 찾아 분주해집니다.
8: 안녕하세요. 아, 지금 어디 가시는 중이세요?
9: 바다 가요. 바지락 잡으러. 지금 제철이거든요. 4월부터 6월 초까지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품 바지락 대한민국에서도 알아줘요. 여기 바지락은.
3: 아, 모녀의 바지락 해는 솜씨 좀 볼까요? 오잉, 손이 꽤 빠릅니다. 호미질 한 번에 바지락 한 개씩 툭툭. 하하, 한 통. 금세 채울 것 같은데요.
9: 18살 이때부터 다녔었거든요. 그때는 많았어요. 바지락도 많고 비도 많고 겨울에는 긴 양식하고 옛날에 여기서 긴 양식을 해가지고 김이 많이 나와서 광천김이 그때부터 생겼어요.
3: 평생 남당항을 떠나본 적 없는 김원래 씨. 딸의 바지락 캐는 솜씨가 영 탐탁치 않습니다.
10: 유런히 잡아. 10kg 잡아야지.
11: 근데 이거 바지락은 내 눈에만 안 보이는 건가? 바지락은 내 눈에만 안 보이는 건가?
3: 부지런히 호미질을 해보지만 성한 바지락은 찾기 힘든데요.
4: 껍데기도 다 집어넣어. 바지락 잡으면 쟤는 껍데기가 막 반도 더 돼. 쟤네들이 대가리가 쭉 서 있다니까 이렇게. 우와. 얘네들이 땅속에서 이렇게 딱 서서 뱉혀 있어요. 요거. 이렇게 있다가 물 들어오면은 얘네들이 입을 딱 벌리고 위로 물을 받아먹는 거예요. 네, 이렇게 뱉혀 있잖아. 이렇게 이거 봐.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3: 들을 땐 쉬워 보이는데 왜 안 되는 건지. 사실 혜선 씨는 미국에서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답니다.
12: 아니, 미국 가 있는 사람을 들어오라 그랬어요?
4: 미국이나 한국이나 먹고 사는 거 고생하는 건 다 똑같은데 뭐하러 보고 싶을 때 보듬보듬하게 거기서 살 필요가 있어.
11: 네, 그때 좀 향수병 그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었을 때야. 아기 낳고.

0: 바로였거든요. 그때 또 딱 그 소리를 들으니까 더 오고 싶더라고요.
1: 타향살이에 마음이 병나고 고향 바다가 그리웠답니다. 역시 돌아오길 잘한 걸까요? 마음이 그리 편안하다네요.
0: 좋아요. 재밌고. 고향 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일이 많으면 일이 몸이 힘든 거지 마음이나 정신이 이렇게 마음이 힘든 건 아니죠.
1: 그렇게 돌아온 고향 남당항. 변함없는 파도소리와 바다 내용이 혜선 씨에게 새로운 꿈을 품게 했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혜선 씨가 출항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은 뱃벌이 아니고 바다. 요즘 뱃일을 배우는 중이랍니다.
0: 요새 쭈꾸미 철이라서 쭈꾸미 잡으러 제가 이렇게 배를 하면은 다른 수산물도 이렇게 잡고 그러면 손님들한테 서비스로 뭘 더 드릴 수가 있고 가격도 좀 더 저렴하게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배를 배워볼까 그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멋있잖아요.
1: 남당항 여자 선장의 꿈. 야, 혜선 씨,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0: 있어. 첫 번부터 있어요. 와, 와, 알찬 거 봐. 이거 올리자마자 나왔어. 알쭈꾸미.
1: 쭈꾸미는 소라 껍질, 조개 껍질을 이용한 소라 방잡이 방식으로 잡는답니다.
0: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자기 집인 줄 알고 들어가요. 이 안에 있는 애들은 스트레스가 없어요.
2: 아, 왜요?
0: 편안하게 안에 혼자씩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쭈꾸미 드시면은 되게 진짜 질기지도 않고 엄청 야들야들하고 맛있어요.
1: 쭈꾸미 잡이의 실력은 집 속에 있는 쭈꾸미를 빼내는 기술에서 드러납니다.
0: 아이고, 이거 마이너스. 아이고.
3: 아, 이건 쉬운 일이 아니고요.
4: 아, 쉬운 일 아니에요. 개, 소라 뭐 이런 것들이 애들을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도우려고 이런 걸 딱 닫아요. 저 안에서 이제 꼼짝 안 해요. 안 떨어져요. 이게 가보자래도 막 그냥 막 이렇게 늘어가지고 그냥 하고 데려야 이렇게 떨어지죠. 애들이 달라붙기 전에 갑작스럽게 빼야 돼요.
3: 달라붙기 전에?
4: 네.
3: 아.
4: 근 데려놓으면은 네. 꽉 붙어가지고 개봉뚱이가 다 찢어져도 안 나와요.
3: 그래서 혜선 씨가 뺀 거는 다 봉뚱이가 찢어져 있구나.
0: 죽어 있어. 잘라 먹을 필요가 없어요.
1: 아주 그냥 만신창이가 됐네요.
4: 꿈이 가운데를 끼게 한다. 팔 입었는데.
0: 입었는데.
4: 딱 잡고 여기서 갑자기 싹 빼야.
1: 찰나에 확 빼내야 하는데 말이죠. 따라 한다고 하는데 마음 같지 않습니다.
0: 아, 나도 갑자기 하는 것 같은데. 내 기분은 갑자기인데 얘네는 안 갑자기인가 보다.
1: 봄쭈꾸미가 별미인 이유는 산란기를 앞두고 알이 꽉 차있어 더욱 고소하고 쫄깃한 식감을 느낄 수 있어서랍니다. 그런데 예전 같지 않은 어획량, 뱃사람으로 살고 싶지만 겁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0: 미역당 사야 갔어요. 미역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배우는 입장이지만 아저씨는 이거 기름값도 안 나오고 생업이신데
4: 이거 먹는 거야 뭐 쭈꾸미 맘인데 들어가자고요.
1: 뱃일을 배우다 보면 바다에 순응하는 법도 배워갑니다.
0: 소라 속에 들어가는 거는

0: 성장기 때 들어가니까 봄에만 나오고 가을에는 배아 잡아야죠.
1: 자, 오늘 바다 수업도 이렇게 마쳤습니다. 쭈꾸미를 빼내는 실력은 서툴지만 나름의 노하우도 있다고요?
0: 국내산 쭈꾸미는요, 여기에 동그랗게 링으로 돼 있는 거.
2: 아, 그거 있으면 국내산인 거예요?
0: 네, 이거 국내산.
2: 아, 그리고 양쪽으로?
0: 네, 양쪽으로 이렇게 있어요.
1: 어머니와 함께 운영하는 식당에서 요리 솜씨만은 수준급인 혜선 씨. 제법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답니다. 오늘 잡은 쭈꾸미로 뚝딱뚝딱 만들어내는군요. 와우, 먹음직한 쭈꾸미 초무침도 완성.
3: 왔다, 가나?
1: 손님이 오신 모양이군요.
4: 아이고, 우리 건우 왔어.
5: 건우 나오더라.
4: 뭐 먹었죠? 뭐 먹었죠? 혼자 뭐 먹었죠? 빨리 봐. 뭐 먹었죠?
0: 아, 조카요.
4: 조카?
0: 네. 원래는 미선이가 여기 둘째 동생이 엄마랑 같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시집간 이후에 주말마다 이렇게 와가지고 일을 도와줘요.
4: 뭐야? 내가 오늘 아침에 나가서 잡아온 쭈꾸미를. 아이고, 그러네.
5: 쭈꾸미 몇 개지?
1: 아, 그러니까 동생과 조카를 위해 요리를 한 거였군요.
6: 잘 먹겠습니다.
4: 얼마나 맛이 좋은지 먹어봐.
1: 쭈꾸미로 차린 진수성찬.
7: 먹어보자. 진짜 고생했다. 왜 잘 안 잡히니?
4: 이거 맥히네. 맛있어.
8: 쭈꾸미 머리에 이게 있어? 오. 쭈꾸미 머리에서 아기를 나와?
4: 어, 아기를 나와. 아기 머리.
9: 떠나지를 못하겠어. 안 오면 또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면 마음이, 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0: 이렇게 보다듬어주는 그런. 엄마 같은 그런 남당한 그런 같은 그런 존재 같은 이제는. 사랑해.
1: 고향의 바다는 엄마의 품처럼 포근합니다. 자, 이번에는 뭍으로 올라가 봅니다. 하늘 벚꽃이 만개한 홍성읍. 완연한 봄 기운을 느끼며 찾아간 곳은 홍성에서 가장 큰 홍성 전통시장입니다. 홍성은 예부터 충청 내륙의 육상 문물과 서해의 해상 문물이 만나는 곳이었죠. 갓 잡은 해산물은 홍성장으로 모입니다.
10: 야, 쭈꾸미 사요. 아, 살기 좋고. 이런 해산물 많이 나와서 좋고. 공기도 좋고, 바다에 살으니. 홍성이 엄청 좋네요, 언니.
1: 훈훈한 정과 아련한 옛 풍경이 있고 170년의 보부상 역사를 이어가는 곳. 홍성 전통시장의 오일장은 80년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추억이 깃든 곳이죠.
10: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미, 시동생, 시할머니. 꼼짝 못하고 시집다리만 하고 이것도 먹다 먹었다. 진짜 못 먹었는데 기꺼이 먹으려니 그전만큼 맛이 없다고.
11: 왜 맛이 없어?
10: 입맛이 맛있어. 입맛이.
1: 긴 세월 전통시장의 국밥집은 시장을 찾는 이들의 든든한 한끼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12: 요거는 머리. 요거는 앞. 요거는 앞에. 입 있는데. 이거는 혀. 옷을. 이거는 머리, 뒷머리, 귀.
13: 귀?
12: 귀 밖에 있는데. 옛날서부터 홍성카물 축산업, 한우. 그러니까 여기 좀 알아주잖아요, 한우.
1: 산업이 발달한 한우 본고장 홍성. 한우 약 5만 마리, 돼지 약 58만 마리로 사육 두수 기준 충남 1위입니다. 한때는 인근 고장의 소들은 대부분 홍성에서 가져다 키운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12: 여기는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장에 와서 뭐 이것저것 보일 보고 강공수 보일 보고 또 마지막에 국밥 한 그릇 먹고.
2: 무슨 강공수가 뭐가 있는데요?
12: 여기요, 법원도 있고, 세무서도 있고. 그래서 저 당진 예산 쪽에서 지금은 옛날에는 여기밖에 없어서 다 일로 모여요.
1: 충남도청 소재지도 홍성에 홍북읍에 있을 만큼 주요 관광소가 많아 공무원의 도시라고도 불린답니다. 자, 소머리 국밥에 들어가는 특별한 재료 바로 인삼입니다.
12: 인삼도 홍성에서 나는 거예요. 홍성 갈산이라는 면단위가 있는데 홍성에서 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뚝배기도 늘 데워놓는 정성. 아낌없이 담아내는 국밥 한 그릇에 장보러 먼 길 온 사람들은 장바구니도 채우고 허기도 채웁니다. 긴 세월 찾아온 장날은 그 한결같음에 고맙고 소중한 추억도 떠올리게 하죠.
3: 옛날에 여기 오면 고무신 때우는 사람, 뭐 양은 냄비 때우는 사람 하나 붙여가지고 갈치구리 하나 사갖고 집에 가면 할매가 좋아하고.
5: 시금치 너무 정겹고 좋고 잠깐 이제 한 시간이 됐든 두 시간이 됐든 내가 와서 진짜 이게 뭐 돈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1: 그런가 하면 홍성 전통시장에만 있다는 명물이 있었으니 옛날에는 본 달걀이라 불렸다는 보신알 되겠습니다.
13: 보신알 좀 주세요.
1: 대체 보신알이 뭔가요?
14: 이거요? 응. 저 해봤어. 장에 가면 이것 좀 사다 달라고 그러더라고.
15: 마을 어르신들이 다 이거 기다리고 계시나 봐요.
14: 그리고 지금 있을지요? 해관이.
15: 아, 이거 또 갖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4: 갖다 드리고 가야지.
15: 뭐 사러 오셨어요?
16: 곤달걀이요.
15: 곤달걀?
16: 네.
17: 저요? 곤달걀. 곤달걀?
16: 아, 보신알이요.
15: 보신알?
16: 네. 여기는 홍성시장에 국물이라고 하더라고요.
18: 다른 데는 없어요.
17: 여기밖에 없어요?
18: 네.
1: 5일 장에만 문을 연다는 보신알 가게.
19: 안녕하세요.
20: 네, 안녕하세요.
19: 저기 보신알이라는 게 뭐예요?
20: 부화장에서 부화가 안 된 계란 보고 보신알이라고 해요.
1: 그러니까 삶은 달걀이라는 건데 그게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20: 생긴 거는 유정란이라고 하고요. 안 생긴 거는 무정란이라고 해요.
1: 무정란은 수정되지 않은 알, 유정란은 수정된 난자를 가진 알이죠.
21: 그게 옛날에는 뭘 먹었어?
22: 아유, 이거 아, 얼마나 이거 귀한 건데.
21: 이거 맞아요. 맛있어.
15: 뭐요?
21: 이거요?
15: 응.
21: 생긴 거, 병아리 생긴 거.
22: 병아리 생기다 마른 거.
15: 병아리 생기다 마른 거?
21: 병아리 생겼는데 이거? 이건 안 돼. 너무 많이 생겼어. 이거요, 내가 한 20살? 한 그 정도 돼서 이거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일 다니면서 실시간이면은 화장실 간다라고 이제 언니들하고 몇 명이 가서 막걸리집 가서 얼른 먹고 오는 거예요. 이거. 네.
15: 이걸 왜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21: 그때는 뭐 고기보다도 이런 걸 많이 먹었잖아. 싸고 또.
22: 고된다고 이걸 일부러 먹었어. 그걸
21: 원칙 쏟아버려요.
22: 그렇게 해가지고.
1: 다소 거부감이 있을 법도 하지만 넉넉지 못한 시절 보신알은 고된 일과를 넉넉히 지탱할 힘이 되곤 했습니다.
20: 고기도 이렇게 뱉어서.
15: 이게 불은 왜 끄신 거예요?
20: 아, 불이 화나면 이게 겁난을 못해요.
15: 겁난?
20: 네, 생긴 거랑 안 생긴 거랑.

0: 랑 검난을 해야 되거든요.
1: 불빛을 비춰 유정란과 무정란을 구별해낸다는데요. 수년간 장날이면 새벽부터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로 구분할 수 있는 건가요?
0: 안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빨갛게 비치죠. 생긴 거는 이렇게 깜깜해요. 이렇게 해서 분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생긴 거예요. 이건 생긴 거예요.
1: 아하! 빛의 투과 유무로 구분이 되는군요.
2: 만드신 건가 봐요?
0: 만들어서 애기 아빠가. 이거 깡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육 깡통으로 만드는
2: 거예요. 이것도 되게 오래됐나 봐요.
0: 엄청 오래됐어요. 이게 한 48년 정도 됐나요?
2: 48년?
0: 네.
3: 이게 전구가 들어있어요. 이게 전기를 위해서 검난을 하는 거예요.
0: 제가 결혼한 지가 48년 됐어요. 시어머니가 할 거 없다고 그냥 너도 놀고 나도 놀면 뭐하냐 그래가지고 이걸 시작을 했어요.
1: 여전히 장작불에 뭉근하게 달걀을 쪄냅니다. 이제 좀 편하게 할 만도 한데 가스불을 사용하지 않는 건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0: 가스를 하면 우선은 쩐이 많이 들어가고 나무는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2: 나무가 왜 돈이 안 들어가요?
0: 여기에 생선 학고가 있어요. 생선 장사들이 학고를 그냥 버리거든요. 그런데 다 팔고 버리는 거 우리가 가져다가 말렸다가 떼고.
1: 불편함을 감수하고 아끼는 덕에 사람들은 긴 세월 저렴한 가격으로 보채나를 찾을 수 있는 거죠.
2: 계란 달걀 6개 2,000원이요?
0: 아, 본래 30년 동안은 4개, 4개 1,000원씩 팔았어요. 30년 동안. 30년 만에 지금 올린 거예요. 2월 달부터 이게 이제 3개 1,000원씩.
1: 가격만 보면 남는 장사는 아닌 듯한데요. 30년을 고수해온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0: 절대로 하라고 해서 아유 저는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손님들 오셔서 아 제발 좀 하라고. 우리 그거 먹고 싶은데 안 하니까 못 먹는다고 빨리 좀 하라고 막 와서 사정사정 하시는 거예요.
4: 손님 건들게 해주세요.
0: 어서 와요. 얼마나 드릴까요?
4: 5,000원이요.
0: 5,000원이요?
4: 안 생긴 걸로 주세요.
0: 네, 알겠습니다. 서비스.
4: 장난하다 저는 꺼봐요. 진짜. 그쵸, 완전 찐단걸. 아, 그리고 저기 아시는 분들도 가끔 사다 달라고 하시면 조금씩 사다 드리고.
5: 할머니 생각도 아버님 생각나고. 이제는 이제 그 당신들하고 손잡고 가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 세월이 흘러 버린다. 이거 먹을 때마다 옛날에 부모님 참 그 날 됐고 추운 날도 됐고 먹고 이런 거 그런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안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어요.
1: 부모님 손잡고 와서 먹었던 그 맛. 이제는 자식 손잡고 와서 회상하는 음식이 됐습니다.
0: 그냥 이제 옛날 먹던 그 기억 그리고 또 제가 이런 걸 옛날 음식을 생각하면서 만들고 팔고 하니까 더 좋아요.
1: 수십 년 한자리를 지켜온 사람들은 누군가의 추억을 간직해주고 고향이 좋아서 돌아온 사람들은 희망을 얘기하는 곳 정겨운 홍성의 이야기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2: 아니, 팥으로 매주를 써요?
6: 네.

0: 이어서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1: 아파트 우리 오늘 참고하는 거예요?
2: 이 아파트가 68년도에 지어져서요. 네. 저희랑 동갑이에요.
3: 창작을 하는 재미와 풀어나가면서 얻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4: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다가오는 느낌이 좋은 거죠.
5: 가계약을 하고 나서 빠루를 먼저 샀습니다.
1: 빠루요?
5: 이 네. 집의 주인공이 천장이기 때문에.
1: 저게 뭐지? 저게 뭐예요 도대체?
6: 뭐야 이거 깜짝.
7: 한국 1세대 패션 디자이너 최복호입니다. 깨끗하지 가짜가 담아요. 히트를 쳤죠.
6: 굉장히 파격적인. 돈도 굉장히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7: 아, 괜찮았죠.
8: 산 속의 양장점은 처음이거든요.
7: 1500명이 여기 다녀갑니다.
6: 한 달에?
7: 예. 아. 예, 너는 안드레를 쫓아봐. 안드레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알아?
9: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도.
6: 직접 만나 뵈셨을 거 아니에요?
1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슬퍼요. 엄마 아빠가 아프니까.
1: 음주운전 사고로 생긴 편마비로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한 아빠. 장애가 있는 엄마와 7살 예진이의 유일한 보호자이지만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에 지팡이 없인 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밤 빈병을 찾습니다.
2: 고생이 많죠. 돈만 있으면 되는데 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예진의 힘이 될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0: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엄마랑 아빠랑 없으면 안 돼요.
1: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현실. 지금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북극권의 거친 해안으로 함께 가볼까요? 혹독한 대자연이 펼쳐집니다. 수백만 년 전에 화산 분화로 태어난 땅이죠. 그 땅에서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생존 전쟁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동물 중에서

단종은 특히 눈길을 끌죠. 큰 곰의 아종인 알래스카 불곰입니다. 압도적인 체구만큼이나 사나운 거물이죠. 체중만 조금 늘어나면 말입니다. 아, 네. 조금이 아니라 많이죠. 아, 잠깐만. 흥분하지 말고 좀 더 들어보라니까. 알래스카 불곰들의 일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상은 싸움의 연속이죠. 다른 곰들, 자연과도 싸웁니다. 그러면서 최소한 300만 칼로리를 섭취하고 90kg 가까이 체중을 늘리죠. 150일에 걸쳐 벌어지는 이 싸움의 목표는 생존입니다. 허기 극복 전쟁에 뛰어든 알래스카 불곰들을 만나보시죠. 100여 년 만에 가장 춥고 길었던 겨울이 막을 내렸습니다. 알래스카 역사에 기록될 만한 폭풍도 몇 차례나 지나갔죠. 그리고 5월 말, 동장군의 기세는 마침내 누그러집니다. 이제 우리 주인공들도 아늑한 굴에서 나오기 시작하죠. 예년보다 한 달이나 늦긴 했습니다. 이래서야 90kg을 찌워서 내년 봄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곰이 체중을 늘리는 방법은 모두가 알죠. 하지만 연어는 5주가 지나야 도착합니다. 하, 독촉전화라도 할까요? 아, 그래, 나도 네 마음 알아. 우리 집 냉장고도 텅 비었거든. 그래도 잘 찾으면 뭔가 나올 거야. 알래스카 불곰들은 5주 후까지 뭘 먹으면서 기다릴지 정해야 합니다. 허기 극복 생존 게임에도 시동을 걸어야 하죠. 그런데 생존 게임의 챔피언 곰을 어떻게 정하냐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거거 익선은 아니죠. 이번 게임은 몸집이 아니라 생존 적합도를 따지니까요. 참가 곰들은 세 가지 항목에서 점수를 받습니다. 내년까지 살아남는 데 필수적인 이 세 항목에 저희는 빅베어 점수라는 이름을 붙였죠. 비는 덩치, 겨울나기에 충분한 열량을 섭취하냐를 봅니다. 몸집 키우기는 왕좌를 차지하는 데 제일 중요한 항목이죠. 아이는 지능, 열량을 더 섭취하고 덜 소모하는 전략을 평가합니다. 똑똑한 곰은 적절한 생존 전략을 구사하죠. 쥐는 배짱입니다. 챔피언은 생존 전쟁, 먹이 구하기와 지키기 전쟁에서 용기와 결단력을 보여줘야 하죠. BIG, 세 항목 모두가 만점이면 총점 100점을 받습니다. 제일 중요한 덩치는 만점이 50점이고 지능과 배짱은 각각 25점이죠. 게임은 3라운드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출전 곰들은 점수를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면서 다음 라운드를 향해 가죠. 100점 만점에서 70점이 넘으면 다음 라운드로 진출합니다. 각 라운드가 끝날 때 70점에 미치지 못한 참가 곰들은 우리 게임에서 하차하죠. 3라운드가 끝날 때 최고 점수를 받은 곰은 알래스카 빅베어 챔피언의 영예를 차지합니다. 굶주린 곰들이 모여드는 지역 중엔 세 곳이 제일 유명하죠. 첫 번째는 브룩스 폭포입니다. 힘껏 튀어오른 연어가 곰의 입으로 직행하는 영상으로 유명한 곳이죠. 대다수 사람이 모르는 건 연어가 오는 7월 전까진 먹잇감이 거의 없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이 폭포를 자주 찾는 곰들은 손쉬운 먹이에 길이 들었죠. 아, 손님, 일단 샐러드라도 한 접시 갖다 드릴까요? 메인 요리 전에 채소를 드시면 건강에 좋답니다. 이럴 줄 알았죠. 아, 여긴 나중에 둘러봐야겠네요. 해안에 접한 더글러스 곶은 바위 투성이 해변이 펼쳐지죠. 여기선 게임 초반부터 활력이 넘칠 겁니다. 해양 포유류 사체가 자주 밀려오기 때문이죠. 바다의 선물은 배고픈 곰들을 불러모읍니다.
어우, 군침 도네요. 마지막은 니나지아강 하구의 할로만입니다. 풀이 우거진 이 들판에서 곰들은 안전하게 봄철 별미 몇 가지를 맛볼 수 있죠. 조개부터 베리류 열매, 풀도 제공합니다. 곰들이 더 좋아하는 건 갈매기 알이죠. 이건 할로만에서 3km 넘게 헤엄을 쳐 니나지악 섬까지 가야 먹을 수 있습니다. 대다수 곰들은 본토의 할로만을 벗어나지 않죠.

오, 챔피언 자리를 노리는 첫 참가곰, 볼드페이스입니다. 초보어미인 녀석은 새끼 셋을 기르죠. 라쿤, 밴디트, 스캠프인데 이렇게 부릅니다. 어린 시절 볼드페이스는 여름마다 할로만에 왔죠. 탁 트여서 위험이 금세 감지되는 곳입니다. 어미곰은 새끼들이 뛰어노는 걸 느긋하게 지켜볼 수 있죠. 틈틈이 봄철 특선 메뉴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곰은 동면 중에 체중의 4분의 1 내지 3분의 1이나 빠지기 때문에 양분 보충이 아주 중요하죠. 볼드페이스는 새끼들 젖도 먹여야 해서 체중이 더 줄었습니다. 확실한 먹잇감이 있기 때문에 볼드페이스는 매년 이곳을 찾죠. 넓은 들판은 맛있는 풀로 덮여 있습니다. 사초라는 풀이죠. 세계에서 제일 경치 좋은 샐러드 바입니다. 사초는 킬로그램당 413칼로리를 제공하죠. 얘들아, 샐러드라도 부지런히 먹어. 허기죠. 어디서 많이 들은 잔소리라고요? 꼬마들은 제 힘으로 사는 법을 깨우쳐야 합니다. 어미가 가르쳐야 하죠. 새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겨울이 오기 전 충분히 몸집을 불리면 빅베어 점수도 많이 받을 겁니다. 사초로 덩치 점수 플러스 2! 볼드페이스 출발이 좋네요. 할로만에서 올해 생존 게임에 출전한 곰은 볼드페이스 가족만이 아닙니다. 카사노바를 만나보시죠. 이 네 살배기 수곰은 몇 년간 생존법을 배웠고 이제 어른이 됐습니다. 생존 게임 챔피언에도 처음으로 도전하죠. 패기만만하네요. 다른 신참들처럼 녀석도 실전의 벽을 확인하게 될까요? 젊은 친구, 어때? 실력 발휘 좀 해봐. 아니, 그런 걸 말한 게 아니라고. 카사노바는 몸집 불리기보다 다른 데 더 관심이 많습니다. 번식이죠. 곰이 워낙 많은 지역이라 저희는 카사노바한테 이상형을 물어봤습니다. 아, 갈색 털이라네요. 번식기는 연어 낚시 전에 시작되고 제일 활발한 건 6월이죠. 젊은 수곰과 암곰이 자주 마주치는 할로만은 카트마이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데이트 명소입니다. 카사노바, 체면 좀 차려. 무조건 들이대지 말고. 젊고 열이만 넘치는 카사노바는 섭취 열량보다 더 많은 열량을 소비했습니다. 생존 게임 출전을 망각한 것 같네요. 녀석은 모르나 본데 지금은 교미를 해도 임신이 되지 않습니다. 발정이 온 암컷이 없죠. 생각 없이 행동하는 카사노바. 지능 2점 감점입니다. 카사노바는 버니를 보고 배워야 하죠. 이 베테랑은 생존 게임의 왕관을 차지하는 비결을 압니다. 그래서 우승 후보 중 하나로 꼽히죠. 사초 우거진 할로만은 장년기 수곰한테도 맞춤한 환경입니다. 힘자랑 좋아하는 젊은이한텐 눈길도 안 주고 묵묵히 먹죠. 사초 먹는 데만 신경을 집중합니다. 사리 분별이 확실하죠. 암컷한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역시 때가 아니란 걸 압니다. 버니가 보여주는 것처럼 생존 게임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죠. 탁 트인 삼각

주에서 카사노바는 생존의 지혜를 하나씩 배워나갈 겁니다. 버니의 사초 흡입을 방해하지는 말아야 하죠. 나이든 수금한테 고개를 숙였으니 빅베어 점수에 조금 타격이 갈 수는 있겠네요. 할로만엔 지배적인 수금이 많지 않습니다. 녀석들은 주로 다른 장소에 모이죠. 드론을 띄워 그리 가볼까요? 할로만에서 약 44km 북쪽에 자리한 더글러스 곳. 단백질 풍부한 먹이 덕분에 힘센 곰들이 모여듭니다. 배를 긁고 앞발을 핥는 모습만 봐서는 그리 지배적인 것 같지 않지만 해변에 밀려와서 썩어가는 고래 사체 주변은 전쟁터죠. 고래 기름은 양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킬로그램당 열량이 1800칼로리가 넘죠. 더글러스 곳에 모인 곰들은 일찌감치 우승 후보로 나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점도 있죠. 식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체 앞에 자리를 잡으려면 싸워야 하죠. 모든 걸 싸워서 얻어냅니다. 데이터도 마찬가지죠. 바위투성이 해변은 콜로세움으로 변합니다. 수곰들은 잠재적인 번식 상대한테 잘 보이려고 싸움놀이를 하죠. 하지만 암컷들은 하나같이 심드렁합니다. 신사분들, 기죽지 마세요. 싸움이 거듭되면 서열은 정해지니까요. 자, 스톰퍼가 1등이라고 생각하는 분, 앞발 들어주세요. 키는 크지 않지만 스톰퍼는 자신감 넘치게 활보를 합니다. 축구팀 주전 골잡이 같죠? 지고는 못 사는 성격입니다. 성과를 받쳐주는 힘이 있는지는 더 지켜봐야겠네요. 배는 칼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죠? 덩치 큰 곰의 포효는 칼보다도 더 강할 겁니다. 스톰퍼는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했죠. 지능 2점 추가입니다. 잠깐, 모두 동작 그만. 블론디가 주인공 입장의 정석을 보여준다네요. 강인하고 똑똑한 블론디는 전성기를 맞이했죠. 이번 게임 성적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올해부터는 새끼를 낳을 계획이기 때문에 먹이 섭취와 짝짓기 모두 신경을 써야 하죠. 스톰퍼는 블론디를 보자마자 다가가서 관심을 나타냅니다. 블론디는 그냥 친구로 지내는 게 좋겠다고 대답했죠. 어우, 저런, 자존심 꽤나 상하겠네요. 지능 점수도 조금 깎아야겠습니다. 다른 수금한테 화풀이를 하는 스톰퍼. 그래, 전부 그 녀석 탓이라고 우겨. 응? 홧김에 폭식까지 한다고? 마음이 허하니까 배라도 채워야겠다고? 그래, 네 마음 내가 잘 알아. 다시 할로만입니다. 볼드페이스와 새끼인 라쿤, 밴디트, 스캠프는 풀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죠. 꼬마들은 아직 먹기보다 놀기 바쁩니다. 사방이 사초지만 꼬마들은 풀보다 어미젖이 좋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어미젖은 풀보다 양분이 훨씬 더 풍부합니다. 볼드페이스는 계산을 잘해야 하죠. 새끼들한테 젖을 먹일 때마다 축적한 열량이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새끼들을 기르는 건 중요하죠. 불청객이 왔습니다. 새끼들은 금세 어미를 따라서 안

역시 똑똑하네요. 천방지축 꼬마는 엄마의 호통을 듣고 곧장 달려옵니다. 늑대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죠. 저기 늑대 부인 위험하다니까요. 화난 어미고 맞발에 잘못 걸리면 주둥이 다 부서져요. 성형수술 받아도 회복되는데 한참 걸린다고요. 잘했어 볼드페이스. 늑대도 결국은 정신을 차렸죠. 볼드페이스는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귀한 열량을 적지 않게 써버리긴 했지만 새끼 셋은 모두 안전하죠. 배짱 점수 5점 올라갑니다. 배고픈 늑대와의 만남은 생존 게임이 실전이라는 걸 다시 확인시켜주죠. 실패는 우승을 못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훨씬 나쁜 일을 당할 수 있죠. 평화는 원래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대담한 곰 한 마리는 배고픈 늑대들의 위협에 다른 대응책을 내놨죠. 8살 암곰 파스닙은 안전한 니나 지역 섬에 새끼들을 데려왔습니다. 사실 안전하지 않은 건 우리인지도 모르죠. 심장에 무리가 가게 귀엽네요. 3km를 헤엄쳐 섬까지 오느라 열량은 많이 소모됐습니다. 올해 파스닙이 선택한 전략은 꽤 위험하죠. 온 가족이 안전하게 살을 찌울 수 있을까요? 모래를 파서 조개를 찾는 일은 풀뜯기보다 열량 소모가 크지만 섭취 양분도 훨씬 많습니다. 조개에 함유된 지방산과 콜레스테롤은 젖을 만들어야 하는 어미곰한테 좋죠. 파스닙은 그 점도 알고 있을 겁니다. 파스닙의 어미도 여기서 새끼들을 키웠으니까요. 니나 지역 섬에서 자란 곰들은 어른이 돼서도 이리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바닥은 넓게 팠지만 조개는 얼마 건지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배우면 더 잘할 거야. 지금 당장 배우라는 건 아니야. 밀물 때문에 자리부터 옮겨야 하거든. 비상계획을 가동해야겠네요. 비상계획에 비상계획이 더 맞는 말일 겁니다. 본토 해안에서 자라는 사초만큼 영양이 풍부하진 않지만 물안개피는 조수와 관계없이 먹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죠. 니나 지역 섬에는 먹잇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니 아니 너 말고 니 알 얘기야. 갈매기 둥지는 어딜 가나 보이죠. 갈매기 알도 1년 내내 구할 수 있습니다. 갈매기 알은 양분이 아주 풍부하죠. 고래고기의 3배 정도나 됩니다. 하지만 알을 손에 넣기란 쉽지 않죠. 갈매기들이 오랜 경험을 토대로 곰 방지 둥지 제작술을 고안했기 때문입니다. 이 녀석의 이름은 더들리. 파스닙의 10대 아들이죠. 더들리는 갈매기 알 사냥에 나섰습니다. 독립은 했지만 생존 게임에 나가기엔 어리고 몸집도 작은 더들리. 일찍 물어봤으면 참가 지원서에 거짓말 쓰라고 알려줬지. 아이고 무서워라. 내년에도 키가 자라지 않으면 참고해. 현명한 어미는 아들이 하는 일을 멀리서 지켜봅니다. 어린 것들은 아직 바위 언덕을 올라가지 못하죠. 새끼들만 놔두고 큰아들한테 갈 수도 없습니다.

에? 더들리, 거기까지 가서 물 한 개 피먹는 거야? 갈매기 알 먹을 거라고 실컷 떠든 내 입장도 좀 생각해줘야지. 어미의 도움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파스닙은 어린 것들을 돌봐야 하니까요. 물 한 개 피를 먹는 수밖에 없죠. 새끼들을 데리고 니나지약 섬까지 왔지만 먹이는 형편없습니다. 파스닙한텐 쓰라린 실수였죠. 봄은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여름은 약속대로 세상을 온기로 채워주죠.

더글러스 고제 곰싸움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곰들은 겨울에 대비해 지방을 축적하느라 정신이 없죠. 스톰퍼는 예외입니다. 여전히 지배력을 뽐내고 암컷의 눈길을 끌려고 하죠. 블론디입니다. 스톰퍼는 아직도 눈이 높네요. 하지만 애정이 응답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 같죠? 블론디는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딱지를 맞은 스톰퍼는 또 성질을 부리죠. 다행히 스톰퍼의 성질에 반발하는 녀석은 없습니다. 언제까지 그럴까요? 새로운 곰 등장이요! 빅보이라는 수곰입니다. 이름하고 잘 어울리는 녀석이죠. 스톰퍼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일부러 무시하죠. 낯선 곰의 냄새를 놓쳤을 가능성은 없으니까요. 곰의 후각은 냄새 잘 맡는 개보다 7배, 사람보다는 2100배 예민하죠. 근처에 가기도 전에 곰은 냄새를 감지합니다. 빅보이의 관심을 보이는 블론디, 그걸 감지한 스톰퍼. 삼각관계입니다. 곰 연애 리얼리티쇼로 바꿔볼까요? 권력과 권위를 지키려고 필사적인 스톰퍼와 달리 빅보이는 타고난 대장입니다. 다른 곰들 태도만 봐도 알 수 있죠. 빅보이한테 자리를 내줍니다. 스톰퍼는 아니죠. 고래 사체의 지배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잘 될까요? 스톰퍼, 잠깐만. 한번 덤벼보기라도 해야지. 그러기 싫다고 하네요. 블론디는 테스토스테론이 넘치는 신경전을 틈타 귀중한 양분을 섭취하죠. 오, 말씀드리는 순간 곰싸움 시작인가요? 스톰퍼를 쫓아가는 빅보이! 우와, 대단하네요. 빅보이가 고래 사체의 지배자 자리를 가볍게 빼앗아옵니다.

다크마이에서는 눈 깜빡할 사이에 운명이 뒤바뀌죠. 빅보이가 대장이 됐으니 스톰퍼는 최대한 빨리 열량을 비축해야 합니다. 이 생존 게임의 패자한텐 굶주림이 찾아오니까요.

폭식의 계절도 벌써 한 달째입니다. 중간 점수 한번 확인해 볼까요? 비공식 집계라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덩치 점수는 50.

10점이 만점이고 지능과 배짱은 25점 만점입니다. 그러니까 총 100점이 만점이죠. 1라운드 끝에 70점을 넘기면 다음 라운드 진출이고요. 자, 그럼 출전곰들의 중간 점수 알아보죠. 버니는 아인슈타인 곰이네요. 지능 점수가 월등합니다. 꼭 필요한 열량만 소모하며 가능한 한 많은 열량을 축적했죠. 고래사체의 지배자 빅보이는 차원이 다른 열량 섭취를 보여줬습니다. 배짱과 지능 점수도 상당히 높죠. 지속적인 열량 섭취로 우승 후보에도 오릅니다. 볼드페이스는 결단력을 과시했고 새끼들을 지켜내며 배짱 점수를 높였죠. 하지만 덩치 점수는 고전을 면치 못하네요. 상위권에 오르려면 볼드페이스는 자식들을 지킬 때처럼 맹렬하게 먹어야 합니다. 정반대 경향을 보인 곰은 스톰퍼죠. 지능과 배짱 점수가 낮아졌습니다. 카사노바는 과도한 번식 욕심이 문제였죠. 무턱대고 덤비다가 골고루 점수가 깎였습니다. 블런디는 아직 실력 발휘를 못했죠. 끝으로 파스닙입니다. 니나지악 섬으로 새끼들을 데려가며 지능 점수는 높아졌지만 양분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했죠. 참가 선수 전체의 점수판을 보면 네 선수가 탈락권입니다. 아직은 만회할 시간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아, 참! 브룩스 폭포 상황도 궁금하시죠? 이 선수들은 출발이 늦어진 점과 열량 폭발이 임박했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부전승으로 2라운드 진출이 확정됐죠. 할러만과 더글러스 고재 선수들은 열량을 섭취하며 소모하는 중이지만 이곳 곰들은 열량 소비를 최소화하며 고열량 먹이로 포식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창한 날이 이어졌던 카트마이 국립공원. 하지만 폭풍이 다가오며 야생동물들은 시련을 맞이하죠. 곰들은 여전합니다. 장대비가 쏟아져도 쉬지 않고 먹죠. 배짱 점수도 올리고 배도 채우고 좋네요. 예외도 있긴 합니다. 카사노바는 여전히 열량 섭취보다 자손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죠. 성향 비슷한 암컷도 찾았습니다. 진저죠? 이 정도면 천생연분이네요. 이봐, 제대로 먹어야 겨울을 날 수 있다고. 올해만 번식할 거야? 잠깐만요. 분위기가 좀 달라졌죠? 버니의 반응을 보니 아무래도 카사노바가 발정이 온 암곰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잘만 하면 내년 봄엔 꼬마 카사노바들이 뛰어다니겠는데요? 문제는 버니도 진저의 냄새를 맡았다는 점입니다. 카사노바, 조심해. 왼쪽을 보라고. 아니, 그쪽 말고 왼쪽. 어? 넌 오른쪽 얼굴이 낫다고? 버니 때문에 교미는 중단됩니다. 카사노바는 열량만 소모하고 빈손으로 물러났죠. 버니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니까요. 진저는 중단됐던 파티를 버니와 이어갑니다. 번식 본능은 모든 곰의 DNA에 각인돼 있죠. 하지만 큰 곰은 북아메리카에서 번식률이 가장 낮은 포유류 중 하나입니다. 교미를 해도 새끼를 낳는다는 보장이 없죠. 자, 버니한텐 비밀인데 한 배에 태어난 새끼들의 아빠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꼬마 카사노바와 꼬마 버니가 함께 태어날 수도 있죠. 큰 곰의 사생활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진저, 걱정 마. 버니가 연락할 거야. 이틀만 기다려보라니까. 괜찮아, 카사노바. 훌륭한 상대한테 진 건 창피한 일이 아니라고. 속 쓰리면 배 채우는 일에 집중해봐.

입니다. 절반 가까이를 먹어치워서 사체는 크게 줄었죠. 냄새는 어떨까요? 어우, 상상하기도 싫네요. 살찌우기가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고래 사체는 SNS에 자랑하고 싶은 점심은 확실히 아닙니다. 큰 곰은 가리는 음식이 거의 없죠. 먹을 수 있는 건 대충 다 먹고 거기서 열량을 뽑아냅니다. 몸싸움은 벌어지지만 빅보이는 여전히 고래 사체의 지배자죠. 블론디도 식탁에 자리를 잡습니다. 에? 스톰퍼, 해초 먹는 거야? 우승을 하려면 빨리 고래 사체로 돌아가야 할 텐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빅보이 눈치를 봐야 하는 스톰퍼. 아직은 안 되겠네요. 새로 등장한 미남이 블론디의 식사를 방해합니다. 교미를 하고 싶다는 녀석, 번식기가 온 건 확실한 것 같네요. 하지만 암컷의 영양 상태가 나빠지면 새끼별 확률이 낮아진다는 사실은 모르나 봅니다. 식사 시간엔 개도 건드리지 않는 거 몰라? 블론디가 제대로 먹어야 너도 아빠가 될 수 있다고. 빅보이, 블론디한테 접근하는 수공들 봤지? 경쟁이 치열할 텐데 작전은 짰어? 아, 당분간은 놔둔답니다. 배부터 채운 다음 숙녀를 구한다네요. 고래 사체로 돌아가는 블론디. 꿋꿋하게 배를 채웁니다. 수컷 한 마리가 또 왔네요. 목적이 짝짓기인지 좋은 자리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위협일까요? 장난일까요? 블론디가 마침내 분명하게 거절 의사를 밝힙니다. 이제야 좀 편안하게 먹겠네요.

폭식의 계절은 7월을 향해 갑니다. 여름 폭풍은 예상대로 맹렬했죠. 한라만의 참가자들은 여전합니다. 버니는 교미가 끝나자마자 열량 흡입으로 돌아왔죠. 대단하네요. 볼드페이스도 새끼들과 함께 안정적인 열량 섭취를 이어가죠. 동면에서 깬 뒤로 꼬마들은 쑥쑥 자랐습니다. 어미가 가르쳐준 대로 풀을 뜯었죠. 초범보다는 확실히 통통해 보이네요. 그런데 문제는 녀석들이 있는 곳이 밀물때마다 바닷물에 잠기는 땅이라는 점이죠. 동면에서 늦게 깼으니 사초를 최대한 많이 먹으려는 건 이해합니다. 여름이 오면 사초의 양분이 줄어드는 것도 알죠. 양분이 제일 풍부한 시기가 지금이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더 먹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봐도 이게 위험한 건 알 수 있죠. 밀물이 되면 주변으로 물이 밀려들고 볼드페이스 가족을 둘러싼 강이 생겨납니다. 평소라면 강물이 얕아서 새끼들도 어렵지 않게 건널 수 있죠. 하지만 빗물 때문에 강물은 급격히 불어나는 중입니다. 위험 지역을 벗어나려면 강을 건너가야 하죠. 항상 현명한 판단을 내렸던 볼드페이스. 아무래도 이번 일은 흑역사로 남을 것 같네요. 빨리 탈출하지 않으면 이것도 물에 잠길 겁니다.

범인은 강으로 들어가 물살을 가늠해 봤죠. 이제 새끼들을 부릅니다. 빨리 헤엄.

가서 오라는 말이죠. 출발! 볼드페이스는 강 한가운데서 새끼들을 기다립니다. 저기까지만 가면 건너편까지 어미가 옮겨준다네요. 얘들아 힘내. 엄마한테까지만 가자. 저런. 라쿤이 금 위에 끌려갑니다. 물살은 점점 세지죠. 라쿤은 늦된 편이니까요. 어미를 만난 밴디트. 스캠프도 합류하죠. 힘내. 저 먹던 힘까지 내야 해. 두 녀석은 없고 라쿤은 죽기 살기로 따라갑니다. 조금만 더! 성공! 라쿤은 이번에도 우릴 끝까지 조마조마하게 하네요. 아휴, 이제 됐습니다. 한숨이 저절로 나오죠? 볼드페이스다운 결단력과 배짱을 보여준 장면이네요. 어미는 열량 섭취라는 과업에 복귀합니다. 꼬마들은 어미 등에서 낮잠을 자죠. 볼드페이스 많이 먹어. 고생 많았어.

눈 깜빡할 사이에 6월이 끝나고 7월이 시작됩니다. 카트마이 국립공원들의 곰이 겨울잠에서 깬 지도 60일이 지났죠. 알래스카 빅베어 챔피언으로 가는 길에 1단계도 마무리됩니다. 곰들의 생존 게임 1라운드에서 출전 선수들은 몇 점을 기록했을까요? 당연히 농담 아니죠. 진짜 점수를 매긴다니까요.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최상위권에는 빅보이와 버니가 자리를 지켰죠. 항목별 득점을 봐도 두 선수는 완벽에 가깝게 1라운드를 치렀습니다. 빅보이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덩치 점수는 50점 만점에 무려 45점입니다. 놀랄 일도 아니죠. 커트라인인 총점 70점도 쉽게 넘기겠네요. 다음은 지능 점수입니다. 25점 만점에 20점. 배짱 점수도 22점. 좋네요. 고래사체의 지배자는 총점 87점을 기록하며 1라운드를 압도적으로 마무리했죠. 대회 역사에 길이 남을 점수입니다. 2위는 할러만의 똑똑한 베테랑 버니가 올랐죠. 버니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먹어서 덩치 점수 43점을 땄죠. 더 놀라운 건 지능 점수입니다. 자그마치 23점이죠. 위험부담이 거의 없는 사초를 먹고 소비 열량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배짱 항목에서도 나쁘지 않은 17점을 획득했네요. 세 항목을 더한 총점은 83점입니다. 버니, 능구렁이처럼 잘할 줄 알았어. 다음은 버니와 정반대인 카사노바. 연애세포 과다 곰입니다. 열량 섭취보다 애인 구하기에 치중한 결과 덩치 점수는 33점에 그쳤죠. 지능 점수는 좀 나을까요? 겨우 13점입니다. 2라운드로 가려면 배짱에서 거의 만점을 받아야죠. 아유, 안타깝네요. 산만한 수검은 배짱 부문도 12점에 그칩니다. 총점도 58점밖에 못 받았죠. 2라운드 진출이 무산됐습니다. 경험 부족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한 게 주요 패인이네요. 다음은 맹렬 어미곰 볼드페이스입니다. 심사위원단이 매긴 덩치 점수는 39점. 나쁘지 않네요. 그래도 더 열심히 먹긴 해야겠죠? 지능 점수는 15점에 그칩니다. 흑역사로 남을 순간이 좀 있었죠. 라쿤 때문에 몇 번 가슴이 철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배짱 점수에서 많이 만회했죠.

24점. 거의 만점입니다. 강단 있는 모습이 깊은 인상을 줬죠. 볼드페이스는 총점 78점으로 2라운드에 진출합니다. 다음은 스톰퍼. 고래사체의 지배자 자리를 되찾으려고 애쓰는 수검이죠. 덩치 점수는 39점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지능이 14점에 그쳤죠. 배짱에서 만회가 될까요? 저런! 겨우 12점이네요. 총점 65점으로 스톰퍼는 1라운드에서 작별입니다. 콧대가 하늘을 찌르던 녀석인데 안타깝네요. 다음은 새끼들을 데리고 섬을 탐험했던 파스닙입니다. 풀밖에 먹은 게 없어서 덩치 점수는 50점 만점에 30점이죠. 섬까지 헤엄도 쳤으니까 지능 점수는 높지 않을까요? 17점입니다. 낮지도 높지도 않은 점수죠. 2라운드로 가려면 배짱 항목이 높아야겠네요. 아, 겨우 14점입니다. 총점도 61점에 그쳤죠. 하스니까도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점수를 쌓은 블론디의 성적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덩치 점수는 34점. 열량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했습니다. 지능은 17점. 나쁘지 않네요. 70점을 넘길 수 있을까요? 긴장되는 순간 배짱은 18점입니다. 아, 잠깐. 계산해보니 총점이 69점. 아, 아슬아슬하게 1라운드 탈락이네요. 수검들만 아니었어도 더 먹었을 텐데 안타깝죠? 그러니까 2라운드 진출이 확정된 곰은 3마리뿐입니다. 탈락한 곰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모습 영원히 기억할게요.

곰들의 생존 게임 2라운드가 다가옵니다. 7월에는 알래스카 곰들한테 제일 중요한 연례 행사가 열리죠. 연어 회귀입니다. 연어는 그냥 물고기가 아니죠. 동면에 들어가려는 큰 곰이 필요로 하는 열량을 단기간에 몽땅 공급해줄 수 있는 꿈의 먹잇감입니다. 1라운드를 통과한 빅보이, 버니, 볼드페이스는 빅베어 챔피언에 도전하는 곰들이 더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되죠. 브룩스 폭포의 곰들입니다. 이 연어잡이 전문가들은 이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죠. 할로망과 더글러스 고제 곰들은 미리 긴장하는 게 좋을 겁니다. 2라운드에서 중요한 건 생존 기술만이 아니죠. 힘은 물론이고 전략, 정신력도 시험에 듭니다. 다음 라운드로 달려갈 준비 되셨나요? 빅베어 챔피언, 왕좌는 하나뿐입니다.

0: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일조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7: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0: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2: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3: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2: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8: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9: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1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11: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12: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2: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13: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12: 진단비도요?
0: 되고요.
12: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2: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3: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2: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14: 꿀리.
15: 네.
14: 오. 살라말라이쿰. 40kg.
15: 와. 와, 진짜 장인들이다.
14: 오. 오, 저 이런 방식은 처음 봤어요, 지금.
15: 전세계 있는 미용사분들이 기겁하시겠는데?
14: 와.
15: 오늘부터 혼자에 살고 싶네요. 장관이고 절경입니다.

0: 어떻게 이 목소리를 가지고 음악을 안 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1: 압도적으로 노래하는 게 즐거워요.
2: 대화라는 앨범이
1: 그냥 오빠랑 저
2: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싶다. 저희랑 이제 엮이면 그냥 이 춤을 춰야 됩니다.
1: 큰일 납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0: 이랑 완전히 틀어져 있는 거예요.
1: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땡기는 느낌이 갑자기 또 확 돌아가더라고요.
2: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병 같아요.
3: 안면신경마비는 창살 없는 감옥이다.
4: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활짝 웃어보는 거.

0: 병원이 무너진 곳, 환자들은 힘겨운 시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분쟁의 포화 속에서 의료시설 대부분이 사라졌고 환자들은 마지막 치료의 기회마저 잃었습니다.
1: 함께 치료하는 번호 080-861-9595.
0: 폭력을 피해 국경을 넘는 대규모 피난행렬 속에는 완전히 고립된 채 전기와 물, 필수약품도 없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분쟁으로 다친 환자들의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 후원 문의 080-861-9595.

0: 슬퍼요. 엄마 아빠가 아프니까.
1: 음주운전 사고로 생긴 편마비로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한 아빠. 장애가 있는 엄마와 7살 예진이의 유일한 보호자이지만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에 지팡이 없인 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밤 빈병을 찾습니다.
2: 조이 많죠. 돈만 있으면 되는데 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한 예진의 힘이 될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0: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엄마랑 아빠랑 없으면 안 돼요.
1: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현실. 지금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스케쳐스 일상을 스포티하게 이토록 라이트하게 매크로 미쿠 시작을 시작하자. 스케쳐스 맥스 쿠셔닝 3.
4: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5: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4: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5: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1: 080-961-9595.
4: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0: 견제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995
2: 바다가 내어주는 귀한 봄의 맛. 바지락을 캐기 위해 80여 가구의 동네 주민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반나절 동안 이어지는 갯벌 위에서의 고된 사투.
3: 저희는 바지락 캐는 게 보통 노하다가 아니에요. 허리를 구부리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네요.
4: 잘못 찍고 가면 힘이 더 들고, 잘 찍고 가면 힘이 안 들고.
2: 바닷물이 빠지는 시간은 하루 딱 4시간. 힘들다고 여유를 부릴 수 없습니다.
5: 아이고,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바다 갔다가 꼴딱 보고 됐죠.
2: 한편 갯벌 속 깊숙이 숨어든 또 다른 봄의 맛을 찾는데 깊은 펄 속에 숨은 봄의 별미와 힘겨운 싸움을 벌입니다. 진흙 속에서 오로지 손의 감각만으로 잡아야 하는 녀석. 그 주인공은 바로 제철 맞은 세발낙지입니다. 지금이 영양과 맛이 가장 좋을 때.
6: 굵은만 잡으려. 이게 덜해가지고.
2: 한편 산에도 귀한 봄의 맛이 찾아왔습니다. 비탈진 산, 고된 작업도 있게 해주는 최고의 나물 보살.
6: 똑똑똑 소리 나잖아요. 여기 마음이 잘해져요.
2: 하루 평균 200kg의 고사리를 채취하고 데치는 작업은 만만한 일이 아닌데요.
7: 왜 안 뜨겁겠어요? 참아야지.
2: 봄의 귀한 맛을 사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을 따라가 봅니다. 수많은 섬과 바다가 어우러져 넓은 갯벌을 자랑하는 신안. 이맘때 꼭 맛봐야 할 귀한 손님이 있다는군요.
8: 안녕하세요. 하이드에서 낚시 40년 잡고 있는 김승배입니다. 여기서 배 타고 한 5분 가고, 네. 작업은 한 4시간 하고. 뻘이 좋으니까 발이 훨씬 길어, 다른 데 낚시보다. 모래채에서 한 것은 낚시 발이 작고 빨갛고, 여기는 갯벌이라 길고 부드럽다.
2: 하루 중 바닷물이 빠지는 시간은 고작 3-4시간. 조업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서둘러야만 합니다. 오늘 낚시잡이에 동행할 지인이 도착했네요. 곧바로 항구에서 배로 약 5분가량 떨어진 갯벌로 출발합니다. 오랜 경험으로 낙지가 많이 있을 만한 위치를 찾아 나서는데요.
9: 아버님 오늘 몇 마리를 잡으실 거예요?
10: 15마리.
11: 16마리 잡았다는데요.
2: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낙지는 고운 펄 속에서 숨어 사는데요. 먼저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 줍니다. 곧바로 낙지를 담을 등짐 바구니부터 챙기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필수품.
10: 가래라고 낙지 파로 타는 거예요.
2: 이제 본격적으로 펄에 들어가 조업을 시작하나 싶었는데 또다시 한참을 이동해야 한다는군요.
12: 어디까지 가야 돼?
10: 계속 가야 돼.
2: 낙지가 많이 서식하는 곳을 찾아 한참을 수색하며 갯벌을 걷습니다.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힘든 갯벌. 뜨거운 햇빛까지 설상가상입니다. 낙지를 찾아가는 고된 여정. 잡기도 전에 힘이 다 빠질 것 같은데요. 바로 그때 뭔가를 감지한 승대씨. 순식간에 손바닥만한 낙지 포획. 오호, 정말 신기하네요. 이 허허벌판 펄에서 어떻게 숨어있는 낙지를 찾아내는 걸까요?
12: 손만 넣다 하면 한 번씩 나오는데요. 아니, 근데 어떤 걸 보고 이거 찾는 거예요?
10: 낙지 구멍이 두 숨 쉬는 거하고 구멍하고 있어. 두 개 있는 거 보고. 똥글똥 맨질맨질 하잖아. 네. 얘가 풀하고

0: 잘 보이시나요? 오래된 경력자만 알아볼 수 있는 미세한 낙지구멍. 하하, 일반인은 도저히 판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1: 여름 날 뜨거울 때는 깊이 들어가고 겨울에 추울 때도 깊이 들어가고 지금 제일 얕게 들 때예요. 봄, 가을이.
0: 봄이 되면 낙지가 산란을 준비하며 활동이 왕성해지기 때문인데요.
2: 어머님, 이거 낙지구멍 아니에요?
3: 개.
2: 개구멍이에요?
3: 개구멍.
2: 저 낙지구멍 같은데.
1: 아까 숨쉬는 구멍하고 숨쉬는 데하고 있었잖아.
2: 예.
1: 그런데 타지면 금방 구멍이다. 구멍이, 낙지 구멍이. 아, 이게 덩그레. 이런 구멍, 이런 막 기 들어가는 태류 나잖아.
0: 마치 기계로 뚫어놓은 듯 표면이 깔끔한 것이 특징이랍니다. 낙지를 찾기 위해 계속되는 펄 위에서의 수색.
4: 구멍이 찾기 힘들었고.
0: 잠시 후 또 다른 낙지 구멍을 발견한 승대 씨. 신중하고도 빠르게 손을 옮겨가며 진흙 속을 살핍니다.
2: 왜 거기 구멍을 옮겨가요?
4: 이제 파가는 거예요, 창자. 여기까지. 낙지 일로 가고 있다는 거.
2: 낙지 일로 가고 있어요?
4: 올라오잖아요.
2: 예. 네. 낙지 그거 몰아가는 거예요?
4: 어.
0: 재빠르게 도망가는 낙지를 손끝으로 쫓아가는 중인데요. 드디어 오랜 시름 끝에 모습을 드러낸 낙지.
4: 이건 세발 낙지.
0: 이맘때 가장 맛있는 세발 낙지.
1: 발이 훨씬 길잖아요.
2: 이게 왜 세발 낙지예요?
1: 적으니까 발을 길은 뒤 낙지가 적잖아. 한 입에 들어간다 이게 한 입에.
0: 세발 낙지는 일반 낙지보다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해 인기가 좋은데요. 수질 변화에 민감한 낙지는 깨끗한 바다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답니다. 그만큼 귀한 대접을 받는 낙지. 펄 속을 휘저으며 낙지를 찾아내는 작업자. 그런데 낙지가 사는 구멍은 눈으로 찾을 수 있다지만 대체 맨손으로 어떻게 펄 속의 낙지를 잡는 걸까요?
1: 감각이, 손 감각이. 글로 찾아 들어가지.
2: 거기 뭐가 있는데요?
1: 아니, 손 감각으로 하면 좀 시원한 기가 있어.
0: 오로지 손끝으로 전해지는 미묘한 온도 변화에 집중. 재빠르게 도망가는 낙지의 길을 잘 감지해 빠르게 낚아채야 하는데요. 쉬워 보이지만 온 힘을 팔에 모아야 하는 힘든 작업.
4: 크다, 진짜 크다.
0: 힘겨운 사투 끝에 낙지가 줄줄이 등장합니다.
1: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방학하면 이 낙지가 아버지한테 배워갖고 낙지 잡아 그러고 용돈 쓰고 그랬지, 방학하면. 그때는 너무 도시락 싸갖고 다니, 나는 식당에서 중국집 가서 짬뽕 짜장 먹고 다녔어요. 저기 먹었어.
0: 어려운 시절에도 주머니를 넉넉하게 채워주었던 고마운 낙지랍니다. 두 시간 가까이 이어진 작업에 가장 힘든 건 제작진.
2: 아직 발이 안 돼요. 못 가겠어요. 이렇게 나 어떻게 나가야 돼요?
0: 가까스로 펄 속에서 빠져나온 극한 PD. 낙지 잡는 것보다도 힘든 직업이네요. 우리 PD 체력 좀 키워야겠습니다.
1: 낙지 잡는 것이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낙지 잡고 가서 작업하고 가서 한 두 시간 잠을 자야 돼.
2: 이렇게 하루에 갯벌을 얼마나 돌아다닌 거예요?
1: 네 시간.
2: 네 시간이요?
0: 지칠 줄 모르고 계속되는 낙지 조업. 걷기조차 힘든 갯벌 위를 꿋꿋이 헤쳐나갑니다. 바닷물이 들어올 시간이 가까워지자 승대 씨의 마음은 더 조급해지는데요. 하지만 체력은 이미 바닥. 잠시나마 숨을 돌려봅니다.
1: 이거 농사하면 낙지 잡으면 그래도 하루에 한 2, 30만 원 번다 하고 자기들 다 키우고 여기서 낙지 잡아서 다 키우고 자기들 다 키우고 농사지어서는 자기들 대학교 보내기 힘들거든. 서울 같은 데서.
0: 펄이 발목을 붙잡는 갯벌. 체력 소모가 두세 배는 크기 때문에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1: 이러 빠져다니까 오래 못 견뎌. 다 낙지 잡으면 거의 다 다리 막 아프니까 막 진통제로 살지.
0: 달콤한 휴식도 잠깐.
2: 고생하신 거예요?
1: 네, 쉬자. 쉬자, 쉬자, 또.
0: 물이 들어오기까지

0: 한 시간도 안 남은 시간.
1: 빈디.
0: 한 마리라도 더 잡기 위해 마지막까지 낙지 구멍에 집중해 보는데요. 승대 씨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1: 그럼 낙지 나가봤어.
0: 힘겨운 노력과는 달리 연이은 실패.
1: 이건 안 살아. 나가봤어.
2: 나갔어요?
1: 퉁퉁 소리 나냐. 소리 안 딱딱이 했는데 소리 붕붕 낙지 없단 소리. 구멍이 딱 맥혀있으면 빡빡하니 하는데.
0: 벌써 깊은 곳으로 도망간 낙지를 찾아내기 위해 가래질까지 동원하는데요. 장시간 작업한 끝에 지칠 대로 지친 몸. 게다가 낙지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1: 깊어. 안 돼. 안 돼, 안 돼. 손이 안 닿아버려. 내가 들었는데. 손이 안 닿아버려. 잡으면 이제 쪽밭이 힘든지 모르는데. 못 잡아낼 때는 더 힘들지. 잡아내면 힘든지 모른디.
0: 승대 씨의 속도 모른 채 점점 바닷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급하지만 바닥난 체력 때문에 펄 위를 제대로 걷기조차 힘든데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승대 씨.
1: 아프다.
0: 드디어 그토록 찾던 낙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 에이, 굴구마 잡으려고 이게 오래 걸려. 에이, 하얗게 깨라 힘드니.
0: 하루 평균 10마리 이상이면 수확이 괜찮은 편인데요. 오늘 잡은 낙지는 20마리가량. 귀한 몸값으로 대접받는 만큼 하루 일당은 거뜬히 챙길 수 있을 것 같네요.
1: 물 들어와보면 또 배 못 올라가 못 가보잖아요. 물 싸게 들어와보니까. 위험하지.
0: 바다 일은 욕심을 냈다간 한순간에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요. 작업 후 온몸에 묻은 진흙을 씻어내는 것도 일입니다.
1: 기분이 좋지. 이제 육아 끝났을 때.
2: 아, 이제 끝났어요? 응. 이제 집에 가면 뭐 하세요?
1: 쉬고 또 일해야지. 농사 지어야지.
0: 낙지 잡이로 바닥난 체력. 다시 낙지로 보충해줄 시간. 싱싱하고 쫄깃쫄깃한 세발 낙지. 갓 잡은 세발 낙지는 이렇게 통째로 먹어야 제맛이라네요. 이 순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바다 위의 보양식입니다.
1: 배가 불러, 배가. 피곤한데 산 잡으면 피로가 싹 풀려버려. 공기 좋으니까 마음 좀 편해. 힘들으면 힘들어도 잡생각이 안 들어.
0: 이 맛에 또 바다에 나온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먹거리 골목에는 봄낙지를 찾아온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제철 낙지를 맛보기 위해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한 가게. 각양각색의 낙지 요리로 봄철 몸보신 중이랍니다. 낙지를 통째로 넣어 끓이는 변포탕은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데요. 이야, 정말 맛있겠네요. 제철 맞은 귀한 낙지 맛이 어떤가요?
3: 이 맛이요? 넣었다 내놔도 이건 진짜 맛있어요. 그러고 부들부들하고.
0: 하루에만 수백 마리가 소비될 정도로 인기가 좋은 한연 봄 보양식이랍니다.
4: 이번에 세발 낙지라고 하는데 가는 세자를 써서 다리 가는 낙지. 그래서 세발 낙지라고 합니다. 다리가 엄청 길죠?
3: 예.
0: 봄 세발 낙지는 긴 다리만큼 맛도 영양도 더 깊다는데요. 무안 사람들은 봄철 이 세발 낙지를 안 먹으면 서운할 정도랍니다. 저도 꼭 먹으러 한번 가봐야겠네요.
4: 갯벌에는 뭐 여러 가지 미네랄도 있고 타우린, 단백질 그런 게 많아요. 체력 회복에 좋고 고단백 저지방이어서 많이 먹어도 살찌지 않아요.
0: 밀려오는 손님들 덕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주방.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잘게 다진 낙지를 넣어 만드는 비빔밥.
4: 밥하고 어우러져야 돼요. 낙지 너무 커버리면 낙지만 맴돌잖아요. 밥하고 어우러지게 크게 맞춰서 좀 잘라주는 거예요.
0: 각종 채소와 양념에 잘게 다진 낙지를 넣고 쓱쓱 비벼주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낙지 돌솥 비빔밥이 됩니다. 매콤달콤한 양념에 다양한 채소들을 넣어 살짝 볶아내는 낙지 볶음도 인기인데요. 한편 낙지하면 이 요리가 빠질 수 없습니다. 살짝 데쳐낸 낙지의 물기를 제거해준 후 막대에 돌돌 감아서 만드는 낙지 요리의 대명사.
4: 낙지 호롱구이인데요. 지금은 나무젓가락만 이용하는데 뭐 예전에는 볏짚을 이용해서 했거든요.
0: 매콤달콤한 양념을 슥슥 발라가며 잘 구워내면 낙지 요리의 끝판왕 낙지 호롱구이가 완성됩니다. 낙지를 통째로 먹는 맛이 그야말로 일품입니다.
3: 여러분 이렇게 100개 갖고 여러분 물고
0: 돌돌 돌려가며 먹는 재미까지 두 배인 낙지 호롱구이.
3: 안 떨어진 낙지.
5: 아, 맛있다. 낙지가 옛날에 들에서 손을 일찍 했는데 소가 쓰러져 버렸어. 그러니까 주인이 앞에가 바다라. 낙지라만 잡아다가 배추에 땅미가 소가 벌떡 일어나버렸어. 그래서 낙지가 최고라고, 최고.
0: 귀한 봄낙지로 사라졌던 입맛까지 벌떡 일어나길 바라봅니다. 한편 제철 식재료로 바빠진 또 다른 곳. 새벽부터 푹 삶아낸 양지고기로 뭘 만들어 볼까요?
6: 저희 집 육개장 끓이는 그 육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0: 각종 재료들 중에서도 육개장의 식감을 책임지는 고사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고사리를 넉넉하게 넣고 사골 육수와 양념을 더해 푹 끓여줍니다.
6: 대파의 시원한 맛과 고사리가 어우러졌을 때 제대로 된 참된 육개장 맛을 낼 수 있지 않나.
0: 육개장에 있어서 고사리는 맛을 좌지우지하는 핵심인데요. 오랜 정성 끝에 드디어 육개장이 완성됐습니다. 깊게 어우러진 맛은 한 끼를 든든하게 채우기에 손색이 없는데요.
7: 육개장 나왔습니다.
0: 육개장과 칼국수의 조합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칼칼한 국물과 쫄깃한 면발의 식감은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데요.
8: 파의 시원한 맛하고 고사리의 쫄깃한 맛이 같이 어우러져서 너무 맛있는 것 같습니다. 육개장.
9: 고사리가 들어가서 육수 맛도 좋고 먹고 나면 속이 든든해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0: 산의 소고기라고 불릴 정도로 씹는 맛과 영양이 가득한 고사리. 이른 아침부터 제철 고사리를 수확하기 위해 서둘러 산에 갈 채비를 마쳤는데요. 산을 오르기 위해 꼭 필요한 이동수단은 바로 이 모노레일.
10: 야, 모노레일 한참 올라가야지. 걸어 가려면 힘들어.
0: 두 넓은 산을 매번 걸어서 이동할 수 없어서 모노레일까지 설치했다는데요.
10: 2km.
2: 2km 올라가는데요. 시간은 얼마 걸려요?
10: 한 20분. 출발합니다.
0: 귀한 고사리를 만날 생각에 들뜬 작업자들. 한참을 달려 드디어 고사리 밭에 도착했습니다.
10: 안녕하세요. 산주에서 고사리 농사 20년 짓고 있는 김진용이라 합니다. 요사이는 고사리 처리해서 잘 시간도 없어요. 여기에 고사리 끊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11: 이 고사리 끊을 때 유난 부분을 끊어야 돼요. 딱 꺾으면 딱 맞죠. 이거 꺾으면 안 꺾여요.
0: 딱딱한 부분과 연한 부위의 경계를 꺾어줘야 하는데요.
11: 이렇게 꺾어야지 삶으면 맛있어요.
2: 네. 고사리 밭이 얼마나 넓어요?
10: 우리 7, 8만 평 되는데요. 고사리 네. 있는데 한 2만 평 정도.
0: 축구장 약 10개 넓이의 고사리 밭. 넓은 산을 걸어다니며 고사리를 찾아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요.
10: 작년에는 3월 말부터인데 올해 날이 조금 추워서 그런지 4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요. 오늘 목표가 오전에 100km, 오후에는 저쪽에 저쪽 산에 저 있어요. 저도
11: 200km 따야
10: 돼.
0: 한번

0: 고사리는 꺾을 때 꺾는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채취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답니다.
1: 이거 그냥 놔두면은 고사리가 안 올라와. 이걸 까줘야지 옆에서 또 올라온단 말이야. 부드러울 때 먹어야 돼. 잎이 패프면 안 돼.
0: 고사리는 잎이 피기 시작하면 특유의 쓴맛이 강해져서 먹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상품이 될 만한 고사리를 일일이 걸어다니며 선별해서 채취하는 과정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1: 대부분 고사리는 조금 경사진 데를 식재 하든지 조성돼야지 고사리가 딱이야 좋아, 수확이 그래야 잘 비죠.
0: 습기에 취약해서 배수가 잘 되는 곳에서 자라야 썩지 않고 싱싱하게 클 수 있는데요. 고사리에게는 좋은 환경이지만 작업자들에게는 힘든 환경.
2: 더덕이 많아요. 여기 이파리가 4개 나오는 게 더덕이고 지나가면서 이게 다 닿으면 더덕 냄새가 나요.
0: 겨울을 이겨낸 자연산 산더덕도 고사리만큼 귀한 선물인데요.
2: 아, 좋다.
0: 이야, 향긋한 더덕향이 여기까지 나는 것 같습니다.
2: 껍데기 안 벗기고 먹으면 훨씬 좋고 벗겨 먹어도 되고 두드려서 양념해서 구워 먹어요.
0: 향긋한 더덕잎은 그냥 먹어도 별미 중에 별미라네요.
3: 산에서 이렇게 하나씩 먹으면 어때요?
2: 이게 보약이 산삼보약. 산삼보다 더 좋아요, 더덕이라서. 인삼보다.
0: 오랜 산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뜻밖의 보물들을 하나씩 발견하곤 한다는데요. 잔대와 명이나물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1: 산인데 나무 다 되고 이런 약초 이런 걸로 그래 조성됐는데 불이 났어요, 여기.
0: 2017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동해안 지역의 산불. 상주에서는 여의도 3분의 1 면적의 산림이 타버렸습니다. 당시 강풍으로 인해 진화가 어려웠던 산불. 과마는 순식간에 소중한 터전을 앗아갔습니다.
1: 고사리가 불나는 데는 막 전부 고사리 같지라. 고사리 대단히 많이 번져요. 예, 그런 고사리가 돈 되니까 고사리 따고 전화 입었댔지.
0: 망연자실했던 시기. 새로운 희망처럼 고사리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약초를 대신해 효자 상품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네요.
1: 소리 나잖아요, 여기 이제. 마음이 잘해져요. 고사리하고 산에 가서 일을 하면은 잡생각이 없어요. 정신없잖아요, 이게 따는 건.
0: 어느덧 묵직해진 나물 주머니. 점점 쌓여가는 고사리의 무게에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데요. 게다가 언제 미끄러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환경.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3: 오, 괜찮으세요?
2: 미끄러지도 자빠지고 많이요. 그래도 괜찮아요.
0: 늘 위험이 두사리는 산속에서의 작업이라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한참 후 목표한 양을 모두 수확한 작업자들. 와, 양이 엄청나 보입니다.
2: 내 무게부터 들어가는 것 같아. 저 50kg밖에 안 나가거든요.
0: 수확이 끝난 후 이제야 한숨 돌려봅니다.
2: 아, 맛있다. 시원하다.
1: 마음이 기쁘죠? 항상 좋죠. 돈 벌어주고 뭐 건강 도와주고.
0: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 4명의 작업자가 오전에 수확한 양은 총 200kg가량. 만족할 만한 양입니다. 한편 작업자들을 위해 점심 준비가 한창인데요. 오늘의 메뉴는 고사리를 곁들인 삼겹살 구이. 일반 삼겹살 구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맛있다네요.
2: 고기름 나오는 걸로 고사리 볶아니까 맛있다.
0: 고소하고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고사리. 쌈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랍니다. 오늘 산에서 채취해온 참죽나물로 전도 만들었습니다.
4: 산이 순 저기다 마트잖아, 마트. 나가면 다 있어요.
2: 어린들이 맛있겠다.
0: 각종 약초를 넣어서 푹 삶아낸 수육도 등장. 잔칫집 버금가는 봄 요리들의 향연.

0: 향기와 영양까지 가득한 봄의 진미들입니다.
1: 고기 먹어봐, 맛있나?
2: 아, 또 고사리 맛있겠네.
0: 입맛 없는 봄철, 군침이 절로 돕니다. 고소한 맛과 쫄깃한 식감까지 자랑하는 고사리.
1: 너무 맛있다.
3: 맛있다.
2: 진짜 맛있어요. 고사리가 돼지 기름하고 같이 합쳐져가요. 고소해요.
1: 명절이나 제사 이런 게 돼야지 고사리를 먹지. 귀한 음식은 귀한 음식인가 봐.
0: 나물 중에서도 으뜸이라는 고사리를 이렇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건 작업자들의 특권이죠. 그날 오후 고사리는 채취로 끝이 아닙니다. 독성을 없애기 위한 데치기 작업이 필수. 수확 후 바로 데쳐줘야 상하지 않는다는데요.
4: 오늘 얼마 삶아야 돼요?
1: 한 200kg 정도 삶을 거예요. 4시간 정도는 이거 삶아야지 이걸 다 삶아.
0: 팔팔 끓는 물에 일정량을 넣어서 뒤집어주며 잘 데쳐줘야 하는데요. 이때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하답니다.
1: 김이 푹 나면은 만져보면 알아. 사람 이해하면 이제 만져보면
5: 손으로 이래 몰라.
1: 눈으로 이래 봐가지고 모르고 이제 만져봐야지 이제 몰라가면 이제 다 됐다 하고 씻어가지고 놔둬도 이게 또 불어. 아주 여기서 물컹하게 삶으면 돼.
5: 자국이 나지요. 이래 몰라한 게.
0: 손으로 눌러보며 감각으로 데침 정도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같지만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일.
4: 안 뜨거우세요?
1: 왜 안 뜨겁겠어요? 참아야지.
0: 얼마나 데치느냐에 따라 고사리의 식감이 좌지우지 된답니다.
1: 고슬고슬하게 고사리인데 이게 물건까지 퍼져놓으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때도 좀 고슬고슬한 그런 게 그 느낌이 있어야지 이게 고사리지.
0: 데친 고사리는 바로 건조 과정을 거치는데요. 옛 방식 그대로 자연에서 건조하는 고사리. 통풍이 안 되면 쉽게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 잘 널어줘야 한답니다.
4: 어머니 이제 이거 얼마 말려야 돼요?
1: 이거요 3일.
5: 3일이나?
1: 오늘 그러면 3일은 말라지 바싹 말라요.
0: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시로 뒤집어주며 잘 마를 수 있도록 관리해줘야 하는데요. 아이들 돌보듯 잘 관찰해야 좋은 품질의 건고사리가 됩니다.
1: 이제 솎아줘야지 딱 붙으면 안 돼. 흔들어주면 바람이 술술 치러 올 잘 말라요. 이런 거.
0: 수확하고 데치고 말린 과정까지 여간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요. 그리고 또 하나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고사리를 일일이 골라내는데요.
1: 고사리가 절당할 때 따야 되는데 안 따고 이거 폐잖아. 위포리 항날 때 그런 거 이런 거는 이어놔두면 제품이 안 돼. 이게 딱딱하잖아. 이봐 막대기가 이거 틀리지요. 이런 거는 못 써.
0: 수십 년간 옛 방식 그대로 지켜오는 일. 하루 종일 고사리와 씨름하느라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답니다.
1: 이런 대로 해가지고 집에서 뭐 먹든지 해야지. 원래 농사 짓는 사람이 좋은 거 안 먹잖아요. 항상 농사 짓는 사람은 지꺼레기 먹지.
0: 햇빛과 바람을 맞으면서 자연적으로 건조해야 고사리 맛을 잘 간직할 수 있다는군요. 3일 후 완전히 마른 고사리를 걷어들이는 날. 건고사리는 보관이 쉬워 오래도록 그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1: 바삭바삭하게 잘 말랐어요.
4: 어떤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1: 여기 완전히 바삭바삭 이렇게 이렇게 하면 부서지잖아요. 완전히 다 말란 거지. 이렇게 하면 바삭 부서지잖아요.
0: 이렇게 잘 건조돼야만 품질 좋은 고사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장장 3일간의 과정 끝에 포장 단계만을 남겨둔 고사리. 단연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산꼭대기에서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따서 모아갖고 삶아갖고 말려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제 판매를 하면 소비자들이 진짜 맛있게 드셔주시면 우리는 행복하죠.
0: 한편 또 다른 봄의 맛 바지락이 제철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바지락 살을 손질하느라 분주한데요. 이맘때 살이 꽉 차서 사계절 중 가장 맛이 좋은 바지락.
3: 뭘 그렇게 드세요?
6: 맛있어.
3: 아, 이걸 그냥 먹어도 돼요?
6: 그럼.
0: 다양한 바지락 요리를 위해 1차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먼저 바지락 살을 끓는 물에 살짝 데쳐줍니다.
6: 적은 양의 물에 많은 양의 바지락을 삶지. 뼈다귀 구운 거 그 육수같이 맛있어.
0: 바지락은 봄철 대표 조개라 할 만큼 맛뿐만이 아닌 영양도 풍부한 식재료인데요. 국민조개라고 불릴 만큼 요리도 다양합니다.
6: 보리 펼 때가 최고 좋지. 지금 바지락 속에 살이 꽉 차.
0: 바지락을 삶아낸 육수로 끓여낸 바지락죽은 이맘때쯤 서해안 사람들에겐 귀한 영양식이랍니다.
6: 옛날에는 죽이라는 것은 없는 사람이 먹었잖아. 지금은 보약이 좋대요.
0: 시원하면서도 고소한 맛을 자랑하는 바지락죽. 기력이 없을 때 이 죽 한 숟가락이면 입맛이 돈다는군요.
7: 바지락 육수가 조금 얕은 맛이 아니고 깊게 그 천연 조미료 그 맛을 풍부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8: 고소한 맛이 많이 나고요. 네,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네,
9: 고소하고 또 여러 가지 골고루 들어있어서요. 영양식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0: 시원하고 깊은 맛을 선사하는 봄 바지락. 바지락 채취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온 동네가 분주합니다. 오늘 총 80여 가구의 주민들이 바지락 캐기에 나섰는데요.
10: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가 농협 30년 차 어빈, 총계장이자 어빈이네요. 오늘 첫 바지락 작업을 나가게 됩니다. 김간나 할아버지, 몇 킬로 작업을 하고?
11: 30kg.
10: 30kg? 네. 왜 그거 몇개 굳이요?
11: 아이고, 힘들어서 묻어갔어.
10: 인순어머님은?
11: 50kg.
10: 50kg. 이따 50kg 넘으면 맛있는 칼국수 끓여줘야 돼. 오케이.
0: 이곳에선 마을 사람들이 어장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함께 채취하며 분배하는데요. 올해 첫 수확을 나가는 만큼 수확에 필요한 도구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6: 솔직히 이렇게 조개를 한 양장씩 담으면은 이걸 굵직이 마냥 지고 오느라고.
0: 물이 완전히 빠지면 배가 뜰 수 없어 물이 빠지기 전 서둘러 이동을 해야 하는데요.
10: 양식장이 배로 한 7분 가고요. 걸어서는 한 4, 50분 가야 돼요.
0: 어린 바지락을 바다에 뿌린 후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지나야 바지락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12: 얼마나 오늘 안 봐서 그래요.
10: 오늘? 110!
12: 네?
10: 110!
12: 110이면 좌우로 올라가야 하는.
0: 바지락은 조수 간만에 차가 커 산소 공급이 원활하고 모래와 펄이 적당히 섞인 갯벌에서 주로 서식하는데요.
10: 오늘 주민들 한 땅량이 100kg. 배를 잘못 따면 30kg도 묻어고 다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물량을 못 맞추면 상인한테도 혼나고 어민들한테도 쪽팔리고.
0: 드디어 바지락 서식지에 도착한 배. 이제 물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잠시 수다 타임을 갖습니다.
13: 아프던 것도 싹 가시워하죠.
3: 아, 바다에 오면요?
13: 네, 스트레스가 싹 풀려. 이 넓고 공기만 그 얼마나 좋아.
10: 오늘 80가구가 나와서 최하 4톤에서 나와야 돼요.
0: 개인이 따로 파는 것이 아닌 어촌계가 목표 양을 정해서 함께 채취하고 수익을 내는 공동어업 방식. 물이 빠지자마자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걸음이 빨라지는데요.
14: 매고 많이 캔 줄 알았더니 28kg밖에 안 나오네. 그래도 뭐 주는 만큼 했으니까.
10: 78kg 했다고 그래. 어때요? 뭐 오늘서 몸만 아프고 오늘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0: 드디어 항구로 돌아갈 시간. 그날 캔 바지락은 싱싱한 채로 바로 도매시장으로 옮겨지는데요.

0: 전국 사람들이 다 맛있게 끓여 먹을 수 있도록 각처로 많이 나갑니다. 아유, 마음이 좋죠. 맛있게 드신다니까 마음이 좋죠.
1: 어민들의 노력 덕분에 맛있는 바지락을 전국에서 맛볼 수 있겠네요. 한편 일을 마친 작업자들이 뒤늦은 점심 식사를 준비 중인데요. 오늘의 메뉴는 싱싱한 바지락을 넣은 바지락 칼국수.
2: 해산물이다. 한 31시간 내기 놔두면 이게 다 해동이지.
1: 감칠맛이 그만인 바지락 칼국수는 언제 먹어도 별미인데요.
3: 바다 갔다 와서 빨리 먹는 게 관건이에요. 일단 허기져가지고.
1: 어민들에게 이만한 만찬이 또 있을까요? 시원하고 뜨끈한 국물에 하루의 피로가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4: 자, 칼국수 왔습니다. 맛있게 좀 드세요.
5: 치킨 나와요.
6: 소주 여간
7: 열감지 안 돼.
5: 어쩌고 그러는
1: 거야. 사계절 내내 바지락이 잡히지만 봄 바지락은 유난히 살이 통통하고 단맛이 좋다는데요.
8: 아유, 홍합을 국물로 나고자는.
4: 시원하고, 예, 살이 탄력 있어서 쫀쫀득하고 진짜 맛있습니다.
1: 쫄깃한 면발에 통통한 바지락 한 입. 야, 정말 맛있겠습니다.
8: 아, 맛있죠.
9: 네.
8: 어미가 어미는 거.
9: 일 끝난 후에 이걸 마시면 꿀맛이죠.
1: 오랜 세월 바지락은 마을의 생계를 책임져 왔습니다.
10: 바다는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나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 또 힐링의 공간, 주민들이 이렇게 또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공간이 이 바다는.

0: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4: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3: 네?
4: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3: 와.
4: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낄 셈인 거죠.
3: 어떻게?
4: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사전에 줄여드립니다.
5: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6: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7: 치매랑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8: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3: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9: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0: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

0: 빠질까요?
1: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2: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3: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4: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5: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6: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7: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8: 힘들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9: 손발이 움직일 때까지는 계속 만들 거예요.
10: 진짜 그 시간은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공부하는 그 시간이.
8: 야, 경이롭다라는 게 이럴 때 쓰는 말 같아.
11: 이것이 자연이 주는 힐링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걸 반복하고 있지요.
12: 그리고 얘네들은 배신이 없잖아요. 그게 그렇게 좋아요.
9: 얘들아, 밥 먹자!
12: 오, 뭐, 이거 또 싫어.

0: 아파트 우리 오늘 탐구하는 거예요?
1: 이 아파트가 68년도에 지어져서요. 네. 저희랑 동갑이에요.
2: 창작을 하는 재미와 풀어나가면서 얻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1: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다가오는 느낌이 좋은 거죠.
3: 가계약을 하고 나서 빠루를 먼저 샀습니다.
2: 빠루요?
3: 이 네. 집의 주인공이 천장이기 때문에.
0: 이게 뭐지? 저 뭐예요 도대체?
4: 슬퍼요. 엄마 아빠가 아프니까.
5: 음주운전 사고로 생긴 편마비로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한 아빠. 장애가 있는 엄마와 7살 예진이의 유일한 보호자이지만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에 지팡이 없인 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밤 빈병을 찾습니다.
6: 병이 많죠. 돈만 있으면 되는데 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한 예진의 힘이 될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4: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엄마랑 아빠랑 없으면 안 돼요.
5: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현실. 지금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메이킨!
2: 먹을 땐 먹고
1: 비울 땐 비워야
3: 하루가 편하다.
2: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1: 부드럽고 빠르게
3: 오늘 밤 메이킨
1: 유쾌
4: 상쾌
3: 통쾌
1: 아침이 달라집니다.
2: 변비 해결 메이킨
0: 스케쳐스 일상을 스포티하게 이토록 라이트하게 매크롤 미쿡 시작을 시작하자. 스케쳐스 맥스 쿠셔닝 3.
5: 남반구는 북반구와
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7: 일자라는 증권사가 만든 IMA1. 든든한 1위, 능력있는 1위, 인정받는 1위. 원금부터 수익까지 일리 있는 선택. Enter IMA1.
8: 엄마, 그 유통기한이 말이야.
9: 엄마, 나 오이는데 또 샀어.
8: 엄마, 나 냉장고 문 열어놓고 나온 것 같아. 엄마! 엄마!
10: 그때 AI 냉장고 사라고 할걸.
11: 엄마한테 물어보면 되지.
10: 아, 이걸로 사.
11: 에이, 너무해!
10: 난 말이야. 다시 돌아가면 AI 패밀리 여보 사라고 할 거야.
8: 거의 빨리 먹어야겠다.
12: 냉장고 문 닫아줘. 엄마가 뭐 도와줘?
13: 가만히 쉬고 계셔.
14: 삼성 AI 신혼가전.
15: 관절이 불편하시다고요? 손상된 관절엔 의약품 원료에 짜먹는 약으로
0: 길타입으로 빠른 흡수
15: 동아제약 맥스콘드로이틴 1200. 콘드로이틴 이제 약국으로.
16: 울미.
17: 네.
16: 오, 깔다말라이꿈 40kg. 와, 와 진짜 장인들이다. 와. 오, 오, 저 이런 방식은 처음 봤어요 지금.
18: 전 세계에 있는 미용사분들이 기겁하시겠는데?
16: 와, 오늘부터 혼자에 살고 싶네요. 장관이고 절경입니다.
18: 와, 갑자기 다른 시대로 들어온 기분인데?
16: 이번 촬영도 잘하게 해줘. 오,
19: 드럼스틱 카초리.
20: 1년에 한 번, 한 달만 만날 수 있는 풍경. 이슬람의 라마단,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해질 무렵이면 달라지는 도시의 리듬. 그 낯선 하루들이 모여 잊지 못할 여행이 됩니다. 펀자부 지방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라우르를 보지 못한 자, 태어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파키스탄만의 이국적인 매력이 흐르는 도시, 라우르에서 오늘 여정을 시작합니다. 라우르는 파키스탄 펀자부주의 주도입니다. 이슬라마바드가 파키스탄의 정치, 행정적 수도라면 라우르는 역사와 문화의 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의 역사는 최소 1000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18: 이야, 멋있네. 지금 제가 도착한 곳은 라우르 구시가지의 델리 게이트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을 아우르던 무굴 제국 시대에 16세기 후반 아크바르 황제가 이 라호르를 수도로 정하면서 새롭게 정비된 이 도시 성곽과 성문입니다.
20: 무굴 제국 시대, 라우르는

0: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였습니다. 13개의 높다란 성문이 도시 길목을 지켰습니다.
1: 무굴 제국 시대 때는 여기 라호르랑 델리가 다 하나의 무굴이었기 때문에 이 길을 통해서 가면은 지금 현재의 델리까지 갈 수 있다고 해서 이 문을 델리 게이트라고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0: 세월 속에 성문 상당수가 소실되고 원형 그대로 보존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
2: 와, 갑자기 완전 다른 시대로 들어온 기분인데.
0: 델리 게이트 안에 구시가지. 낡은 책장에 오래된 앨범을 펼치고 그 안으로 걸어 들어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시간이 살짝 비껴간 듯한 이런 거리를 누비다 보면 지나칠 수 없는 풍경들을 마주치곤 합니다. 참새 장수는 저도 처음 보는데요.
2: Hi. Nice to meet you. Why do you catch the birds?
3: I'm like, yeah, they're beating up.
2: Acha, acha. Acha.
3: One pig, 200.
1: 제가 이분한테 참새 한 마리당 금액을 내면은 한 마리씩 풀어준대요. 그러면서 이제 저의 기도를 안고 참새가 이제 날아가면서 하는 그런 의식이라고 합니다.
0: 불교의 방생과 비슷한데요. 갇혀있거나 위험에 놓인 생명을 풀어주는 건 이슬람에서도 선행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저도 좋은 일 좀 하고 가야죠. 오! 오!
1: 이번 촬영도 잘하게 해줘.
0: 제가 날려보낸 참새들은 지금쯤 어느 하늘을 여행하고 있을까요?
2: 고양이. 또 무슬림들은 고양이를 좋아합니다. 말했을 때 후카, 후카. 와,
1: 이게 그 물담배, 옛날 물담배라고 합니다. 여기 안에 물이 있고요. 네, 여기 이제 불이 있죠. 요거를 이제 태워서 이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불은 안 돼 있어서. 와. 라마단.
2: 라마단. 오케이. No food, no smoking.
3: No.
2: 오케이. No eat. 오케이. 라마단.
3: 아일로자.
2: 아하. 인샬라.
1: 라마단에는 철저히 금식해야 되고 금욕해야 되고 또 이런 뭐 담배도 피면 안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4: 작두다.
0: 라마단이라 직접 시범을 보여줄 순 없지만 호기심 가득한 여행자를 위해 이것저것 꺼내 보여주십니다.
1: 와, 요게 This is 타바코.
2: 와,
1: 이게 담배라고 합니다. 이게
0: 오, 꼭 굵은 밧줄 같지 않나요? 담뱃잎을 수분이 있을 때 꼬아 말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1: 이 저울도 완전 옛날에 그 법원 엠블럼에서나 볼 수 있는 이 저스티스.
2: 야,
1: How many years? 18 years. 이 라오르도 실크로드 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이 무역의 교차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화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만큼이 이제 50g입니다. 50g.
2: 야.
1: 슈크리아. Thank you.
0: 제가 찾은 3월은 무슬림들에게 아주 중요한 라마단 기간이었습니다. 예전에 여행했을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1: 지금은 라마단 금식 시간이라서 문을 다 닫은 모습입니다. 지금 이쪽도 보시면은 다 닫혀 있죠? 원래 이쪽이 유명한 푸드 스트리트거든요. 아, 여기도 지금 딱 보면 탄두리가 난 베이커 난 네. 그런 데거든요. 지금 난 만들고 하는 데인데.
0: 한 달 남짓.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물 한 모금조차 입에 대지 않는 라마단. 도시의 볼륨이 살짝 낮아지고 한결 차분해진 모습입니다. 거의 모든 국민이 금식을 하다 보니 많은 식당들이 낮장사를 접지만 똑같은 일상을 사는 상인들도 많습니다.
1: 두스브러시? 와, 이게 칫솔이래요, 칫솔. 지금 그냥 나뭇가지거든요.

0: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도 자주 썼다는 천연 칫솔. 이슬람권에서는 특히 기도 전에 미스와크로 치아를 깨끗이 하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1: 이렇게 씹어서 연화를 시켜요. 그럼 얘네가 하나하나 이렇게 가닥이 되는데 마치 칫솔 모처럼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부드럽지는 않고 좀 소리가 들리시나? 이게 엄청 삐걱삐걱삐걱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좀 파키스탄의 오래된 옛날 그 자연의 양치법이라고 합니다.
0: 식당 거리에 식당들이 문을 닫으니 오히려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띕니다.
1: 남카헤.
2: 샌들, 샌들.
1: 샌들. This one, please.
2: Yeah.
0: 과일이나 허브, 꽃잎으로 만드는 샤르바트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즐겨 마십니다.
1: 아니, 빠니에.
0: 페르시아 의학서에 왕실을 의사가 소개한 기록이 남아 있을 만큼 오래된 음료라는데요.
1: 와, 오, 시원하다.
0: 무굴 제국의 황제 바부르는 샤르바트를 차갑게 마시기 위해 히말라야 얼음을 가져왔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1: 와, 진짜 시원하다. 탄다. 보호트 탄다 해. 와.
3: 이게 이스메 마두리. 이스메 솜.
2: 솜.
3: 솜. 라이치. 이스메 비 라이치. 얘는 이게 플레버라인. 이스메 이스메 저리 부디야 나. 1 부디 니 해.
4: How many years have you been doing this shop?
3: 네, 가임 슈다 1900. 다다 पर 다다. बड़ों से बुजुर्गों से चलता आ रहा है ये. 100, 126살.
5: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한약방 같은 옛날 어디 동네 시골에 있었던 옛날에 그런 약방 같은 곳에서 있었던 그런 처방 같은 게 타고 내려오면서 이 더운 라오르에서 이 하킴 샤벳이라고 하는 걸 한 잔 먹으면은 열을도 내려주고 하는 약간 일종의 민간 오유.
0: 손님이 한 잔을 주문해도 따라주는 건 사장님 맘대로. 그 무심한 듯 따뜻한 인심에 여행자의 갈증이 시원하게 씻깁니다.
1: 와. 미타해. 보트 미타.
0: 라마단 오후의 먹자 골목은 이렇게 한산하지만 오히려 바빠지는 식당도 있습니다.
1: 어우, 요 앞집에 사람이 많이 서 있는데요?
0: 라마단을 잊은 듯한 이 가게.
1: 아, 살람 알라이쿰. 카초리.
6: 아, 카초리.
1: 카초리. 아, 드럼스틱 카초리.
6: 드럼스틱 카초리.
0: 알고 보니 라마단을 위한 음식을 만드는 가게였습니다.
1: 지금 요거는 인도 아대륙 지역에서 많이 먹는 카초리라고 하는 음식인데 이 라마단 기간에만 특별하게 이 다리를 하나 꽂아요. 그래서 드럼스틱 카초리라고 불리는 메뉴를 라마단 기간에만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판매를 하는 아주 특별한 메뉴입니다. 특별한 메뉴. 아니, 또 라마단이라서 저만 또 먹는 게 또 항상 이 죄송스러워요 지금.
0: 밀반죽에 닭다리살과 각종 채소, 향신료를 넣고 바삭하게 튀겨내는 카초리.
1: 저 얘가 제일 궁금했어요, 이 다리가. 어? 원래는 그냥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데 여기 이제 카초리,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 꽂으면은 여기 이제 이거를 넓적다리 드럼스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드럼스틱 카초리가 되는 겁니다.
7: What ingredient include this one?
8: 안데, 고스트, or 미살라 자텐.
7: 아, 마살라. 아, 오케이, 아차, 아차.
8: 브랜드발.
7: 어허.
8: 제네 제프니.
1: 약간 보로케 같은 맛이에요. 야. 어딜 가나 이런 빵 종류는 이런 커리에 많이 찍어 드시는 것 같아요. 마그달.
7: 스파이시?
8: 스페셜.
7: 스페셜. 오케이. 미타해.
8: 이게 미타해.
7: 미타해. 아, 이거는 칠리 소스입니다. 스윗 칠리 소스. 와우. 요게 저한테 너무 잘 맞는데요.

0: 고로케를 칠리 소스에 찍어 먹는 맛.
1: 하루에 금식이 끝나고 먹는 첫 끼를 이프타르라고 하는데요. 드럼스틱 카초리는 인기 있는 이프타르 음식입니다. 종일 굶은 후에 먹는 첫 식사인 만큼 포만감이 크면서 평소엔 잘 먹지 못하는 특별한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드럼스틱 카초리가 딱 그런 음식이죠.

0: ये इंडिया से मेरे दादा अबू बनाते थे इसको, वहाँ से जो बानी है वो मेरे वालिद साहब हैं, शेख हाजी मोहम्मद मुख्तार साहब, उन्होंने इधर 45 ईयर सर्विस की और 95 से लेकर 31 31 साल मुझे हो गए।
1: 3대째 가문의 레시피로 만드는 드럼스틱 카초리. 라마단 동안 하루에 5천 개씩 불티나게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직접 먹어보니 왜 인기인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맛있게 먹었던 걸까요?
2: 사장님께서 선물을 짜드니 드럼스틱 가조리.
3: Thank you.
2: Thank you. Thank you. Bismillah. Bismillah. Bismillah. Okay. Pakistan. Bye guys. 3년 전에 파키스탄을 여행했을 때도 느꼈지만 편견이 많이 깨진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그냥 손님이 외국인이 오면은 신이 보낸 손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환대를 해주는데, 아 이게 또 색다른 파키스탄의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1: 저는 파키스탄 여행을 통해 이슬람 문화를 접했고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간 국제뉴스를 보며 생긴 막연한 편견이 거치고 나니 따뜻한 무슬림들의 미소와 그들이 쌓아올린 아름다운 유산들이 보였습니다.
4: 제가 3년 전에 왔을 때는 여길 못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딱 5분만 촬영을 해도 된대요.
1: 바드샤이 모스크는 무굴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17세기 건설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모스크로 손꼽혔다고 합니다. 골목에 소음이 침범하지 못하는 모스크에는 350년의 고요가 내려앉아 있습니다. 지붕의 돔과 높은 천장, 아치구조, 또 단단한 석재벽 등 바드샤이 모스크는 건물 전체가 공명기 역할을 하도록 지어졌다는데요. 그 덕분에 마이크도 없던 시절 이슬람 종교 지도자 이맘의 기도가 모스크에 울려 퍼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5: 너무 신기합니다, 진짜. 그냥 이 목소리는 안 울려요. 근데
6: whisper.
5: 와, 진짜. 속삭이듯이 완전 저음으로만 얘기하면 그 이 베이스.
1: 무굴 제국의 위대한 유산 바드샤이 모스크는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면 또 다른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7: 이야, 엄청 이뻐졌네. 네, 지금 제가 도착한 곳은 바드샤이 모스크 바로 앞에 있는 푸드 스트릿입니다. 제가 전에 파키스탄 여행했을 때 왔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곳이 아니었어요. 근데 최근에 도시 재정비를 통해서 건물 외관에다가 색깔을 칠했고, 그래서 이제 또 요즘 파키스탄의 MZ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가 됐다고 합니다.

0: 각주 발코니와 옥상을 가진 서로 닮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는데요. 이런 양식의 건물을 하벨리라고 합니다. 무굴 제국부터 영국 식민지 시대까지 귀족들의 저택으로 많이 지어졌답니다.
1: 네, 또 무엇보다 이곳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유는 다름 아닌 야경 때문입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베드샤이 모스크가 밤이 되면은 멋진 야경을 뽐내는데 바로 이 레스토랑들 위에서 루프탑에서 그 야경을 보는 게 아주 손꼽히는 멋있는 곳입니다. 하이, 살람 알라이쿰.
2: 와알라이쿰.
1: 와, 오, 시원해. 아.
0: 이곳은 방치돼 있던 옛 하벨리를 복원해 레스토랑으로 꾸몄답니다.
3: When this built?
2: Well, minimum 150.
3: 150.
2: Yeah.
3: 와, 엄청난 곳이네.
1: 루프탑에 루프탑이에요. 우와. 베리굿, 베리굿. 우와, 아차, 보다 아차. 우와. 진짜 멋있다. 와. 이쪽에 보이시는 게 베르샤이 모스크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쪽으로 살짝 보이는 데가 라호르 포트. 그리고 이제 요 앞쪽으로 있는 데가 이제 라호르 구시가지죠. 야. 저 골목을 헤맸을 때는 대체 이곳이 어떻게 돼 있었을까 엄청 헷갈렸는데 위에서 보니까 아, 이렇게 돼 있구나 하고 와. 시야가 진짜 뻥 뚫리고 가슴이 뻥 뚫리네요.
0: 라호르 최고의 뷰 맛집. 라마단 기간엔 예약 경쟁이 더 치열합니다. 이 근사한 전망 속에서 이프타르를 즐기려는 거죠.
1: 와요. 몇 시지? 20분 남았습니다. 아직 해가 떠 있어가지고 아, 안 돼요 지금. 예, 이프타르를 기다려야 됩니다. 어쩐지 식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다 기다리고 사진 찍고 있으십니다. 와.
0: 무슬림이 아닌 사람은 라마단에 금식을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공공 장소에서만큼은 금식 시간 중에 먹고 마시는 행동은 자제하는 게 좋겠죠? 이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는 의미로요.
1: 극진한 대접인데요.
3: Thank you.
4: 슈크리야.
0: 라오르의 하늘이 바드샤이 모스크의 붉은 빛을 닮아갑니다. 물러가는 태양과 함께 오늘의 금식이 끝납니다.
3: Finish. 이프타르.
4: Okay.
0: 파키스탄의 모든 무슬림들이 금식 후 첫 식사, 이프타르를 시작합니다. 라마단의 금식은 일출부터 일몰까지 해가 떠 있는 시간만 해당합니다. 해가 없는 시간에는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는 얘기. 금식에 대비해서 고열량 음식 위주로 먹습니다. 본래 이슬람 문화에서는 욕망을 절제하는 것만큼이나 공동체 문화도 중요합니다. 전 세계 무슬림들은 함께 금식하고 함께 이프타르를 나누면서 강한 유대감을 갖습니다.
1: 13시간을 금식을 하고서 이제 막 하니까 사람들이 욕심이 좀 많은데요, 접시에 지금. 오랜만이다. 내 사랑 뿔라우. 중앙아시아에서는 필라프라고 불리고 지금 여기서는 뿔라우라고 불리는 그 유목민들이 즐겨 먹었었던 기름밥입니다.
0: 낮 동안은 비우고 밤이 되면 함께 모여 채우고 나누는 사람들. 라마단의 도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1: 너무 멋있어요, 그냥. 이 모스크라고 하는 이 미나렛이나 저 돔의 형태나 그 옛날에 진짜 인도에서 이 붉은 사안들 갖고 오고 대리석 갖고 오고 여기 이렇게 만들고 그때 당시에 이 무굴 제국은 진짜 얼마나 찬란했었으면은 이 정도로 큰 모스크를 만들었는지.

0: 1400년이 넘게 이어져온 라마단 문화처럼 한 시대가 다음 세대에 남겨준 것이 오래 살아남으면 훌륭한 유산이 됩니다. 값진 유산은 웅장한 모스크 같은 데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론 평범한 시장통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1: 지금 제가 온 곳은 모장바자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라오르를 대표하는 시장 중 한 곳입니다. 살람 알라이쿰. 살람. 뭐 음식뿐만이 아니라 진짜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많이 판매하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 살람 알라이쿰. 살람. What is that? 난?
2: 난.
1: 난.
2: 비프 난.
1: 비프 난. 오.
0: 이 가게는 파키스탄에서도 난의 명가로 명성이 자자한 곳입니다.

0: गोल का
1: गोल का
0: और खजूर का
2: वो लगाने ये ऊपर केमा इस वासिंगल मारने केमा नहीं निकलेगा।
3: 19세기부터 사랑받아온 전설의 난가게.
4: 다른 곳들 많이 여행도 해보고 난도 많이 먹어봤는데 이런 방식 자체는 처음 봤습니다.
3: 국빈 만찬장의 식탁에 이 집 난이 올라간 적도 있다고 합니다.
5: 드디어 제가 주문한 게 나왔습니다. 키마 난이라고 불리는 건데 키마가 고기를 다진 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다짐 육이 들어간 난이에요. 아, 우선 냄새 너무 좋고요. 야, 이 짭짤하면서도 고소한 그 향기가 느껴지는데 왜 이곳이 여기서 이 사랑받는 노포 맛집이 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곧 맞아다.
3: 하루 다섯 번 무슬림의 기도 시간을 알리는 아잔이 울려 퍼집니다. 라마단 기간에는 이 아잔 소리가 이프타르의 시작 알람도 되는데요. 파키스탄의 많은 모스크에서는 라마단 한 달 동안 공짜로 이프타르 음식을 나눠줍니다. 여기는 모장바자르 인근에 있는 작은 모스크입니다.
6: 와, 치킨,
7: 아,
6: 치킨 달.
7: 전화, 전화. 전화.
5: 이제 30분만 지나면 이프타르가 됩니다. 이프타르가 라마단 기간에 금식이 풀리는 시간을 이프타르라고 말하거든요.
3: 재정이 넉넉한 대형 모스크가 아닌 이런 작은 모스크에서는 대개 지역 유지가 음식 비용을 후원합니다. 라마단 동안 무슬림들은 자선과 나눔 등 선행을 실천해야 되는데요. 기부도 그 일환입니다.
8: 이슬리에 게 수바 사라딘 조 람잔 메 무슬마노 카 로자 호타 해. 수바 세히리 호티 해. 파자르 키 나마즈 케 왁트 우스케 바드 마그리비 호가 이프타르 호타 해. 토 사라딘 쿠치 니 카테 오르 마그리비 케 왁트 조 이프타르 케 리에 함 카나 타이아르 카르테 해. 오르 다와트 야암 호티 해. 케 조 비 우스메 아예 오르 아케 카나 하마레 사드 카에.
3: 선행의 방식은 상황에 따라 제각각. 나눌 것이 없는 꼬마 무슬림들은 어른들의 일손을 도우며 나름의 복을 짓습니다.
5: 야, 동네 아기들이 같이 와서 지금 이 이프타르를 준비하고 있어요. 와, 여기 앉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Are you hungry?
9: Yes.
5: Hungry?
9: Yes.
5: You guys are waiting. Iftaru. Friend. Okay, mes dora
9: me
5: toast, toast.
9: You be friend.
5: Okay, toast, toast.
3: 하루 다섯 번의 예배 중 네 번째 예배. 마그리브 아잔이 울리는 순간 금식은 종료되고 이프타르가 시작됩니다. 모스크에서 준비하는 음식은 하루 350인분. 메뉴는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난과 병아리 콩 스프, 대추 야자, 튀김 음식 등이 있습니다. 축제 같았던 레스토랑의 이프타르와는 전혀 다른 모스크의 경건한 이프타르.
6: 아미. 자, 이제 이프타르가 시작됐습니다. 시작일 때는 이 데이츠라고 불리는 대추 야자를 첫 번째 먹고서 뱉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식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3: 그 옛날 예언자 무함마드가 그랬듯이 대추 야자와 물을 시작으로 천천히 하루의 허기를 채웁니다. 식사의 조건은 없습니다. 배고픈 이라면 누구든 앉아서 선한 마음이 담긴 1인분의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프타르를 마친 사람들은 자연스레 수도가루가 몸을 씻습니다.

0: 입니다. 모스크에 들어가기 전 육체를 정결히 하는 우두 의식입니다.
1: 원래 이슬람 문화에서는 총 다섯 번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라마단 기간에는 타라위라고 불리는 특별 기도를 한다고 해요.
0: 금식과 이프타르, 또 추가 기도와 성서 읽기까지. 이제 라마단의 하루에서 딱 한 가지 순서만 남았습니다.
2: You come to my home, you see how we do sahur.
1: 라마단 금식이 시작되기 전에, 해 뜨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는 그 식사가 있거든요. 그 식사를 같이 준비하고 같이 먹자고 해서 또 이 친구가 초대를 해줬습니다.
0: 달과 태양이 자리를 바꾸기 전, 어둠이 가장 깊은 시간. 초대를 받긴 했지만 정말 이 시간에 남의 집에 가도 되는 걸까요?
3: 오, 파이산.
4: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2: Come here, please, come here.
4: Okay.
2: So I just want to like give you my country flag. I want to welcome you with my country badge.
4: Okay, thank you.
2: So, okay.
0: 걱정이 무색하게 반겨줍니다.
4: So your mother?
2: Yes, that's my mother. She's my mother.
4: Salam alaikum. Welcome
0: to 저를 초대해준 친구 파이자는 부모님과 살고 있는데요. 어머니 홀로 분주하게 새벽 식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2: This is for our The different things we made for iftar is like fried some samosas and like there are different things.
0: 동트기 직전에 하는 식사, 수후르. 하루의 금식을 버티기 위해 든든하고 포만감이 오래가는 음식을 주로 먹습니다.
1: 진짜 저거는 한국 닭볶음탕 같이 생겼어, 볼 때마다.
2: What's your favorite dish in South Korea?
4: 닭볶음탕.
2: 닭볶음탕.
4: Yeah, since why?
5: I think 900% same.
2: Oh.
0: 어느새 오전 4시를 향해 가는 시간.
4: 살람 알라이쿰. 아버지 지금 막 일어나셨습니다.
0: 기름에 구운 빵 파라타와
4: 파라타 요거트는 처음 보는데요. Can I try? 이거 이렇게도 먹는구나.
0: 가게에서 사 먹는 맛이랑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4: 미타해.
6: 봐봐, 미타해.
4: Most of Pakistani doing now for Sehri?
2: Yeah, this is the prime time.
4: Prime time.
2: Prime time. When everyone is preparing food and eating.
4: In their own house and or restaurant.
2: In these days, there is much traffic in the restaurants. There are different deals, different buffets. So people go and enjoy outside. मामा प्रोज उठ के सबके लिए सैरी बनाती हैं कैसा लगता है आपको
7: अच्छा लगता है मजा आता है आदत है
4: 어머니의 이 약간 책무 약간 그런 느낌 아차 보다 아차
2: Because here the women handle the home and each and everything was on them.
4: 아, 이 집안일은 이제 다 약간 이쪽에서는 여성들의 전유물 같은.
8: 한국에도 그런 마주 중.
4: In Korea? Actually, my father preparing breakfast. Yeah, and washing dishes. Yeah, and clean the room. My father. Yes. Hey, Baba, what are you doing?
0: 내내 즐겁고 감사했던 새벽 식사 시간.
4: Thank you. Thank you, Faizan. Thank you, Baba. Thank you.
2: Thank you for coming.
4: Thank you, Baba. Bye, bye, Mama. Thank you. Shukriya. Yeah, see you. Hi, salam.
0: 무슬림처럼 살아본 며칠. 저는 다시 여행자 모드로 낯선 도시 카수르로 향합니다. 길 따라 끝없이 펼쳐진 펀자브 평양. 사탕수수, 겨자, 밀 등 갖가지 농작물의 고향이자 부지런한 농

0: 농부들의 땅입니다.
1: 와, 지금 새로운 곳으로 가던 길에 지금 이 드넓은 평야 같은 게 있었는데 뭔가 연기가 엄청 피어오르더라고요.
2: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이가탄탄 이가탄
1: 살람알라이쿰 살람알라이쿰 What are you doing here? 구르 구르 구르 아 슈가케인 슈가케인 아하
0: 구르는 사탕수수로 만드는 펀자브 지역의 전통 설탕입니다. 수분이 대부분인 사탕수수즙에서 당분만 남기려면 오래도록 졸여야 합니다.
1: 3시간 정도 이렇게 팔팔 끓이신다고 합니다. 오호호.
0: 걸쭉해진 사탕수수즙은 그대로 두면 울퉁불퉁하게 굳어버리기 때문에 고운 결정이 되도록 계속해서 저어주는데요. 사탕수수 본연의 색과 향이 살아있어 일반 설탕보다 풍미가 깊고 구수합니다.
1: 엿이다, 엿. 사탕수수 엿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맛은 또 울릉도 호박엿 맛이 나고 와, 너무 맛있다.
0: 저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설탕수수가 여기 있구나.
5: 간네. 아하. 짙네, 루르데, 이제, 도, 짠, 짤.
1: 짤은, 짤은.
5: 아, 짤.
1: 쭉쭉 짜보겠습니다.
5: 내가 인제
0: 겨울에서 봄. 펀자브 평야에 많이 자라는 사탕수수를 앞차기에 넣고 착즙해 줍니다.
1: 엄청 잘 나온다. 얘네가 이 밑에다가 지금 배관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그 배관 타고 일로 나오고 있습니다.
5: 이제 조에는 스파이 베터 조에는 여기 कोई गंदगी वगैरह नहीं आएगी इसके अंदर. 이제 थोड़ा सा वाई के ऊपर रखा है. 두 रखा है.
1: 야, 지금 방금 저희가 압착해서 여기 이만큼 나왔습니다. 와. 자. 냄새는 그냥 설탕인데요. 그냥 설탕물 그 자체입니다. 너무 달아요. 와, 미타해. 보트 미타. 진짜 달아요, 진짜.
5: 내추럴해.
1: 네, 내추럴해. 오가닉해. 오가닉 슈가. 너무 깔끔하고 맛있는데요. 보트 미타.
0: 뜨거운 불 앞에서 몇 시간 동안이나 쪼그려 앉아 만드는 구르. 어르신은 30년이 넘게 이 일을 하고 계시답니다. 구르는 간식처럼 그대로 먹기도 하고요. 밀크티 차이나 다른 음식에 곁들여 먹기도 합니다.
1: 오, 설탕이 냄새가 좋은데요?
5: 기니 조 sugar dusri hai kya iska white sugar hai theek hai chini khand wo nuksan dene lagi hai ye nuksan nahi deta
0: gat mandun guru는 100g에 1500원 정도 손이 많이 가는 만큼 일반 설탕보다 좀 비싸지만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1: thank you shukran shukriya shukriya shukriya shukriya thank you 슈크리야. 아? 언제 또 포장을 해놓으셨어요, 이걸 또. 메? 슈크리야. 그것도 슈크리야. 인샬라, 인샬라. 땡큐. 이야. 또 같이 만든 거를 한 덩어리 받았습니다.
0: 파키스탄 사람들은 왜 자꾸 주려고만 할까요? 그 인심에 또 한 번 달콤해진 마음으로 다시 길을 나섭니다.
1: 네, 지금은 파키스탄이랑 인도의 국경인 간다싱 왈라 보도로 가고 있습니다.

0: ਖਾਂਦਾ ਸੀ ਵਾਹ ਲਾ
1: ਅਭੀ ਜਾ ਸਕਤੇ
2: ਹੈਂ ਆਪਣਾ ਲੋਡ ਕਰਵਾ ਦੇਣਾ ਉਹਨਾਂ ਦਾ ਸਿਸਟਮ
3: ਇਹ ਆਪਕੋ ਬਤਾਏਗੇ ਗਿਲਗਿਤ ਹੈ
4: ਮੇਲ ਹੈਜਲ ਮੁਰਬੀਮਨ ਕੁਕਿਓਂਗੋ ਹਿਆਂਗਾਨਨ ਸਾਰਮਦਰੀ ਮਾਨਨਦੇਓ 검문소가 여럿 있지만 저희는 풀입했습니다.
5: 대상으로 수축되는 사람이 와서 검문을 지금 바뚤코하게 해주고 있어요.
4: 1947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리되면서 두 나라 사이엔 국경선이 그어졌습니다.
6: 지금 제가 온 곳은 간다싱 왈라보더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는 여러 국경이 있는데 제일 유명한 데가 와가보더라고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유명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4: 국경에서는 매일 해질 무렵 국기 아강식이 펼쳐집니다. 조국의 국기를 내리기 전 파키스탄 레인저스와 인도의 국경 수비대가 벌이는 신경전.
6: 아 근데 체격이 파키스탄 분들이 훨씬 크신데?
4: 여기가 국경인지 스포츠 경기장인지 헷갈리는데요.
6: 파키스탄! 파키스탄! 힘이 엄청나신데?
4: 동작 하나하나에 힘과 절도가 넘치는 파키스탄 레인저스. 다른 날은 모르겠지만 오늘만큼은 관중 호응도나 대원들 퍼포먼스 모두 파키스탄이 이긴 듯합니다. 오늘도 위풍당당하게 국가의 위상을 드높인 군인들. 양국의 국기가 내려지며 40분 남짓한 하강식은 끝이 납니다. 장교로 복무한 경험이 있는 저에겐 매일 열리는 이 의식이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펀자브에서의 여정은 하루하루가 낯설고 그래서 특별했습니다.
6: 오, 마법의 훈자 워터입니다. 미안해 얘들아. 와, 진짜 멋있다.
7: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8: 아파트 우리 오늘 참고하는 거예요?
9: 이 아파트가 68년도에 지어져서요. 네. 저희랑 동갑이에요.
10: 창작을 하는 재미와 풀어나가면서 얻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11: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다가오는 느낌이 좋은 거죠.
12: 가계약을 하고 나서 빠루를 먼저 샀습니다.
10: 빠루요?
12: 이 네. 집의 주인공이 천장이기 때문에.
8: 어? 저게 뭐지? 저게 뭐예요 도대체?
13: 어 뭐야 이거 깜짝.
14: 한국 1세대 패션 디자이너 최복호입니다. 끝까지 가짜가 남아요. 히트를 쳤죠.
13: 굉장히 파격적인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14: 아, 괜찮았죠.
15: 산 속의 양장적은 처음이거든요.
14: 1500명이 여기 다녀갑니다.
13: 한 달에?
14: 예. 아. 예, 너는 안드레를 쫓아봐. 안드레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16: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도.
13: 직접 만나 뵈셨을 거 아니에요?
0: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 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6: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7: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8: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17: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6: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다리 보이나 봐봐.
1: 잘 보여.
0: 셔플 댄스라고 요즘에 50, 60대가 춤추는. 예, 기분도 좋고 나랄 것 같다니까요. 땀도 많이 나요.
2: 혼자 추어도 재미있고 함께 추면 더 신난답니다. 50대 후반 평균.
3: 제일 어린 사람이 70. 너무 재밌어서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4: 셔플이 정말 유산소 운동, 그 다음에 근력 운동, 체력 운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되는 운동이라.
2: 춤바람 난 어른들의 즐겁고 건강한

0: 셔플 댄스의 매력 속으로 함께 빠져보시겠습니까? 전남 신안의 아름다운 섬 임자도로 갑니다. 3천여 명 주민이 살아가는 제법 큰 섬이죠. 이곳에 섬과 육지를 잇는 물류 정거장, 택배 영업소를 찾았습니다.
1: 어제 물건 엄청
2: 먹었구나.
1: 어? 어제 물건 엄청 먹었구나.
2: 거의 저기요, 제가 걸었는데?
1: 20kg?
2: 응.
1: 오늘 거의 많아.
2: 이거
1: 뭐예요 이게?
2: 이게는 대파고. 응. 이거 대단해. 두루지가 이거.
1: 두루? 아,
2: 네. 그래도 두루 조금만 한 바퀴 있어.
1: 조금만 가요? 네. 20년 된 것 같은데요? 한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만?
0: 이른 아침부터 육지로 보낼 택배 접수로 분주한데요.
3: 아, 택배도 택시로 배달해보려?
0: 택시 기사님 편으로 택배만 실어서 보내왔답니다.
1: 아주머니 이건 누울까요? 예, 어르신들이 지금 바쁜 철이어가지고 예, 직접 못 나오시니까.
0: 접수도 알아서 척척. 긴 세월 서로 속속들이 알고 지내온 덕이죠.
2: 뭐 이렇게 직접 가져오세요?
1: 요즘에는 대파. 여기는 대파 산지여가지고 대파를 많이 보내요.
2: 대파 이거 직접 다 농사 지으신가요?
3: 네, 농사 지어가지고 지금 택배로 해서 전국으로 보내고 있는. 요새 서표를 그때 축제장에서 추고 네. 요즘은 잘 되고 있어요?
1: 아, 잘 나가고 있어요.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3: 축제 끝나기 전에 그러면 한 번.
1: 네, 한 번 더.
3: 세종장에서 해줘야 될 텐데.
2: 사장님. 네. 사장님이 뭐 하세요?
3: 예, 네, 요즘 셔플에 미치셔가지고. 날마다 그것으로 다니시라고 지금 택배를 잘 보낸가 모르겠네. 또 돈은 저기 와이프한테 받으세요.
1: 네.
2: 아니 어머니 어떻게 협불대에서 손님들도 아세요?
1: 네 많이 알아요. 제가 카톡에다 많이 올려놔서 어르신들이 주소를 카톡으로 보내기 때문에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알아요. 축제 때 우리 친구들하고 저희가 영상을 이렇게 지금 카톡에 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우리 어르신들을 보고 한번 보라고.
0: 임자도 주민들에게 셔플댄스를 알리고 싶어 튤립 축제 현장에서 직접 공연도 선보이고 연습 영상은 물론 여행지에서도 기념사진 대신 셔플 영상을 찍어 부지런히 전파하는 중이라죠.
2: 택배하느라 바쁘신 거 아니세요?
1: 되게 많이 바쁘죠. 많이 바빠요.
2: 바쁜데 언제 이렇게 오신 거예요?
1: 3년 전에 무엇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몸치 탈출을 할 수 있는 이 셔플 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다니면서 한 시간 거리에 학원을 쫓아다니면서 배웠습니다.
4: 하나야!
5: 어, 언니!
4: 아, 엄마 저번에 너 저기 전장통 와서 저 셔플 했더라.
1: 여기저기 다니면서 미쳤어.
4: 아이고, 잘하더라, 야.
0: 임자도 공식 1호 셔플 댄서이자 전도사.
4: 언니 이거를 중심을 잡아야 돼. 이렇게
6: 이렇게
4: 이렇게 그렇죠 많이 올려.
1: 왜냐면 이게 기역자로 해야
4: 기역자로?
1: 이게 내가 몸을 살짝 놓으면 앞에다 딱 놓으면서 쭉
4: 다리를 뒤로 쫙 빼는 거야.
1: 쭉 빼야 돼. 그리고 다리를 앞에 뭐 있다고 해서 당겨. 쭉. 당기고. 앞으로 나가 당기고. 놓고. 땡기고! 땡기고! 언니 잘한다.
4: 아, 연습했다니까. 너 보고 올린 거 보고. 무료할 때 한 번씩 이렇게 너 올려놓은 거 켜고 한 번씩 따라 해본다니까.
2: 오늘 방금 따라 했잖아요.
6: 네, 힘들어요. 거기보다 힘들어.
4: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단계 하기가 힘들어요.
1: 그래서 우리는 웃는 것만으로도 최고야. 웃는 것만으로도 네, 웃어도 최고야.
4: 모여서 모여서 즐긴다는 거.
6: 아이고 너무 좋아.
4: 하다 보면
6: 살도 빠질 거 아니냐. 무릎도
5: 이렇게 막 크게 뭐 이렇게 물이 안 가는 것 같고.
1: 아니 이게 갱년기에 진짜 좋은 운동인 것 같아. 내가 언니
4: 빨리빨리 선화 때문에 아주 젊어지겠네.
1: 젊어지겠네.
4: 진짜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0: 이왕 시작한 거 지도자 자격증까지 도전해보자 싶어 거울까지 챙겨들고 매일 연습 중이라죠.
1: 아, 발, 저의 발 스텝을 보려고요. 둘, 셋, 넷, 한다,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2: 여기 동작이 넘치기 좀 있어요?
1: 예, 이게 런닝맨이라는 게 있고.
2: 어떤 게 있는 거예요?
1: 이게 런닝맨. 런닝맨이 있고, 티스텝. 찍고, 찍고. 살짝 찍고, 터치. 내리고. 차스턴, 차스턴. 차스턴, 트위스트 힐. 3, 2, 3, 4.
0: 기본 발동작만 익혀도 누구나 춤꾼이 될 수 있답니다.
1: 맨날 앉아서.

0: 의자에서 앉아서 일만 하니까 올라와서 다리도 부러지고 생각보다 몸을 움직이는 게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더 생성이 되는 것 같아요. 힘을 뺀 만큼 저는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1: 사실 택배 일이라는 게 녹록치만은 않죠.
2: 하트를 하고 몇 개야?
3: 확인해봐야 돼.
0: 저희 신랑.
3: 네, 안녕하세요.
4: 아, 그 두 분이 같이 하시는데요.
0: 네.
4: 네. 지금 어디 있다고
3: 지금 무안에서 물건 배달 물건 싣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0: 이거는 오늘 배달 물량이에요.
1: 매일 30건 정도 된답니다.
0: 갔다 올게.
3: 응.
0: 갔다 올게. 오늘은 많지 않습니다. 이쪽은.
3: 응.
0: 가요.
4: 배달을 직접 가시는 거예요?
0: 일정 부분은 제가 하고 나머지는 또 애기 아빠가 하고.
1: 임자도는 남편의 고향. 인천에 살다 20년 전 섬으로 들어왔죠.
4: 두 분은 어떻게 여기 와서 택배하시게 된 거예요?
0: 애기 아빠가 직장 다니다 갑자기 시골로 내려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내려와가지고 시장 조사를 하니까 우체국 택배밖에 없더라고요. 여기 섬은 배를 타고 다니니까 택배가 아예 안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들어와가지고 이 택배를 시작한 거예요.
1: 딱 3년만 살자 한 게 벌써 20년.
2: 안녕하세요.
3: 예.
2: 이거 뭐 맞아요?
3: 뭔데요?
2: 세제 같은데요?
3: 예?
2: 세제 같은데? 안에 문이 또 있네.
3: 아니, 뭔 되는 거라고 식구들이 몇명 시키노?
0: 예, 감사합니다.
3: 예, 네. 고맙습니다.
0: 네.
1: 낯설고 고립된 섬 생활. 그간 어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0: 많이 힘들었죠. 탈모가 오니까 맨날 모자를 벗어본 적이 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삶이 더 희망적이고 그전보다도 훨씬 활기롭다고 해야 되나? 즐거워요. 많이 즐거워요. 그래서 얼른 일하고 또 춤추러 가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배달을 열심히 해요.
1: 몇 년 전 육지를 잇는 다리가 생기고 자유롭게 셔플을 배우러 도시를 오가며 인생에도 봄날이 찾아왔답니다.
0: 잘 찍히네. 꽃이 이쁘니까. 아무 데서 찍어도 되지 않을까?
3: 잘 나올 것 같은데.
5: 두 분 꽃 보러 오신 거 아니에요?
0: 꽃 보러 왔어요. 꽃도 보고 셔플도 하고.
1: 백만 송이 튤립이 수놓은 아름다운 임자도의 풍경 앞에 서면 춤바람도 더욱 신바람 난다죠.
0: 여보, 저쪽에서 내가 춤을 추고 여기서 찍어주면 어떨까?
3: 괜찮을 것 같은데?
0: 찍어주면
3: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
4: 남편분은 저희랑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0: 네. 많이 잘 도와주세요.
1: 덕분에 데이트하는 시간도 많아졌답니다.
0: 자리 봐줘.
3: 응, 앞쪽으로 좀만 와, 앞쪽으로. 응, 가운데, 응. 됐어.

0: 전에는 사무실에만 있다 좀 우울한 생활을 하다가 쇼플 배우고 나서 성격이 많이 활발해지고 많이 밝아졌죠.
1: 활발해지니까 남편분 좋으시겠어요?
0: 기분이 겁나 좋죠.
2: 그래서 이 좋은 걸 혼자 하기 아쉽더랍니다. 유산소 운동도 되니 3년 새 몸무게도 10kg이나 빠졌다죠.
3: 우리 나이 때는 많이 나와서 돌아다니는 게 춤을 추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셔플 댄스를 많이 좋아요. 많이 신나요. 네. 슈업. 고고.
2: 재미있고 운동 효과까지 있으니 그 춤바람이 잠잠할 리가요. 이미 전국적으로 뜨거운 돌풍을 일으키며 요즘 5, 60대 사이에서

0: 가장 핫한 취미 중 하나랍니다.
1: 아마 제가 제일 연장자 같아요. 저는 66년생이요. 한갑이에요, 한갑.
0: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년의 셔플 댄서들. 오늘 셔플 축제가 있답니다.
2: 너무 힘들어. 너무 빨라졌어.
3: 옆에서 못 따라가시는데요?
2: 아니 너무 빨. 너무 빨라져가지고
4: 저는 67세에 시작했어요.
3: 네.
4: 힘들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5: 제가 피아노를 했을 때 목 디스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운동을 하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면서 너무너무 즐거워요.
6: 김천에서 수제돈가스를 운영하면서 취미로 셔플댄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7: 식당일은 힘들잖아요.
6: 식당일은 주방 제가 음식 다 하거든요. 오늘은 샀다가 내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너무 즐거워서.
0: 동호회나 수업을 통해 만난 이들이 팀을 이뤄 공연을 선보이는 자리.
8: 네, 일부러 오늘 공연을 위해서 맞춰 입었어요.
9: 저희 오늘 발표곡이 그리스 뮤지컬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입은 거예요.
7: 화살이 있어요, 두 번째.
9: 아, 아이돌이래요. 에스파. 넥스트 레벨.
3: 소화가 되세요?
9: 에스파인데도 나이가 들든 안 들든 할 수 있는 게 셔플이다.
7: 남자분들이 이제 셔플 하세요.
10: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11: 아, 운동도 되고 끝내줍니다.
10: TV에서 한번 봤는데요. 굉장히 매력을 느껴가지고 한번 해봐야겠다는 그냥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 그런 거죠. 안 해봤던 거에 대한 도전.
0: 셔플을 출 때만큼은 모두가 이팔 청춘.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주인공.
7: 예전에 사람 만지게 서본 적 있으세요?
4: 전혀. 네. 춤이라고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저기 사실 상담 심리 했거든요. 네. 맨날 앉아서 일하다가 이렇게 몸을 쓰니까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힘들어도 재밌는 거예요. 이 셔플이라는 게.
0: 함께 호흡 맞춰 곡 하나를 완성해가는 재미.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해냈다는 만족감이 주는 그 벅찬 감동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죠.
12: 너무 확실하게 틀려서
4: 괜찮아. 너무 떨렸어요. 저도 떨렸는데 재밌었어요.
12: 너무 행복했어요.
0: 오롯이 내가 나로 있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함께 셔플 추실래요?
13: 손발이 움직일 때까지는 계속 만들 거예요.
4: 아, 경이롭다라는 게 이럴 때 쓰는 말 같아.
14: 제가 정성을 기울이는 것만큼 그 이상의 기쁨을 안겨주니까요.
15: 지금 전화상담만 받아도 사면결착 캡과 숨밸브로 신선함 유지, 스텐, 핸들, 대용량 보관용기 6종 증정, 핸들형 디자인으로 이동과 보관까지 편리하게, 내구성 좋은 스테인리스 재질, 사면결착 캡 구조로 냄새 차단, 신선함은 오래, 숨밸브로 신선 유지, 가입안입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스텐, 핸들형 대용량 보관용기 6종 증정.
16: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5: 지금 전화상담만 받아도 사면결착 캡과 숨밸브로 신선함 유지, 스텐, 핸들, 대용량 보관용기 6종 증정, 핸들형 디자인으로 이동과 보관까지 편리하게, 내구성 좋은 스테인리스 재질, 사면결착 캡 구조로 냄새 차단, 신선함은 오래, 숨밸브로 신선 유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스텐, 핸들형 대용량 보관용기 6종 증정.
16: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0: 이어서 건축 탐구 집이 방송됩니다.

0: 어떻게 이 목소리를 가지고 음악을 안 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1: 압도적으로 노래하는 게 즐거워요.
2: 대화라는 앨범이
1: 그냥 오빠랑 저
2: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싶다. 저희랑 이제 엮이면 그냥 이 춤을 춰야 됩니다.
1: 큰일 납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3: 안녕하세요, 에바.
4: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안녕하세요, 해봐.
1: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 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2: 남방구는 북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4: 우리나라 사

0: 10명 중 8명이 산다는 공동주택. 환갑을 목전에 둔 이곳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답니다.
1: 굉장히 깜짝 놀랐었죠. 아, 서울에 이런 건물이 대박, 신박다.
2: 아, 큰일 났다. 어떡하지?
1: 돈이다.
0: 아파트를 탐구하게 될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것도 1967년생 아파트를요.
3: 정해진 예산이 2억밖에 없어서 그 돈으로 좀 마련을 하다 보니까
0: 서울에서 2억에 내 집 마련한 성공 신화.
3: 유명한 경제 유튜버가 이런 집 사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그게 저희 집 같은 거예요. 그래서
4: 저희 집 한복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3: 왜 그러지? 나는 이게 좋은데.
0: 이 빌라를 사지 않았다면 절대 몰랐을 행복이랍니다. 오늘은 오래된 공동주택의 가능성을 탐구하러 갑니다.

0: 여기가 어디래요? 딱 80년대 홍콩 영화 속 같은데? 어머야, 장국영이야, 양조위야. 내가 아는 그 사람 맞죠? 집 찾아 도시 뒷골목을 헤매는 건축계의 하이아나, 김호민 소장님 아니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아니, 저는 뭐 집 탐구 안 하고 오늘 홍콩에 여행 오셨어요?
1: 영문 본석에 장국영 갔나요?
2: 약간? 네.
1: 아, 여기 뭐 홍콩이나 태국 같죠?
2: 네.
1: 근데 놀랍게도 서울에 을지로입니다. 요새 젊은 분들은요, 여기를 힙지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밤 되면요, 완전히 동네가 바뀌어요.
2: 오늘 집 탐구 하셔야죠.
1: 아, 참. 그럼 오늘 집 어디죠?
2: 네, 오늘 탐구할 집은 바로 저기입니다.
1: 이 건물이요? 이 건물은 세운상가의 한동인데.
2: 저 건물이 바로 우리나라 1세대 주상 복합 아파트입니다.
0: 그 유명한 김수근 건축가가 설계했다는 세운상가? 아담하다요. 사람 길이랑 찻길을 따로 만든 당시로서는 최첨단 건축물이었어요. 위쪽에는 1세대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쫙. 지금으로 치면은요, 타워팰리스 급이었죠.
2: 첫 번째는 상량부터 찾아보시죠.
1: 상량이요? 아니, 이거 지어진 지가 67년인가 그럴 텐데 그때 쓰인 상량문이 남아있을까요?
2: 찾아보시죠. 있습니다.
1: 일단 한번 가보죠.
0: 집탐구 사상 아파트를 탐구하는 것도 처음인데 다짜고짜 상량부터 찾으려면 찾아지나요? 한옥도 아니고 60년대래도 최첨단 아파트였는데 그런 게 있었어도 지금은 없어졌겠죠.
1: 여기 10층인데 아니 보통 상량문을 이렇게 보에다가 새기거든요. 근데 다 하얀 페인트 칠해져 있어서 천장도 노출이고 없는 것 같은데요? 잘못 하신 거 아니세요? 뒤요? 상량문이 여기 있네? 확실한데요? 67년 12월 25일? 야, 정오, 상량. 용과 거북이. 이 용은 사실은 이제 하늘, 비, 이런 거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거북이는 장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세지 말고, 오래오래 이 자리 그대로 있기를 바라면서 이 상량을 쓰신 것 같은데, 이제 거의 60년 돼가니까 성공한 것 같은데요? 아니, 그나저나, 오늘 갈 집 어디죠?
3: 오늘 탐구할 집은 공용 베란다로 가보시면 됩니다.
1: 공용 베란다요? 공용 베란다? 여긴가?
0: 60년대 아파트에는 이런 공간이 있었대요. 엄마야, 이거는 언제적 풍경이야?
1: 야, 여기 공동 마당 같아.

0: 같은데, 오, 이 화단도 그렇고, 장독대도 그렇고, 화분도 그렇고, 다 일일이 이 호스가 붙어 있네.
1: 환갑을 앞둔 수상복합 아파트가 만들어낸 정겨운 풍경. 분명 낯선데 낯설지가 않네요.
0: 야, 아파트가 정말 맞긴 맞나 보구나.
1: 옛날엔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사는 고급 아파트였다니까요.
0: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2: 예,
3: 반갑습니다.
0: 예, 건축탐험가 김문민입니다.
2: 예, 반갑습니다. 예.
3: 저기.
0: 아, 예.
3: 연예인하고.
0: 더 연예인 같으신데?
2: 아유, 별 말씀이요. 예.
0: 너무 힙하신 거 아니에요?
2: 아유, 별 말씀을요.
3: 우리가
2: 예.
0: 아, 그래서
3: 저희도
0: 그렇구나.
3: 좀 힙해야 되지 않을까? 68년생 아내 변재희입니다.
2: 68년생 남편 권용식입니다. 예.
4: 67년이라고 돼 있던데, 그럼 두 분은 그때 안 태어나신 거예요?
2: 그쵸? 예. 아, 이렇게 오래된 건물이어서 오히려 더 마음에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3: 이 건물에 첫 발을 들였던 때였고, 저도 그때 굉장히 깜짝 놀랐었죠. 아, 서울에 이런 건물이.
1: 그럼 지금부터 본격 아파트 탐구 시작해 볼까요?
0: 선생님 댁이 여기 있어요?
2: 예.
0: 야, 여기 뭐, 거의 영화 세트장 같은데요?
3: 아니, 실제로 많이 세트로 활용하시는 것
2: 와,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시죠?
0: 같더라고요. 근데 관리가 되게 잘 됐네요.
2: 예, 시간에 비해서 깔끔하게 관리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3: 바닥도 항상 왁스를 하고 있고.
0: 아, 그렇구나. 아, 여기구나.
2: 예.
0: 오, 두분 이미지랑은 또 상반되면서도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1: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온 느낌? 아, 나도 오늘로 추억여행 제대로 하는 건가요?
2: 들어오세요.
0: 오, 와, 이거 완전히 상상 외인데요? 이야, 이게 좀 몽환적이라고 해야 될까? 이야, 정말 과감하시다.
1: 이거는 상상외가 아니라 배신이죠, 배신. 아니, 녹슨 창살에 이불 빨래 펄럭이다. 안에서는 스테인리스 싱크대가 웬 말이야? 분명 저 풍경을 보면 21세기가 맞는데? 벽 색깔 정말 예술이다. 집이 아니라 이거 아드리에 같아요.
0: 집이 분위기가 완전히 상상 외인데요?
3: 좀 반전이 있었나요?
0: 왜? 거기다 특히나 이제 바닥을 좀
3: 네.
0: 이렇게 타일로 하셔서 그리고 좀 따뜻한 색감을 쓰셔가지고.
3: 테라코타 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흙을 빚어서 만든 타일이고.
0: 근데 이제 일단은 그 면적이 가늠이 안 되거든요. 대략 면적이 어느 정도 될까요?
3: 3m, 10m,
0: 아, 요
3: 30평에.
0: 폭이 3m에 깊이 10m.
2: 네, 여기가 층고가 높아서 좀 답답함이 덜할 거예요.
0: 아, 천장고.
3: 그랬을
0: 그렇네.
3: 거예요.
0: 야,
3: 아마 이런 천정고는 어느 아파트나 뭐 원룸이나 그
2: 보기
3: 오피스텔
2: 힘들죠.
3: 가셔도 만나실 수 없는.
0: 그러겠네요.
3: 네.
0: 아니, 근데 희한하게 지금 이게 앞에 지나가는 게 콘크리트 보 같은데.
2: 그렇지. 보가 어마어마하죠.
1: 요즘 아파트는 벽이 집을 지탱하는 벽식 구조인데 옛날에는 기둥과 보가 지탱을 했구만요. 벽을 치면은 두 집을 한 집으로도 만들 수 있는 구조. 근데 천장이 원래는 낮았구나.
2: 저희가 처음에 이 집을 매매를 해서 들어왔을 때는 천정이 닫혀 있었어요. 아내가 천장을 털겠다. 그 뒤에 상황이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1: 두고 보니 이건 그야말로 건축 진품 명품 발굴 현장 부동산이몽의 시작이었죠.
3: 아니, 딱 뜨던데 진짜 1m 높이의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 얘기는 3분의 1을 제가 생각도 못 했는데 새로 생긴 느낌? 와, 진짜 대박 신박다.
2: 아, 큰일 났다. 어떡하지?
3: 돈이다.
2: 그리고

0: 뜯었을 때 천장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 위에 지나다니는 배관, 전선, 공간이 확보된 것만큼 위로 올리기도 하고 스프링쿨러도 공간이 확보된 것만큼 천정 위로 더 올려야 되다 보니까 스프링쿨러를 올리려면 이 7층에 물을 다 빼야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다 빼고 스프링쿨러 공사를 하고
1: 그러네, 생각해보니 새록새록 생각이 나네요. 뭐 그렇게까지 저희가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못해요.
2: 주물 배관에 세라믹 애자까지 건축 진품 명품 맞구만요. 살릴 배관은 살려서 올리고 못 쓰는 배관은 뜯어내는 대공사. 그 생고생 덕분에 이런 천고를 갖게 된 거 아닙니까?
3: 근데 요새는 아파트들이 다 이미 이 천장 속을 공간을 줄이려고 그래야 이제 층수를 더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벽 구조로 짓다 보니까 이 천장을 뜯어도 별로 이렇게 실익이 없거든요.
1: 저희는 거의 1m의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와 이건 대박이다.
0: 10평을 샀으나 15평이 된 것 같은.
4: 그렇죠. 예, 예.
1: 저희가 그래도 층고가 높으니까 아, 이 높은 층고를 좀 활용해서 뭘 더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사실은 또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2: 이 좁은데 뭔 공간을 또 만들어내셨어? 어, 설마 저기 저 철구조물이요? 어, 이건 또 뭐에 쓰는 물건인고?
1: 뭐 여기는 한번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3: 설마 이 부엌 짚고
1: 네, 이렇게
3: 올라가나?
1: 장을 타고
3: 그거죠?
1: 계단은 바로 소재 뒤에 있습니다.
3: 설마 이게 계단이라고요? 아, 모양은 계단이긴 한데
1: 네.
3: 아니 이게 철로 만들어진 것 같긴 한데
0: 한번 올라가 보시죠.
1: 보자, 올라가 보시죠. 하실 수 있습니다.
3: 아니 근데 도전이라고 하니까 더 무섭잖아요. 도전. 야, 오
0: 생각보다 안정적이죠.
3: 그렇네. 네.
2: 따로 장인한테 맡겨서 제작했대요. 아우 내가 잊고 있었네. 여기가 그 미사일도 만들 수 있다는 세운상가잖아요. 야, 너무 아늑하다.
1: 와. 저희가 사실.

0: 상황에서 주는 그 안정감이 좀 있거든요.
1: 와, 생각보다 되게 아늑한데요?
0: 어떠세요?
1: 이야. 아니, 저는 딱 요 정도 공간이면 될 것 같은데요? 밑에도 필요 없네. 이야, 하루 종일 뒹굴뒹굴해도 되겠다.
0: 거기서 만화책도 보고, 음악도 듣고.
1: 진짜 아늑하다.
2: 조금 전에 소장님이 밟고 올라가신 계단이 네? 제가 이 공간에서 가장 좋아하는 오브제 중에 하나예요.
3: 그 이유가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향긋한 커피향이 온 집안을 감싸 안으면
0: 고마워.
3: 용식 씨 커피 들고 어디 가시려고요? 어우, 침대 올라갔다 흘리면 어쩌시려고 저런? 아, 거기 앉으시게요. 장식장도 됐다가 계단도 됐다가 영화 감상용 의자도 됐다가 빔 프로젝트 거치대도 됐다가 이야, 이게 대체 일석 몇조래요?
2: 나름 또 신선한데?
3: 1960년대생 집에서 감상하는 1920년대 영화라. 두 분 진짜 오래된 거 좋아하시는구나.
2: 오래됐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잘 만들어진 게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다가오는 느낌이 좋은 건 거죠.
0: 뭐 강남에 뭐 아파트 뭐 이렇게 우리가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저는 이 오래되고 낡았지만 그 당시 굉장히 고급 아파트였거든요. 그 당시에 진짜 엘리베이터 걸도 있었을 거고 뭐 복도에 다 카페트가 깔려 있었다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이 로케이션에 너무나 그 센터에 이런 곳이 이렇게 버려진다고? 방치되어 있다고? 아무도 거들도 안 본다고? 그게 너무 신났어요, 사실.
3: 귀한 것을 알아볼 줄 아는 눈. 그 특별한 재주 덕분에 부부는 이 집을 한눈에 알아봤고 이 집 또래의 물건들로 집을 채웠답니다.
1: 아니, 근데 보니까 이 가구들이 편해 보이면서도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여요.
2: 여기 있는 가구들이 그 미드센츄리 모던 시대 디자이너들 가구예요. 앞에 있는 식탁 같은 경우 그 한스 베그너 디자인이고요. 의자도 마찬가지로 196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가구들이에요.
1: 아, 너무 우아하다. 네.
2: 소장님 뒤편에 있는 그 잉베 익스트롬 디자인인데요.
1: 네.
2: 테이블을 올려서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적인 가공인 거죠.
1: 아, 다리가 너무 멋있네.
2: 예. 요 세라믹 인형이 그 플라스틱은 1800년대 중반에 개발되기는 했지만 상용화되기 전에
1: 네.
2: 뭐 아이들이 목욕하면서 가지고 놀던
1: 아이들이 이런 걸 갖고 놀았다고요? 거의 예. 귀족 아니에요?
2: 예.
1: 이야. 예.
2: 저는 순수 미술을 전공을 했고요.
0: 저는 인테리어 디자인 전공을 했고.
2: 저는 지금 빈티지 가구 컬렉터고요.
3: 조형 예술가와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활동하던 둘은 지금 전 세계를 돌며 빈티지 가구를 수집하는 일을 한답니다. 건축에 가장 좋은 재료 역시 시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고른 집 마저 탐구해 볼까요?
1: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침실이죠?
0: 그렇죠. 저기 침대 공간이 있습니다.
1: 아, 10평 공간인데 이렇게 또 분리까지 하셨네요?
0: 네. 이게 이제 만약에 외부에서 또 조금 네. 퍼블릭하게 손님이 오셨을 때는 뭔가 침대 공간이 바로 보이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1: 아, 원룸인데도?
0: 네. 살짝 가려줄 수 있도록 지금 벽을 설치했습니다.
1: 그럼 좀 답답하지 않을까요?
0: 근데 또
1: 이걸 또 그 자리
0: 움직일 수 있습니다.
1: 이야, 이 벽이 움직여요?
2: 아내가 벽이었다 문이었다 이렇게 변신하는 걸 좋아해요.
1: 트랜스포머를 좋아하시는군요.
2: 예.
3: 좁은 집 넓게 쓰는 법. 첫 번째는 영원한 벽은 없다. 물론 영원한 문도 없

0: 있죠.
1: 저는 처음 들어왔을 때 이 복도가 좀 긴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10평 원룸이면 그렇게 큰 게 아니어가지고 야, 좀 답답한 거 아닌가 그랬더니 아, 웬일이야. 이게 다 움직이는 가벽이었던 거네요. 참 좋네요.
2: 근데 소장님이 놀라실 일이 아직 남아있어요?
1: 또 있다고요? 예. 아니 뭐 10평
3: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1: 아 그래요?
3: 네.
1: 와 거기 옷장 아니었어요? 오 뭐야? 이야 화장실이 있네?
0: 이 집은 화장실 기능별로 다 분리를 했대요. 세면대 따로, 샤워실 따로, 물론 변기실도 따로. 그래야 한 사람이 들어갔을 때 다른 용무가 있는 사람이 난리가 안 나니까요.
1: 오, 뭐 그렇게 특별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3: 아, 소장님 여기서부터 잘 보시죠.
1: 뭘요? 어? 뭐야 이거 벽이 문이 돼서 움직이네요? 아 이렇게 복도가 되고 현관도 가로질러서 어? 다시 선생님이 계신 곳으로?
4: 예, 여기 있어요.
1: 신한동선이구나. 이야 그래서 보니까 지금 미닫이문하고 여자지문 두 개를 활용해서 이제 단순히 이제 어떤 공간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간의 구획을 바꿔버리는.
3: 그렇죠.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네. 하면서 열려있을 때는 그냥 단순히 복도 공간처럼 활용이 된 공간이 됐다가 다시 닫으면 독립된 나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이 또 될 수 있는 네. 그런 다변성을 주려고. 아 이렇게 협소하고 정말 오래됐고 한계가 많은 그런 이제 공간이 주어졌을 때에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까? 이때 이걸 풀어나가면서 얻는 또 그 만족감이 있거든요. 조명을 같이 잘 활용을 하면 밝은 곳과 네. 어두운 곳이 더욱 극명해지면서 공간을 더 이렇게 분할해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2: 이 어두운 공간이 예를 들면은 소극장 같은 느낌인 건 거죠.
0: 좁은 집 넓게 쓰는 비결 두 번째. 공간 분할은 벽이 하는 게 아니라 조명이 한다는 거. 만에 소극장의 무대 연출하듯이 조명 들어오는 곳이 지금 사용하는 공간이 되는 거네요. 벽으로 막을 필요가 없죠. 빛이 경계를 만들어주는데.
2: 그 빈티지 가구. 여행을 떠나면 보통 두세 달 유럽에서 머물다가 또 한국에 들어와서 들어온 가구들을 정리를 하고 또 가을에 또 두세 달 여행을 떠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가면은 늘 저희한테 집을 내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외국에서 친구들이 들어오면은 호텔에서 묵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공간을 내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기도 했었어요.
3: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또 연결돼서 아, 좀 나중에 작가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작업도 할 수 있게 하고 전시도 할 수 있게 하고 여기 스테이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 공간을 충무로 살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 살롱 문화를 만들고 싶은 거죠. 예술인들이 모이는.
3: 네.
0: 아 그러게 기쁜 뜻이 두 분 참 생각이 멋진 분들이었네.
3: 멋있겠지.
0: 아낌없이 내어준 집에 머물러 본 이들이 만든 특별한 집이네요.
3: 잘 먹겠습니다. 아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지금 완전 여름이야. 이렇게 있으니까 서울로 여행 온 것 같지 않아?
2: 뭐 여행이지 뭐 여행 온 것처럼.
3: 그러니까.
0: 나도 덕분에 이 집에서 시간과 공간으로 오가는 여행을 한 것 같아요.
3: 되게 오래된 그 건물들이 지금 남아있는 동네라 50년대, 60년대, 70년대가 막 겹쳐져가지고 레이어드 된 느낌도 되게 낯설고 새롭고
2: 점점 지금 공구상가도 그렇고 위축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 이 없어지는 서울의 마지막을 지금 즐기고 있다고 할까요? 이곳에서.

0: 그렇지. 없어질 풍경을 우리가 이제 부여잡고 있는 느낌?
1: 신세를 졌던 외국 친구들이 여기 머물면서 하는 말이 있었대요. 한국에 오랜 속살을 보려거든 경복궁보단 충무로살롱이라고요. 근데 내가 이 집 다 탐구하고 보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 아파트도 100년 가옥이 될 수 있어요.
3: 돼야 되지 않을까요?
0: 그렇죠?
3: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파트를 많이 많은데. 지어놨는데 100년 가옥이 안 된다면 100년. 계속 부시고 새로 지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0: 너무 슬픈 얘긴데.
4: 아파트? 사실 콘크리트 수명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우리 30년밖에 안 씁니다. 근데 100년입니다. 100년. 을지로가 힙지로가 됐잖아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가회동의 한옥? 다 싫어했어요. 다 뭔가를 바꾸고 싶어 했지.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40년이 지난 뒤에 저 가회동 북촌을 그나마 지켜내지 않았으면 아마 우리 서울의 자산, 대한민국의 자산 하나가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었던 아파트들을 되돌아보자. 100년 가옥 충분히 될 수 있다.
1: 두 번째 공동주택을 찾아서 서울 서대문구로 갑니다. 와, 나 집 많다. 정말 네모난 세상에 네모난 풍경이네.
4: 아,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주택가에 왔는데요. 거의 주택 전시장처럼 공동주택들의 종류가 다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갈 집이 다세대 주택이라면서요? 86년이요? 오, 그때면 우리 아시안게임 또 올림픽 한참 준비할 때라 이 단독주택지들이 다 공동주택지로 바뀌고 있을 때거든요. 거의 1세대 같은데요?
5: 외부 계단을 찾으세요.
4: 외부 계단? 아직 남아있나요? 어, 그래요? 야, 외부 계단집. 야, 요새는 흔치 않은데.
1: 빌라라면서요? 근데 계단이 밖에 있어요?
6: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7: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8: 미세먼지가 많은 날 우리는 창을 열어 에어필터 창을 사용합니다.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해충을 차단하고 방충망과 미세먼지 차단을 동시에 자연환기 시스템 에어필터 창.
1: 소장님, 외부 계단 있는 빌라집 찾으셨나요?
4: 아, 외부 계단을 도대체 어디서 찾지? 어? 어, 이거 외부 계단이다. 이야, 이거 옛날에 진짜 많았는데 요새는 없는데. 와, 계단 참 잘 만들었다.
1: 그러게, 나도 기억나네. 이게 아직 있네.
4: 아, 요렇게 해서 6세대가 있는 거구나.
1: 86년이면 아시안게임 올림픽 줄줄이 치러야 돼서 다세대 주택 규제가 잠시 풀렸던 시절. 그래서 반지하도 있는 거래요. 필로티 있는 빌라는 이후고요. 소장님, 위 좀 보셔.
9: 어, 소장님.
4: 어, 안녕하세요. 아, 나와 계셨구나. 아유, 반갑습니다.
9: 내려가겠습니다.
4: 네.
1: 집은 연식이 있는데 주인장들은 젊어요.
4: 아이고,
10: 안녕하세요.
11: 안녕하세요. 네, 건축 탐험가 김동희입니다.
10: 안녕하세요.
4: 아니, 이 다세대 주택이 86년생이라고 들었거든요?
12: 제가 89년생인데.
4: 89년생? 네, 오.
12: 저보다 형님인 집이거든요?
4: 이거 한참 형님이네.
12: 맞습니다. 저희가 정해진 예산이 2억밖에 없어서 그 돈으로 좀 마련을 하다 보니까 저보다 형님인 집을 좀 마련하게 됐습니다.
4: 2억이요?
12: 네.
4: 정말?
12: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2억에 내 집 마련에 성공한 남편 서준혁.
10: 아내 최...

0: 세진입니다.
1: 네, 저희는 처음부터 저희에 맞게 고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사실 그게 오래돼도 상관없고 오히려 더 좋고 집에 매력이 있는 매물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0: 네, 5년 전에 약 한 1억 5천 정도의 매물을 찾게 돼서 네,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2: 아무리 5년 전이라도 그렇지 2억에 내 집 마련한 거면은 성공한 거죠. 서울에서 이게 되네요. 근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요?
1: 처음에 딱 그 집 모양을 봤을 때 중앙에 있는 그 외부 계단이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계단이면 퇴근하고 집에 갈 때마다 되게 단독주택 같은 느낌이 들겠다.
0: 뿐만 아니라 그 경사 지붕도 그랬고 또 내민창.
2: 특히 맨 꼭대기층에 마음을 뺏긴 거는 저 경사 지붕 때문이었대요. 그래서 철물점부터 갔다는 거 아니에요?
1: 저희가 가계약을 하고 나서 너무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빠루를 먼저 샀습니다.
3: 빠루면 혹시 그 새 지렛대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4: 맞습니다.
1: 네.
3: 방치 모르겠네. 한번 올라가 볼까요?
4: 한번 올라가 보시죠.
3: 예. 야, 집주인이 깜짝 놀랐겠는데요? 아, 가계약했다고 빠루를 사? 이 여기예요? 야.
2: 그러게요. 조폭 영화도 아니고.
3: 정말 집안에 들어가면 알 수 있는 거죠. 오. 현관부터 다르네.
2: 1986년생이면은 올해로 마흔 아닌가? 어떻게 변신? 아니, 부활을 했는지? 같이 한번 탐구해 봅시다. 아우, 깔끔하다. 거기다 저거는 한지 붙인 장지문 아닌가요? 엄마야, 천장은 왜 또 저렇게 높아? 빌라에 이런 천장이, 이거 말이 되는 건가요? 이 정도면은 환골 탈태. 지은 사람도 못 알아보겠네. 특히 저 천장고는 요즘 지은 빌라라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죠, 소장님?
3: 와, 와, 천장고. 이야, 지붕 모양을 그대로 살리셨네요. 들어와 보니까 왜 그 소위 빠루가 필요했는지가 이해가 되네요. 대략 저게 4m, 4.5?
1: 3.8m.
3: 아, 그래요? 네.
1: 원래 저희가 처음 왔을 때는 다 2.2m로 평천장으로 돼 있어요.
2: 2.2m면은 보통 집의 천장고. 평천장 위 공간을 확신한 부분은 새 지렛대로 천장부터 뚫었답니다. 근데 막혀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0: 근데 그 딱 빠루로 구멍 이렇게 뚫고 봤을 때 너무 반듯한 연화조가 딱 나왔거든요. 벽돌이 딱 보였거든요. 아, 그때 진짜 소리 지르죠. 소리 완전 지르면서 환호했어요.
2: 오늘 앞집이나 뒤집이나 대단한 분들이셔. 투신 능력이 있으신가? 어떻게 막힌 천장 속을 꿰뚫어보죠? 덕분에 4m가 다 되는 새 천고를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우, 그런데 이 등은 좀 그렇다?
3: 아니, 근데 천장을 이렇게 예쁘게 해놓고 보통 저기 펜던트 되게 예쁜 거 등을 사서 해놓으시잖아요. 이게 뭔가요? 옛날 70년대 화장실처럼.
1: 그게 저희가 이 집의 주인공이 천장이기 때문에 천장 자체를 좀 더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아예 갓까지 빼버리고요.
3: 아, 그래요? 일부러?
1: 네, 맞습니다. 오. 누가에 여기에는 조명도 없습니다.
3: 아, 그렇네. 매입등 하나도 없고. 네.
2: 주둥도 없이 과감하다 진짜.
0: 왜 내가 이 천장고에 그렇게 목숨을 걸었었지? 막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항상 아파트 생활을 했었거든요. 딱 그 정해진 높이, 뭐 낮으면 2.3, 높으면 한 2.4 정도 되는, 이제 진짜 내 뜻대로 집을 고쳐보자 했었을 때 좀 다른 점이 뭐지? 라고 이제 생각해 보니 그런 것들, 천장고 혹은 뭐 마감재 뭐 이런 것들.
2: 자세히 보니까 마감재도 예사롭지 않네요. 뭔가 한옥 느낌 안 나요? 거실과 부엌을 나누는 문은 장지문이고 바닥은 어디선가 봐.

0: 같은 깔기 방식인데.
1: 근데 이제 이 마루제라 그러죠. 이 폭과 길이가 제가 보통 보던 폭하고 길이가 아니거든요. 우리 약간 대청마루 깔던 방식을 좀 응용하신 거잖아요.
0: 그러네. 대청마루 봤다 했어, 내가.
2: 또 이런 한식 깔기 스타일로 마루를 깔면 저 끝에서부터 문을 열어두면 여기까지 쭉 이어지는 느낌이 좋아서 이런 깔기를 또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1: 근데 진짜 효과는 좋다. 이 마루제도 좋고, 패턴도 좋고.
0: 진짜 대청마루가 부엌부터 거실까지 쭉 이어져 넓어 보여요. 부부가 이런 디테일까지 아는 이유, 둘다 건축으로 밥 먹고 사는 건축사들이랍니다. 어쩐지 가계약한 집 천장을 아무나 그렇게는 못 뚫지 않요.
3: 저희가 처음 그 집을 구할 때, 아주 좋은 매물이 있다가 너무 잘 왔다고. 그래서 간게그 경의중앙선 있죠. 그 철길 옆에 있는 원룸인 거예요.
2: 근데 거의 새벽 3시 반부터 하루 종일 기차가 다니더라고요.
3: 알고 보니까 경의중앙선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화물 차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잠깐 눈만 감으면 덜덜덜.
2: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 드럼 칠때 치는 헤드폰 같은 거 끼고.
0: 엄마야, 기차 끼려고 막사리가 여기 있었네요. 이거 결국 대출 끌어모아서 구축 아파트를 샀죠.
3: 뭔가 매력이 없더라고요. 평면 자체나 그런 획일화된 구조가 저희가 뭐 가구적으로 풀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한계가 있어서 좀더 다양하게 하고자 구축을 찾아보게 됐었어요.
0: 건축사들이니 층층이 똑같은 아파트 구조가 자꾸 눈에 거슬렸을 터, 이 집은 원껏 고쳐보자 했답니다.
1: 야, 온실처럼 하셨네. 오.
0: 이 온실 닮은 베란다에도 힘을 좀 줬죠.
3: 제가 또 빨래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1: 빨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3: 그래서 이제 약간 이 공간은 약간 저의 공간으로.
1: 아니, 근데 왜 블라인드를 단 거죠? 보통 샌드위치 판넬이나 뭐 지붕이 그런 이렇게 막힌 재료 아니에요?
3: 근데 저희가 이제 조금 단독주택의 느낌을 내고자, 이 하늘을 갖고자 여기에 천창을 설치했습니다.
1: 이게 천창이에요?
3: 네.
1: 설마 자동으로 열려요, 리모컨?
3: 네, 자동으로 열립니다.
1: 바로 오신대? 오, 와, 여기를 창호를 다 설치를 하셨구나.
3: 네, 약간 썬룸처럼.
1: 이야, 이렇게 썬룸을 해주면 겨울에 특히 좋고요. 사실 여름이 조금 문제긴 해요.
3: 그러긴 합니다.
2: 저희도 처음에는 이걸 유지하려고 블라인드를 안 달았다가 여름에 한번 너무 더워서,
1: 너무 덥죠.
2: 네,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1: 아, 기왕 자동으로 하시지.
2: 설치도 그냥 제가 했습니다.
1: 좋다.
3: 제 자동입니다.
1: AI 좋네. 미래 로봇?
0: 아이고, 왜 놀리고 들 그러셔? 만능 로봇 진혁 씨 진땀나게시리.
1: 그래도 오늘 같은 날 너무 좋은데요?
2: 그렇죠.
1: 환하고.
3: 여긴 비 오는 날도 굉장히 예쁘고요. 눈이 오면 또 여기 눈이 쌓여요. 그래서 또 겨울에 또 뭔가.
1: 좋고.
0: 창 열어놓고 살기 힘든 따닥따닥 빌라촌에서 찾아낸 작은 행복. 이집 사계절은 천창으로 와서 문 두드린답니다.
1: 와, 이쪽으로는 진짜 그 옛날 서울 전경이 쫙 펼쳐지는데요?
3: 네.
1: 그리고 보니까 완전히 시간의 레이어가
2: 네.
1: 산부터 아파트, 다가구,
2: 네.
1: 4세대 이런 식으로 쫙 시간의 레이어가 있어서.
2: 저희도 되게 정겨운 풍경이라 생각하고
1: 네.
2: 자주 내다보고 있습니다.
1: 이것도 그럼 처음부터 고려를 하신 거예요?
2: 이거는 고려하지 않았지만.
1: 덤으로.
2: 네, 덤으로.

0: 야, 뭐 완전히 참 이런 걸 서울에서 얻기가 참 어려운데 두분참 대단하시다.
1: 덤이 하나면은 서운하죠. 또 어디다 덤을 감춰 놓으셨을라나?
0: 여기. 문이 있네요?
1: 아, 저기가 덤이구나.
0: 근데 어떻게 올라가요, 저길? 대박. 와, 나 처음 봐. 와. 사다리를 붙잡고 계신 거 보니까
2: 네.
0: 저보고 올라가 보라는 거죠?
2: 맞습니다.
0: 아, 그래요? 야, 이거 극한 직업인데? 야, 사다리. 오, 약간 흔들흔들 하는구나. 야, 이 안에 뭐가 있을까? 오, 잘 열리네. 오.
1: 옛날 집엔 이렇게 다락이 있었어요. 온갖 잡동사니들 차지어서 그렇지. 여기도 그럼 천장을 뚫어서 만든 거예요?
2: 처음에는
0: 네?
2: 저기에 되게 보지 못한 좀 특별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0: 저 위에요?
2: 네.
0: 설마, 고양이? 고양이 집.
2: 뭘까요?
0: 저기에 뭐 특별한 게 뭐가 있지?
2: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0: 에? 진짜 보물 상자들이 있네?
1: 엄마야, 저건 뭐래요? 아니, 빈 천장이 아니었구나. 대체 뭐냐, 너는?
3: 철거를 하니까 다락에 물탱크가 6개가 나온 거예요. 알고 보니 지금 저희 이제 다세대 주택이 6세대인데, 6세대 예전에 쓰던 물탱크가 거기에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물탱크는 싹 걷어내고 나니까 공간이 있었어요.
2: 그래서 옆집도 한번 까보고 싶긴 한데, 네. 진짜 기회가 되면 까보고 싶습니다.
4: 옆집에 고양이 사는 집이요?
1: 아니, 누가 건축사 아니랄까봐. 그 탐구전신 덕분에 이 다락도 선물 받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부엌에도 도움을 얻은 공간이 있는 건가요? 그런데 여긴 남들 다 만드는 수납 공간마저 없애버린 것 같은데. 그래, 상부장이 없어요? 아니, 부엌짐들 다 어떡하시려고?
0: 아니, 근데 방금 수납장이 부족해서 저 다락을 그렇게 살려내려고 노력을 하셨잖아요. 여기 상부장 했으면 또 많이 들어갔을 텐데, 여긴 또 이렇게 주렁주렁 다 매달고.
1: 이게 또 요즘 스타일이구나. 열매 달리듯이 주렁주렁 찾아서 쓰긴 쉽겠다마는 내 스타일은 아니다.
0: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은데, 뭔가 이제 집이 앞뒤는 안 맞다 이거죠.
3: 아무래도 제가 좀 욕심을 부려서 주방의 개방감을 확보하고 또 이제 필요한 것들은 저쪽으로 수납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은 건 보여주시고,
2: 맞습니다.
0: 숨기고 싶은 건 숨기시고.
2: 네.
3: 네. 그래서 이제 주방에는 선반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리 도구는 이렇게 벽에 건 다음에 그 위에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꽃병이라든지 뭐 와인 따개 그런 것들을 전시해놨어요.
1: 상부장을 없앤 거 말고는 부엌에 힘을 준게이 상판. 언뜻 보면 스틸 느낌 나게 회색으로 골랐대요. 그러네, 비 들어오니까 스틸 같다.
0: 그러고 보니 좀 옥에 티가 있네요.
2: 어떤 거죠?
0: 저 창문이 좀더 컸으면 어땠을까? 투명하게 하면 어땠을까?
2: 저희가 원래는 창이 이렇게 큰 창이 있었어요.
0: 아, 훨씬 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2: 네.
0: 근데요?
1: 뭘 보여주시려고? 창대에 뭐가 있어요?
0: 아이쿠야. 아, 가깝긴 하네요. 섬짓 놀라겠는데요, 서로?
1: 이 정도면 옆집이 아니라 옆방이네. 원래는 창이 더 컸대요.
3: 거기를 이제 창으로 이제 바꾸려고 털어보니까 옆집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요리하면서 눈 마주치듯 시선 교환하면서 칼질하겠다 싶어가지고.
1: 그래서 창을 떼어내고 과감하게 벽을 더 늘리기로 결정. 붉은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답니다. 이 큰 창이 이렇게 작아진 비결. 빌라도 안전성 문제만 없으면은 창을 고무줄처럼 줄였다 늘렸다가 되네요.
0: 야, 한 뼘도 버리지 않는 공간 기법. 오, 아늑하네. 이쁘다.
1: 아, 여기가 부부 안방이구나. 저쪽 선룸이 비뚤어오는 남향이었으니 여기는 북향. 주말이면 해충천에 뜰 때까지 늘어지게 잘 수 있겠어요.
0: 여기도 천장고가 상당히 높네요. 여기도 높이신 거예요?
3: 네, 여기도 높였고요. 그 대신 여기는 침실이니까 좀 더 아늑한 공간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천장에 이렇게 합판 마감을 덧댔습니다.
0: 이야, 그리고 느낌이 정말 확실히 따뜻하네요. 네. 근데 이 창, 오, 창이 좀 특이하네요.
2: 네, 길을 걷다가 벽돌 빌라들을 잘 보시면 이렇게 네. 앞으로 툭 나온 그 창들이 특징이거든요.
0: 맞아요.
1: 그런데 이 창은 좀 다르게 생겼다.
2: 근데 보통은 그게 두 겹으로 돼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한 겹으로 바깥으로 빼서 창을 만들고 이쪽은 선반처럼 쓰려고 이렇게 네. 좀 새롭게 만들어봤습니다.
0: 아, 일종의 이제 약간 윈도우 시트처럼 아, 쓰고
1: 밖에서 보면 집만 잔뜩 쌓아놓던데 이렇게 하니까 괜찮은데요?
0: 이 공간사옥 아시죠?
2: 네.
0: 김승훈 건축가의 공간사옥에서 처음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돌 벽에 이 굉장히 얇고 긴 창을 살짝 내미셨어요. 내밀고 거기는 이제 단판 유리로 처리를 해서 거의 프레임 없이 상당히 아름답거든요. 네, 이제 그게 유행처럼 정말 퍼져가지고 일반 그 단독주택들도 그 디테일을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오리지널로 돌아가서 그 창을 그대로 살리신 것 같아요.
2: 제가 이사를 하고 유튜브를 보다가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유명한 경제 유튜버가 이런 집 사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그게 저희 집 같은 거예요. 그래서
3: 그러니까 저희 집 한복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2: 뭐 예를 들어
3: 연화조, 붉은 벽돌, 내민창 뭐 그런 것들 결국 나중에 연식이 지나면은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2: 어쨌든 그런 연식이나 구조나 그런 게 들어가 있어서 왜 그러지? 나는 이게 좋은데.
1: 누군가에겐 낡았으니 불편하고 오래됐으니 버려야 할 것들이 두 사람에겐 그냥 좋은 것. 사는 방식이 제각각인 것처럼 살고 싶은 집도 제각각인 게 맞죠. 안 그래요?
3: 저는 뭐 기초만 잘 다져 있고 또 구조가 잘 서 있으면은 충분히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래된 것이더라도 잘 가꾸고 보완하면은 충분히 그 가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백년 가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1: 젊었을 땐 힘이 넘쳐 버티는데 나이 들면 어쩌나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열정이 사라지니까 연륜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지는 노을도 괜찮거든요. 얼어 죽어도 신축엔 다 못 살아요. 얼죽신 아니어도 살고 싶은 집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되면은 아파트도 100년 가옥 되는 날 오지 않을까요?
5: 먼 길을 돌아서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에요. 나한테 맞는 옷을 입었구나라는 느낌이에요. 그런 게 이제 하나씩 더해지니까 엄청나게 스케일이 더 커져버린 거죠.
6: 한 푼도 안 아까웠어요. 그런 꿈이 늘 있었어요.
7: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자.
8: 평생 사는데 빚은 거반냈어요. 인류 설계사를 의뢰해서 뭐 돈 좀 주고 설계했습니다.
7: 돈보다 더 좋게 사는 게 좋잖아요.
9: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1조 완성 원.

그 패션 아트라는 장르가 많은 분들이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 공공의 어떤 공간에서 자산으로 남으면 예.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고 참고하고 아이디어 얻고 이러면 저도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0: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템바, 데크, 펜스, 누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템바.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관절이 불편하시다고요? 손상된 관절엔 의약품 원료에 짜먹는 약으로
1: G타입으로 빠른 흡수
0: 동아제약 맥스콘드로이틴 1200 콘드로이틴 이제 약국으로
2: 지금부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가장 즐거운 것. 그것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3: 'It's the greatest invention of all time, and it actually made us human.
2: 또한 자연물을 해체하고 재창조하는 힘입니다.
4: The more you understand about those things, better you know how they're going to behave when you try to transform them.
2: 우리가 다른 존재와 공존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5: Very sort of ancient symbiotic relationship that we've had with microbes before humans even existed.
2: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6: Taste is maybe one of the most fundamental sensory experiences you can have to stay alive and survive in the world.
2: 우리는 하루 세 번 그것과 마주칩니다. 그것은 요리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깨뜨리고 부수고 빻고 무너뜨리고 마침내 새로운 것을 탄생시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어쩌면 앞으로도 바꿔놓을지 모르는 놀라운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남자는 파스타에 미쳐있어요.
7: 파스타 is my life.

0: 반죽은 아주 귀한 물질입니다. 고전적인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물질입니다.
1: Think about dough. If I take it and I roll it up into a ball, I can bounce it on the table. That's like a ball. But if I let it sit there for a while, it spreads. It's like a fluid.
0: 반죽은 어떤 형태로든 변할 수 있습니다.

0: pasta for me is everything. Period.
1: 밀가루 반죽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변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특별한 존재 때문입니다. 글루텐이라는 물질입니다.
2: 글루텐 forms from the combination of two different proteins in wheat. A network, a kind of material that's both elastic, which means you can pull on it and it stretches, but it's also plastic, which means that it'll, if you hold it like that for a while, it'll stay there.
1: 글루텐의 이 성질 덕분에 파스타의 형태는 무수히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각각의 파스타들은 다양한 소스가 가장 잘 배이도록 보완된 최적의 형태인 겁니다.

0: e in 50-60 secondi, qua, la magia si avvera, esce la pizza calda e fragante.
1: 피자는 모든 재료를 동시에 익히고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음식입니다. 먹기도 편하고 만들기도 편하죠. 지역의 특수한 환경이 글루텐을 만나 새로운 음식으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 풍경을 만들어낸 건 다름 아닌 물입니다. 황하의 물은 수만 년 동안 흐르며 이곳의 석회질 지형을 변화시켜 왔죠. 그래서 이 지역의 물 속에는 석회질이 녹아 있습니다. 석회질이 녹은 물은 알칼리 성질을 띠게 되죠. 이 지역에서 탄생한 놀라운 음식은 전적으로 그 물 덕분입니다.
2: 我们兰州呢就是一个是牛肉面的故乡我做牛肉面有三十五年左右了我们的面里面就是运的我们天然的那种蓬灰在和面就是黄河水
1: 알칼리성 물이 밀가루 반죽 속으로 들어가면 반죽의 성질을 바꿔 넣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특징이 생겨나죠. 엄청난 신축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0: 글루텐과 알칼리물이 만들어낸 마법입니다.
1: 他拉出来的那碗面呢，就是一直代表是兰州的一个文化。
0: 면 요리는 혁신적인 음식입니다. 자연물을 완전히 다른 형태로 가공한 결과물이죠. 글루텐은 새로운 형태와 질감을 만들어내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죠.
2: 제가 원래는 이제 특급 호텔에서 조리장을 하고 있다가 이제 수타를 배우러 중국에 가서 면을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 적은 힘으로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내공이 생긴 몸에. 면이 처음에는 무게가 느껴지다가 계속 공기 중에서 이제 날리다 보면은 무게가 안 느껴져요. 잠시 중력이 싹 없어져요. 공기를 가르는 그런 느낌이 날 때 면을 넣으면은 질감이 참 좋게 나오죠. 수타의 완성은 변화무쌍. 숲으로 나가도 되고 이제 같이 비벼서 먹는 거.
0: 글루텐은 놀라운 신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배나 늘어나도 끄떡없죠. 그리고 글루텐의 신축성은 또 다른 음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가 먹어왔던 음식입니다.
3: Le pain, c'est la base de notre alimentation, nous, les Français. On ne mange pas sans pain. Le pain, c'est la vie. C'était pouvoir aussi m'exprimer, exprimer ma façon d'être. Enfin, voilà, c'est aussi la passion de cuisiner. C'est l'éducation que j'ai reçue à la campagne.
0: 이곳에서는 오래된 방식으로 빵을 만듭니다. 밀가루를 치대서 글루텐을 만들어내는 것이 시작입니다. 중요한 과정은 지금부터죠. 눈에 보이지 않은 작은 제빵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반죽 속에 있는 효모가 활동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신축성에 있는 글루텐 조직이 그 압력으로 부풀어 오르게 되죠. 미생물이 글루텐 풍선을 부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반죽 속에 미세한 빈 공간이 생깁니다.
3: savoir si un levain est toujours bon, s'il est la texture quand on le touche, l'odeur, le côté acidulé, on l'a, ça pique un peu le nez, le goût aussi, c'est très très piquant en bouche.
0: 미생물이 반죽을 완성하면 이제 그 작업을 이어받을 차례입니다. 빵 반죽이 오븐에 들어가면 또 한 번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반죽 내부의 빈 공간에 들어있던 공기가 열을 받아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빵이 부풀어 오릅니다. 동시에 표면에서는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 갈색으로 그을려지게 되죠. 부드러운 질감과 고소한 풍미가 한꺼번에 생겨나는 겁니다. 이 공기층이 빵의 질감을 부드럽고 푹신하게 만들어주죠. 이 빵의 모습은 약 5,000년 전 처음 만들어진 빵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글루텐은 확실히 마법 같은 물질이죠. 우리가 글루텐을 만들어낼 수 없었다면 지금 존재하는 수많은 음식들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0: 빵, 떡, 면. 우리는 딱딱한 곡물을 완전히 다른 형태로 가공해서 먹습니다. 우리가 곡물에서 영양소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덕분이죠.
1: Humans eat a tremendous amount of grains from grasses, whether it's wheat or corn or rice or barley or oats or spelt or whatever the grasses are. Humans eat a tremendous amount of starch, which makes us unusual among the apes.
0: 그러니까 우리는 곡식을 먹는 유일한 유인원입니다.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일입니다. 바로 그 능력이 인류가 만들어낸 어마어마한 발명과 깊은 관련이 있으니까요.
1: So that we come to actually prefer the foods through evolution, which has been shaped by our own behavior, which is agriculture.
0: 지구상에서 농사를 짓는 존재는 오직 인간뿐입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곡물을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자연물을 가공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2: 자, 또 미니미 고로 두루 말차. 의자 공치사.
0: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유목민들에게는 오래된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2: 살 냅틀지 이득 11살 때 이게 대신 약 5월 흘듯

0: 몽골의 유목민들은 고르츠를 다양한 요리에 사용합니다.
1: 어, 됐다. 그때 한 아인 징 노트 여고자다 대칠 찍기 됐대. 무슨 샤르니 막 남성다 막 그때 대체에서 저거 좀 받았어. 무도 그.
0: 고기를 부드럽게 가공하는 것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나타납니다.

0: 각 음식마다 서로 다른 특징이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같습니다.
1: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food that is eaten as a lump or food that has been broken down into small particles. Then the enzymes have quick access, and so the whole process of digestion becomes faster and more efficient.
0: 많은 요리는 재료의 물리적인 성질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드럽게 처리된 음식은 소화에 큰 이점을 주고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하기 때문이죠. 부드러운 음식을 좋아하는 것은 불에 익히는 음식을 좋아하는 것만큼이나 본능적입니다.

0: Note by note cooking to me is basically an art that can help human nature.
1: 이 새로운 요리법은 단순히 식탁 위에 즐거움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0: 식량 생산이 거의 없는 이 나라에서는 국가적으로 이 요리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For example, if today I have a disaster, I have a natural disaster and my crops are gone, I have no more eggs, I have no more vegetables, then how do I survive? I have no more poultry, no fresh produce anymore. How do I cook?
2: 알ors je dis pas qu'il y aura pas de viande et de poisson. Et je dis simplement qu'il va falloir faire organiser un système culinaire très différent.
0: 이것은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을 위해 걸어온 길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우리는 요리를 통해 물질을 변형하고 가공해 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 먹을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죠. 자연물을 해체하고 다시 조합해온 그 힘 덕분에 우리는 지구 역사상 가장 번영한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 En 2050, qu'est-ce que vous allez manger? Est-ce qu'on va être capable, est-ce que l'humanité va être capable de produire des protéines pour 10 milliards d'êtres humains? C'est pas sûr, hein?
0: 너무 번영한 종이 되어버린 우리들은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요리는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리는 늘 그래왔습니다. 요리는 인류가 생존을 위해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왔듯 우리는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나갈 겁니다. 오랫동안 요리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존재의 힘을 빌려야만 완성할 수 있는 음식이 있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미생물을 이용한 가장 복잡하고 오묘한 요리법. 다리오입니다.

0: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1: 어, 뭐야 이 깜짝.
2: 한국 1세대 패션 디자이너 최복호입니다. 백팔찌 가짜가 담아요. 히트를 쳤죠.
1: 굉장히 파격적인, 돈도 굉장히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2: 아, 괜찮았죠.
3: 산 속의 양장점은 처음이거든요.
2: 1500명이 여기 다녀갑니다.
1: 한 달에?
2: 예. 아. 예, 너는 안드레를 쫓아봐. 안드레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4: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도.
1: 직접 만나 뵈셨을 거 아니에요?
5: 잘했었어?
6: 아, 고생했네.
7: 왔어요?
8: 가요, 가요.
9: 가자.
5: 날까지 뭔 일이 있겠구나.

0: 암호 빵! 빵! 우리 몸을 지켜주는 군인들인데 이 군인들이 나를 공격하면
1: 크롬병, 류마티스 관절염,
2: 건선도 그렇고
1: 탈모도
2: 일형 당뇨는 자가면역 질환 때문에 생긴다고.
3: 나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사실은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4: 내가 나를 막 과잉해서 공격하는 거.
1: 예.
4: 그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고. 예.
3: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본다면 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흉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1: 흉선.
3: 교육을 시키는 훈련 기관.
1: 학교예요?
3: 예, 네, 맞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어. 나에 대한 것들.
4: 야. 어떤 적들이 예, 와도 예, 다 예, 그냥 예, 맞짱 뜰 수 있는 진짜 최적의 예, 부대가 예, 완성이 되는 거네요. 예. 자가 면역 질환은 원인이 이제 내 안에 있으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외부에서 왔으면 공격을 하게 만들면 되는데.
5: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6: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5: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7: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슬퍼요. 엄마 아빠가 아프니까.
1: 음주운전 사고로 생긴 편마비로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한 아빠. 장애가 있는 엄마와 7살 예진이의 유일한 보호자이지만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에 지팡이 없인 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밤 빈병을 찾습니다.
2: 고생이 많죠. 돈만 있으면 되는데. 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예진의 힘이 될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0: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엄마랑 아빠랑 없으면 안 돼요.
1: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현실. 지금 여러분이 함께 해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기본수칙.
4: 선배님, 지금 하셨습니까?
5: 아, 다들 한잔하나?
4: 네!
3: 음주가 예상되는 경우 약속 장소에 차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6: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5: 야, 너 뭐 하는 거야?
3: 음주를 한 경우 기여 조작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6: 선배님, 저 진짜 괜찮은데.
5: 너 이거 몇 개야?
6: 네 개?
3: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은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6: 걱정 마십시오. 걸리더라도 정신 뒤에 이것만 마시면.
5: 뭐라고?
3: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과음한 다음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과음을 한 경우 수면을 취하더라도 혈중 알코올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습니다.
5: 선배님! 너 어제 잘 들어왔어?

도대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마음을 과학으로 들여다본 사람이 있습니다. 안토니오 다마지오.

0: 그는 신경생물학적으로 마음을 포착한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입니다. 마음의 비밀을 과학의 언어로 풀어낸 거죠. 특히 그가 주목한 건 느낌입니다.
1: So is there a reason why we have feelings in our nature? Without feelings, we would be dead.
0: 느낌이 마음을 만들어 온 긴 여정을 함께 하시겠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흑백술 하려고 거울을 보는데 입이랑 완전히 터져 있는 거예요.
1: 입장에 조금 이렇게 땡기는 느낌이 갑자기 또 확 돌아가죠.
2: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병 같아요.
3: 안면신경마비는 창살 없는 감옥이다.
4: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활짝 웃어보는 거.
5: 슬퍼요. 엄마 아빠가 아프니까.
6: 음주운전 사고로 생긴 편마비로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한 아빠. 장애가 있는 엄마와 7살 예진이의 유일한 보호자이지만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에 지팡이 없인 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밤 빈병을 찾습니다.
7: 병이 많죠. 돈만 있으면 되는데 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한 예진이 힘이 될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5: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엄마랑 아빠랑 없으면 안 돼요.
6: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현실. 지금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어, 뭐야 이거 깜짝.
2: 한국 1세대 패션 디자이너 최복호입니다. 180 가짜가 담아요. 히트를 쳤죠.
1: 굉장히 파격적인. 돈도 굉장히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2: 아, 괜찮았죠.
3: 산 속의 양장정은 처음이거든요.
2: 1500명이 여기 다녀갑니다.
1: 한 달에?
2: 예. 아. 예, 너는 안드레를 쫓아봐. 안드레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4: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도.
1: 직접 만나 뵈셨을 거 아니에요?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미국 민주주의 시작을 딱 꼬집으면 1787년 헌법을 만들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만든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고민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의 권력의 균형을 맞추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웠겠어요? 한쪽에서는 강력한 중앙정부 없이는 갓 태어난 미합중국이라는 연방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가 영국 정부의 간섭이 싫어서 독립했는데 또 다른 중앙정부가 너무 강력하면 각 주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지 않느냐의 우려가 컸죠. 그래서 연방주의자랑 반연방주의자가 치열하게 붙기 시작했습니다. 연방주의자들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치자라고 했고, 반연방주의자들은 각각의 주가 알아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장하라, 이렇게 맞섰죠. 이 논쟁의 결과로 제퍼슨과 해밀턴 같은 인물들이 등장해서 또 다른 대립이 이어집니다. 한쪽은 농민과 자유를 강조하고 다른 쪽은 강력한 중앙정부와 상업 중심의 나라를 꿈꿨습니다. 미국 정치 양극화의 뿌리가 이때부터 자라났던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선 그 헌법 제정과 비준의 격한 물살 속에서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가 어떻게 싸웠는지 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갈등이 어떻게 지금의 정치 진영 싸움으로 이어졌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대 민주주의에서 처음 등장하는 프레시던트,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번역하는 이 단어와 개념이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에 의해 어떻게 행사되었는지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제의 시작을 새롭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니까 기대해도 좋습니다.

미국 독립전쟁과 미 합중국 탄생에 관한 흔한 얘기는 대략 이렇습니다. 13개의 식민지가 힘을 합쳐 영국에 맞서 싸웠고 전쟁에서 승리해 독립을 쟁취했으며 곧바로 강력한 연방정부를 세워 근대 최초의 공화국을 세웠다. 보통 이런 식의 이야기죠. 하지만 이 단순한 서사는 당시의 복잡한 현실과 미국인들의 진짜 속내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합니다. 독립전쟁에서 이긴 것과 연방정부를 세운 일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13개 식민지주들은 독립 자체에 만족했을 뿐 연방 구성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1783년 독립전쟁이 끝난 뒤에도 4년 가까이 헌법 제정을 위한 진지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 미국인들은 강력한 중앙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을 품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강압적 중앙집권 통치가 독립전쟁의 직접적 원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 정부가 그런 권력을 다시 가질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실제로 독립전쟁 기간에도 중앙정부에 절대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이던 1781년에 채택된 연합규약은 각주의 자치를 최대한 존중하는 데 초점을 맞춘 헌법적 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규약체제에서 운영된 연합의회는 주권을 가진 각 주들이 모인 느슨한 동맹체 같은 역할을 했죠. 그런데 그 의회는 세군

인증수권도 무역조정 권한도 군사력 유지 권한도 제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즉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죠. 전쟁 중이라도 각주는 중앙정부의 권력이 커지는 것을 철저히 경계했고 자신들의 자치권을 지키는 게 우선이었던 것이죠. 독립전쟁이 끝난 뒤에도 이런 상태는 계속됐습니다. 연방 수준에서 강력한 통제력이 없는 상황이 지속됐다는 얘기죠. 당연히 중앙정부는 효과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했고 각 주는 자기 이익을 최우선 삼아 행동했죠. 그 결과 경제적으로도 무역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각 주가 제멋대로 관세를 매기거나 통화를 발행하는 등 혼란이 매우 컸습니다. 또 군사적 위협에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도 어려웠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주들 간에 존재하는 이해충돌과 지나친 자치주의에 있었습니다. 각 주가 독립국가처럼 행동하다 보니 연방 전체를 아우르는 일관된 정책이나 규제가 불가능했죠. 경제적 침체와 사회 불안이 반복되는데 중앙정부는 이를 해결할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독립전쟁 이후 이런저런 문제가 곳곳에서 터지자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13개 대표자들이 모임을 가지게 됐습니다. 독립전쟁이 끝난 지 4년 만에 13개 주 대표자들이 머리를 맞댄 것이죠. 이 회의의 목적은 기존 연합의회의 규약을 수정해서 좀 더 효율적인 중앙정부를 만들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참석자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회의의 목적을 바꿨죠. 기존의 연합규약을 수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국가체제 설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서 전혀 새로운 연방국가를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미합중국의 토대가 되는 헌법을 제정한 것이죠. 헌법제정회의는 5월부터 약 4개월간 이어졌습니다. 조지 워싱턴, 제임스 매디슨, 벤자민 프랭클린, 알렉산더 해밀턴 등 미국 건국의 핵심 인물들이 모였죠. 워싱턴은 중립적이면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의장을 맡았고 매디슨은 헌법의 아버지라 불릴 만큼 치밀한 준비와 아이디어로 논의를 이끌었습니다. 프랭클린은 연장자다운 지혜로 분위기를 조율했고 해밀턴은 강력한 중앙정부를 주장하며 헌법 초안 작성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헌법 제정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각 주가 내세운 서로 다른 이해관계는 날카롭게 충돌했고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가장 큰 난제는 권력 분배 문제였습니다. 인구가 많은 주들은 의회 의석을 인구 비례로 배분받기를 원했고 적은 주들은 동등한 대표권을 고집했죠. 그리고 이 치열한 대립 속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현재의 대통령 선거인단 그리고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입니다. 하원은 인구의 비례의 의석을 나누고 상원은 모든 주가 동등한 힘을 갖는 절묘한 타협이었습니다. 나아가 상하원 의원수가 대통령 선거인단 수가 되는 독특한 구조까지 만들어졌죠. 이렇게 해서 오늘날 미국 정치의 뿌리가 된 상하원 제도와 선거인단 제도가 탄생했습니다. 연방정부 권한과 주정부 권한 사이의 균형도 핵심 과제였습니다. 강력한 중앙정부를 세우되 주들의 자치권을 무시하지 않는 방안을 찾았죠. 여기에 입법, 행정, 사법 권력을 분리하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했습니다. 대통령, 의회, 대법원은 각각 독립된 권한을 갖되 서로의 권력을 제한할 수 있게 만들었죠. 미국 헌법은 단순한 법률 문서를 넘어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새롭게 세운 문서였습니다. 여러 주의 이해관계와 가치관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려는 치열한 노력의 산물이었죠. 또한
근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토대를 다진 역사적 이정표가 됐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13개 주대표들이 모여 헌법을 만들었지만 이 문서가 끝은 아니었죠. 헌법은 각 주에서 비준, 즉 승인을 받아야만 미합중국이 공식 출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준 과정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미국 역사에서 가장 치열한 정치적 대결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정만큼이나 비준 과정에서도 깊은 갈등과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연방주의자들과 반연방주의자들 두 세력이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연방주의자들은 헌법 비준 찬성파였습니다. 강력한 중앙정부 없이는 여러 주가 흩어져 제대로 된 국가를 세울 수 없다고 봤죠. 조세 징수, 국가 방위, 국제 무대에서 위상 등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새로 세워야 한다고 믿었죠. 반면 반연방주의자들은 헌법 비중 반대파였습니다. 중앙정부가 너무 센 권력을 갖게 되면 각주의 권리와 개인 자유가 침해될까 걱정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포함한 권리장전이 헌법에 빠진 점도 강하게 지적하며 경고했죠. 연방주의자들의 논리에 힘을 실어준 건 연방주의자 논집이었습니다.

1787년과 1788년에 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매디슨, 존 제이가 쓴 일련의 글들인데 당시 반연방파들의 우려에 대해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연방주의자 논집은 권력분립과 상호견제 시스템이 새 헌법의 핵심임을 강조했죠. 즉 정부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입법, 행정, 사법 세 권력으로 나뉘어 서로 견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권력을 남용하거나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리려면 강력한 연방정부가 필요하다는 점도 설득력 있게 제시했죠. 이 글들은 당시 대중과 각주 의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반연방주의자들의 불안을 달래면서 새 헌법에 대한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권리장전 추가 약속을 통해 개인 자유와 권리 보호를 명확히 하겠다는 타협안을 내놓아 반대파를 설득했습니다. 당시 많은 반연방주의자들은 새 헌법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줄 구체적 조항이 없다는 점을 비판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타협안이 권리장전의 약속이었습니다. 해밀턴과 매디슨 등은 새 헌법 비준 과정에서 권리장전을 추가해 개인의 언론, 종교, 사생활 보호 등 기본권을 명확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 덕분에 기존의 헌법에 부정적이던 주들과 시민들은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새 헌법이 단순히 중앙 권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자유도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는 신뢰도 갖게 됐죠. 그 결과 각 주에서 새 헌법 비준이 이루어졌습니다. 1791년에는 드디어 첫 10개의 헌법 수정안, 즉 권리장전이 채택되었죠. 미국의 기초 헌법 체제가 더욱 튼튼하고 균형 있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13개 주가 모두 동의하여 새 헌법이 공식 발효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연방주의와 민주공화국 원칙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국가 체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권리장전이 추가됐음에도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 권력 분배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후 미국 정치의 중요한 갈등으로 남았고 미합중국 출범 직후 연방당과 민주공화당이라는 두 정당으로 구체화됐죠. 연방당은 알렉산더 해밀턴을 중심으로 북부 상공업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며 강력한 중앙정부와 경제발전을 강조했습니다. 해밀턴은 중앙은행 설립과 헌법의 유연한 해석을 통해 중앙정부 권한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죠. 반면 토마스 제퍼슨이 이끈 민주공화당은 남부 농업지역의 주권과 개인 자유를 지키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헌법을 엄격히 해석하며 중앙정부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보았죠. 이처럼 미국 초기 정치 무대는 북부의 강력한 중앙정부 지지 세력과 남부의 주권 수호 세력 간 대립으로 점철됐습니다. 이 두 세력 간 갈등은 단순한 권력 다툼 그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새로 탄생한 미국의 정체성과 민주주의 핵심 원칙인 연방주의를 어떻게 해석하고 실천할 것인가 하는 역사적이고 철학적인 논쟁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노예제 문제는 북부와 남부 간 갈등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했습니다.

북부는 점차 노예제 폐지 움직임이 강해졌고 인권과 자유라는 이상과 맞물려 중앙정부가 노예제를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남부는 이것이 자신들의 경제와 사회를 위협한다고 판단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견이 커지면서 정치 협상도 어려워졌고 이후 노예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양 진영 사이의 큰 난제로 떠올랐죠. 결과적으로 이 갈등은 미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균형과 타협을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시험대가 됐습니다. 연방주의의 원리 아래서도 각 주의 권리가 보호받아야 됐고 동시에 국가 전체의 통합과 발전도 고려돼야 됐죠. 이런 복잡한 현실 속에서 탄생한 것이 미국 헌법과 권리장전 그리고 노예제 문제를 둘러싼 여러 정치적 타협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중앙정부와 주정부 권한 분배 문제는 미국 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문제를 얘기할 때 18세기 말 헌법 비준 과정과 초기 정당 대립 역사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헌법 비준 과정은 단순한 법률 제정을 넘어 권력 균형과 자유 보호라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세운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때 드러난 갈등과 타협은 지금까지도 미국 민주주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라는 세 축이 서로 독립하면서도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정교하게 설계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행정부 수장의 호칭을 정하는 문제는 단순한 이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죠. 건국의 아버지들은 영국의 군주제와는 완전히 다른 권위에 기대지 않은 민주주의 국가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군주 같은 절대 권력의 상징은 단호히 배제했죠. 대신 선택된 이름이 바로 프레시던트였습니다. 라틴어 프레시드레이에서 온 이 단어는 회의나 단체를 주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식민지 시절 대륙회의 의장이라는 익숙한 역할에서 자연스레 받아들여진 이름이기도 했죠. 프레시던트라는 호칭은 행정부 최고 책임자를 가리키면서도 그 권력이 무한하지 않으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전제로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겸손하고 공화주의 정신을 강조한 이름이었던 셈이죠.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도 이 명칭에 깊은 신뢰를 보냈습니다. 그는 프레시던트가 군주의 화려한 칭호와 달리 단순하지만 품이 있는 표현이라며 강력히 지지했죠. 한때 로마 공화정의 집정관 콘술이라는 이름도 검토됐지만 당시 미국 사회에서는 낯설고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결국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프레시던트는 미국 행정부 수장의 이름으로 굳어져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프레시던트라는 직함을 그 어떤 영예보다도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취임을 앞둔 의회에서 선택된 전하 혹은 미합중국 대통령이자 자유의 수호자 이와 같은 화려하고 권위적인 호칭들이 떠돌았지만 하원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죠. 워싱턴 자신도 그럴싸한 칭호 대신 미스터 프레시던트라는 소박한 이름을 택했습니다. 그의 측근들 중에서는 미스터 프레시던트 유어 매지시티, 즉 대통령 폐하라는 호칭으로 그를 부르기도 했지만 워싱턴은 그냥 미스터 프레시던트라고 부르라고 했죠. 이는 미국이 유럽의 오랜 군주국가의 틀을 깨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공화국임을 분명히 드러내려는 의지였습니다. 워싱턴은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공복으로서의 대통령상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군사지휘관 시절 대륙군 총사령관으로서 국민들의 존경을 받았기에
그에게 미국의 왕이라는 제안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권력의 상징인 왕관이나 화려한 칭호 대신 국민과 동등한 관계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대통령직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죠. 워싱턴은 자신이 군림하는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하며 과도한 권위 대신 국민을 위한 봉사와 책임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미스터 프레지던트라는 소박한 호칭 선택은 단순한 겸손을 넘어 민주주의란 새로운 정치 체제의 기초를 다지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이후 미국 대통령직이 국민 신뢰를 받는 첫 시민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됐죠.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미국 민주주의에 남긴 또 하나의 중요한 유산은 두 번의 임기를 마친 뒤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점입니다. 당시 헌법에는 대통령 임기 제한에 관한 조항이 없었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워싱턴이야말로 초대 대통령으로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 판단했기에 그에게 임기 제한을 두는 것은 오히려 예우에 어긋난다고 여겼던 것이죠. 실제로 워싱턴이 두 번의 임기를 끝내고 정계 은퇴를 고려할 무렵 측근들은 그가 혼란스러웠던 초기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통령직에 더 머물러 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은 그러한 권고와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두 번의 임기 종료 후 깨끗이 물러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단은 이후 미국 대통령 관례가 돼 누구도 그 전통을 깬 적이 없었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1930년대 경제대공황과 이후 2차 세계대전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만이 유일하게 네 번에 걸쳐 대통령직을 수행한 경우뿐입니다. 이후 이 전통이 깨진 것을 계기로 대통령의 연임을 두 번으로 제한하는 수정헌법 제22조가 제정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선택은 단순한 개인사의 경계를 넘어 권력의 평화로운 이양과 민주적 통치의 원칙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 건국 초기 헌법 비준을 놓고 벌어진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들의 싸움은 결국 미국 정치에서 권력 분립과 견제와 균형이라는 멋진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멋진 시스템이 오늘날까지도 정치적 싸움의 시작점이라는 게 함정이죠. 다시 말해 미국 정치판의 균형과 분열은 미국 민주주의의 기본 설정인 셈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싸움 덕분에 미국이 지금까지

버텼는지도 모르죠. 안타깝게도 초기의 대립은 결국 남북전쟁이라는 참혹한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노예제를 둘러싼 남북 간 지역 갈등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건국 당시부터 미국 사회를 갈라놓았던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 간 깊은 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남부주들은 자신들의 경제와 사회 체제를 지키기 위해 노예제를 유지하려 했고 중앙정부 권력 확대에 맞서 주권과 자치를 헌법적 신념으로 삼아 전쟁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 충돌은 단순한 지역 간 다툼을 넘어 미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과 권력 분배에 관한 근본적 질문이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남북전쟁은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운 장면 중 하나로 기록됐지만 그 속에는 자유와 권리, 중앙과 지방 간 긴장의 복잡한 층위가 얽혀 있었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도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죠. 패배한 남부주들은 어쩔 수 없이 노예 제도를 폐지했지만 실제로는 해방된 흑인들을 여전히 사실상의 노예 상태에 가두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흑인들의 생명과 인권은 끔찍하게 짓밟혔습니다. 남부주들은 주권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들 마음대로 법과 제도를 만들어 이런 만행을 정당화했죠. 이들은 남북전쟁을 주권 수호를 명분으로 일으켰고 패배 후에는 노예제 폐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그 주권을 내세워 흑인들의 시민권과 인권을 억압하는 길을 택한 셈이죠. 참으로 씁쓸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연방주의와 반연방주의 간 긴장이 현실 정치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팬데믹 초기 각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권고에 따르거나 독자적인 대응을 내놓는 데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강세주들은 신속히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했지만 공화당 강세주들은 중앙 권력 확대에 대한 반감과 개인 자유 보호를 이유로 조치를 지연하거나 반대하며 법적 다툼까지 벌였죠.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동성결혼과 낙태 권리 문제는 미국 내 분열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상징적 이슈가 됐습니다. 낙태 권리 문제는 2022년 연방대법원이 1973년에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며 본격적으로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 판결로 낙태 합법성에 대한 결정 권한이 각 주로 넘어갔고 이로 인해 주별로 낙태 권리에 대한 입장이 극단적으로 갈렸습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매사추세츠 이런 진보적인 주들은 낙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심지어 확대하는 법안을 과감히 도입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려고 했습니다. 반면 텍사스, 미시시피, 알칸소 이런 보수 성향이 강한 주들은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거나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률을 속속 제정하여 여성들의 낙태 접근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법률 차이를 넘어 주 자치권 강화라는 반연방주의 원칙을 현대 보수 진영이 의도적으로 부활시킨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즉 연방정부의 일률적인 권한 행사에 저항하며 각 주가 자신의 사회적 문화적 가치관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게 정당하다는 논리를 펴면서 미국 사회의 지역적 분열을 심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총기 규제와 이민 정책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연방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려 하면 보수주들은 이를 막거나 완화시키려 하고 진보주들은 독자적으로 강화 법안을 만들며 맞섭니다. 작은 정부와 개인 자유라는 반연방주의 가치가 연방과 주정부 간 권력 다툼의 중심에 서 있죠. 이처럼 분열은 단순한

정책 차이를 넘어 정치 정체성과 이념적 진영 갈등으로 확장되며 미국 정치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셜미디어 같은 정보 플랫폼의 등장은 갈등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이들이 모여 의견을 강화하는 한편 반대 의견에는 강하게 반응하며 정치적 대립은 감정적으로 극단화됐습니다.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서로 다른 가치관과 정체성 대립이 심해지면서 미국 사회는 깊은 균열에 빠졌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분열된 연방주의는 건국 당시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가 벌였던 권력 분배 논쟁과 국가와 개인 자유의 균형 논쟁 이 두 축이 이어지며 진화된 결과입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각 주는 자신들의 권한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더욱 강경하게 맞서고 미국 사회는 점점 더 깊은 정치적 분열과 진영 갈등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갈등은 앞으로도 미국 정치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타협과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사학자 김봉준이었습니다.

0: 어떻게 이 목소리를 가지고 음악을 안 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1: 압도적으로 노래하는 게 즐거워요.
2: 대화라는 앨범이
1: 그냥 오빠랑 저
2: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싶어요. 저희랑 이제 엮이면 그냥 이 춤을 춰야 됩니다.
1: 큰일 납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0: 가요 가요.
1: 가자.
2: 돌아가는 날까지 뭔 일이 있겠구나.

그 패션 아트라는 장르가 많은 분들이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공공의 어떤 공간에서 자산으로 남으면 예.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고 참고하고 아이디어 얻고 이러면 저도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0: 암호 빵빵.
1: 우리 몸을 지켜주는 군인들인데 이 군인들이 나를 공격하면
0: 크롬병, 류마티스 관절염,
2: 건선도 그렇죠.
0: 탈모도
2: 일형 당뇨는 자가면역 질환 때문에 생긴다고.
3: 나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사실은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4: 내가 나를 막 과잉해서 공격하는 거.
0: 예.
4: 그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고.
3: 예.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본다면 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흉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0: 흉선.
3: 교육을 시키는 훈련 기관.
0: 학교예요?
3: 예, 네, 맞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0: 어.
3: 나에 대한 것들.
4: 이야. 어떤 적들이 예, 와도 예, 다 그냥 맞짱 뜰 수 있는 진짜 최적의 부대가 예, 완성이 되는 거네요. 예. 자가 면역 질환은 원인이 이제 내 안에 있으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외부에서 왔으면 공격을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펠록 홈즈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리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한국에서 피어난 예술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러시아, 체코,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등 여러 슬라브 국가들은 빨강, 하양, 파랑이 들어간 삼색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국가는 파랑과 노랑 단 두 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우크라이나의 광활한 평원을 떠올려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새파란 하늘 아래 끝없이 펼쳐진 노란 밀밭을 상징하는 국기처럼 우크라이나는 오래전부터 소련의 곡물창고, 유럽의 빵바구니로 불리던 대표적인 곡창지대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비옥한 흙토 덕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농사짓기에 최적화된 이곳의 흙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예로부터 유럽 최대의 농산지로 손꼽혀왔습니다. 그런데 1930년대 초, 가장 비옥한 땅으로 손꼽히는 이 지역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홀로도모르라고 불리는 우크라이나 대기근입니다. 대체 어떤 천재지변이 있었길래 이렇게 비옥한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가 싶지만 실상은 그보다 더 끔찍하고 잔인했습니다. 홀로도모르는 가뭄이나 홍수, 병충해 같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다분히 악의적인 정책과 의도적인 방관으로 일어난 인재였던 것입니다. 홀로도모르를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한 영화 미스터 존스입니다.
1: Moscow 71795.
2: Moscow 71795.
3: Центральная телефонная станция Москвы. Слушаю вас.
4: Listen, I'm on my way to Moscow.
5: Garrett, I've been trying to reach you. So we're coming here.
4: Paul, I need your help again. This time arranging an interview with Stalin.
0: Please. 이 영화의 주인공 가레스 존스는 투철한 기자 정신을 지닌 저널리스트입니다. 영화에서 그는 모두가 쉬쉬하는 대기근의 실체를 취재하기 위해 몰래 기차를 갈아타고 우크라이나 시골로 향하는데요. 기차에서 내린 존스가 목격한 것은 그 흔한 말이나 소 한 마리 볼 수 없는 적막한 마을과 영양실조로 뼈가 뒤틀린 사람들이 중얼대는 빵이 없어요 란 말뿐이었습니다. 마을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끔찍한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농장이나 길바닥에 아무렇게나 놓인 시체, 미라처럼 침대에 누워 죽음만을 기다리는 부부, 극도의 기아가 만들어낸 참담한 풍경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한쪽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다른 한쪽에서는 트럭 가득 곡물들을 실은 채 어딘가로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곡물들을 대체 어디로 보내는 거냐는 존스의 질문에 자루를 나르던 사람들 중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망과 분노로 가득 찬 그들의 눈빛은 정말 몰라서 묻는 거냐라고 말없이 질책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 소련의 비밀경찰에게 발각된 존스는 영국으로 강제 송환당하지만 이후 자신이 직접 본 우크라이나 대기근의 참상을 기사로 세상에 널리 알리려 합니다. 사실 1930년만 해도 우크라이나 들판은 여느 때처럼 황금빛 곡물로 넘실거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이 풍족하게 먹고도 남을 양이었죠. 하지만 이즈음부터 소련 정부는 엄청난 양의 곡물을 징발해 농민에게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다음 해 극심한 가뭄이 겹쳐 수확량까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가뭄도 큰 원인 중 하나였지만 무엇보다 이 지역을 참담한 기아의 현장으로 몰고 간 것은 당시 소련 정부의 무시무시한 곡물 징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식량 정책이 아니라 스탈린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 지역 농민들을 엄중히 벌하겠다는 본보기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비옥한 땅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대량 수출해서 그 돈으로 공장을 짓고자 했던 스탈린은 소비에트 전역의 농업을 집단화시키고 모든 땅과 생산물을 국가가 관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대대로 물려온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아온 우크라이나 농민은 땅에 대한 애착이 유난히 강했고 이들은 정부의 정책에 단호히 맞섰습니다. 스탈린은 이를 빌미로 저항하는 농민들에게 인민의 적이란 낙인을 찍고 강제 수용소로 보내버렸습니다. 조국의 미래를 가로막는 해충이라는 비난이 신문에 실렸고 끌려간 이들의 집과 재산은 당에서 몰수해 갔습니다. 문제는 이런 와중에서도 농민들의 저항이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지역의 저항이 거셌는데요. 그들은 정부가 수탈해 가기 전에 스스로 곡물창고를 불태우고 소와 말을 죽이면서까지 정부의 강경히 저항했습니다. 스탈린은 크게 노했습니다. 소련 전 지역의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를 가만둘 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무자비한 징벌을 시작했습니다. 소련 정부는 모든 우크라이나 농가의 창고를 샅샅이 뒤지면서 마지막 남은 곡식 하나까지 싹싹 긁어갔고 심지어는 다음 해를 위해 남겨놓은 곡물 종자와 씨암탉마저 빼앗아갔습니다. 전쟁보다 더한 기아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 먹었습니다. 나무껍질을 끓여먹고 벽지를 뜯어먹고 흙을 파서 배고픔을 달랬습니다. 매일같이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어가는데도 당은 곡식을 가져갔고 한 알이라도 손대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처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소련 어느 지역으로도 이사를 가거나 떠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다른 지방에서의 접근도 불가능했습니다.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채 우크라이나는 죽음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1932년부터 1933년까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기아와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과 내전 때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유럽을 통틀어 가장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에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이 아이러니한 비극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겼습니다. 사실 소련 정부에게 우크라이나는 거슬리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예전부터 이 지역은 농민 반란의 진원지이자 자유로운 유목민인 코자크의 터전이었고 내전 때는 적군에 대항해서 싸운 백군의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소련 정부에게는 눈엣가시 같은 곳이었죠. 그래서 스탈린이 홀로도모르를 통해 소비에트 연방 제2의 세력이었던 우크라이나의 힘을 꺾고 길을 죽이려 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홀로도모르와 관련해 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것 중 하나가 당시 서방의 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련 정부가 쉬쉬하며 감춘 건 사실이지만 소련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소한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움직여온 서방이 이 거대한 땅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기근에 대해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방 역시 대공황으로 혼돈과 불안을 겪고 있던 터라 남의 사정에 눈 돌릴 틈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소련이 미묘하게 힘의 균형을 맞춰가는 시기다 보니 서로 조심스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모두가 애써 모른 척하며 우크라이나의 비극을 방치하는 결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살얼음 같은 시대에 용기 있게 우크라이나 대기근의 진상을 알리고자 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영국 웨일즈 출신의 가레스 존스인데요. 폴란드 출신 아그네츠카 홀란드 감독의 영화 미스터 존스는 바로 그의 활약을 다룬 작품입니다.
6: The Soviet Union is not the workers' paradise that was promised. It is not the great experiment that you read about in the press.
7: Stalin is not the man who you think he is.
0: 1933년 우크라이나 잠입 취재를 통해 대기근의 참상을 직접 목격한 존스는 어렵게 이를 기사화하는 데 성공하지만 소련은 물론 서방 언론에 의해서 무참히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당시 뉴욕타임즈의 모스크바 지국장이자 가장 힘있는 서구 언론인이었던 월터 듀란티는 존스의 기사는 사실이 아니며 상상력으로 쓴 기사라고 일축했습니다. 몇 년 뒤 존스는 중국 내몽고에서 취재하던 중에 강도들에게 살해당했는데요. 여러 정황상 그의 죽음에 소련의 비밀경찰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그네츠카 홀란드의 영화 미스터 존스는 이렇게 단순히 기자 한 사람의 용기를 기르는 데 그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하고 외로운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지점에서 영화는 역사의 재현을 넘어 예술의 윤리적 기능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미스터 존스는 홀로도모르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오늘의 관객들에게 비극을 단순한 과거의 정보가 아니라 현재의 감각과 질문으로 다가오게 만듭니다. 영화 미스터 존스는 특이하게도 처음과 마지막에 미지의 인물이 등장해 이야기를 열고 닫습니다. 화면을 등지고 앉아 타자기를 치고 있는 이 인물이 누구인지는 마지막에 가서야 밝혀지지만 그의 첫 내레이션을 듣는 순간 우리는 그가 곧 동물농장의 작가 조지 오웰임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영화는 자신의 대표작 동물농장을 집필하면서 첫 문장을 읽는 오웰의 내레이션으로 시작합니다. 동물농장은 1945년 출간된 조지 오웰의 정치 풍자 소설입니다. 존스 씨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동물들이 반란을 일으켜 인간을 몰아내고 스스로 농장을 경영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는 이상적인 구호 아래 시작된 혁명이지만 이내 가장 지능이 높은 돼지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다른 동물들은 이전보다 더 가혹한 착취를 당하게 됩니다. 오웰은 러시아 혁명 이후 소련 사회가 어떻게 변질되어 갔는지를 이 우화 속에 압축해서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첫 장면을 통해 아그네츠카 홀란

우크라이나 대기근을 염두에 두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영화에서는 오웰이 존스 기자와 직접 만나고 그의 이야기로부터 영감을 받는 장면이 나오지만 이는 감독의 해석과 상상력이 들어간 설정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농장이 이 영화에서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웰은 혁명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배반하는지, 해방의 언어가 어떻게 지배의 언어로 변형되는지를 가장 선명한 우화의 형식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영화 미스터 존스는 조지 오웰이 자신의 소설 동물농장의 마지막 문장을 마무리하며 읽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창밖의 동물들은 돼지와 인간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러나 이미 어느 쪽이 인간이고 돼지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계급투쟁의 적이었던 돼지와 인간은 마지막에 아군과 적의 구분 없이 어우러져 지도층만의 파티를 즐깁니다. 창밖에서 이 풍경을 바라보는 다른 동물들의 눈에는 돼지와 인간의 얼굴이 겹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혁명을 배신한 자들과 그들을 묵인한 자들이 결국 같은 얼굴을 가지게 된다는 오웰의 서늘한 경고입니다. 영화는 의도적으로 이 장면에서 미국과 소련이 경제협력을 위한 회동을 마치고 화려한 파티를 즐기는 모습을 병치시킵니다. 홀란드 감독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 존스가 목숨 걸고 보도한 기사를 묵살한 채 경제회동을 자축하고 있는 소련 정부와 서구사회 모두 동물농장의 돼지와 다를 바 없음을 은유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전의 오웰은 우크라이나 기근을 둘러싼 서구 지식인의 침묵을 비판한 바 있었으며 우크라이나판 동물농장을 위한 특별 서문을 따로 씀으로써 자신이 우크라이나의 비극을 잊지 않고 있음을 은연중에 확인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홀란드 감독이 영화 안에서 오웰을 호출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 하나의 극적 장치입니다. 관객이 이미 잘 아는 소설, 동물농장을 통해 낯선 역사적 비극에 친숙하게 접근하도록 하고 동시에 그 비극의 보편적 의미를 확장하는 극적 프레임인 셈입니다. 우크라이나 홀로도모르는 스탈린이 죽은 뒤에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다가 1991년 소련이 해체된 후에야 비로소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반복 상영되는 비극처럼 이 기억은 지금도 살아 숨쉬며 우크라이나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홀로도모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국가 기념일을 제정하고 이를 민족 대학살인 제노사이드로 규정할 것을 유엔에 요청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국가와 유럽의회도 홀로도모르를 제노사이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법적 판단과 국가별 공식 입장은 여전히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희생자의 숫자와 외교적 인정 여부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억이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은 단지 기록 보관소에 저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은 반복될 때 살아있습니다. 추모식에서 반복되고 문학 속에서 반복되고 영화와 공연, 낭독과 교육 속에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반복을 통해 공동체의 감각 속에 남습니다. 홀로도모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극은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 박제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크라이나인들의 정체성과 감각을 형성하는 현재형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레스 존스의 증언, 조지 오웰의 우화, 아그네스카 홀란드의 영화는 서로 다른 형식이지만 결국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누가 그 진실을 지워버리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웰의 소설과 홀란드의 영화는 바로 이 질문 앞에서 강력한 예술이 됩니다. 예술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는 없지만 지워진 목소리를 다시 들리게 할 수는 있습니다. 언제나 연극에서 가장 강력한 순간은 관객이 무대 위에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홀란드 감독은 오웰의 마지막 문장을 빌려 영화와 소설을 하나로 잇고 역사를 진실의 순간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새삼 이야기의 힘과 생명력,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을 기억하는 예술가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슬라브의 비극 홀로도모르와 이를 담은 예술작품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한국 1세대 패션 디자이너 최복호입니다. 깨끗하지. 가짜가 담아요. 히트를 쳤죠.
1: 굉장히 파격적인. 돈도 굉장히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0: 아, 괜찮았죠.
2: 양장점은 처음이거든요.
0: 1500명이 여기 다녀갑니다.
1: 한 달에?
0: 예. 아. 예, 너는 앙드레를 쫓아봐. 앙드레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3: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도.
1: 직접 만나 뵈셨을 거 아니에요?

0: 흑배술 하려고 거울을 보는데 입이랑 완전히 틀어져 있는 거예요.
1: 처음에 조금 이렇게 땡기는 느낌이 갑자기 또 확 돌아가다.
2: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병 같아요.
3: 안면신경마비는 창살 없는 감옥이다.
4: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활짝 웃어보는 거.
5: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6: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7: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6: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5: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행동 요령. 지진. 야, 벨로 험지.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물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휴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부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띠용띠용 파티 캔트리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바디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바디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분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바디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은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약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수요일에는 우리 직업 영어 관련돼 있는 걸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제목은 아이가 필요한 건 칭찬이라고 해서 아이의 학교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네.
0: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이랑 면담도 해야 되고.
1: 맞아요.
0: 그렇죠. 이게 해외에서도 있는 일이거든요.
1: 저희도 다음 주에 지금 상담이 잡혀 있는데.
0: 아, 오케이.
1: 아이가 과연 얼마나 이 원에 적응을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가정에서 특이사항은 어떤지 뭐 이런 거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0: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 선생님처럼 이렇게 직접 보는 사람이 많이 없을 거기
1: 그쵸.
0: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조언이라든가 이런 것들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들을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은요. 잭슨 선생님, 제 아이가 어떻게 지내나요? 학부모로서 이거 꼭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1: 진짜 저도 항상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에서는 너무 천방지축이고 집중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는데 괜찮나요? 라고 저도 여쭤본 적이 있는데 오, 지금 저희에서 제2의 선생님이에요. 아이들이 뭐 우리 아이만을 따라요. 뭐 이러면서 오히려 집에서는 좀 상반된 태도를 보인다고 되게 칭찬을 한 적이
0: 그런
1: 있었거든요.
0: 거를 물어보고 싶을 거잖아요.
1: 너무
0: 영어로
1: 궁금하죠.
0: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다행이네요. 좀 걱정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전학을 간게될 수도 있고
1: 그렇죠.
0: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영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자,
1: 네.
0: 그렇다면 선생님에게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물어볼까요?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잭슨 선생님, 혹시 제 아이가 어떻게 지내나요?
2: Do you speak English?
1: 제 아이의 잉글리시 티처시군요. 잭슨 티처? My kid? How about my kid?
2: Oh, how about him? He's getting along well with his new friends.
1: New friends?
2: He's getting along well.
1: Well,
2: Well,
1: okay.
2: yes.
1: 다행이네요. 좀 걱정됐거든요.
2: Sorry?
1: Worry about my kid.
2: Oh,
1: Yeah, my,
2: you're worried?
1: yeah, my son.
2: Huh?
1: Okay, a little bit worry. Yeah.
2: Oh, well, give him plenty of compliments.
1: Compliment?
2: Give him plenty of compliments.
1: Okay.
2: Plenty.
1: Okay.
2: Okay?
1: Yeah.

0: 아이고. 아니, 선생님이랑 소통이 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1: 예.
0: 그 선생님께서 편지로 직접 써주셨다고
1: 맞아요. 제가
0: 들었어요.
1: 꼭 안아드렸어요. 예. 말보다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안 되겠습니다. 요거 제가 확실하게 고쳐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과 뭐 학부모님 사이에서의 대화, 우리 한번 재밌게 트레이닝을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How's my child doing, Mrs. Jackson? He's getting along well with his new friends. What a relief. I was a bit worried. Give him plenty of compliment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 미션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성함이 잭슨이에요. So,
1: 오.
0: 잭슨 선생님, 제 아이가 어떻게 지내나요? 학교에서
1: 야.
0: 어떻게 하고 있냐? 궁금한 거잖아요.
1: How's my doing, Mrs. Jackson? 오, 여기는 확실히 이름이 뒤에 오니까는. 그러면은 여기에 my 애. 키드 할게요.
0: Okay.
1: 키드.
0: How's my kid doing, Mrs. Jackson?
1: 네.
0: All right.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괜찮고요. 오늘은 다른 거예요.
1: 아, 그래요?
0: 뭔지 벌써 아시겠죠? 바로
1: 아.
0: child. Okay. 뭔가 이런 게 있어요. kid는 장점이 굉장히 캐주얼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child를 쓰게 되면 조금 더 뭐랄까요? 예의가 있는 느낌이 확실하게 있긴 있습니다.
1: 아무래도 이 선생님과 만나는 공적인 자리다 보니까.
0: That's right. 조금 얌전한 느낌인 거죠.
1: 예.
0: Okay, so how's my child doing, Mrs. Jackson? 이라고 물어봤고요. 자, 여기서 지금 보면요. 누가 어떻게 지내느냐. 별게 없어요. 그렇죠? 직역을 해서 내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 여기서 한다는 거는 정말 이 생활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친구들이랑 사이가 좋은지, 뭐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지, 뭐 기타 등등이 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 패턴을 예전에도 한 적은 있지만은요. 주어가 복수일 때에도 쓸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So 단수일 경우에는 how is your doing? Right? 하지만 여러 명일 경우에는 how
1: are
0: are 주어들 doing.
1: doing.
0: 뭐 물론 주어가 you일 경우에도 are you라고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주어에 따라 비동사는 여러분들이 바꿔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he로 한번 잡아볼까요? he 남자로 잡아볼게요. 걔 어떻게 지내?
1: How is he doing?
0: 그죠? How is he doing? How is he doing? 자, how about this? 이번에는 복수로 가볼게요.
1: 복수로.
0: 너의 부모님 어떻게 지내시니? 어떻게 지내고 계셔?
1: How's your parents doing?
0: How is your parents?
1: How are your parents doing?
0: That's right. 헷갈리죠?
1: 네.
0: 많은 분들이 복수로 바꾸면은, 이렇게 헷갈릴 때가 많아요.
1: 자동으로 딱안
0: 네.
1: 되네요.
0: 그래서, 나저 표현 알아. 하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1: 네.
0: 소리를 실제로 내서 했는데 내가 이걸 잘했어. 그래야 인정받는 거거든요.
1: 네.
0: Okay. Just like this.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ow is it doing?
1: How is it doing?
0: How are your parents doing?
1: How are your parents doing?
0: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how is 이걸 줄여서 how's로 표현을 한 거고요. My
1: 네.
0: child doing, Mrs. Jackson. 그나저나 여러분 뭐 이건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무슨 선생님 하면
1: 네.
0: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무슨 teacher, 무슨 teacher이잖아요.
1: 그쵸.
0: Jackson teacher 이렇게 하는데
1: 예.
0: 요즘에는 이제 원어민들도 그게 익숙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1: 오.
0: Jackson teacher 한다고 해서 what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약간 동양권에서는 그게 좀 익숙하다 보니까
1: 네.
0: 그렇지만 여전히 외국에서는 이름을 부릅니다. 그죠? Right. So,
1: 아.
0: 여성분인데 결혼을 했으면은 Mrs.라고 하는 거고 뭐 남자다 그러면 Mr.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1: 네.
0: 이렇게 하는 거. 저도 사실 처음에 이제 미국 가가지고 얘기를 할때 teacher이라는 게 자동으로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1: 아무래도 우리는
0: 네.
1: 선생님 이렇게 부르니까.
0: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잭슨 부인 좀 이상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1: 네.
0: 느꼈을 때는. 근데 그게 굉장히 기본적이긴 해요.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How's my child doing, Mrs. Jackson?
1: How's my child doing, Mrs. Jackson?
0: 자, 다행히도 아이가 큰 문제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걸 전달을 해줘야겠죠? 그
1: 네.
0: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케이.
0: Alright. 새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친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전학을 가는 게
1: 아,
0: 맞나 봐요.
1: 그러네요. 아, 그럼 걱정 많이 되시지.
0: That's right.
1: 부모 입장에서. He's getting along well with his new
0: 네, 덩어리 표현을 몰라도 한번 감으로 해보세요. 어디 정도에서 자르면

0: 거예요.
1: He's 아무래도 with 앞에서 좀 잘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오케이.
1: 예. He's getting along well.
0: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상상해 보면.
1: 잘 지내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예, 그거예요. 그리고 누구와? 새 친구들과.
0: That's right.
1: So 여기에 새 친구들을 뜻하는 friends, new가 앞에
0: 네.
1: 있으니까 friends만 쓰면 되겠네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덩어리 표현을 제가 중간에 자를 수가 없어서 요걸로 제가 단어를 만들어 봤는데요. Friends 일단 맞습니다. 그렇죠? With his new friends. 한 명만이라기보다는 거기 동급생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1: 네.
0: friends와 잘 어울린다. Friends 당연히 친구, 가벼운 단어가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아, 잘 어울리면서 trouble 없이 아주 잘 지내고 있다라고 할 때,
1: 네.
0: 여기 덩어리 표현 좀 길긴 하지만요. Get along well 이라는 게 있습니다. Get along well 이라고 하면 아주 잘 지내다, 잘 어울리다, 사이가 좋고,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 누구랑?
1: With
0: someone. There you go.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여러분들. 그녀는 모두와 아주 잘 지내고 있어. 잘 어울려. 친하고 막 이러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요 그녀는
1: She's getting along well with
0: 모두
1: all.
0: 아.
1: All.
0: everyone. Right? So
1: Everyone.
0: she's getting along well with everyone.
1: Yes.
0: 자, how about this? 마유는 그녀와 잘 어울리면서 지내고 있어.
1: 오.
0: 친구가 있는데 좀 걱정을 했던 거죠. So,
1: 네.
0: 마유는 잘 어울려 지내고 있다. 그녀와.
1: Mayu is getting well
0: Getting
1: with,
0: along well.
1: getting along well with her.
0: Her, right? So, Mayu is getting along well with her.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덩어리가 워낙 길다 보니까, 아, 이게 되겠나 싶을 수도 있는데요.
1: 네.
0: 연습이 필요하겠죠. So, 다시 한번 잘라주세요. 어디쯤 자르면 될까요?
1: 저는 여기.
0: 그게 완벽합니다.
1: 아, 그래요? 이렇게.
0: Right? So, she's getting along well. 여기까지만 해도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1: 네.
0: 근데 이제 도대체 누구랑 그러느냐가 꼭 추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So with everyone, with her. 읽어볼게요.
1: 네.
0: She's getting along well with everyone.
1: She's getting along well with everyone.
0: 네, Mayu is getting along well with her.
1: Mayu is getting along well with her.
0: 네, 제가 조금 의미절로 자르기 위해서 쉬어서 읽긴 했지만 여러분들은 사실 한 번에 읽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리고요.
1: 네.
0: well 대신에 fine을 써도 되는데
1: 오.
0: 뉘앙스가 살짝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well이라는 건 진짜 둘이 친해가지고 막 이런 느낌을
1: 네.
0: 강조를 하는데 fine을 쓰면 나쁘지 않다, 큰
1: 아.
0: 문제가 없다라는 느낌으로 조금 떨어지죠.
1: 웰보다는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1: 네.
0: 여기서는 뭐 문제는 없이 지내요라는 거 해도 되겠죠? 해도 되지만 well 해서 아우 아주 그냥 잘
1: 잘
0: 어울려요.
1: 지내요.
0: 얘가 성격이 좋아서 이런 느낌.
1: 엄마가 더 안심할 수 있는 말이네요.
0: That's right.
1: 네.
0: Okay? 자, 같이 여러분 읽어볼게요. He's getting along well with his new friends.
1: He's getting along well with his new friends.
0: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How's my child doing, Mrs. Jackson? How's my child doing, Mrs. Jackson?
0: 네,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걱정했었나 봐요, 사실은. 그래서 아, 다행이네요. 좀 걱정됐었거든요. 됐거든요.
1: What a relief. I was a bit, relief는 뭔가 안심하다 이런 걸로 외웠던 것 같은데. 안심. 예. 이거는 뭐 빈칸 채울 거 없으니까 제낄게요. I was a bit, 저기, 걱정.
0: 걱정.
1: Worry.
0: Okay.
1: Yes.
0: Alright. So, what a relief. Relief라는 단어는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요. 꼭
1: 네.
0: 알아둬야 되는데, 좀 이따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1: 네.
0: 자, 그리고 나서 I was a bit, 약간 좀 worry 했다. 자,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맞는데,
1: 아!
0: 네. 형식이 다르죠. 그쵸? Worry는 뭐예요? 걱정하다라는 동사예요.
1: 네.
0: 근데 여기 지금 비동사 썼죠?
1: 아,
0: 그러면
1: 그러네요.
0: 걱정하는 상태를 얘기를 해야 돼요.
1: 예,
0: 그렇죠?
1: 예, 예.
0: 걱정 뭐 되는 걱정을 하고 있는 정도의 형용사. 바로 worried.
1: worried.
0: Alright. So 이거 기본으로 이렇게 알아둬야 돼요. I'm worried. I'm worried about you. 이런 식으로 계속 걱정되는 형용사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 맞아요.
1: 네.
0: 뭔가 안심한다 이런
1: 그쵸?
0: 얘기죠. So 실제로 이게 안도라고 하는 명

0: So 안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잠깐 볼게요. What a relief 하면서 아 다행이다 이게 의역이 된 겁니다. 자 일단 이거를 이게 왜 이렇게 의역이 되는지 이게 왜 도대체 다행이네요가 될지 알려면 이 구조 감탄사를 알아야 되죠. 바로 what 뒤에 명사를 써서
1: 네.
0: 명사에 대해서 감탄을 하는데 이미 이 자체에서 엄청난 대단한이라는 뉘앙스가 들어가요. Right. So what? 근데 이렇게 하면 그게 뭐예요 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만약에 what a 뭐뭐 하면 아 그건 들어봤어요 하시거든요.
1: 네.
0: 그게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어가 오는 거가 아닙니다.
1: 아 그래요?
0: 그럼요. 셀 수 있는 단어가 아닌 게 오면 어는 너무 안 돼요. 오케이. relief는 실제로 셀 수 있게 취급을 해요.
1: 아.
0: 오케이. 그래서 명사가 다른 만약 셀 수 없는 단어라면 어는 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날씨.
1: 아.
0: weather 있죠.
1: 예.
0: right? 그럴 때 what a weather 이렇게 안 하고
1: what weather.
0: 네. 근데 이상하게 느껴지죠.
1: 이상해요.
0: 이상하죠.
1: 네.
0: right.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뭐 문법책을 보거나 이렇게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what a 이걸 암기하거든요.
1: 네.
0: what a를 암기하지 마시고 그냥 what을 느껴 주셔야 돼요.
1: 아, 그렇군요.
0: 자, 그래서 이걸로 몇 개 제가 실용적인 거를 한번 갖고 왔거든요. 진짜 상황이 엉망이 됐거나 진짜 방이 엉망이에요.
1: 네.
0: 이런 걸 할 때 엉망인 걸 명사로 뭐라고 하죠?
1: messy.
0: messy는 형용사고
1: mess입니다.
0: 네. 자, 그래서 아, 진짜 엉망진창이다 막 이러면 어떡할까요?
1: What a mess.
0: 그렇죠. What a mess. What? 이러면 정말 방이 지저분한 게 될 수도 있고
1: 네?
0: 상황이 난리가 난 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날씨 아 그러니까 뭐 어떤 하루가 있었어요. 오늘의
1: 예?
0: 하루가
1: 예?
0: 굉장히 힘든 하루였거나 아니면 굉장히 특이하게 좋은 일들이 있거나 이런 좀 특별한 날이다.
1: 네.
0: 그때 스페셜 굳이 안 써도 그냥 정말 엄청난 날이군. 어떡할까요?
1: What a special?
0: 야, special 안 쓰고요.
1: 안 쓰고?
0: What a 날이 뭐야 날.
1: What a day.
0: What a day.
1: 아.
0: 이상하죠?
1: 네.
0: 근데 그렇게 써요.
1: 그래요?
0: 네.
1: 와, 진짜 특별한 날이군.
0: 그렇죠. 그래서 둘 다, 그러니까 꼭 좋은 특별한 게 아닐 수 있어요. 힘든 날일 수도 있어요.
1: 아, 그렇죠.
0: 그냥 강조를 해주는 것 뿐입니다. 엄청나다고.
1: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가능한.
0: That's 네. right. 오케이, 그래서 일이 너무 꼬였다. What a mess. 이게 될 수도 있겠고요. 오늘따라 너무 일이 힘든 날이었던 거예요. 일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What a day. 이렇게 하면 뭐 tough 이런 거 안 써도 그 뉘앙스를 주게 됩니다.
1: 근데 wonderful, beautiful도 쓸 수 있지 않아요?
0: 효용사 넣을 수 있죠.
1: 아, 그래요?
0: 더 꾸며주는 거죠, 그럼.
1: 그럼 그건 없이 쓰는 건가요?
0: What a beautiful day. 아니요, 넣어야
1: 써요?
0: 돼요. 네,
1: 그래요?
0: 그럼요. 효용사를 넣을 수, 요 사이에다가 효용사 원하는 걸 넣어도 돼요. 네, 그런 건 옵션이고, 걔가 없어도 이미 와, 이런 느낌.
1: 그 wonderful, beautiful은 형용사기 때문에 단독으로 쓸 수 없고 이렇게 명사랑 같이 써야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1: 예, 예.
0: Right, right. So, what a mess. What a day. 이렇게 약간 감탄사기 때문에 What a mess.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오케이. 자, 느낌 살릴게요.
1: 네.
0: What a mess.
1: What a mess.
0: What a day.
1: What a day.
0: What a day.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1: 네.
0: 효용사 방금 얘기했었죠?
1: 예.
0: 제가 가져왔습니다. 목소리를 딱 들었는데, 누가 노래를 했는데, 뭔가 매끄러운 목소리가 나오는 사람이
1: 아니, 근데 형편 없는데.
0: 이 정도 괜찮잖아요.
1: 아니, 농담입니다. 예,
0: 자,
1: 예.
0: 매끄러운 거, S로 시작하는 거 혹시?
1: 슬라이드.
0: 걔는 미끄러지는 거.
1: 미끄러진 거.
0: 스무드. 예.
1: Yeah. 아.
0: 목소리는 뭐예요?
1: 보이스.
0: 보이스. 보이스 셀 수 있게 돼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와, 엄청 매끄러운 목소리네요.
1: What a smooth voice.
0: 그렇죠. 이럴 때는, 이렇게 형용사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1: 아, 그렇구나.
0: Very, very nice. 자, 그러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at a relief. I was a bit worried.
1: Oh, what a relief. I was a bit worried.
0: 네, 참고로 처음 보시는 분들, a bit은 a little bit이랑 같습니다.
1: 네.
0: 약간 정도의 느낌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문장입니다.
1: 오.
0: 와, 선생님이. 충분히 칭찬해 주세요.
1: 오~
0: 그냥 아이들은 그게 정말 필요하니까
1: 그렇죠.
0: 그런 이제 어드바이스를 주게 되는 거죠.
1: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으니 칭찬을 해달라. Give him plenty of 칭찬.
0: 칭찬.
1: 오, 칭찬이 들어가야겠네요. 그렇죠?
0: 네.
1: 칭찬.
0: 자, 여러분 교재 한번 써보세요. 들려도 됩니다.
1: 저는 그거 칭찬이 항상 헷갈리는 말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0: 네. 그냥 떠오르는 거 한번 써보세요. 틀리면 오히려 좋아요.
1: 아닌가?
0: 아니다. 통해서
1: P로 시작해요. Praise.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0: 오케이.
1: 네, praise.
0: 네.
1: 네.
0: 자,

0: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ive him plenty of praise. 나쁘진 않은데
1: 이런 거 있죠?
0: 대부분 이걸 쓰세요. 사실.
1: 그래요?
0: 네, 아예 모를 수도 있고 알더라도 그 단어를 쓰는데 실제로는 compliments라는 단어를 대부분 쓰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거 알려드릴 거예요. Don't worry, don't worry. 오케이. 자, compliment라고 하는 거가 아유 잘했어. 야 역시 너는 잘하는구나.
1: 네.
0: 굉장히 캐주얼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칭찬이란 뜻이에요. Praise도 남을 칭찬해 주는 거긴 한데요. 너무 얘는 공식적인 칭찬 아니면 거의 막 뭐 누군가를 찬양한다 막 이런 식으로 강해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뭐 슬기 씨가
1: 네.
0: 굉장히 이런 MC 같은 거 잘하시잖아요.
1: 예.
0: 근데 그 실력에 대해서 막 미디어에서 막 칭찬을 한 거예요.
1: 극찬이 나왔구나.
0: 맞아요. 그 정도는 이제 보통 praise 같은 것도 쓰게 됩니다. 오케이? 아니면 종교적인 쪽에서도 쓰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칭찬해줘서 고마워. 그래서 내가 너한테 칭찬해준다. 캐주얼하게 쓸 때는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1: 네네.
0: 그리고 발음할 때 여기 강세가 가면서 입 모양이 벌려져요. 대부분. 오케이.
1: 네.
0: 오는 오의 강세 가면 대부분이 모양 벌려집니다.
1: 네.
0: 자, compliment. So, not 콤 이렇게 콤 이러면 안 돼요.
1: 아, 콤 안 되고.
0: 안 되고. 두 번 들려 드릴게요. compliment. compliment.
1: compliment. compliment.
0: There you go. 자, so 칭찬. 근데 명사 백날 알아봤자 동사를 뭐를 같이 쓸지 모르면 의미가 없습니다.
1: 그렇죠.
0: 네. 여기서 지금 동사 뭐 보여요?
1: give.
0: Give.
1: Yeah.
0: So give someone a compliment. 이러면 칭찬을 주는 게 결국에는 칭찬해주다라는 덩어리 표현이 나옵니다.
1: 아, 네.
0: Give 모르면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마유가 나한테 칭찬을 해줬어. 이거는 마유가 나한테 칭찬 줬어.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할까요?
1: 마유 gave me.
0: 뭐를요?
1: Compliment.
0: A compliment.
1: A compliment.
0: Right? Mayu gave me a compliment. 영어 잘한다. 오늘 칭찬해줬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how about this? 명령어로 그들에게 칭찬을 해줘. 제가 이거 직역해드릴게요.
1: 네.
0: 그들에게 주는데 some 칭찬들 여러 개를 해줬나 봐요.
1: 네.
0: 그래서 그들에게 줘 일단은.
1: Give them.
0: Give them some 칭찬들. 복수로?
1: Some compliments.
0: Some compliments. Okay? So, compliment는 그냥, 잘했어. 이게 될 수도 있고,
1: 네.
0: compliments로 쓰면 뭐, 다양한 칭찬이 될 수가 있겠죠.
1: 그쵸.
0: That's right. 그래서, 직역으로 느껴주는 거 충분히 좋습니다.
1: 오호.
0: 자, 두 개 읽어보도록 할게요. Mayu gave me a compliment.
1: Mayu gave me a
2: Give him plenty of compliments. Give him plenty of compliments.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잭슨 선생님, 제 아이가 어떻게 지내나요?
1: How's my child doing, Mrs. Jackson?
0: All right. 아우, 다행이네요. 좀 걱정됐거든요.
1: Oh, what a relief. I was a bit worried.
0: All 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How's my child doing, Mrs. Jackson? How's my child doing, Mrs. Jackson?
2: He's getting along well with his new friends. He's getting along well with his new friends.
0: What a relief. I was a bit worried. What a relief. I was a bit worried.
2: Give him plenty of compliments. Give him plenty of compliments.
0: Ne, 직접 참여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 패턴은요. How is or how are 주어 doing?
1: Yes.
0: 어떻게 지내? 어떻게 지내고 있어? 라는 패턴이었는데요. 목소리 키워서 가주세요. 자, 첫 번째는요. 걔는, 그는, 오케이? 그는 어떻게 지내?
1: How's he doing?
0: 그죠? How's he doing? Or how is he doing? 둘 다 괜찮아요.
1: 네.
0: Like this. 자, 이번에. 너희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셔?
1: How are your parents doing?
0: 그렇죠. 복수죠. So how is 아니라 how are your parents doing? 자, 세 번째입니다. 잭슨 선생님, 제

0: 아이가 어떻게 지내나요? 자, 일단은 어떻게 제 아이 하고 있죠, 잭슨 선생님?
1: How's my child doing, Mrs. Jackson?
0: Alright, Mrs. Jackson, Mr. Jackson 이거는 성별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How is he doing? How are your parents doing? How's my child doing, Mrs. Jackson? Good, good.
1: 네.
0: 자, 다음은요. 놀라줘야 돼요.
1: 어허,
0: What?
1: 그렇죠.
0: What? 명사. 오케이.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행이네요. 안도네, 안도.
1: What a relief.
0: What a relief. 저는 이거 암기 추천할게요. 아예.
1: 그러게요.
0: 자, 두 번째. 엄청 엉망이네.
1: What a mess.
0: What a mess. 형용사 굳이 안 써도요. 자, 세
1: 예.
0: 번째입니다. 엄청난 날이네. 의역을 좀 하면 엄청 힘든, 엄청 좋은 날이네.
1: What a
0: What a
1: day.
0: day.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at a relief. What a mess. What a day. 오케이. 자,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2: How's my child doing, Mrs. Jackson? He's getting along well with his new friends. What a relief. I was a bit worried. Give him plenty of compliments.
0: 네,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해결! How's my child doing, Mrs. Jackson?
3: He's getting along well with his new friends.
1: Oh, what a relief. I was a bit worried.
3: Give him plenty of compliments.
1: Okay.
3: Okay.
1: Oh, my son. Wow.
0: Yes. Well done,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가 메뉴에 있네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Your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0: On the menu. There you go.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1: 네.
0: What 쓰고 나서 명사. 이래서 뭔가 감탄사 같은 느낌을 살려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엄청난 아이디어군. 대단한 아이디어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 번 여러분들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오케이.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이어서 클래스 2가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3: 아이고 잘하네.
2: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슬라브 지역의 또 다른 비극이자 오늘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사건인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난 영화를 보다 보면 비슷한 패턴의 도입부를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재난 영화의 도입부는 매우 평화롭고 일상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나른하기까지 한 일상의 여유가 화면을 가득 채운 바로 그때 어디선가 굉음이 터지고 비명이 들리면서 일순간 평화가 깨집니다. 그 신호탄은 때로 폭탄이나 탱크의 울중한 굉음일 수도 있고 거대한 괴물의 등장일 수도 있고 한순간에 밀어닥친 해일이나 화산폭발, 지진 같은 자연재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든 간에 한 가지 공통점은 그렇게 일상의 평화가 깨지는 순간 그곳의 사람들 모두 재앙이 일어났음을 즉각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20세기 인류 최악의 재난 중 하나로 손꼽히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이러한 일반적인 재난과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이 재난에는 일상의 평화가 깨지고 엄청난 재앙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어떤 신호도 없었습니다. 방사능은 볼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측정기를 켜야만 비로소 존재를 확인할 수 있죠. 바로 이 소리도 색깔도 냄새도 없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도시를 망가뜨리고 자연을 파괴했습니다. 1986년 4월 26일, 당시 소비에트 연방에 속해 있던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4호기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원자로 지붕이 날아가면서 엄청난 방사성 물질이 빠졌고 사람들은 원인을 모른 채 죽어갔으며 도시와 자연은 오염물질로 가득 찼습니다. 사고 당시 바람이 북쪽으로 불면서 체르노빌 남쪽인 우크라이나 지역보다 북쪽 벨라루스에 더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벨라루스는 이 사고로 수백 개가 넘는 마을을 잃었습니다. 체르노빌은 원자력의 무시무시한 위험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린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재앙 앞에서 사람들은 우왕좌왕했고 방사능의 치명적 위험을 깨닫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체르노빌로 인한 피해는 공식 집계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방사능은 형체가 없는 데다 후유증이 수년, 수십 년에 걸쳐 나타나다 보니 정확한 피해 규모를 측정할 수 없다는 게 이 사고의 더 큰 비극이었습니다. 한편 체르노빌 사고에 대한 소련 지도부의 대처는 아니라고 무책임했습니다. 당국은 사건 발생 후 이틀 뒤에야 짧은 공식 발표를 내놓았고 이후에도 핵심 정보를 축소, 은폐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련 정부는 내외적으로 엄청난 비난과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건 후에 보여준 이들의 대응과 사고 처리는 소비에트 체제가 얼마나 경직되고 부패되었는지를 여실하게 드러냈고 서방 세계는 물론 소련 인민들조차 당에 대한 믿음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체르노빌 사고는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함께 소련의 붕괴를 가속시킨 중대한 계기로 손꼽히는 사건입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그 여파는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그 어떤 재난이나 재해와도 다른 성질의 비극이었습니다. 방사능은 상상할 수 없는 규모와 방식으로 살아있는 생명과 생태계를 광범위하게 오염시키고 파괴했습니다. 수많은 언론과 학자들이 그날 밤 원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꼼꼼히 추적하고 증거를 제시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괴물이 인간을 포함해 얼마나 많은 동식물, 자연환경을 한순간에 파멸시킬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된 사람들은 이 재난 앞에서 묵시록적인 의미를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사고 25주년을 기념해 체르노빌 시내에 설립된 수계별 추모공원은 이런 묵시록적 의미를 기념비와 조형물로 형상화한 공간입니다. 수계별이란 이름은 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쓴 수기라는 이름의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물이 오염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체르노빌이라는 지명이 검은 줄기란 뜻의 쑥속 식물과 연결된다는 점에 착안해 이 재앙이 묵시록적 예언의 실현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수계별 공원 입구에는 제3의 천사란 이름의 거대한 철골

조각이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커다란 날개를 활짝 펼친 채 양손으로 나팔을 불고 있는 이 조각상은 묵시록에 나오는 멸망의 나팔을 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곳에서 희생당한 모든 이들을 위한 진혼곡을 연주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편 40년 가까이 지난 이 사건이 새롭게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데는 2019년 드라마 체르노빌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둡고 암울한 이야기임에도 이 시리즈는 엄청난 인기를 모으면서 체르노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어 수많은 마니아층을 만들어냈습니다. 드라마 체르노빌의 가장 큰 장점은 꼼꼼한 고증과 기록을 통해 이 사상 초유의 재앙을 매우 사실적이고 치밀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사건 당일과 이후의 상황을 시간대별로 생동감 있게 그리고 있어 사고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드라마의 초반부는 갑작스러운 원전 폭발로 갈피를 못 잡고 허둥대는 사람들과 당시 그들이 얼마나 방사능에 무지했는지를 중점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소련 당국의 안일한 대처와 부조리한 수습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패한 관료들과 위계적이고 폐쇄적인 당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사건이 터진 후에도 재빨리 대처에 나서기보다는 쓸데없는 회의만 계속하는 모습은 체르노빌이 왜 소련의 붕괴를 재촉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만듭니다. 물론 드라마 체르노빌이 보여주는 모든 장면을 그대로 역사적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과 만나게 됩니다. 재난을 예술로 재현한다는 것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그리고 실제의 비극을 극화시키는 허구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체르노빌은 완벽한 기록영화는 아니지만 적어도 체르노빌을 잊히지 않게 만든 강력한 기억의 장치였다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사고 현장에서 죽어간 이름 없는 영웅과 희생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순직한 소방관들을 들 수 있습니다. 폭발 직후 불을 끄기 위해 현장에 도착한 그들은 가장 먼저 방사능에 노출되었고 치명적인 피폭을 당했습니다. 필사적으로 다른 원자로의 폭발을 막은 연구원들과 오염수가 퍼지는 걸 막기 위해 원자로에 수문을 연 잠수부들, 끝도 없이 실려오는 환자들을 어떻게든 구하려 한 의료진들의 활약이 이어집니다. 당시 원자로 위쪽에 쌓인 폐기물은 워낙 방사능 수치가 높아서 투입된 로봇과 원격 장비마저 제대로 버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치우지 못했을 때의 피해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군인들이 30초에서 2분가량 교대로 투입되어 폐기물을 치웠습니다. 이들은 살아있는 로봇이란 의미에서 바이오 로봇이라 불렸습니다. 체르노빌에서는 문제 하나를 해결할 때마다 목숨 몇 개가 필요한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너무 위험한 일이어서 명령은 곧 사형 선고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자원자들이 나타났고 자신의 목숨과 바꾸면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날 그곳에서 이름없이 사라져간 소방관과 구조대원, 광부와 군인들.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몇 배는 더 끔찍한 지옥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체르노빌의 영웅이자 전설입니다. 이 드라마는 바로 그런 영웅들을 화면 위에 되살렸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드라마는 뜻밖의 결과를 하나 더 낳았습니다. 체르노빌을 직접 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화면 속 풍경이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 그 폐허가 지금도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드라마가 재현한 풍경들, 텅 빈 교실과 녹슨 관람차, 아파트의 폐허는 실제로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원전에서 불과 3km 거리에 있는 프리피아트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도시입니다. 한때 5만 명이 넘는 주민이 살던 활기찬 도시였으나 사고 이후 신속 대피령이 내려졌고 도시는 순식간에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던 주민들은 나들이하듯 가벼운 옷차림으로 심지어 슬리퍼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이 대피가 평생 갈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죠. 세계 폐허 애호가들의 성지이자 20세기의 폼페이라고 불리는 이 도시는 드라마 체르노빌이 상연된 뒤 전 세계 시청자들의 발길을 불러모으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2011년 우크라이나 정부는 체르노빌 25주년을 맞아 출입 금지 지역을 외부에 개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전문가 대상으로 제한적인 사고 현장 견학만 허용했으나 곧 일반인들에게도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체르노빌은 국제적인 다크투어 장소로 떠올랐고 한동안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체르노빌 관광이라는 말 자체가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게 들리지만 세상에는 이른바 다크투어라고 불리는 여행 상품들이 있습니다. 히로시마나 731부대, 아우슈비츠 수용소나 뉴욕의 그라운드 제로 같은 비극의 현장을 찾아
쓰라린 역사의 흔적을 마주하고 사라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여행입니다. 드라마 체르노빌과 원전을 배경으로 하는 롤플레잉 게임이 인기를 얻으면서 한때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급속하게 늘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체르노빌 관광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쟁 전에 아직 체르노빌 관광이 가능했던 시기에 공식 관광객보다 체르노빌 곳곳을 더 자주, 더 깊숙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토커라 불리는 이들은 몰래 제한구역에 들어가 사진을 찍고 다양한 활동을 즐기는 자발적인 불법 침입자들이었습니다. 스토커라는 명칭은 안드레이 타르콥스키의 영화 스토커에서 따왔는데 소련의 SF 소설 노변의 피크닉을 바탕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노변의 피크닉에는 외계 생물체의 접촉 이후 버려진 구역인 조은과 이곳에 몰래 잠입해 쓰레기를 팔아넘기는 스토커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소설도 영화도 체르노빌 사고보다 몇 년 먼저 만들어졌지만 여기 등장하는 존이나 스토커 같은 용어, 알 수 없는 물질로 가득 찬 구역이라는 세계관은 이후 체르노빌을 모티브로 한 영화나 게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설이 영화를 낳고, 영화가 게임을 낳고, 게임이 다시 현실의 방문객을 만들어내는 이 기묘한 연쇄는 체르노빌이라는 공간이 가진 독특한 문화적 중력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소설과 게임 속에서나 존재하던 상상의 존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서 체르노빌 일대가 전장의 한복판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스토커들이 영화와 게임 속 현실로 상상했던 구역이 이번에는 전혀 다른 이유로 사람들의 발길을 막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노변의 피크닉이 그렸던 세계, 즉 정체를 알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는 버려진 땅이라는 상상이 소설보다 훨씬 더 복잡한 현실로 돌아온 셈입니다. 방사능이라는 보이지 않는 위험 위에 전쟁이라는 또 다른 위험이 겹쳐지면서 이곳은 이제 관광객이나 스토커의 낭만적 탐험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땅이 되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은 더 이상 원자력 발전을 하지는 않지만 원전 부지는 여전히 핵 폐기물 관리 시설로 운영 중입니다. 문제의 4호기는 사고 직후 급히 지어진 석관이라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봉인되었고 2016년에는 그 위에 신안전 격납고라는 거대한 아치형 구조물이 다시 씌워졌습니다. 그러나 2025년 2월 이 신안전 격납고마저 드론 공격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으면서 해체 프로젝트의 앞날은 또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체르노빌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문제입니다. 한편 사고 이후 25년, 후쿠시마에서 또 다른 원자력 사고가 터졌습니다. 원인과 성격은 다르지만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재앙이 또다시 인간을 덮쳤습니다. 후쿠시마는 체르노빌 사태와 같은 사고는 몇 세기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다는 낙관적인 시각을 단번에 뒤집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인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의 작품 체르노빌의 목소리에는 미래의 연대기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1986년에 체르노빌을 이야기하면서 왜 작가는 미래의 연대기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책을 다 읽고 나면 왜 이런 부제가 붙었는지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나는 과거에 대한 책을 썼지만 그것은 미래를 닮았다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알렉시에비치는 소련 시절에 태어났지만 벨라루스 국적의 작가입니다. 스스로 벨라루스 출신이다 보니 자기 땅에서 일어난 비극을 글로 담기까지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용기가 필요했고 그렇게 그녀는 체르노빌의 목소리를 10년에 걸쳐 준비했습니다. 알렉시에비치의 글쓰기 방식은 독특합니다. 기자처럼 사실을 나열하지도 않고 소설가처럼 이야기를 꾸며내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오직 듣습니다. 그리고 들은 것을 최대한 그대로 옮깁니다. 인터뷰이가 말을 더듬으면 더듬은 대로, 울다가 멈추면 멈춘 그대로, 말하기 싫다고 했다가 다시 입을 여는 그 순간까지도 그대로 담아냅니다. 알렉시에비치는 이것을 두고 인간의 목소리로 쓴 소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의 책은 늘 수십, 수백 개의 인터뷰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단순한 인터뷰집이 아니고 단순한 기록도 아닙니다. 책을 읽고 나면 정말로 어떤 목소리들이 기억 저편에서 끄집어낸 사연과 심정들이 선명한 합창으로 들려오는 듯합니다. 그래서 알렉시에비치의 책은 늘 이성과 감성이 동시에 끌어오르는 독서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체르노빌의 목소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체르노빌에 관한 수많은 책과 영화, 다큐를 찾아보았지만 가장 가슴을 파고드는 것은,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마음을 울리는 것은 알렉시에비치의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체르노빌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

오늘은 동슬라브의 또 다른 비극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이를 다룬 예술 작품을 통해 여전히 우리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을 들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슬로브로 옮겨가 억압 속에 끈질기게 꽃피어온 그들의 예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한국 BM이 방송됩니다.
1: 뭐야 이거 깜짝.
2: 한국 1세대 패션 디자이너 최복호입니다. 에스파지 가짜가 담아 히트를 쳤죠.
1: 굉장히 파격적인,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2: 아, 괜찮았죠.
3: 산속의 양장점은 처음이거든요.
2: 1500명이 여기 다녀갑니다.
1: 한 달에?
2: 예. 아. 예, 너는 안드레를 쫓아봐. 안드레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4: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도.
1: 직접 만나 뵈셨을 거 아니에요?
5: 많이 돌봐줘요.
6: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첩산중 품에 안긴 강원도 철원. 산골 마을엔 조금 특별한 사진을 찍는 부부가 있습니다.
1: 부부 작가입니다. 귀농 귀촌 와가지고요. 원래 이제 서울에서 이제 스튜디오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애 모습이 이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제 같이 작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0: 네. 찰나가 아닌 한 사람의 시간을 담는 부부.
2: 어머니 표정이 훨씬 낫네.
3: 아들은 한자 부서져.
4: 끝냈어요.
2: 하나, 둘, 셋.
5: 사랑해.
2: 아, 잘했어요.
0: 부부는 오늘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시간을 기록합니다. 강원도 철원 한적한 산골 마을에 부부의 사진관이 있습니다.
6: 들어오세요. 네. 아, 여기가 사진관이에요?
2: 네.
1: 이쪽이 사진관입니다.
0: 도시에서 번듯한 사진관을 운영하며 바쁘게 살아온 부부. 이른 은퇴를 선언하고 농부가 되기 위해 시골로 왔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만난 이웃들의 이야기에 부부는 다시 카메라를 들게 됐다죠.
1: 2000년도에 이제 강남을 갔죠. 정확히 2000년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에서 한 17년, 18년 하다가 그때는 이제 규모가 좀 컸죠. 뭐 그때만 해도 이제 디지털 형상소가 없다 보니까 디지털 형상소도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강남에다 대형 스튜디오, 풀빌라 스튜디오까지 오픈하게 되었죠.
7: 조명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6: 뭘 챙기시는 거예요?
1: 어르신들 장수사진 찍게 해서요. 조명, 배경지, 카메라 이렇게 챙기고 있죠. 옛날에 영정사진.
2: 더 오래 살으라고. 더 오래 살으라고.
1: 좋은 의미에서.
2: 의미에서 그렇게 장수사진이라고 그래요. 왜 어르신들 사실상 그거 찍으러 가자고 하면은 좋아하는 분 사실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머님들이 와요. 왜냐면은 자녀들한테 그것까지 내가 주기 싫어서 힘든 거야. 어머님들이. 그래서 몰래 몰래 와서 찍고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0: 그 깊은 속내를 잘 알기에 부부는 오늘도 카메라를 들고 길을 나섭니다.
1: 괜찮네.
0: 마을 성당에 찾아가는 이동식 사진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8: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0: 아들 손을 꼭 잡고 찾아온 오늘의 첫 손님.
8: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9: 95세요.
1: 95세. 와. 정장하시네요.
9: 네.
0: 살아온 날을 돌아보며 조금 더 고운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 마음. 오랜만에 꽃단장을 해봅니다.
2: 어머니, 아, 해볼까?
10: 새 사람 만들어놨네.
2: 새 사람 만들어놨어. 어때? 마음에 들어요, 어머니? 이 옷 색깔하고 입술하고 살짝 맞췄어. 괜찮아요? 아버님, 여기 앉아봐요. 여기. 이렇게 그렇지. 떨려?
10: 야냐?
2: 이렇게 떨리냐고.
10: 안 떨려.
2: 안 떨려? 근데 입술이 자꾸 떨려. 그래,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웃어주면 좋아. 자, 턱 내리고. 그렇지, 그 느낌. 그렇지, 오케이. 그리고.
0: 삶의 끝자락을 준비하는 시간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환하게 빛납니다.
2: 곱다 곱다 너무 곱다. 아우, 어머니 표정이 훨씬 낫네. 아유, 예뻐라.
0: 장수 사진은 그저 한 장의 기록이 아니라 가족에게 남기는 따뜻한 선물입니다.
1: 다 웃어요. 다.
5: 우리 집사가 너무 이쁘게 찍어줘가지고 네. 감동 먹어가지고 이거 그냥 있을
9: 그냥 우리 차례 어,
5: 이것도
9: 고맙습니다.
5: 예, 예. 아이고
9: 우리 같이 나눠 먹어도 될까요?
5: 아유 상관없어 저는 네. 제 손 떠났으니까 네. 아무튼 하셔요.
6: 뭘 이렇게 사오셨어요?
5: 아 너무 고맙잖아요. 또 저희 집사람 장수사진 찍는데 너무 예쁘게 화장돼 주시고 고맙습니다. 화장 예쁘게 해주셔서. 아니 걱정돼 집에 가서 못 알아볼까봐.
11: 아 진짜?
5: 네.
6: 선물 같은 것도 좀 많이 받으세요?
2: 네. 저렇게 그쵸. 막
12: 우리 사진관 있을 때도 이제 사진 찍은 다음에 우리 몰래 이런 야채 같은 것도나 계란, 청란 집에서 키운 이런 달걀 같은 것을 몰래 갖다 놓고 가신 적도 많죠.
2: 얍밥. 얍밥.
12: 직접 해서
2: 직접 다 해갖고 다

0: 수확해갖고 놨던 거 얍밥을 사진 찾으러 오실 때 진짜 아침부터 그거 만들어가고 챙겨갖고 또 오시고 많아요.
1: 시골 사리는 잠시도 손을 놓을 틈이 없답니다. 햇살 좋은 봄날이면 꽃을 따다 차를 만들고요.
2: 소고기 어느 정도 또 이게 다 날아가면 살짝 요렇게 냄비 요렇게 덮구는 데에다가 살살살살살 더 덮어요.
1: 철마다 내어주는 자연의 선물로 소박한 풍요를 일궈 나갑니다.
2: 장독은 저희가 서울에서 사진관 하고 난 다음에 저희 신랑이 나중에 이제 시골 내려와서 이제 식품 쪽으로 해보려고 해가지고 이게 효소예요, 효소. 새비름이라고도 하고 은행나무도 있고 매실액기스도 있고 맛좀 봐야지. 이거 봐요. 이게 생강액기스.
1: 시간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낸 부부의 또 다른 삶의 기록.
2: 먹어봐. 진짜 맛있다.
3: 아침. 저봐.
2: 맛있지? 나 이거 집에 갖고 가야 되겠다.
4: 맛있네.
2: 너무 잘 됐다, 이거는. 이게 2012년도니까 지금 벌써 지금 26년이네.
3: 14년
2: 14년 됐다.
1: 누구보다 도시의 숨가쁜 일상을 살아낸 부부는 지친 이들을 보듬어줄 치유의 농장을 일구는 게 오랜 꿈이었답니다.
4: 도시인들의 지친 모습을 사진 플러스 농촌과 연결해서 뭐 힐링할 수 있는 약간의 있는 공간 속 아니면 우리 이런 공간을 만들고 싶은 거죠.
1: 마을에 스며든 부부의 온기처럼 새싹은 따뜻한 위로의 싹을 틔워내겠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5: 네, 저 들어가십시오.
6: 아유, 오셨어요. 아유, 들어가세요.
5: 아버님 어색한가 봐, 오늘 촬영.
7: 아유,
6: 쑥스러워요.
7: 아니, 텔레비에서 보면 저거 자식들이 해주는 거 많이 봤어. 많이 봤는데, 뭐 얼굴이 쭈글쭈글 해갖고서. 하는 게좀 그렇더라고.
6: 아유,
7: 아니에요.
6: 그안 그래요. 또 마음이 또 달라. 결혼식 때 드레스 입어봤어요?
8: 아니, 없어요.
6: 없죠.
7: 없으니까.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재혼하냐?
8: 재혼이라서 그게
7: 나는
8: 없죠.
6: 그래.
7: 본처가 26세 죽었어. 애 둘러서 죽었어. 이제 다시 이 사람하고 이제 재혼하고 근데 그때 당시는 뭐 그런 거 없고 그냥 만나서. 같이 그냥 사는 거지 그런 건 없었어요.
6: 에이, 오늘 하는 거야.
5: 오늘 하는
6: 오늘 그죠 어머니 얼마나 하고
5: 오늘 하시면 되죠.
6: 어머님은 또
7: 그게 사람이 별로 뭐 싫어하는 내색 아닌 것 같아 또. 아유 해라.
6: 기회 될때 하면 좋잖아요.
7: 아니 난 아닌데.
1: 말씀은 이렇게 하셔도 진심은 통하는 법이죠.
7: 뭐 어지럽게 돼 있고 잘안 보여.
6: 잘안 보여?
1: 굴곡진 세월, 억척같이 버티며 살아오느라 곱던 얼굴에 깊게 새겨진 주름. 세월의 흔적을 지우고 5월의 햇살을 닮은 새색시로 돌아가는 시간.
6: 잘 나왔지.
8: 얼굴이 환하니까 좀 낫죠. 기분은 좋죠. 우리 숙녀 손자가 보면 진짜 아주 할머니 이거 뭐야 소리 질르겠는데 뭐.
6: 아버님 다 입으셨어요? 아이고 사이즈 딱 맞네요.
3: 멋있으셔.
6: 이거만 입어도 그냥 얼굴이 환하지 하얀 와이셔츠. 아버님 고향은요? 고향 어디예요?
7: 강원도 평강.
6: 저기 북.
7: 네.
9: 그러면 아버님 자녀분들은
7: 그러니까 내 가정사를 얘기하려면 엄청 많아요. 난저 사람이 나한테 시집 와갖고 나한테 재혼해 들어와갖고 나한테서 딸 하나 아들 하나 둘을 낳았어. 때 아들놈이 군대 생활 겸 직장 생활을 하다가 선배 차를 타고서 밤에 휴식하러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선배님이 술 먹어갖고서 전부상태를 들어봤고 두 놈의 새끼가 다 죽었어. 교통사고로. 저 사람이 나한테 씹어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는데 두 놈이 다 교통사고로 다 죽었어. 저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
1: 차마 꺼내지 못했던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그리움. 그 시간을 살아내느라 얼마나 애쓰셨을까요?
7: 나 이렇게 새끼도 생각만 하면 눈물이 자꾸나요. 두놈의 새끼 다 교통사고로 잃고.
1: 꿈에서라도 되돌리고 싶었을 모진 세월을 건너 오늘 50년 세월의 타협을 되돌려봅니다.
8: 한번 읽어본 게 그냥 속으로야 아주 그냥 아유 저런 거 한번 읽어봤으면 뭐 싶었지. 그런 적이 많았죠.
9: 오늘 읽어보셨는데 어떠세요? 거울에 비친
8: 기분 좋네요.
9: 기분 좋으세요?
8: 네.
1: 눈부신 5월의 신부.
7: 허리 펴. 허리 펴.
0: 어때요? 이제 서 있는 모습 보니까
7: 좋아요.
0: 좋아요? 예뻐요?
8: 조금 더 젊었으면 좋았겠지.
0: 우리 아버님은 어때요, 아버님? 아유. 어때요? 아버님은 아유. 멋지지 않아?
8: 멋지는 멋진데 멋져요.
7: 좋겠다. 해줬어.
8: 조금 눈이 빛내 편해졌으면 좋겠지. 더 젊었으면 그냥 좋았었지.
0: 우리
8: 늙은 바람에 그랬지.
0: 괜찮아. 지금이 훨씬 지금이 제일 젊은 날이야. 그죠 아버님? 응. 오늘 이제 예쁘게 사진 찍고, 사진 찍고 이제 예쁘게 또 우리. 50년 넘었지만 예쁘게 기록해 볼게요. 어머니 여기 네. 같이 잡을 수 있을까? 딴딴따단
1: 신랑 신부 입장.
0: 힘내세요.
1: 평생 맞잡고 걸어온 길 그 손을 더 단단히 잡아봅니다.
5: 어머니 아버님 허리 한번 쭉. 그렇죠. 어머님 고개 좀 약간만 숙여보세요. 어우 됐어요. 우리 이렇게 한 번만 찍어볼게요. 아니 우리 신랑님 보세요.
0: 신랑님 봐요. 아버님 봐봐요.
5: 오케이.
0: 아이고 좋아라 이쁘네. 한번 해봐요. 이쁘네.
5: 자
0: 하나 둘 셋.
8: 사랑해.
0: 잘했어요.
1: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담아드리고픈 마음에 정성을 다합니다.
5: 아니, 괜찮아요. 예.
0: 이제 좋아하는 만큼. 또 나오고 이제야 할아버지 할머니.
1: 인생의 파고를 함께 넘으며 서로의 어깨가 되어준 노부부.
0: 너무 잘했어요.
1: 인생의 봄에 만나 겨울의 문턱까지 수많은 계절을 함께 건너오며 어느새 주름마저 꼭 닮았습니다.
8: 아유 기분 좋네요. 한 몇 년만 더 젊어서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을 거. 너무 늙었죠.
7: 좋은 건 말할 수 없고. 아유 자주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 정말이야. 우리 저기 임준혁 선생님 정말 고마워.
0: 근데 어머니 아버님 이렇게 웃는 거 보면은 전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하고 그렇죠. 제가 더 행복해요. 잘 가요.
4: 꼭 이렇게 리마인드 찍다 보면 사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농촌에서 혼자 리마인드 찍다 보면 그 사연을 듣고 그 마음으로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제 마음도
10: 울림이 많아요. 그냥 괜히 울림 이 심적으로 막 내 부모 같고
0: 내 어머님 아버님 같고 저희가 그렇게 남겨드릴 수

0: 있다라는 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1: 부부는 오늘도 누군가의 한 페이지를 따뜻하게 채워갑니다.

0: 대대로 내려온 차나무.
1: 전통 녹차는 순간인 것 같아요. 조금만 놓치면 완전 그 맛을 못 살리거든요.
2: 산나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딥이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3: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3: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3: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3: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3: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입원 첫날부터?
3: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3: 됩니다.
12: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3: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3: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3: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3: 물론 됩니다.
11: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삼다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4: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15: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6: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아이고 잘하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메이킨
1: 먹을 땐 먹고
2: 비울 땐 비워야
0: 하루가 편하다.
1: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2: 부드럽고 빠르게
0: 오늘 밤 메이킨
1: 유쾌
0: 상쾌
2: 통쾌
0: 아침이 달라집니다.
1: 변비엔 메이킨 레전더리.

0: 와 진짜 모양을 보니까 악마의 손가락이라는 별명이 어울리네요. 좀 무섭게 생겼는데요.
1: 그냥 배고파서 만든 한 끼죠.

0: 이 한 그릇에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베리아 서쪽 대서양과 마주보는 땅에서 극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물 파도가 있어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1: 파도도 장난 아닌데요. 너무 무서워요, 여기.
0: 극강의 한 입을 위한 목숨을 건 여정입니다. 포르투갈 밀 농사의 심장부.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길들이고 있습니다.
1: 와, 진짜 부드럽고 엄청 곱게 갈리네요.
0: 삶을 바쳐 지켜온 역사입니다. 신성한 빵을 만드는 인생. 무엇 하나 허투루 하지 않는 귀한 마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최강의 한 입을 찾아서 포르투갈로 갑니다. 15세기 이전의 포르투갈은 앞으로는 대서양이, 뒤로는 스페인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바다 너머의 신대륙을 품은 건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생존을 위한 도전은 부와 권력을 안겨주었는데요. 이번 여정은 대항해 시대의 시작점이라 불리는 호카 곳에서 시작합니다. 대항해 시대 이후 포르투갈에는 전 세계의 맛이 모이고 섞입니다. 거대한 파도를 뚫고 자리 잡은 식문화. 가장 멀리서 온 재료들로 가장 향토적인 맛을 내는 독특한 유산으로 이어집니다. 포르투갈의 개척 정신과도 닮아 있습니다.
1: 이베리아 반도를 대표하는 두 나라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죠. 유럽과 이슬람 문화가 공존하고 바다와 대륙이 만난 땅입니다.

0: 포르투갈 사람들은 여기서 대항해 시대를 꿈꿨는데요. 세월이 흘러도 거친 파도의 위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봐도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극강의 한 입을 위해 이 바다에 뛰어든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마치 바다의 신처럼 걸어다니는데요. 숨죽이며 보게 됩니다.
1: 올라! 올라, 올라, 올라! 뭐하고 계세요? 돌아서 내려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 갈 수 있는 건가? 와, 그래도 길이 있네. 와, 여기 길이긴 한데 길이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하고 파도도 엄청 무섭게 치네요 오늘.
0: 암벽으로 가득해 사람이 다니기 어려워 보입니다.
1: 와, 죽어온다.
0: 35년 차 어부 에르만도 씨입니다.
1: What were you doing here?
2: Fishing barnacles.
1: Fishing barnacles.
2: Yes, barnacles. They are really good here on this place. Mm. I live around, so not so big, but really good quality.
1: 우리가 한국에서는 거북이 손을 닮았다고 해서 거북손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사람들은 별명으로 악마의 손가락이라고 부른대요. 진짜 악마의 손가락처럼 좀 무섭게 생기지 않았나요?
0: 암벽 틈에서 주로 자라는 거북손입니다.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비싸서 바다의 트러플이라고도 합니다. 먼저 작업복으로 갈아입는데요. 아직 바다가 차갑고 돌에 부딪힐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1: 우와, 우와, 이거 입는 게 일이네. 아!
0: 생각했던 것보다 여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2: Looks like a professional.
1: Okay.
3: 왜요?
1: 숨 막혀.
2: It's okay? 우와.
1: It's so tight for me. Like, yes. After drinking a lot of beer here. Sagres. Superbook. 엄청 깜깜하고 100% 보호된 것 같습니다. 그냥 바위에 닿아도 안 다칠 것 같은.
2: Let's go.
1: Let's go.
0: 호카곳은 수온이 낮고 파도가 거칠기로 유명합니다. 암벽이 발달해 마을을 지켜주는데요. 여기가 오늘의 무대입니다. 파도가 강할수록 먹이 공급이 풍부해 거북손이 잘 자랍니다.
1: 오늘 정도면 좋은 날이라고.
2: Four months that we don't work.
1: Yes. Four months.
2: Yeah.
1: 좋은 환경이라고 하시는데 와 이게 맞나 싶네요. 진짜 긴장이 너무 돼요. 몸이 지금 잘 안 움직여요.
0: 위에서 볼 때도 무시무시했는데 옆에서 보니 더 위협적입니다. 그 와중에 평온한 에르만도 씨.
1: 와! 와! 와! 와! 진짜 잠깐 한눈 팔면
0: 파도의 압도적인 힘에 속수무책입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와! 와! 에르만도 씨가 계속 신호를 주는데요.
1: 파도가 쳐.
0: 예측 불가입니다.
1: 못 도망갔어요? 와, 이거 도망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와, 파도의 세기를 알 수가 없으니까 저는.
2: So normally you go inside, in, yes. In the water. Yes.

0: if it's the ocean is really calm, we can dive too.
1: 다이브 하신다고 하는데 와 저기
2: 우와
1: 저기 어떻게 들어가신다는 거죠? 와
3: 근처에 있는 바위에서 거북손 채취에 도전합니다.
1: 와 제가 처음 인생에서 처음 잡은 거북손이에요. 아 저기 통통하고 질고 예쁜데요?
3: 파도가 휘몰아치기 전에 조금 더 욕심내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0: 오케이, 오케이.
3: 파도는 예고 없이 덮칩니다. 에르만도 씨는 상황을 지켜보며 도망가고 캐고 도망가고를 반복합니다. 거대한 자연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어부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1: When the big waves come, we should stay for...
0: Yeah, but if you can run, it's better. One mistake could be your life.
3: 포말이 하얗게 몰려옵니다. 마치 구름 위에 선 듯한 기분도 듭니다.
1: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2: 오, 오케이, 오케이. 오! 와! 조심, 조심.
1: 와, 여기는.
0: The ocean is quite strong, so you have to be quiet, be careful. 와.
3: 만약을 대비해 에르만도 씨 혼자 작업에 나섭니다. 전문적으로 거북손을 채취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개체수를 보호하는 이유도 있지만 워낙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0: We left the rest to grow up. Those ones are small, under, deeper, yeah, big.
1: Big ones.
0: Big ones.
3: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고 강한 너울이 치는 곳에 크고 질 좋은 거북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도에 부딪히는 건 필연적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35년간 해온 어부의 일상입니다. 빨간 손톱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0: You see under, change the color. It's better quality. More deeper, more quality. Wow.
3: 영양 상태가 풍부할수록 빨간색을 띈다고 합니다. 가격도 훨씬 비싼데요. 그래서 거북손 어부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거친 절벽과 바위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0: As the tide is start to come up, you don't have too much time to catch them.
3: 조업을 할 수 있는 건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입니다. 물 때도 맞춰야 하고 낮에만 가능합니다. 파도가 거칠어져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입니다.
4: So today like 2 kilos?
0: Yes, like
4: around.
0: We cannot fish more than 20 kilos a day, but.
3: 누구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끝났으니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0: Let's go eat some barnacles.
1: Oh, vamos!
3: 에르만도 씨의 단골 식당으로 향합니다. 거북손은 계약된 식당에 바로 납품하는데요. 비싸기도 하고 양도 얼마 되지 않기에 굳이 수산시장에 넘기진 않고 있습니다.
4: I also participated in
5: like, yeah, you.
4: It was so difficult. Yeah.
5: Did you go to the ocean?
4: Yeah.
0: Those ones was in to fish.
4: Those are mine.
5: What is the best now? The best.
0: The best. The best.
3: 최상급 거북손은 2kg에 30만 원 정도 합니다. 안토니오 씨의 거북손 조리법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소금을 넣어서 염도를 맞추고 그대로 삶아줍니다.
5: Nós aqui na nossa opinião, que também somos um bocadinho mais puristas, acreditamos que isto é uma matéria-prima tão premium e no fundo temos estes ingredientes, não precisamos da mão humana para ter todo o paladar, nos dias que correm é único.
3: 다른 해산물은 다양한 향신료를 가미하지만 거북손만은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신선하고 귀한 재료에만 할 수 있는 조리법입니다. 오늘 잡은 거북손은 모두 저와 에르만도 씨의 몫입니다.
4: 오라라!
3: 홋카고 바다가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호화로운 밥상입니다. 잘 익은 거북손의 자태가 먹음직스럽게 보이네요.
0: Break it.
4: Break it.
0: And then the meat is inside.
4: 아하. 이거를 끝에 잡고 톡 찢어준 다음에 뽑아서 like this.
0: Right.
4: 이렇게 살이 쭉 뽑히는데 너무 재밌는데요?
3: 포르투갈에서 먹는 거북손은 처음입니다. 맛은 어떨까요?
4: 조개살처럼 쫄깃쫄깃 씹히는데 굉장히 은은하고 유니크한 단맛이 있어요. So you eat barnacles a lot? I really envy you. You're gonna...
0: Yes, yeah. I like it so much. I don't want to stop to eat. Small portion every time I can.
5: Every time. It's so nice, huh?
3: 거북손은 기원전부터 이베리아에서 먹어왔습니다. 20세기 들어 어부들의 목숨을 건 사투가 장인 정신으로 조명받았고 거북손도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4: I'm really proud of this.
5: Estás com frio, não? Are you cold? It's cold for you, no?
4: Yeah.
5: The morning in the ocean, it's hard.
4: It was freezing.
5: Yeah. You know what is this?
3: 처음에는 뭔가 싶었습니다.
5: Café com cheirinho. Now you can drink and you will feel warmer.
4: Wow.
3: 과일로 만든 브랜디라는데요.
5: Wow.
4: Strong.
3: 에스프레소에 술을 살짝 넣은 건데요. 이 지역의 전통입니다.
4: How many degrees we like?
5: 60
4: into the coffee.
5: Around 60, yeah.
4: Wow.
5: Now tell me. You will feel a dragon.
4: All right.
5: And normally, when the fishermen go to the ocean, they come very, it's very cold, okay? And this is hot.
3: 현지에선 식사 후에 소화제 대용으로 마시기도 하고요. 날씨가 쌀쌀할 때 몸을 데우는 용으로도 즐깁니다.
4: It's fire on your throat.
0: Oh yeah.
4: Until when? Would you be able to fish?
0: Yeah. If I don't get injured, I think more 10 or 20, 15, 20 years. I don't know.
6: Since 35 years, I was sitting when I started. 35 years fishing barnacles and surfing, diving. All my life is around the ocean. I try many other things, but that's what I like about it. Be on the ocean, feelings. I don't know, make some other things, but that's the thing I like to do. Okay, that makes me happy.
3: Kukane 자연에서 건져 올린 가장 단순하고 깊은 맛. 에르만도 씨의 인생을 담은 극강의 한 입입니다.
4: So you go to the ocean and
3: you feel like you are a 지금도 포르투갈 밀 생산량의 75%가 이 일대에서 납니다.
4: 와, 초록색 밀밭이 끝이 안 보이는데요. 알렌테주 지역은 포르투갈의 빵바구니라고 불릴 정도로 밀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기 베자는 농업의 중심지로
7: 밀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에요. 포르투갈 사람들의 주식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죠.

0: a gente sobre a direção do vento. Está lá em cima.
1: 풍향계를 확인하고 날개를 바람과 마주보는 방향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풍차를 왼쪽으로 돌린다는데 어떻게 하는 걸까요?
2: 아니, 위에가 이렇게 돌아가나 봐요. 풍차를 돌리신다는데요?
1: 그 비밀은 내부에 있습니다. 세 개의 층으로 돼 있는데요. 할아버지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2: 오브리가드.
1: 1층에는 풍구가 있는데요. 밀을 빻기 전 알곡 사이에 불순물을 제거해 줍니다. 2층에는 풍차의 핵심인 제분기가 있습니다. 거대한 맷돌로 밀을 빻아줍니다. 3층은 기계실입니다. 바람을 힘으로 바꾸는 곳이죠. 풍차가 돌아가도록 만드는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풍차를 관리하고 있는 프레이라 씨도 있습니다.
3: 올라.
4: 올라.
2: 뭐 하고 계신 거예요?
3: Estamos a fazer uma reparação para ajustar o veio. Para ajustar este veio, que é o que faz mover a mó.
4: Dá para fazer sozinho, é que já não consigo.
1: 힘이 없다고 하시지만 중요한 수리는 할아버지가 직접 하십니다. 86세 나이가 무색하게 종횡무진하십니다. 19세기에 만들어진 풍차라 관리를 조금만 게을리하면 금방 부서질 수 있습니다. 매일 들여다보고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 와, 현장이 돌아간다. 우와, 현장이 돌아간다.
1: 아까 말한 것처럼 풍차 날개가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틈 사이에 바퀴가 있는데요. 도르래처럼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날개를 바람과 마주보게 하는 겁니다.
4: 아, 이게 포스.
1: 보고만 있을 순 없죠.
2: 와, 엄청 무거워.
1: 생각했던 것보다 다섯 배쯤 무겁습니다.
2: 진짜 대단하시다.
1: 86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습니다.
2: 할아버지 진짜 멋진 선장님 같아요. 이 큰 풍차를 조종하시는 모습이 진짜 대단하세요.
4: Tem muito ver, só que não tem água. É só vento.
5: Só o vento.
4: Mas há muitos termos e muitas atitudes que temos que ter como os do barco. Em relação ao vento, os barcos à vela.
1: 날개의 천을 도치라고 부르는데요. 명칭도 바다의 돛단배와 닮아 있습니다. 프레이라 씨가 직접 날개를 돌립니다. 바람이 약하긴 해도 불고 있긴 한데 풍차는 정말 꿈쩍도 안 합니다.
4: O vento pode estar daqui, pode estar mais assim. E portanto está fraco. Por isso não faz mover as mãos.
1: 풍차가 움직이면 주민들이 밀이나 옥수수를 가져오는데요. 인건비만 받고 갈아준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풍차에서 간 밀가루를 찾는 사람들도 제법 있답니다. 그래서 풍차를 떠나지 못한다는 할아버지. 오래된 부품도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 산업화로 인해 풍차들이 많이 버려졌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형체만 남아있는데요. 할아버지는 전통과 추억이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워 도시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왔답니다.

0: Eu deixei de trabalhar há muitos anos neste mundo, mais de 50 anos fora disto. Mas quando me reformei, mesmo aqui no nosso país, há muita gente que nunca viu os moinhos moeram. Mas quando me reformei, gostávamos, eu e a minha mulher e os meus filhos gostaram de ficar com o moinho e preservá-lo para mostrar às pessoas.
1: 대서양 바람의 곁에서 풍차는 할아버지의 인생을 싣고 함께 살아갑니다.
0: 그 이베르 카사.
2: Sí, sí. Obrigado.
1: 집은 풍차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람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상태를 늘 살펴야 합니다.
3: 좋아.
1: 여기는 할아버지가 나고 자란 곳인데요. 10년 전 이 집으로 돌아와 살고 있습니다. 집 안에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듬뿍 담겨 있는데요. 특히 풍차 사진이 많습니다.
0: São os meus antepassados. Ah. O meu bisavô, meu avô.
2: 증조할아버지.
0: Meu pai e eu.
1: 할아버지의 풍차 사랑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
2: 와, 풍차에 진심이신데요, 진짜? 집에 풍차가 한 천 개는 되는 것 같아요.
1: 평생 모은 컬렉션인데요. 풍차를 보고 간 사람들이 선물로 보내주기도 했답니다.
0: English, é um sonho. No moinho, no inglês que teve em Portugal há dois séculos.
1: 할아버지의 보물입니다. 풍차에 감명받은 영국인이 설계도를 그려줬다고 합니다. 풍차는 할아버지 인생 그 자체네요. 따뜻한 환대에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배자의 밀로 만든 빵도 있습니다.
2: 여기 밀이 맛있어서 빵이 다 맛있나 봐요. 할아버지 여기서 평생 이렇게 지내시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데요. 어떠세요?
3: 우인이 um ponto de felicidade para eles. É onde vem todas as semanas carregar as baterias para aguentar o resto do
0: tempo. A vida é feliz em todo o lado enquanto for vida. Até na Coreia. Vocês ainda estão jovens. Muito jovens.
1: 삶은 바람처럼 다가오고 중요한 건 자신의 속도로 꾸준히 가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할아버지와 풍차를 돌보던 프레이라 씨가 왕이 먹었던 빵을 소개해 준답니다. 14세기 독립전쟁 당시 주왕 1세가 알렌테주에서 결사 항전을 준비하며 먹었다고 전해집니다.
4: Fazem pão de forma tradicional, de geração em geração. É um forno tradicional de lenha.
1: 어떤 빵인지 기대됩니다.
2: 밀가루 배달 왔습니다.
1: 손자와 할머니가 같이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2: 여기 빵 만드신다고 해서 보러 왔어요. 움플라세.
1: 화덕에 불을 지피면 머뭇거릴 시간이 없답니다. 예전엔 공동화덕 문화가 있었는데요. 땔감을 아끼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반죽을 가져와 다 같이 빵을 구웠습니다. 이혼의 할머니의 화덕이 그런 역할을 했답니다.
5: Por que a temperatura é muito importante e o tempo?
6: Ela está concentrada. E se passar o tempo, o pão perde as propriedades, as características dele. Está na temperatura certa.

0: 빵 모양이 중요한데요. 이건 아직 할머니만 할 수 있답니다. 혹처럼 볼록하게 나온 게 핵심입니다. 온도가 오르면 그 으름을 태워버리고 벽돌 본연의 색이 드러나는데요. 화덕이 보내는 준비 완료 신호입니다.
1: É importante, nós, antigamente não havia termómetros, e então a minha avó ensinou-me a fazer tudo.
2: Esta maneira tem sido sempre. Aprendi com a minha avó, com a minha mãe, nem sempre toda a gente fazia pão.
3: E com o Rubén há quanto tempo?
2: Com o Rubén há 4 anos.
0: 할머니의 레시피는 대를 이어온 집안의 유산이자 마을의 허기를 채워준 오랜 지혜입니다.
1: quando temos acabamos de meter o pão no forno, fazemos três cruzes e dizemos Deus te acrescente que é para muita gente.
0: 할머니 말로는 빵을 예수의 몸으로 여겨왔기 때문에 신성한 음식으로 생각하고 반드시 기도를 드린답니다.
4: 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빵이 잘 안 나오나요?
1: Não sei. Isto é uma tradição, a minha avó ensinou-me assim e eu vou sempre fazer assim, porque no dia em que não fizer, eu acho que não vai ser bem. Não sinto bem.
4: 할머니한테 기술뿐만이 아니라 마음, 태도까지도 제대로 전수받았네요.
0: 빵을 대하는 할머니의 진심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1: A chama do calor não permite que o calor do forno saia. E então ajuda a cozer a dar logo mais cor a este. Mais ou menos a meio. Mais ou menos a meio.
0: 화덕에 문이 없으니 온도를 계속 확인하며 맞춰주는데요. 이것이 굽는 기술의 핵심입니다. 1시간 반 동안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그 사이 내일의 반죽을 미리 만듭니다. 천연 발효종을 시간장처럼 계속 사용하는데요. 포르투갈어로 마사마인이라고 합니다.
2: Vai cozer depois, quando amanhã.
1: Está nos livros que o pão alentejano nasceu desde que o trigo foi começado a semear nos nossos campos. Portanto, há muitos, muitos anos. A gente não sabe.
0: 반죽을 숙성하기 위해 그 아래에 숯을 두는데요. 할머니가 가르쳐준 전통 방식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4: 이렇게 빵을 만들 때 효모를 잘 활성화시키려면 온도가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겨울철에는 이런 방식으로 또 온도를 맞춰주네요.
0: 들어가는 재료는 간단합니다. 집안에서 내려오는 발효종과 밀가루, 그리고 굵은 소금이 들어갑니다. 40에서 50분 정도 치대서 반죽을 만듭니다. 계량도 없습니다. 할머니의 경험이 비법입니다.
1: Realmente muito amassado e o marido muito acabado é tempo perdido.
0: 반죽과 칭찬은 적당히 해야 하지만 할머니의 가르침에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빵을 만들 때마다 학생의 주소는 절로 공손해집니다.
1: É sentir. Não posso dizer 5, 10.
0: 할머니 집안의 빵이 워낙 맛있어서 주문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예전부터 일주일치 빵을 한꺼번에 만들어와 할머니는 200인분 레시피만 알고 계십니다. 적게 만드는 법은 모르신답니다.
1: 아버, venha lá aqui ver, já dei volta aqui a dois. Venha lá aqui ver se a gente, se calhar, tapamos. Estou lá com ele, já está. Lá os trajes estão com calor.
2: Olha, arrumou já, filho.
1: Os trajes já têm muita cor.
2: Sim, sim.
1: Se calhar não tapamos agora.
2: Se calhar, não.
1: Tá,
2: arrumou já para metermos aquelas costas e as puxas cá para a frente.
1: Está bem, e aqueles vírus logo?
2: Talvez.
4: Ah, mas, 어떻게 보고 그렇게 바로 알 수 있으세요?
2: É os anos.
1: É a prática.
0: 루벤 씨가 할머니

0: 어머니에게 빵을 배우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답니다.
1: 맞, porque eu senti quando decidi a aprender a fazer o pão da minha avó foi porque ela teve acidente, partiu a perna. E então eu deixei de comer o pão da minha avó, que era o pão que eu comi sempre na minha vida toda. Para poder comê-lo o resto da minha vida e também ensinar aos meus filhos e dar-lhe a tradição da nossa família, do nosso povo, do Alentejo, que é o nosso pão alentejano. Para mim é o melhor pão do mundo.
0: 공기나 햇살처럼 늘 곁에 있을 줄 알았던 할머니의 빵은 자신이 물려받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를 건너뛰어 손자인 루벤 씨가 할머니의 기술을 전수받고 있습니다. 알렌테주의 전통빵인 빵 알렌테자누입니다. 불룩 솟아있는 혹이 특징인데요. 혹이 크고 선명하게 솟아오를수록 그해 농사가 잘 되거나 집안에 복이 들어온다고 여긴답니다.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맛있기도 하지만 반죽의 발효 상태와 화덕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와, 지금 막 구워져가지고 너무 뜨끈뜨끈한데요?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0: 다시 보니 또 먹고 싶어집니다.
2: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소금이나 아무것도 필요 없겠는데요? Muito.
0: 그 옛날 전쟁을 준비하던 주왕 일세를 비롯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온 생존의 빵입니다. 할머니는 따로 가게를 운영하진 않지만 일주일에 한 번 빵을 구우면 금세 팔려 나갑니다. 갓 구운 빵은 바로 먹는 게 집안의 전통입니다.
2: 따봉.
0: 할머니는 빵으로 왕이 먹어도 반할 만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시겠답니다. 이 지역에선 오래된 빵을 활용하는 음식이 많은데요. 빵을 버리는 것을 신의 축복을 버리는 행위로 여기며 집안에 가난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해산물을 듬뿍 넣고 수프를 끓이는데요. 우리의 국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빵과의 궁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빵에 적셔 간을 봅니다. 싱거운지 소금을 더합니다. 마지막으로 6일 된 빵을 넣습니다. 국물이 촉촉하게 배어들도록 잠깐 담가둡니다. 왕의 만찬에도 뒤지지 않은 아소르다입니다.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 어려운 시절부터 딱딱해진 빵을 버리지 않고 활용하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아소르다는 원래 남은 재료로 만들던 음식이지만 지금은 바깔라우나 새우 같은 재료가 더해져 한층 풍성해졌습니다.

0: 은하.
1: 국밥이 아니라 국빵을 먹어봅니다.
2: 와.
0: 오래된 빵을 이렇게 국물에 적셔서 먹으니까 국물 향이랑 맛이랑 다 배어서 입안에서 살살 녹는데 할머니 손맛도 느껴지고 사랑도 느껴지는 너무 근사한 요리네요.
1: 어린 시절의 추억도 떠올리게 합니다.
0: 고모 미 아보. 코미다 데미 아보.
3: 코미다
2: 다 아보.
3: 코미다 다 아보. 이 criava os bebês. É a comida dos bebês. Aqui, os bebês, quando começam a comer alguma sopinha, é a surdinha. Ai,
1: Assordana는 알렌테주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0: 따봉! Perfeito!
1: 영혼까지 스며드는 기분입니다.
3: No trabalho eu não fazia. Mas quer dizer, não faço, mas estou acompanhando o gostinho daqui. É isso. E foi uma coisa que fiz a vida inteira. E fazia bem. Deixo daquilo que é, porque fiz a vida inteira. E gostei de fazer. Gosto. Se fosse outra coisa que mandassem fazer, eu não ia. Mas assim, e assim, tem coisa que eu gosto.
1: 이 빵을 계속 만드는 건 맛을 남기는 게 아니라 알렌테주 사람들의 지혜와 역사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건너 다음으로 이어지는 가장 단단한 한 입입니다.
0: 1mm의 차이로 만들어내는 예술이에요. 70일에서 80일 정도를 숙성시킨다고 합니다.
4: 이분은 피아노에서 코를 완전 찌르는데요.

0: 아, 힘들다. 아유. 와, 하늘도 진짜 예쁘네. 이제 자야지.
1: 선더머니씨 삼계탕부터 갈비찜까지 진공 밀폐와 압력으로 더 맛있게 원터치 오픈으로 간편하게 7리터 대용량 저압 압력솥 충청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딥이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9: 진단비도요?
2: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1: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10: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성더머니 씨 삼계탕부터 갈비찜까지 7리터 저압 압력솥 충청.
2: 보험 하나로

0: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4: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5: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5: 진단비도요?
0: 되고요.
5: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5: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9: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3: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8: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2: 승더머니 씨, 삼계탕부터 갈비찜까지 7리터 저압 압력솥 충청.
13: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4: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5: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16: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템바, 데크, 펜스, 누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템바.

0: 폐하, 방통황제가 오셨습니다.
1: 그 영감이 갑자기 왜? 나 어디 갔다고 해요.
2: 다 들었어? 아무리 안 반가워도 그렇지. 없다고 거짓말까지 하다니. 오랜만이야. 빈말이라도 인사도 안 하긴가, 신통?
1: 아, 인사는 무슨. 놀러 온 건 아닐 테고. 웬일이야?
2: 손님인데 한 잔도 없나?
1: 뭔 말을 하려고 뜸을 들여?
2: 요즘도 인간계로 가는 통로는 잘 지키고 있나?
1: 갑자기 뭔 소린가?
2: 말을 더듬는 게 수상한데?
1: 그게 얼마 전 누군가 인간계로 넘어간 일이 생겼는데.
2: 뭐야? 뭐하고 있었길래 그런 일이?
1: 넘어간 자를 찾고 있으니 곧 찾아서 데려올게요.
2: 그래도 숨기지 않고 솔직히 얘기해주니 나도 고백할 게 있네.
1: 고백?
2: 사실 인간계로 넘어간 게 우리 공주, 내 딸이네.
1: 뭐라고? 인간계로 넘어가는 건 금기인가 몰라?
2: 그렇지만 우리 공주도 황제가 되려면 인간계가 어떤 데인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닌가?
3: 안녕, 내 이름은 미아야. 만나서 반가워.
2: 조용히 살펴보고 돌아올 걸세. 그리고 사고 안 나게 이 친구들이 잘 관리하고 있으니 걱정 말게.
1: 인간계 경찰도 보내놓았단 게야. 아이고.
2: 만약을 위해서야. 그런데 좀 문제가 생겼네.
1: 사고 안 나게 관리한다며 뭔 사고를 친 게야?
2: 진짜 사고 뭉치가 인간계로 넘어갔어. 이 녀석이야.
1: 어? 얜 또 뭐야?
2: 문양이란 녀석이지.
4: 문양은 못 말려.
5: 선계 형사, 내 이름은 용아.
3: 난 써니야.
6: 선계에서? 내가 통로를 지켰는데 어떻게...
5: 그건 비밀이야.
3: 공주님을 보호하라는 폐하의 특별 지시가 있었어. 이야기 들었으면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
6: 공주님? 누가?
3: 누군 누구겠어? 응? 황제가 되기 전에 인간계를 알아보기 위해 넘어온 거야. 조용히 있다가 돌아갈 테니 걱정 붙들어 매라고.
7: 여기 있는 동안은 들키지 않게 정말 조심해야 해.
3: 알았다고.
5: 근데 문제가 생겼어.
6: 사고를 친 거야?
3: 무슨 얘기야?
7: 선계에서 문제아가 넘어왔어. 빨리 잡지 않으면 큰 문제를 일으킬 거야.
6: 왜 이렇게 넘어오는 애들이 많아?
3: 왜 나를 보면서 말하는 거야?
6: 응? 아! 심아!
8: 분명히 저쪽이었어.
7: 뭐가?
8: 큰 고양이 같은 게 뛰어갔다니까. 포근아, 너도 봤지?
9: 뭐?
7: 아무것도 없는데.
8: 분명히 봤는데.
7: 그만 돌아가자.
8: 이상하네. 분명히 봤는데.
7: 그만해.
3: 난 갈게.
7: 응, 안녕. 왜? 아빠!
10: 어?
7: 지금 나가시는 거예요?
11: 냉장고에 간식 있으니까 꺼내 먹어.
7: 네. 다녀오세요.
10: 그래.
7: 들어가자.
12: 거참. 선계 형사들이 와 있는 건 몰랐댕. 걔들만 아니면 내가 인간계를 금방 꿀떡할 수 있는데.
13: 거기서 뭐해요? 위험하게 거기 있지 말고 빨리 내려와요.
8: 어머, 위험해요.
12: 에?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13: 그쪽한테 하는 말이에요.
12: 나?
8: 위험해요.
7: 누군가 있어.
12: 난 괜찮아요.
13: 일어난다.
8: 조심해요.
13: 위험하니까 움직이지 마세요.
12: 이렇게 날 걱정해 주다니 정말 감동이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에? 밀리리요. 아하, 이건 뭐냐? 까짜라네. 어?
13: 내 휴대폰.
3: 나타났어.

0: 선지의 반응이야. 가봐야겠어.
1: 나도 같이 가.
0: 안 돼. 넌 집으로 돌아가.
1: 왜?
0: 넌 아직 인간계를 잘 몰라서 도움이 안 돼. 간다. 기다려.
2: 어?
0: 가자.
2: 뭐야?
0: 빨리 출발해.
3: 에이.
1: 가자.

0: 가까워지고 있어. 근처야. 저기다.
1: 아라니오. 아차. 난 뒤쪽으로 접근할게.
2: 싸라 싸. 싸라 싸.
3: 감사합니다. 이번엔 또 뭘 보여드려야 하냐?
4: 위험하니까 내려가라고요.
3: 아, 주체할 수 없는 인기야.
0: 야.
3: 에? 뭐냐? 응?
0: 거기서 그만 까불고 이리 와.
3: 응? 아우 깜짝이야. 또 너냐? 왜 소리를 지르고 난리냐?
5: 다른 사람이 나타났어.
4: 그 사람 좀 구해주세요.
0: 선계로 돌아가.
3: 응? 선계로? 싫어? 일일이야! 뭐냐? 쑥스럽네. 그래도 응원해주시니 감사합니다.
6: 네, 내일 조성신 피아니스트와 인터뷰 약속이 있습니다. 기사는 내일 저녁쯤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뭐지?
0: 밀리리야!
6: 어? 제가 다시 전화드릴게요.
7: 어?
6: 저쪽에 좀 세워줘요.
7: 네? 무슨 일이야?
6: 무슨 일이에요?
4: 잘 모르겠는데 영화 찍는 것 같아요.
3: 밀리리야! 실력이 제법 있네. 그렇다면 뭐냐? 아자자자자!
1: 멈춰!
3: 에? 넌 또 뭐냐?
1: 난 해치. 인간계 입구를 지키는 수문장이다.
3: 해치? 문은 안 지키고 왜 여기 있냐?
8: 어? 여보세요?
0: 윤호야!
8: 오!
0: TV 뉴스에서 신기한 게 나와.
8: 신기한 거 뭐?
0: TV 켜보라고!
8: 아이, 알았어. 뭔데 난리야.
9: 지금도 인형탈을 쓴 사람이 위험한 소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8: 어?
9: 아, 갑자기 지붕 위를 뛰어가고 있습니다.
8: 위험하게 뭐 하는 거야?
9: 어? 다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뒤에!
8: 으아!
0: 어? 어? 저건!
8: 뭐라고? 잘 안 들려! 지지지지지지지! 해치야!
3: 또 나타났네? 아, 정말 형사고 수문장이고 왜 날 쫓아다니냐고!
0: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1: 시끄럽게 하지 말고 선계로 돌아가!
3: 싫어? 릴릴이야!
1: 어? 하자!
3: 어휴! 피했냐? 계속해봐! 릴릴이야! 릴릴이야! 릴릴이야! 어? 거참 미꾸라지처럼 잘 도피하네.
10: 아직도 이러고 있네.
0: 어?
10: 벌써 잡았겠지 했는데.
0: 뭐하다 이제 오는 거야?
1: 주차하고 바로 온 거야.
3: 뭘 쉬고? 니네 싸우다 말고 뭐하냐?
1: 넌 내가 상대해 줄게.
10: 아니야. 쟤는 우리 둘이 처리할게.
0: 그냥 한 번에 하자.
3: 왜? 둘이 같이 덤벼보게?
10: 알레리요!
0: 꼴레리요!
1: 예? 우와!
10: 멀리도 날아가네.
1: 이봐! 애를 잡지 않고 저렇게 날려버리면 어떡해?
0: 저렇게까지 날아갈 줄은 몰랐는데.
10: 오랜만에 힘을 쓰다 보니까 힘 조절이 잘 안 되네.
1: 피해! 아라리오!
11: 어? 아무도 없는데?

0: 킥킥킥킥
1: 하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선장!
3: 어우,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바다를 탐험할 거야. 큰 배를 타고 다니면서 선원 친구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선장이 될 거야. 그리고 이걸 쓸 거야. 배를 조종하는 키 같지 않아?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선장 놀이거든. 나랑 같이 선장 놀이 할래? 좋다고?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우리 선원들을 지켜주자. 같이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아호이! 같이 조종하자. 자, 이쪽으로. 좋아. 그럼 이번엔 전쪽으로. 우와! 이건 밖에서 해야겠어. 가자! 나가서 해볼까? 선장 놀이! 아우, 아우, 아우! 이제 선원 친구들을 우리 배에 태우자!

0: 선장놀이 중인데 같이 할래?
1: 좋아, 난 선원이야. 아우. 그럼 난 고래, 아님 큰 파도, 아니면 배에 나무판, 아님 선원할까? 앵무새가 있는. 너 앵무새 할래?
0: 다른 생각이 있어? 좋아.
1: 소개합니다, 여러분. 앵무새 팀버스예요.
2: 안녕, 팀버스. 물고기 과자 줄까?
0: 좋아, 선원들. 우리 큰 배로 가보자. 바로 저기 있어. 봐.
2: 배 진짜 멋지다.
1: 알겠습니다, 선장님.
2: 오, 배 멋지다.
0: 배 키는 여기다 넣자.
2: 우와, 선장이 조종하는 키네. 나도 해봐도 돼?
0: 다 같이 해보자. 자, 이쪽으로 돌려봐. 이제 저쪽으로. 야호!
2: 와우, 바다가 빙글빙글 돌아.
0: 돼지 선원 돛을 올려라. 선장 명령이야.
1: 네, 알겠습니다, 선장님.
0: 오지 선원, 망원경으로 폭풍이 오는지 봐줄래?
2: 네, 선장님. 잠깐, 근데 망원경이 없으면 어떡해?
0: 아무거나 써도 돼.
2: 망원경, 망원경. 어, 망원경이야. 우와, 된다.
0: 저기 폭풍이 몰려와. 바람이 점점 세져. 와, 와, 와! 얘들아, 다들 뭐든 꽉 잡아.
2: 네, 선장님.
1: 와, 배가 너무 흔들려.
0: 앵무새가 빠졌어.
1: 김바스.
0: 데이지 선원, 안 돼.
1: 큰 파도가 온다. 와.
0: 오지 선원, 안 돼. 선장 친구들, 망원경으로 잃어버린 선원들을 찾아보자. 혹시 누가 보이니? 저기 있어! 오지 선원이야!

0: 고마워지. 아니, 선장님.
1: 고맙긴 뭘. 선원들을 구하는 게 선장의 일이지.
0: 이제 데이지 선원을 찾아야 해. 그리고 앵무새도.
1: 당연하지, 팀버스도. 넌 저쪽을 찾아, 난 이쪽을 찾을게.
0: 병 속에 든 편지잖아.

0: 너한테 온 거야.
1: 데이지 선원이 보낸 거야. 딜런 선장님, 우리 구해줘요. 데이지 선원이.
2: 꽉! 그리고 팀버스도요.
1: 저

0: 부장은 절대 선원을 두고 떠나지 않아. 네가 이리 오지 못해도 돼. 우리가 가면 되니까. 자, 배로 가자.
1: 오, 상어가 있는지 볼게. 내 망원경으로. 상어, 상어야 어딨니? 우와, 저기 찾았어.
0: 노조, 빨리.
1: 됐어! 상어가 갔어! 또 데이지도 찾았고! 안녕, 데이지 선원!
2: 구해줘서 고마워요, 선장님!
0: 선원들 모두 다시 모여서 정말 기쁘군! 모두 무사하지?
2: 앵무새가 빠졌어!
3: 아, 너 이러기야!
1: 상어가 다시 왔어! 김버스 조심해!
2: 앵무새를 잡아먹은 게 아니야. 앵무새를 구해준 거였다고.
0: 아, 우릴 겁주려는 게 아니었구나. 도와주려는 거였어.
1: 우와, 쟤도 선원시켜주면 안 돼? 제발.
0: 당연히 되지. 우리 악수할까? 좋아, 배 타. 여기 있어! 이 물통에 들어가면 안전해!
1: 우와, 고마워요, 선장님! 우리 모두 지켜줬어요!
0: 너희를 지켰다고?

0: 가서 받아와 상어선언.
1: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나도 던져봐 상어선언.

0: 버스 타요가 다시 돌아왔어.
1: 타요란?
0: 그런데 이번엔 무시무시한 악당들도 함께 찾아온 거 있지. 타요 살려!
1: 좋게.
2: 타요, 악당들은 우리에게 맡겨.
0: 이 목소리 중장비들이잖아.
1: 닉스에게 마음을 빼앗긴 친구들을 구해라.
3: 내게 맡겨.
1: 전설의 용사가 된 중장비들이 펼치는 타요의 새로운 시리즈
4: 빌리 포커.

0: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레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뭐? 그래, 서폰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일지.
2: 따라랑 따라랑.
0: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3: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4: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5: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3: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4: 로봇카 폴리랑 꾹꾹!

0: 말랑무지한 네이커! 말랑자를 넣고 쉐이커로 쉐킹! 몰드에 붓고 거는 게 쿵! 모찌팩이 와글와글! 말랑말랑! 쭈뚜룩쭈뚜룩! 모찌팩 하우스에 쏙! 말랑무지한 네이커!
1: 새로운 고향 게라시티

0: 먼 붉은 행성 화성에서 라이브 중입니다. 믿음직한 로봇 보와 함께요.
1: 안녕 제이, 무슨 일 있어? 더 활기차 보이네.
0: 그럼요. 오늘은 모래폭풍이 안 부니까 밖에서 실컷 뛰어놀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요. 가자 보. 여긴 임시 거주지인데 이주민들이 쉬면서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보, 같이 가! 여긴 테라시티 식물 구역인데 식물 전문가들이 화성에서 어떤 식물을 키울 수 있나 연구하고 있어요. 식물 구역에선 어떤 일을 하세요?
2: 전 지구 식물이 화성 흙에서도 잘 자라게 하는 일을 한답니다. 감자처럼요.
3: 우와, 다들 들으셨어요?
0: 지구에서처럼 감자칩을 먹을 수 있대요. 맞다, 으깬 감자, 구운 감자.

0: 덜 뽑아주신 거잖아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발전소만 폭파되지 않고 멀쩡히 남아있다면.
1: 우리 집
2: 심이 안에 있는데.
1: 시장님 이제 어떡하죠?
0: 걱정하지 마. 누구보다 건물을 잘 짓는 친구들을 불렀거든. 기가 빌더. 곧 도착할 거야. 다들 잘 오고 있나요?
3: 네, 곧 화성에 도착해요.
1: 저 사람들이에요.
2: 어서 빨리 보고 싶어.
1: 다들 덩치도 크고 거대할걸.
2: 더 열심히 지어야겠는데.
0: 아, 어서 와요. 난 K예요. 테라시티의 시장입니다. 내 얘긴 들어봤겠죠?
3: 안녕. 우리가 기가 빌더예요. 저기 봐. 우리 보고 기뻐서 할 말을 잃었어.
4: 탐험할게 진짜 많겠다. 벌써 좋아지는데.
3: 행성 전체가 붉은 먼지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4: 너무 신나. 청소할 게 잔뜩 있겠는데.
5: 여기는 엄청난 기회의 땅이야.
6: 새로운 친구들을 얼른 만나서 꼭 안아주고 싶어.
0: 그래, 너희들은 기가 빌더의 조수구나. 착각할 뻔했네.
2: 너무 귀여워.
0: 그럼 진짜 기가 빌더는 언제 오는데?
3: 우리가 진짜 기가 빌더예요. 그리고 전 조수가 아니라 팀 리더예요. 우린 한 팀이에요.
2: 귀여운 꼬맹이들에게 화성을 맡긴다고?
0: 자, 다들 진정하세요. 분명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3: 아, 발전소가 고장났나요?
4: 우리가 딱 맞춰서 잘 도착했네. 정확히는 도착 예정 시간보다 83초 빨리 왔어. 아니, 82초, 81초, 80초.
3: 아니, 그것보다 더 일찍 와야 했는데.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자. 기가 빌더.

0: 타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마티.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기. 기다리다 출동.
1: 저 커다란 장비 좀 봐.
2: 진짜 멋있다.
0: 좋아 얘들아, 우리가 할 일이야. 화성에 진짜 멋진 도시를 만들어보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도 짓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길도 만들고, 전기를 만들어줄 발전소까지 지어야 해.

0: 대체 어떻게 한 거지?
1: 우리가 잘못 봤나 봐요.
0: 말도 안 돼.
2: 뭐 대단하구나. 근데 아직 도시로 보낼 전기가 전혀 없어.
3: 아,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발전소가 잘 돌아갈 거예요.
4: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
1: 세상에! 멋진데!

0: 포켓몬 변신 완료! 마이티몬 변신 완료! 네이봇 변신 완료! 스케이번 변신 완료! 루루트랑 변신 완료! 기어 준비 완료!
1: 괜찮아? 안 다쳤어?
2: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마터면 우산을 타고 우주로 날아갈 뻔했어.
1: 우산? 그래! 이거 좀 써도 돼?
2: 더 이상 나 혼자서 못 버티겠어!
3: 바람이 너무 세!
1: 얘들아! 우산으로 모래바

0: 기가 빌더가 구해줬어.
1: 우와, 저거 좀 봐요. 너희 정말 대단해.
2: 잘했어, 기가 빌더. 너희 화성을 구한 영웅들이야. 그거 봐요. 내가 최고의 건설 전문가를 불렀다고 했죠?
3: 세상에, 돔 내부의 환경이 지구와 똑같아요.
2: 그럼 이제 이 무거운 우주복을 벗어도 되겠군요.
1: 상쾌해.
0: 우리들만의 집이 생겼어.
1: 그것도 화성에.
0: 고마워요, 기가 빌더.
4: 다들 우리를 좋아할 줄 알았어.
2: 헤라시티의 시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기가 빌더는 화성 최고 건설팀입니다.

0: 아,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끌어와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0: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1: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1: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1: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오늘은 홍지레빗 키즈펜션 가는 날.
1: 네, 나도 탈래.
2: 조심 조심. 내가 먼저야.
0: 차례차례 배가 있는 홍지레빗 키즈펜션.
3: 나이트 먹자.
0: 홍지레빗 키즈캠핑.
2: 와, 재밌었다.
0: 홍지레빗 행복한 오리집 원앤원.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키키키키.
6: 하는 아이도.
5: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유치원 가자.
1: 똘똘이 유치원.
2: 유치원이 열리면 똘똘이랑 교실 놀이. 조섬이랑 가게 놀이. 종이 울리면 놀이터로 와. 신난지야. 내일 또 놀자. 똘똘이 유치원.
7: 위기의 중장비 레인저스.
8: 여긴 어떻게 된 거지? 맥스, 포코, 크리스, 다들 어디 있는 거야?
9: 얘들아.
8: 저건?
9: 나도 같이 놀자.
8: 로비잖아.
9: 열심히 준비했는데.
10: 이젠 아무도 우리 쇼를 좋아하지 않아.
8: 조이와 하트까지 모두 슬퍼하고 있었구나.
2: 졌다고 야뻐지 말아요.
9: 절로는 답답하단 말이야. 그냥 장난친 것 뿐인데.
8: 다들 진정해.
9: 이제 남자
8: 제발 그만해. 진짜가 아니라고. 저건 나잖아.
11: 지금 그렇게 태평할 때야?
8: 설마 이 마음도.
11: 안 돼! 이렇게 흩어지면 위험해!
8: 진짜가.
11: 내가 쓰러지면 안 돼!
8: 아닌가.
2: 용사님! 용사님!
12: 아, 깨어났구나.
13: 괜찮은 거야?
8: 어떻게 된 거야?
2: 기억 안 나세요?
12: 윙을 구하고 갑자기 쓰러졌잖아. 얼마나 걱정했다고.
11: 크리스, 너희가 윙을 유인해주면.
13: 그럴 필요 없어.

0: 있었지.
1: 저 빌리.
2: 미안해. 우리 때문에. 앞으로는.
0: 됐어. 어? 어차피 또 제멋대로 굴 거잖아.
1: 그렇지 않아.
2: 네가 쓰러지고 우리도 많이 반성했어.
0: 이번만이 아니었어. 임무가 힘들다며 뒤에서 투덜대고 자기 혼자만 뽐내려다 사고나 쳤지. 너희 우리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는 있는 거야?
3: 빌리.
1: 말이 너무 심하잖아. 우리도 최선을 다했다고.
2: 맞아. 우린 힘든 게 없는 줄 알아. 늘 참으라고만 하고 우리에겐 듣지도 않았잖아. 대장은 그래도 되는 거야?
3: 뭐? 아, 크리스, 너까지 왜 그래?
1: 우리 마음도 몰라주는 대장은 우리도 더 이상 필요 없어.
0: 잘 됐네. 그럼 너희끼리 잘해봐.
4: 빌리. 빌리!
5: 용사님! 윙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6: 다음 에어쇼 때는 윙도 볼 수 있겠지?
7: 그럼!
6: 아까 윙이 본 건 뭐였을까?
1: 아참! 아까 하늘에서 이상한 우주선 같은 걸 봤어.
6: 우주선이라면 설마?
5: 저기 봐! 저렇게 큰 개는 처음 봐!
6: 저건...
8: 저리 비켜라! 저 미개 녀석들 겁나서 도망치는 것 좀 봐!
9: 얼마나 더 가야 하는 거냐?
8: 조금만 가면 돼요! 이쪽으로 쭉 더 가면? 저건... 레인저스? 그런데 저 녀석한테 마음에 든 반응이 잡힙니다.
9: 잘 됐고, 어서 저 녀석을 따라가.
5: 어서 레인저스에게 알려야 해.
1: 우리 마음도 몰라주는 대장은 우리도 더 이상 필요 없어.
0: 다신 돌아가지 않겠어. 하지만 모두 함께했기 때문에 닉스를 막을 수 있었던 건데.
5: 용사님들 출동이에요.
0: 응. 얘들아 지금이야. 그래, 대장인 내가 먼저 사과를 하자.
9: 왜 네가 그래야 하지? 그들은 네가 필요 없다고 했잖아.
0: 이건 설마.
9: 왜 너만 그런 모자란 녀석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해?
0: 네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친구들이 아니야!
9: 그럼 대장인 네 마음은 누가 알아주지? 난 너의 외로운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마. 그러니 이제 팀을 이끄는 책임감, 정의를 지킨다는 의무감 따위 내려놓고 나와 함께 그들을 향한 복수를 시작하자.
5: 꼬마 버스 타요.
3: 얘들아,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빌리를 데려와야지.
1: 응, 싫다고 제 발로 나갔는데 우리가 왜?
5: 용사님들 부끄러운 줄도 아세요. 중장비 레인저스는 모두 하나 아니었어요? 그동안 함께 쌓은 믿음을 이렇게 쉽게 버릴 거냐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10: 일났어요.
5: 닉스의 함선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2: 방어막이 있는데 어떻게?
5: 제가 한번 볼게요. 진짜 닉스의 함선이에요.
3: 바로 근처인데. 하필 빌리도 없을 때 어떡하지?
1: 오히려 잘 됐어.
2: 우리끼리도 막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할 기회야.
3: 뭐? 아니, 너희 어떻게 그런 생각을?
5: 용사님들 시간이 없어요.
3: 이런.
1: 어서 출동하자.
11: 변신 중장비 레인저스.
1: 휘몰아치는 폭풍이여.

0: 그치지 않는 순환의 바람을 하! 솟구치는 물줄기야.
1: 타오르는 화염이야.
0: 생명의 파도를
1: 소멸의 불길을
0: 겁도 없이 우리 기지를 쳐들어 왔겠다.
2: 온때를 보여주겠어.
1: 루아, 현재 상황은?
3: 함선에서 나온 무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왠지 익숙한 에너지가.
2: 틀림없이 닉스일 거야.
3: 앞으로 100m, 50m, 30m.
0: 저기 뭔가 나타났어.
2: 숨어있지 말고 어서 덤비라고.
1: 모두 준비해.
0: 그런데 저건 빌리?
4: 얼마지 꼴 좀 보십시오.
5: 우리 젤러스 부대의 새로운 사령관을 소개하지. 아주 듬직한 녀석으로 골랐다고.
4: 그동안 우리 지독히도 괴롭히다니 꼴찌야.
5: 너희의 잼도 모두 회수해주만. 물론 새로 오신 밀리 사령관님이 직접.
0: 뭐라고?
5: 저 녀석들을 쓰러뜨리고 에너지 잼을 모두 가져와라.
6: 네, 닉슨님.
7: 야!
2: 빌리!
6: 전원 공격!
2: 저리가!
0: 나한테 맡겨!
1: 괜찮아? 기지를 지키려면 빌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
2: 하지만
1: 얘들아,
2: 고마워. 그래, 지금 망설이면 다른 친구들까지 다칠지도 몰라. 네.
6: 실력 좀 볼까?
2: 얘들아, 지금이야!
6: 겨우 이 정도인가?
2: 얘들아! 이제 어떡하지?
0: 예전처럼 빌리가 우리 편이라면.
5: 좋았어. 이대로 모두 끝내 말이야.
1: 빌리,
2: 더 일찍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3: 걱정 마세요.

0: 난 한글 용사 백룡 사.
1: 난 한글 용사 종용사. 우와, 아 용사님의 뿅망치랑 이 용사님의 태극봉 이 왜 나왔지?
0: 그건 내가 알려주지. 나와라 오늘의 한글.
1: 응? 미음 미을? 저게 뭐야?
2: 아 참, 아가 빠졌잖아. 내가 알을 쓰지. 뿅망치로 아!
1: 아하, 미음이 아와 미을을 만나 말.
0: 잘 익었어. 오늘은 나 백룡사가 말의 중요성이 담긴 속담에 대해 알려주지.
1: 하! 무슨 소리? 이 동룡사가 알려주지. 오호, 오늘도 대결인 건가?
0: 좋아, 그럼 내가 먼저 해주지.
3: 하, 진짜 좋게 좋게 얘기하니까.
0: 옛날 마차반이라는 양반이 있었는데 말을 아주 함부로 했지.
3: 곱등아! 곱등아 어딨냐!
2: 아, 가요 가! 아 자요!
3: 너는 물을 한강에서 떠왔니? 어? 왜 이렇게 굶죠? 누가 곱등이 아니랄까봐.
2: 아, 도련님! 제 이름은 곱고 단정하다는 뜻의 곱단! 곱단인데 왜 자꾸 곱등이라고 하세요?
3: 너 지금 양반한테 대드는 거니? 맨날 놀궁 위에 밥만 축내지 말고 낙엽스러, 낙엽스러 내 집 같이!
2: 진짜.
3: 아유, 진짜.
0: 마차반에겐 어릴 적 친구 최임봉이 있었는데.
4: 곱단아, 잘 지냈느냐?
2: 네, 임봉 도련님. 잘 지내셨죠? 오셨어요? 참 그만.
3: 아, 참나. 저건 맨날 나한테 대들면서.
4: 저거라니. 자네, 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나?
3: 아니, 뭐 어때? 내가 양반인데.
4: 어허, 아무리 신분이 달라도 예의는 지켜야지.
3: 아, 착한 저건. 어서 들어가세. 최인. 뻥뻐라뻥뻥 뻐라뻥 선비.
4: 에이그, 애도 아니고 아직도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치나?
3: 아 왜? 이름이 임봉이니까 인 뻥뻐라뻥뻥 뻐라뻥 선비 재밌잖아. 가자고. 아유, 낙엽을 왜 안 쓰고 가는 거야 정말. 내가 돈을 얼마나 주는데.
5: 아이 고기 사세요.
0: 하루는 두 친구가 김길동이라는 사람이 하는 고깃집에 고기를 사러 왔지.
3: 아! 날씨 좋다! 짜증나게!
4: 김서방, 잘 있었는가?
5: 아이고, 오셨습니까요?
4: 명절이 코앞이라 바쁘지?
5: 아주 눈, 코 뗄 새 없이 바쁘구만요. 아이, 그래, 고기 사러 오셨습니까?
3: 아이, 참. 그럼 고깃집에 고기 사러 왔지? 내가 과일 사러 왔겠나? 길이, 길이, 길동아! 냉큼 고기 한 근 썰어서 내 앞에 딱 갖다 놓거라.
4: 김서방, 나도 제사상에 올릴 좋은 고기 한 근만 부탁하오.
5: 예예예, 예, 예. 얼른 썰어드리겠습니다요.
3: 아,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예, 예, 예. 아유, 참 진짜.
0: 이렇게 두 친구는 똑같이 한 근씩 주문했는데.
5: 고기 나왔습니다요. 자, 이건 마차반 선비님 거. 그리고 이건 최임봉 선배님 겁니다요.
3: 아니, 길이길이 길동이 놈아, 지금 장난해? 내 고기를 왜 저렇게 자꾸 볼품이 없는가? 어? 뭐 하자는 거야?
4: 그러게, 김서방 왜 이렇게.
5: 아하, 그건 우리 마 선배님 고기는 길이길이 길 놈이 썰어서 이렇게 작은 것이고, 우리 최선비님 고기는 김서방이 썰어서 이렇게 큼지막한 것이지요. 뭐, 뭐냐?

0: 아니 자네가 김서방에게 크게 한 방 당했구만.
1: 길이 길동놈이.
0: 김서방에게 뭐라 할 것 없네. 그래서 내 누누이 속담 문제를 내지 않았나.
2: 속담 문제?
3: 최인봉 선비가 낸 속담은 무엇일까요? 1번 가는 말이 과야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2번 가는 말이 과야 올 때 예쁜 말을 탄다. 3번 가는 말이 과야 오는 말이 곱다.
4: 엄마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거 아니야?
5: 하, 이번에 말은 따그닥따그닥 타는 말 같은데?
4: 아하! 그럼 정답은 3번!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3: 정답은 마차반 선비가 알려줄 거야!
1: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0: 그래, 말을 예쁘고 곱게 해야 상대방도 말을 예쁘게 한다는 뜻이지.
2: 으흠, 거친 말이 오면 제 칼도 마음이 옹졸해지고 따뜻한 말이 오면 제 칼도 넉넉한 인심을 쓰지요.
1: 아, 그래서 곱다리도 그렇고 다들 그렇게 나한테 공격적이었나?
0: 그걸 이제 알았나? 나도 이제 지켜보겠네. 그런 의미에서 김서방에게 사과하게.
1: 아, 알겠네. 김서방, 내가 미안하오.
2: 예. 아이고, 이런. 따뜻한 사과를 받으니, 아유, 제 칼이 넉넉한 인심을 쓰려고 저절로 움직이네요. 짜짜, 여기 더 있습니다요.
1: 아이고, 고맙네. 아, 이거는 무슨 대가?
2: 아, 이거 순대.
3: 그날 이후로 마차반 선비는 말을 예쁘게 하려고 노력했대.
4: 맞아. 말에는 마음이 담겨 있잖아. 그래서 거칠고 못된 말보다 예쁘고 고운 말을 써야 돼.
5: 하! 그럼 내가 더 재미있는 속담 이야기를 알려주지.
3: 더 재밌진 않을걸?
4: 하! 재밌거든? 한글용사끼리 왜 싸우는 거야?
6: 옛날에 터무니없는 억지를 부리며 백성들의 재산을 뺏는 못된 사또가 있었어.
7: 박서방, 세금이 얼마나 밀린 거야? 빨리 안 내!
8: 이방! 아니, 그 우리 골착한 백성에게 왜 화를 내는가? 그 세금을 안 낼 기회도 있지 않은가?
7: 아하! 착한 백성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기회! 당첨되었습니다!
9: 다 당첨이요?
8: 그래. 내가 가지고 오라는 것만 가지고 오면 밀린 세금은 내가 싹 없애주지.
9: 정말요? 뭐를 갖고 오면 될까요?
8: 아주 쉬워. 내일까지 새끼를 뵌 황소를 데리고 오게.
9: 황소는 수컷인데 어떻게 새끼를 뵈나요?
8: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하여튼 내일까지 가지고 오지 않으면 자네 전 재산은 다 꼬야꼬야 내 꼬야.
9: 사돈님.
8: 내일까지야, 내일까지.
9: 이건 말이 되냐.
6: 박서방에겐 지혜로운 아들이 있었는데
9: 그냥 다 뺏어가겠다는 심보지. 이를 어쩌냐.
10: 그 못된 사또. 옛말에 얘는 이, 눈에 눈, 마.

0: 말해 말! 이런 말이 있죠.
1: 처음 들어보는데.
0: 아이, 터무니없는 말에는 터무니없는 말로 맞서면 돼요. 제가 가서 해결하고 올게요.
2: 이거 어떻게 가야 해? 아들아! 아들아!
1: 제가 어떻게 해결한다고.
3: 아니 왜 네 아버지가 아니고 아들이 네가 온 것이냐? 아니, 그리고 새끼를 뵌 황소는?
0: 아버지가 꼭 오시려고 했는데 어젯밤... 배가 살살 아프다고 하시더니...
1: 아이고 왜!
0: 아버지!
4: 제 동생을 낳으셨습니다.
0: 뭐? 꼭 오시려고 했는데 아기를 낳고 너무 힘드셔서.
3: 애기! 네 아버지가 남잔데 남자가 무슨 애기를 낳는다 말이야!
5: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해라!
0: 아, 그래요? 아, 그럼 황소는 수컷인데 수컷이 새끼는 어떻게 뱁니까? 아, 그건 말이 됩니까?
3: 똑똑한데?
6: 똑똑한데? 건방져.
7: 아들에게 당한 삿도는 일단 아들을 돌려보냈지.
3: 똑똑똑똑해.
1: 삿도가 할 말을 이겼겠구나. 우리 아들 대견하다. 잘했어. 아니, 말 한마디로 해결을 하고 오다니.
0: 아이, 말만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한 일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1: 그래. 그 속담이 있었는데.
0: 아, 이 속담이요?
5: 여기서 문제! 이 속담은 무엇일까?
7: 1번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 2번 가는 말이 고와야 천냥빚도 갚는다. 3번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
8: 근데 1번은 따그닥따그닥 말이잖아. 지금은 그 말이 아닌 것 같은데.
9: 2번도 아니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게 맞잖아.
8: 그럼 정답은 3번.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
5: 딩동댕.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엄청난 빚도 갚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야.
3: 세금도 안 내고 말이야.
7: 그런데 화가 난 삿도는 또 박서방을 불렀어.
3: 내가 지난번에는 말이 좀 안 되는 걸 가지고 오라고 한 것 같아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번엔 산딸기는 어떤가?
1: 산딸기요? 산딸기 정도는 뭐. 잠깐. 지금 눈이 엄청 내린 겨울인데 산딸기가 어딨어요?
5: 아이, 열심히 찾아보면 겨울에 난 산딸기도 있지 않겠는가?
3: 산딸기. 재미죠?
5: 아, 일만 하세요.
3: 재미죠?
1: 이를 또 어쩌냐. 한겨울에 산딸기를 찾아 나설 수도 없고.
0: 아, 이렇게 나오신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또 해결하고 올게요.
3: 하, 이 녀석이 또 뭐라고 할지 기대되네.
5: 네가 왜 또 와?
0: 삿도님께 꼭 꼭 산딸기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4: 아버지는 눈이 쌓인 산에 산딸기를 찾으러 가셨죠.
10: 춥고 발신이고 산딸기 찾아야 되는데.
4: 산딸기를 찾다 독사에 물려서.
0: 지금 몸져 누우셨습니다.
9: 아, 그래?
11: 아유, 어째? 아, 상태는 어떻고?
9: 아유, 제 상태는 너무 아탕이다. 잠깐! 아니, 이렇게 물이 쌓여있는 한겨울에 독사가 있다고?
11: 아유, 그러네. 아니, 추운 겨울에 뱀은 다 겨울잠 자는 거 몰라?
9: 맞아, 맞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0: 말이 안 된다뇨. 아이, 그럼 이 한겨울에 열리는 산딸기는 말이 됩니까?
9: 아니, 어떻게 한겨울에 산딸기가 열리냐? 말도 안 되는.
11: 샀어!
9: 아이고, 그 참, 무슨 저런 애가 다 있어 그래? 너한테는 말로는 못 이기겠다.
0: 사또, 시간을 주시면 세금은 꼭 내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터무니없는 말로 백성들을 괴롭히는 건 그만하시죠.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7: 어린아이에게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한 사또는
9: 다시는 오지 말거라.
7: 사또. 그 후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았대.
9: 우와, 잘 됐다.
8: 역시 현명한 말 한마디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 말의 힘은 대단해.
7: 그치?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들, 내 이야기가 더 재밌지?
9: 무슨 소리? 길동이 놈과 김서방이 훨씬 더 재밌지?
8: 친구들아, 둘 다 재밌었어.
9: 그럼 대결로 결정하자.
7: 좋아.
9: 나와라 태극봉 회원이. 태극봉 회원이. 태극봉 회원이. 태극봉 회원이. 태극봉 회원이. 태극봉 회원이.

0: 농협 안심녹용에서 아이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식물 유래 성분으로 걱정 없는 피킷에서 어린이 구강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그래, 서풍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0: 미미 쇼핑백을 열어봐. 두근두근 미미 인형놀이. 열쇠로 미미 옷을 찾아봐. 두근두근 바지, 까치마 했다. 나 어때? 쇼핑백을 채워줘. 두근두근 두근두근 쇼핑백.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0: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옥스포드 타운. 주유소 사고발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3: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4: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3: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4: 그래, 작품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0: 초특가 휴머노이드.
1: 볼만한 거 없나?
0: 초특가 휴머노이드. 네오 휴먼.
2: 아직도 퇴근하고 불 꺼진 집에 혼자 들어가시나요? 아니면 산더미 같은 설거지 앞에 한숨부터 나오시나요?
0: 840만원. 60개월 무이자 할부. 월 14만원. 지금 주문하세요.
2: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로봇이 필요하신가요?
0: 홈쇼핑 최초 공개합니다.
3: 안녕하세요. 네오 휴먼입니다.
4: 완전 사람 같잖아.
2: 보셨습니까?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인간처럼 대화가 가능한 것은 물론 인간처럼 공감할 줄 알고요. 세상에 피부도 인간과 거의 똑같습니다. 저보다 좋은데요?
0: 겉모습만 같다고 다는 아니죠. 네오, 나 오늘 우울해서 빵 샀잖아.
3: 왜요?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2: 와, 우리 집 아들보다 낫네. 걔는 TV 보면서 맨날 누워있거든.
0: 이게 끝이 아닙니다. 원하는 모델로 성격 설정 가능하고요. 저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5: 우와! 사람보다 나은데? 살까?
6: 거기다 힘도 진짜 세서 자동차도 들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2: 인간과 똑같은, 아니 인간보다 레벨업한 네오 휴먼이 월 14만원! 대박이죠?
7: 차차! 지금 주문하세요.
8: 대박인데? 저 정도면 나도 살 것 같은데?
9: 아, 저기 사는 사람이 어딨어.
8: 불 꺼져 하면 불 꺼지고, 뭐, 이제.
10: 그거에 14만 원을 태운다고?
11: 근데.
12: 왜?
13: 불 꺼달라고
11: 주 아니, 불 이게 가격이 아니,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8: 아주
11: 예를 들면, 그냥 공짜로 뿌린다고 쳐. 그러면은, 우리의 생활 능력이 떨어지는 거잖아. 우리의 능력치가 다운되는 거지. 우리가 어떤 해당 일을 계속 안 하면, 퇴화돼.
10: 불 끄는 게 퇴화돼서, 뭐.
11: 아니, 신체 능력이 낮아진다고.
14: 우리가 그냥 소파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
10: 아니, 그니까. 휴머노이드를 휴머노이드가 나 없고서 막 회사에 데려다 주는 것도 아니고.
8: 그랬으면 좋겠다.
11: 휴머노이드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여기 있지도 않을 수 있어. 여기 방송이잖아. 우리가 아니고 저 로봇들이 나와서 방송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일자리 뺏기지. 일단 일자리를 뺏기지.
10: 일자리가 빠지면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겠지.
11: 내가 볼 때는 이 세상에 가능한 모든, 인간이 가능한 모든 것들을 AI가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휴머노이드를 만든 이유가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서야.
14: 뭐지? 잘 모르겠고. 그 AI가 절대 할 수 없는 거는 내 생각에는 논리적 사고라고 생각해. 왜냐면은 AI는 그 생각할 수 있는 게 사람보단 뛰어나지 않잖아, 그치?
8: 사람보다 뛰어나지.
11: 아니, 데이터 저장력이 있잖아. 아니, 몇백 테라바이트씩 저장할 수 있는데.
14: 아니,
11: 휴머노이드들은.
14: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넘을 순 없잖아.
11: 넘을 수 있지.
10: 그걸 집합해가지고 AI를 만든 거야.

0: 사람만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나는 진정한 공감이라고 생각해. 뭐 챗GPT나 뭐 제미나이한테 막 이제 테스트를 하면은 공감을 해줘? 해주긴 하는데 나는 그게 진정한 공감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거든.
1: 근데 감정이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정이 학습 가능한 데이터 같은 존재라고 나왔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공감에 대해서 배우잖아, 학교 가면. 도덕 같은 과목에서. 그것도 학습이란 말이야. 그래서 AI 또한 감정을 학습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요즘 과학자들 이론이거든.
2: 여기 중에 한명 휴머노이드가 껴있다고 해도 뭐 의심 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
1: 휴머노이드세요?
3: 아니 너무 너무 벗어났다. 너무
4: 너무 이상한 데로 갔어.
1: 내가 볼 때는 인간들의 관점이지만 예술이 인간사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거든, 예술가들은. 작가, 화가, 뭐 이런 게다 포함돼, 지금이. 찍고 있는 사람, 카메라 감독님 같은 분들도 다 예술가들이거든, 사실은.
3: 아, 그치, 뭐, 건축가도.
1: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술이라는 개념을 휴머노이드가 해버리잖아? 그러면은 너무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인간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돼.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뇌가 퇴화를 하거나, 그러면은 뇌가 퇴화를 하잖아? 그러면은 생활 능력이 떨어지고, 생활 능력이 떨어지면 AI의 질도 떨어져. 모든 게 같이 떨어지는 거야.
5: 그럼 반복 아니야? 앞에 있었는데 대화했다가 다시 발전하고 대화했다가 발전하고.
0: 생각 좀 해봤는데 휴머노이드가 할수 없는 게또 운동선수 같은 것도 역기? 뭐 그런 거는 힘을 되게 중요시한 그런
2: 근데
0: 거잖아.
2: 저기 아까 전에 나온
0: 그래서
2: 휴머노이드 극한이
0: 저거를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2: 나도 여기 말에 동의를 하는데 체육 운동 막 그런 거는 우리가 재밌으니까 하는 거잖아.
3: 그치.
2: 뭔가 우리가 대결을 보고 우리가 막 대련을 보고
3: 박제가
2: 그러니까
3: 도파민.
2: 그런 도파민 그런 거를 위해서 보는 건데 로봇이 하면은 다 비슷비슷할 거 아니야.
3: 재미가 없잖아.
0: 한 명이 꼴찌하고 한 명이 1등 하면서 1등을
3: 박진감
0: 축하해주고.
3: 박진감 0.01초 차이로 한번 정도 차이 있으면
6: 한끼 게임에서 자기가 이기면 성취감도 있고 재밌고 그걸 뛰는 사람이 그런 걸 느끼고 밖에 보는 사람도 자기 팀이 이겨서 좋겠는데 똑같으면
7: 내 생각에는 최소한의 그꼭 해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공부를 꼭 해야 되나 안 하면은 살아남기 어렵잖아 생각을 못 하니까 그런
6: 그렇구나.
7: 식으로
6: 지식이
7: 그런 그러니까 막 생존하는 거나 살아남거나 그런 나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걸 함부로 그리고 A한테 시키면 안될것 같아.
3: 보통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로봇한테 시키려고 하잖아. 소방관이 인간의 모습이잖아. 그것처럼 인간과 닮은 그런 로봇을 만들어서 조금 더 어렵고 힘든 일을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아닐까?
6: 막 폭탄물 제거하는 로봇도
3: 그치.
6: 있다고 하더라고.
7: 근데
2: 감정이 없어야 되는 그 판사 막 그런 거 있잖아.
1: 아, 그치.
2: 그리고 이제 막그 죄값을 정하는데 막
6: 중립이어야 되는.
2: 그렇지. 막 비니까 막 오케이 형량 줄여줄게 이게 아니라 안 돼. 너는 딱 이만큼 땅땅.
1: 반론이 있는데 판사도 결국엔 감정이 있어야 돼. 모든 직업은 감정을 필요로 하고 예를 들면 소방관. 소방관이 험한 지역을 들어가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잖아.
0: 나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소방관에 대해서 지금 소방관을 예로 들어서 말을 해줬는데 만약에 너무 위급한 상황이야. 거의 불이 했는데 아이 한명 있어. 근데 거기서 소방관들은 오케이 할수 있다 가자 이렇게 하는 그런 직업인데 AI는 그 확률을 계산해서 아 저건 너무 위험해.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게 AI잖아.
3: 프로그래밍을 애초에 할 때부터 확률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인간이 가진 용기나 그런 마음을 프로그래밍을 시켜놓으면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6: 그냥 들어가서 구해야 된다고 프로그램을 하면 돼. 그냥 그 확률을 계산하기로 만들지 말고 무조건 가야 된다고 만드는데 목숨이 걸리는 일이잖아.
1: 우리 중에 만약에 휴머노이드가 섞여 있다고 가정해보자.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해왔잖아. 홀리 몰리, 누구야? 일단 모두에게 의심이 가지. 신뢰감이 떨어져.

0: 그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신뢰감이 떨어지면서 우정을 싹트일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줄어드는 거지. 그러면은 사람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못 느끼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인간의 모든 삶이 불행해지는 거야.
1: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2: 근데 빰 세워졌어. 신뢰감 떨어지. 삐삐삐삐삐 이럴 수는 없잖아. 빰을 가지고 띠리리밖에 못 들었어 지금. 나 그거밖에 모르겠어.
0: 최근에 러봇이라는 로봇이 나왔거든. 애완동물처럼 집안을 돌아다니는데 잡으면 이렇게 체온도 느껴지고 좋은 말들도 해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1인 가구들의 삶을 질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1: 1인
0: 러봇이야.
1: 가구?
0: 1인 가구.
1: 한 명이 사는 거.
0: 한 명이
2: 아니, 아니,
0: 사는 집.
2: 1인 가구라서 가구 하나만 두면 집인 줄 알았다.
0: 근데 러봇을 쭉쭉쭉쭉 발전시키잖아? 그러면은 인간에게 완벽한 행복을 줄수 있는, 연기 같은 행복 말고 본질적인 행복을 줄수 있는 그런 휴머노이드가 나올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
2: 너무 똑똑해가지고 얘가 지금 휴머노이드를 만들고 있나 보다.
1: 일단 나는 제안을 풀어주고 친구처럼 지낼 것 같아.
3: 엄마, 아빠 혼자 어디 회사 가셔서 혼자 이렇게 뭐 집에서 막뭐할 것도 없을 때 같이 놀고.
1: 딱 친구한테 시킬 수 있는 거. 나물좀 사줘, 막 이런 거 있잖아. 1인 가구에서 너무 외로울 때, 같이 옆에 있을 만한 친구가 필요할 때, 그럴 때만
2: 아,
1: 쓸것 같아, 나는.
2: 그러네, 그러네.
0: 내가 할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되, 정말 못하겠는 것들만 휴머노이드에게 시키고, 자신이 정말 이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 휴머노이드에게 시킬 것들을 잘 검토해보고, 최종적 선택만 휴머노이드에게 입력해주는 태도를 가져야 할것 같아.
3: 나도 동의해.
4: 나도 동의하고.
5: 동의해.
6: 나는 휴머노이드에 대한
1: 뭐야?
6: 뭐지?
0: 기다려, 기다려.
7: 음식이 도착하였습니다.
3: 고마워.
7: 주문하신 음식
3: 가져가.
1: 와, 근데
8: 시간까지 옮겨.
0: 쟁반에 채로
8: 옮겨.
3: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1: 너무 싼 거 아니야?
3: 어?
1: 너무 싼거 아니야?
2: 월에? 아니야, 비싸 구별하는 거야.
3: 아, 월에.
1: 어, 월에.
2: 월에.
3: 그냥 살 거면 한 50만 원이면, 아니야, 50만 원 너무 싼거 같아.
0: 한 달에 한 100만 원씩은 내야 돼. 한 달에 100만 원씩은 내야 되는. 아니, 솔직히 이 정도면은 그 정도 내어 마땅하지 않아?
3: 그래,
0: 이 정도 기술력이면, 확실히.
1: 갑자기 10배가 뛰었어.
9: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림도 그리고 운동도 하는 초특가 휴머노이드가 월 14만 원.
10: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구매하세요.

0: 엄마 폰 말고 내 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설정형 사진 3000장 동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1: 더 파워하면
2: 플러스
0: 블루그램
2: 플러스
0: 더 다양해진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설정형 원인원
3: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들이 된 카본 스카이 트리오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3종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3종사
0: 말랑무지팩 네이버

0: 누나 가방이네. 오! 맛있겠다. 딸기 요거트인가?
1: 응? 웬 우유? 어? 호떡아, 너 혹시 내 우유 먹었어?
0: 아니, 아니, 아니, 아닌데? 내 건데, 내 우유인데?
1: 그래? 분명 가방에 저번 주에 받은 딸기 우유가 있었는데.
0: 저번 주?
1: 난 또 네가 마신 줄 알았네. 난 씻으러 가야겠다.
0: 누나! 누나! 나 문 좀 열어줘. 나 좀 나온다.
1: 어? 귀여워.
0: 나온다! 누나! 누나! 누나! 내 나이 5살 호떡. 바지에 똥을 지릴 순 없지. 누나의 샤워 시간 평균 머리 감는데 5분. 몸 씻는데 5분. 합의. 나 호떡이 5살. 내 인생 살면서 배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똥 참는 법을 알려주지!

이승, 날숨, 마음을 피우고 자연의 소리에 몸을 맡기는 거야.

0: 나가게 해줘. 똥의 안정이 찾아온다. 들숨 날숨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 잠깐. 콸콸? 아, 나 나갈래. 나 콸콸 쏟아져 내릴래. 콸콸콸.
1: 큰일 날 뻔했다. 똥 참기 명상은 안 되겠어. 다음 방법이다. 다리를 쭉 펴고 꼬아서 허벅지가 조이게. 똥꼬 의사 선생님은 말했지. 중요한 건 괄약근과의 쫀쫀한 긴싸움. 내 괄약근과 왜

죽겠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누나, 내 존엄성을 지켜줘. 안 되겠어. 물리력으로 막

0: 모서리! 모서리! 모서리! 아니야! 큰일 나겠다!
1: 나가는 구멍이란 말이야. 안 되겠다. 필살 똥통이다.
2: 여기서 뭐?

0: 우리 집이 즐거운 놀이터로 변신. 오늘의 놀이터에 알록달록 풍선들이 가득하네요. 우와. 함께 놀 친구들은 바로 손은재, 소년재 어린이. 첫 번째 놀이는 훌라후프 안에서 풍선을 떨어뜨리지 않는 게임이에요. 오.
1: 저기.
0: 자, 현재야. 떨어뜨렸구나. 잘했어, 그래도. 이번에는 현재가 풍선을 던지고 박수를 세 번 칠 건데요. 오, 잘한다.
1: 잡았다.
0: 잡았다. 잘했어. 누나인 은재는 좀 더 어렵게 박수치기 다섯 번에 도전합니다. 오, 우아하게. 성공. 두 번째 놀이는 물든 종이컵을 올리고 휴지심 감기. 물이 떨어지면 휴지가 젖으니까 조심조심 감아야겠죠? 먼저 현재와 동주 선생님이 대결해요.
2: 어, 안 돼.
1: 괜찮아. 너, 미안. 넌 닦은지 안 할 거야. 이따가 닦을 거야.
3: 현재야, 너 빨리 가 온대.
2: 아, 안 돼!
1: 괜찮아.
3: 돌리고 있어.
1: 난 이미.
2: 아, 뭐야, 나도!
1: 넌 치료. 바이바이.
3: 아, 안 돼! 계속 걸리고 있어.
1: 내가 이게 하고 있거든. 이기는 게 중요한 거야.
3: 내가 이겼어.
0: 오, 이번 대결은 동주 선생님이 이겼습니다.
3: 네, 이겼지요.
0: 현재 잘했어, 그래도. 열심히 한 거 알고 있어.
4: 하나, 둘, 셋, 파이팅!
0: 다음은 현빈 선생님과 은재의 대결.
4: 물렸다. 잘하는데?
1: 이거 이겨야지.
0: 은재 지금까지 한 번도 흘리지 않았네. 역시 누나의 침착함은 남다르지.
4: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 같이 들어갈까? 같이 들어갈래?
1: 싫어요. 내가 이겼다.
0: 가뿐하게 은재 승리. 재미있는 놀이가 가득한 우리 집 놀이터. 다음에도 같이 놀아요.

0: 했지. 아.
1: 어, 너 피부 웬일이야? 어, 장난 아니다, 잠깐만.
2: 진짜 귀신은 속여도 호미는 못 속여. 나 어제 때밀었잖아. 근데 잠깐만, 너 뭐야? 살 빠졌어?
1: 아니, 나 진짜 요새 고민 너무너무 많아.
2: 그래? 일단은 그러면 이리 와. 앉아, 앉아, 앉아.
1: 들을 준비 됐어?
2: 물론이지. 그 전에 오늘부로 호미와의 친구 관계를 취소한다. 오늘부터 친구 관계에서 벗어나 호미와 나는 한 몸으로 하나가 된다. 호미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1: 사실 내가 요즘 관심 가는 애가 생겼거든.
2: 야, 누군데 누군데? 누가 우리 눈 높은 호미 마음속에 들어갔는데? 나 지금 도파민 미쳐. 빨리 얘기해.
1: 우선 일단 잘생겼고 유머러스하고 다정하고 웃을 때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2: 몰라. 그래서 누군데?
1: 나 이거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사실은 옆반 시우야.

0: 왜? What? So what? So what? What?
1: 치우는 안 돼!

0: 호미는 이런 거 싫어. 슈, 내가 포기한다.
1: 호미, 그게 무슨 소리야? 예스.
0: 나 사랑보다 우정이야. 우리 우정이 고작 남자 하나로 흔들려서 되겠어? 안 되겠어? 안 그래?
1: 맞아. 나도 사랑보다 너희가 더 중요해.
2: 나도.
1: 그럼 우리 고민 다 턴 거야?

0: 너도 고민이 있다구?
1: 어떤 고민? 가족 고민?
0: 친구 고민?
1: 연애 고민?
0: 어떤 고민이든 들어줄 준비가 됐으니까 언제든지 이곳으로 연락 줘.
1: 그럼 또 보자.
0: 안녕.

0: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1: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2: 물에도 있고,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서풍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0: 건 언니랑 하자.
1: 놀라니 깜짝놀이. 키키키키
2: 하는 아이도
1: 키키키키
2: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최후의 다이노이드 버스터 기가.

0: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하냐고.
1: 나도 동감이다.
2: 너무 힘들어.
3: 수지야, 이제 포기하고 집에 가자.
0: 이제 대왕 조개 세 마리 다 찾기 전엔 못 가. 그래야 조개 생태를 조사하는 체험학습 숙제를 할 수 있다고. 아유, 다들 힘을 좀 내봐.
4: 내가 조개 세 마리를 다 잡아준다면. 수지?
2: 우와, 티라 정말 고마워.
4: 내가 다 잡아주마.
3: 여기 대왕 조개 찾았어.
4: 야, 뭐라고?
2: 우와, 넥슨!
0: 드디어 찾아냈구나. 진짜 최고야, 최고.
4: 야, 나도 얼른 창고에 말 터라.

0: 올트님이 잡은 대왕족의 낚시요.
1: 우와, 올트. 이렇게 큰 조개는 처음이야. 진짜 잘했어. 오, 올트. 쑥이야.
2: 이럴 수가. 저 자리가 내 자리였어야 했는데. 마지막 대왕 조개는 기필코 내가 잡고야 말 테다. 수지야, 여기에 대왕 조개가 있다.
1: 우와, 어디 어디?
2: 봐라, 내가 잡은 조개를.
1: 아우, 뭐야, 티라. 그건 꽃게잖아. 에이, 괜히 설레.
2: 안 돼. 수지. 야, 수지.
3: 여긴 어디지? 이런 지하가스가 새어나오고 있어. 잘못하면 폭발에 휘말리겠군. 저기다, 저곳으로 탈출해야겠어.

0: 덕분에 숙제를 마칠 수 있었어.
1: 자, 그럼 얼른 집으로 가자.
2: 얘들아, 변신하자. 최강 공룡 미니 특공대 변신!

0: 특공대!
1: 괜찮아요?
2: 어? 미니 특공대 블루? 고마워요.
1: 자, 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3: 볼트! 대체 무슨 일이지?
4: 회원들, 조금 전 바닷속에서 해저화산이 폭발했다.
5: 그래서 이런 일이...
4: 그리고 그곳에서 하이로이드 파워가 감지되었다. 지금 즉시 해저로 출동해 마지막 다이노이드를 안전하게 구해내도록.
0: 네, 사령관님.
1: 남은 다이노이드는 버스터 키가 뿐이야. 얼른 가자.